0: 회담 결과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 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 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투자, 소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20.1로 5월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관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생산이 10.4% 줄었지만 자동차가 15.4%, 반도체가 4.5% 늘면서 5월보다 총 6.4%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시설 상호공격으로 장중 추가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홍해 항행자유 보장을 위한 다국적 연합 창설 논의 이후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6.88달러로 전장 대비 1.4% 떨어졌고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3.59달러로 1.0% 하락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현지 시간 29일 지중해 다미에타 항구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 관련 선박 화재에 대해 초기 조사를 벌인 결과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아직 없고 관계 당국이 사건 배경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이집트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2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미국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에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학생비자만으로 구직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선택적 실무연수 OPT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아침은 챙겨 드셨습니까? 간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쳐서 입맛이 통 없으신가요? 아니면 출근하기가 바빠서 아침밥은 늘 건너뛰실까요?
1: 아침을 잘 챙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50대 당당이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이분은 중학생 때부터 휴일 말고는 아침을 제대로 먹은 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어요. 늦게 자니까 아침에 바쁘고 아침밥 안 먹고 뛰어나갔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출근하느라 일어나자마자 뛰어나갔고 아이들 키우면서는 아이들 챙겨주면서 동시에 출근 준비하니까 더 정신없다고 하셨어요.
0: 그분 말씀에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침 결식률을 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 그 농협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조사에서 아침밥을 드시는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조사 대상 1,000명 가운데 28%가 아침 식사는 거른다 하셨고 20대와 30대는 열에 너덟 명이 아침밥을 건너뛴다 하셨습니다. 반면에 40대는 3명 중 1명이, 50대는 5명 중에 1명이, 60대는 10명 중에 1명이 드시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느냐 건너뛰느냐는 결국 시간 문제, 여유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침밥 챙겨서 좋은 이유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점심 급하게 먹지 않으니까 좋고 영양 균형을 생각해도 좋고 또 두뇌 활동,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하고 일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아침 챙겨 먹으면 체중 관리와 당뇨 예방도 더 잘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의견도 다양하죠. 건강에 좋은 간편한 아침밥 메뉴를 개발하자. 학교와 직장에서 아침밥을 해결하게 하자. 더위 이기는데도 분명히 아침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더운데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켜는 것부터가 좀 부담이긴 하죠. 열기구 덜 쓰면서 조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시장하시겠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자, 금요일입니다. 건강부터 챙겨볼까요?
1: 만세!
0: 만세!
1: 양손 하늘 높이 올리고 몸을 활짝 펼치세요.
0: 네.
1: 몸을 위아래로 길게 길게 누가 머리 위에서 날 잡아당긴다 하는 기분으로 목, 등, 허리도 바로 세워주시고요.

0: 어깨는 양옆으로 넓게 쫙 펼쳐주세요. 자,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목, 어깨 주변도 천천히 잘 돌려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너무 더워서 산책이나 운동을 따로 못하겠다 하실수록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요. 두뇌 운동도 함께 해주세요.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 자, 오늘은요. 여름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드셨던 전통 음료 이름입니다. 두 글자예요. 초성은 히읗, 치읗. 하늘하늘할 때 히읗, 차가워할 때 치읗. 조선시대에는 오미자 국물에 꽃잎을 동동 띄워서 먹었고요. 요즘은 우유나 사이다 같은 음료를 부어서 좋아하는 과일, 수박, 복숭아, 사과, 배 뭐 원하는 대로 넣고 잣 동동 띄워서 시원하게 먹는 그 두 글자입니다.
0: 네. 정답은 미니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10분을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어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1: 네. 자, 여름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드셨던 전통음료 두 글자.
0: 아우, 시원하고 맛있겠다.
1: 그러네요.
0: 네.
1: 보통 수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예, 네. 여름이니까.
0: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푸짐하니까.
1: 네, 얼음 동동 띄워서.
0: 네.
1: 다 같이 터 먹으면 시원하죠.
0: 네. 경단도 빚어서 넣으면 얼마나 근기 있고 좋게요.
1: 오.
0: 찹쌀 경단.
1: 네. 히읗, 치읗 두 글자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의 첫 사연은 전라북도 순창군의 오선홍님의 사연입니다. 분만 예정일을 앞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딸은 아이 낳기 전 같이 여행하자며 진주 투어를 제안했다. 아니, 분만이 코앞인데 몸도 무거울 텐데 이거 너무 무리가 아닐까? 걱정했더니 딸은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했다며 같이 가자 했다. 1박 2일에 필요한 먹거리 등을 챙겨서 나는 남편과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진주로 출발하였고 만삭인 딸과 사위는 부산에서 출발, 진주에서 만나기로 했다. 지난 5월 친정에 다녀간 후 두 달 만에 보는 딸과 사위였다. 예정이 코앞인 딸은 정말 배가 남산만 했다. 우리 가족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오랜만에 만남으로 행복했다. 휴양님과 진주성에 있는 공원, 촉성루, 논계사당, 의암사적비, 국립진주박물관 등을 관람했다.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려 걸어다니기 힘들었지만 예정일은 다가오는데 태아가 아직 위에 머물러 있어 자연분만 하려면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며 무더운데도 사위인 남편 손을 꽉 잡고 버겁게 걷고 있는 딸의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걱정이 되어 딸에게 아유, 관람은 그만하고 시원한 데 가서 쉬자 하니까 힘들지 않다며 태교에도 좋은 곳이라며 더욱 활기차게 걸었다. 그 모습에 나와 남편도 힘을 냈다. 딸과 사위 뒤를 따라다니며 즐겁게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처럼 오랫동안 유적지를 관람하며 임진왜란 진주 대첩 당시 전투와 외장과 함께 남강에 뛰어든 논계사당과 의암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진주를 추천한 딸과 사위 덕분이었다. 진주에는 냉면 맛집이 있다며 냉면을 먹자 하는 딸의 제안에 냉면집을 갔는데 냉면집 앞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무더위에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우, 그냥 아무거나 먹지 왜 기다려? 난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네. 그 맛이 그 맛이지 뭐. 냉면이 특별한 맛이 있나?
0: 좀 연세가 되신 분들 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무거운 몸으로 행복하게 서서 기다리는 딸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한참을 기다려 냉면을 먹고 나니 전망 좋은 찻집에 가자며 검색하고 있던 딸은 만삭의 힘든 산모의 모습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말에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딸이 엄마가 되려 하니 강해지는 걸까? 평소 자주 지치고 포기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 하던 이전 딸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뒤따라다니는 우리가 먼저 지쳐 있었다. 그렇게 우린 또 전망 좋았다.

0: 온 찻집을 찾아서 차와 빵을 맛있게 나눠 먹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찻집 앞에서 건강하게 자연분만을 기도하고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겠노라며 딸아이 등을 보듬었다. 분만의 고통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꾹 참았다. 딸과 사위는 부산으로, 우린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벌써 딸이 보고 싶다. 분만 예정일 7월 31일 건강한 아이 출산했다고 딸의 건강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심하게 뛰며 행복해진다. 우리 딸 힘내자.
1: 자, 오늘이,
0: 오늘이네요. 오늘이 네, 출산 예정일. 네네.
1: 예, 건강하게 지금 이제 출산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순산하셨을까?
0: 그러게요.
1: 야, 어쨌든 그 복중에 태교 여행을
0: 와, 예, 친정 부모님과 함께.
1: 응. 진주로 다녀오셨군요.
0: 진주 좋죠.
1: 그러게요. 네.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0: 많아요.
1: 그중에서 저는 냉면. 오늘 왜 이렇게 아침밥
0: 진주 냉면은 네. 진짜 독특해요.
1: 독특하죠.
0: 맛있어요. 네.
1: 네. 별미잖아요.
0: 맞아. 줄 서야 먹어요.
1: 냉면 좋아하는데. 저는 줄 서는 데 있으면 네. 그 근처에 또 다른 뭐 식당들이 비슷하게들 있어요.
0: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집이나 옆집에 그 똑같은 업종이 있잖아요.
1: 분명히 네. 있어요.
0: 그 집이나 똑같아요. 그래.
1: 그래서 저도 그냥 가서 거기 먹어. 차라리
0: 운전기사분이 그러셨어.
1: 그러니까.
0: 옆집이나 뭐 뒷집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
1: 맞아요. 저도 그냥 차라리 줄 안 서는데 가도. 아 맛있는데 아 오늘 아침부터
0: 진주냉면
1: 냉면이 땡기네.
0: 먹고 싶어요.
1: 그러네요.
0: 네. 네.
1: 자 우리 오선홍님의 우리 따님 오늘 순산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할머니 되시네요.
0: 그러네요.
1: 오선홍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황윤옥님이십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청춘 남녀가 땅거미가 질 때쯤. 비둘기호에 올라탔다. 진보따리를 들고 타는 아주머니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다정한 연인들까지 기차는 만 원이었다. 음료 카트를 미는 승무원을 피해 몸을 비트는 사람들로 차내는 붐볐다. 비둘기호는 서민들의 고향과 여행을 이어주던 든든한 두 발이었다. 꼬리칸으로 이동한 두 청춘은 뒤로 밀려나는 어둠에 손을 흔들고 바람을 친구처럼 맞아주었다.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에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산에 연애를 하는 두 사람에게 낯선 도시로의 여행은 설렘과 자유로 충만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도착한 곳은 문경. 흙먼지 폴폴 날리며 덜커덩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들어간 곳은 동로라는 산골 마을이었다.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며 감탄하는 여자의 볼도 빨갛게 익어갔다. 잡초가 허리춤까지 무성하게 자란 산길을 헤치며 겨우 도착한 산소 앞에 늘 든든해 보였던 남자의 어깨가 어쩐지 그날따라 작고 쓸쓸해 보였다. 9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외롭게 자랐을 남자의 숨겨진 아픔이 산소 앞 고백을 통해 내 가슴으로 묵직하게 들어왔다.
2: 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소개하고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
1: 그 청춘 남녀는 결혼 37주년을 함께 보낸 동지 같은 부부가 되었다. 남편은 십수년간 돈을 벌어 빚을 탕감하느라 밤낮으로 일에만 파묻혀 지냈다. 여행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온 덕분에 우리 가정은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었다. 기다리던 휴무일이나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조차 남편에겐 온전한 휴식이 되지 못했다. 동료의 차가 고장났다는 연락에 혹은 급한 비상 상황이 터졌다는 전화에 언제든 불려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긴장 속에서 10여 년을 넘게 보냈으니 가끔 탈진에 쓰러지는 것도 당연했다. 곁에서 지켜보는 내가 안타까울 정도로 남편이 짊어진 스트레스는 늘 한계에 아슬아슬하게 닿아 있었다. 지난 5월 말 남편이 뭔가 다짐한 듯 비장하게 말을 꺼냈다.
2: 이제

0: 이렇게 평생 일만 하고 살고 싶지는 않아. 어디 가서 좀 푹 쉬고 오고 싶다.
1: 회사와 팀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루와 반나절의 시간이 생긴 남편에게 찜질방에서 푹 쉬고 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0: 문경세제에 다녀오면 좋겠어.
1: 그럼 1박도 가능해? 숙소 알아볼까? 사실 문경은 우리 부부에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결혼 전에는 단둘이 애틋하게 찾았던 그곳을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1년에 두세 번씩 찾았다. 시아버지의 고향인 그곳에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떠나신 후로는 십수년간 회사 일로 마음의 고향을 찾을 수 없었던 남편이 먼저 문경을 가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 같았다. 평일에 문경 세제는 주말보다 훨씬 조용하고 여유로웠다. 입구에서 촬영지까지 전동차를 타고 이동해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린 채 본격적인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 초록잎들 사이로 햇살이 넘실거렸고 둘만 걷는 그 길에는 속세를 벗어난 듯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그때 문득 예전 드라마에서 들었던 노래 한 자락이 생각났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예전엔 앞만 보고 걸었던 우리가 주변을 살피게 되었다. 무심히 지나쳤던 나무들, 산새의 지저귐, 폭포처럼 물 흐르는 소리가 마음의 평온을 안겨주었고 용추계곡에 내려서자 쏟아지는 물소리가 가슴을 뻥 뚫리게 했다. 간절한 마음들이 쌓아올린 돌탑에 작은 돌 하나를 얹으며 기도도 했다. 여기에 시름을 내려놓고 갈 테니 소원을 꼭 이루게 해주세요. 3시간 정도 산책을 마치고 발을 씻으니 구름 위에 올라탄 것처럼 몸이 가벼웠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같이 언제나 긴장해 있던 남편의 표정도 어느새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온갖 시름과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쏟아버린 자리에 자연이 준 위로가 채워진 것일까?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국민 여가 캠핑장의 스머프 마을이었다. 푸른 숲속에 버섯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이 참 아늑했다. 젊을 땐 당일치기도 거뜬했지만 60대 부부의 체력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숙소에서 낮에 잠깐 쉰 덕분에 피곤함이 덜했다. 앞만 보고 빨리 내달려야만 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머무는 법을 배우는 60대의 우리에겐 북적거리는 주말보다 평일에 이런 여유가 더 잘 어울린다. 숙소에서 바라본 초록산들은 어지러웠던 마음을 다정하게 품어주었고 남편도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제대로 위안을 얻은 표정이었다. 내 안의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았던 참 소중한 시간. 타버릴 듯 지쳐있던 남편의 마음이 이번 여행으로 조금은 누그러졌기를 바란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떠나도 된다.
0: 이런 시간을 좀 자주 가시시면 좋겠다.
1: 그러네요.
0: 저도 문경세제 쭉 가면서 옛날 과거 보러 떠나던
1: 네.
0: 선비들이 걷던 옛길이 있어요. 거기 또. 근데 이제 제3관문 그 조령관까지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걷기 힘든 분들은 또 좀 탈 수 있는 탈거리도 있어요.
1: 아, 이동수단도 따로
0: 네,
1: 있어요?
0: 네. 있어요.
1: 네.
0: 참 좋아요. 저는 뭐 공연하러 갔겠죠. 그런데 이제 문경을 넘어서 올 때 온천에도 여기 온천이 또 좋아요. 문경에. 오. 옛날 온천이 있고 최신식 온천이 있는데
1: 예.
0: 옛날 온천도 참 좋고 그 오. 물의 질이 예, 되게 좋아요.
1: 아니 진짜 남편분이 딱 신호를 보내신 거잖아요. 나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0: 그래 맞아.
1: 아유,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
0: 그럼 나를 위한 휴식.

0: 이게 정말 중요해요.
1: 네.
0: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즐기는 분들은 이게 또 일이 자꾸 뭐 하여튼 뒷덜미를 잡아당기잖아요.
1: 일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또
0: 너도 또
1: 그거를
0: 일이야.
1: 손에서 놓지 못하는.
0: 그게.
1: 근데 우리 남편분들 그간의 그 책임감,
0: 네.
1: 예,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이런
0: 그러니까.
1: 것들을 묵묵히 잘 버텨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0: 그렇죠.
1: 쉬어야겠다 하니까
0: 문경에 다녀오셨으니까 이제는 아내가 권하는 대로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두 분이.
1: 어이, 너무
0: 가까운데 가까운데.
1: 네. 맞습니다. 예,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정말 떠나도 된다.
0: 네.
1: 라고 우리 아내분 황윤옥님이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떠나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저희가 준비한 노래도 함께 들으시죠.
0: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풍경.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은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휴가 가는 댁이 많겠지요. 가신다는 곳도 다양하고 하고픈 일도 많은데 참 낭만적이기도 하지. 밤에 야외용 돗자리 펴고 누워서 별 보며 잠들고 싶다. 천문대에 가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별 구경이라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어려서 배운 별자리 생각도 나시죠?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자리, 여름에는 전갈 자리, 겨울이면 오리온 자리. 이 정도는 우리가 맨눈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별은 언제 생겼을까요? 별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도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햇빛은 8분 전에 태양을 출발한 빛이라잖아요. 북극성 별빛은 433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한 것이고, 전갈자의 꼬리, 맨 끝에 있는 별은 뭐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천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던가요. 당당이님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태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 8개의 행성을 거느린 태양계는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명왕성은 왜 탈락해버렸을까? 이 지구에 처음 태어난 생명체는 무엇일까? 인류의 조상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 외계인은 진짜 있을까? 있다면 어느 별에 살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궁금증이 많았던 우리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또 그 다음에는 취업해서 먹고 사느라 분주해서 그런 궁금증, 그런 낭만 가슴에 다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별을 사랑하는 분들, 별과 우주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아끼는 분들, 이번 주부터 일요일 9시 반에 여성살롱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별나라 얘기 나누면서 우주탐험 떠나는 시간 마련하겠어요.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윤입니다.

0: 자, 들으신 노래는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아드티였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고.
1: 유명한 곡이에요.
0: 데이빗 보이는 제가 워낙에 이름을 잘 알고 있었는데.
1: 네네, 아주 기묘한 우주 판타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얘기와 비슷한 그 공간에서 우주에서 네. 뭔가.
0: 야, 진짜 별 보고 싶네요.
1: 별
0: 예.
1: 보고?
0: 이제
1: 한데 맞으면 별이 보일래나. 빡.
0: 아니
1: 별이 반짝반짝반짝.
0: 가끔씩 이렇게 개구질 때가 있어요. 저는 문학적인 감성으로.
1: 아 그래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0: 아니, 아니 캠핑.
1: 저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에 다녀왔답니다. 예.
0: 아 생가를 또 다녀오셨어요.
1: 몇 년 됐네. 백두산 갈 때.
0: 예.
1: 네 가요 거기. 가면 우리가 도착한 곳에서 일단 백두산 오르기 전에 한번 갑니다. 그러면 그 사촌 있잖아요.
0: 네.
1: 둘이 같이 그냥 독립운동 하다가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감옥에서 죽고 그 사촌과 함께 지내던 그 사진들과 이런 게 다 흑백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저도 별 보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0: 예.
1: 저는 무슨 뭐 몽골에 가서 볼까 그랬더니 친구가 야 우리나라 섬에 남쪽에 가봐.
0: 아우.
1: 똑같아 몽골의 별이 뭐 별거냐 그러면서.
0: 비추는 별이 뭐 야, 거기서 달리 보이는
1: 야,
0: 건 아니지.
1: 야 깜깜한 동네에 가서 별 보면 다 똑같이 빛나.
0: 맞아.
1: 하늘 까뜩이야 이러더라고요.
0: 예.
1: 참 나원.
0: 아우 아까 소개해드린 사연에서도 뭐 문경세제 뭐 산으로 막 이렇게 또 어쨌든 쉬기 위해 가신 분들 얘기 들으면서도 야 그 산새 소리 들으며 그 초록잎들 사이로 캠핑하면서 밤에는 쫙 쏟아지는 별도

0: 보고 저 우주는 도대체 정말 어떻게 생긴 것일까?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죠.
1: 그렇죠.
0: 자, 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여성 살롱 시간에
1: 네.
0: 이 우주의 이야기, 별의 이야기
1: 네.
0: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좋아요.
0: 다음 사연은요.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의 신애경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오래전 지나온 시절이 문득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억은 1998년의 가을에서 시작됩니다. 고3 시절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들었고 남편은 장손인 형의 관심밖에 밀려나 방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린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었고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나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늘 우리 집 앞을 찾아왔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한참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이였습니다. 고3의 마지막 가을, 11월 11일, 시내 작은 커피숍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따뜻한 커피향이 가게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 우리 사귀어볼래?
0: 그 순간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괜히 커피잔을 몇 번이나 돌려보던 제 손과 빨라지던 심장 소리까지도요. 그렇게 우리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날도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만날 때마다 피곤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늘 불만이 쌓였습니다. 하루는 벤치에 앉아 오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그가 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버럭 화를 내면서 삐쳐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에서 나를 불렀지만 못 들은 척 가버렸죠. 다음 날 저녁 삐삐 음성과 함께 커피숍에서 기다린다는 그의 메시지에 마지못해 나갔는데 아무 말 없이 소지,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에 끼워둔 반지를 내 약지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말했습니다.
1: 우린 천생연분이다.
0: 남자의 새끼 손가락에 맞는 반지가 여자의 약지 손가락에 꼭 맞으면 천생연분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1: 어,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0: 저는 들어본 거. 왜냐하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셔.
1: 아.
0: 네. 그동안 피곤했던 이유가 그 반지를 사려고 새벽에 알바를 해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1: 아유.
0: 너무 감동한 저는
1: 세상에.
0: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 진짜.
0: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던 중 그는 군대에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로 마음을 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웃었던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가 보고 싶다는 말까지 모든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 늘 빨간 봉투에 담아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다 보니 나중에 남편이 웃으며 이야기해주더군요. 군대 동기들이 그 일을 빨간 봉투 주인공 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녁을 앞둔 어느 날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서로의 지친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준비된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리도 잡지 못했고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놓을 수 없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살게 된 곳은 시댁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할머니, 형님네 가족까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는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녁이 되면 상에는 늘 많은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된 저는 서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상을 차리는 것도 김치를 꺼내는 것도 어른들께 인사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따뜻했던 분이 시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생일이 되면 꼭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1: 생일 축하한다.
0: 짧은 말과 함께 쥐어주시던 용돈 봉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린 며느리를 조용히 챙겨주시던 다정한 손길이 참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3년 1월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를 처음 안던 순간 우리의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 이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보다 조금 늦은 2004년 9월에 올렸고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단단해져 갔습니다. 결혼 후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좋아서 작은 가정 어린이집도 차리게 되었고 온종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슴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내 아이들에게는 소홀했던 시간들입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함께 충분히 놀아주지 못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미안한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서툰 선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사랑도 삶도 서툴렀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지난 날은 참 바빴습니다. 사랑하고 이별하고 기다리며 지금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한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방황과 성장통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요. 사랑도 이별도 실수도 모두 우리를 조금씩 어른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이 순간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어 있을 거라고.
1: 네. 야,
0: 남편분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부터
1: 고등학교부터 네. 고등학교 3학년 그때부터
0: 지금까지의 예. 추억을 담아주셨는데 남편분 네. 굉장히 로맨티스트다.
1: 그래요?
0: 네. 얼마나 드라마적인 이야기예요. 왜 저 뭐 나 만났는데 그냥 맨날 피곤한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1: 그러게 있고. 그러게 그런데 알고 보니 반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 알바를 했던 거야. 뛰었던. 그러니 참 그 잠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예. 일을 했으니 뭐 컨디션이 좀 떨어지죠.
0: 맞습니다.
1: 졸게 되지. 네.
0: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회방 놓고 싶지?
1: 왜?
0: 그때 진짜 반지 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던 건
1: 좋아하시네.
0: 아니까
1: 좋아하시네.
0: 게임하느라 피곤했는데 아니 반지 샀다고 해야지.
1: 어머나.
0: 너무 회방꾼이죠. 말도 안 되죠. 예, 부러워서 그 풋풋했던 연애
1: 그러게,
0: 시절이
1: 부럽지. 부러워요. 네. 진짜
0: 그립네요.
1: 그 부럽고, 어린 날부터 그러네. 함께했던 그 시절이 네. 정말 부럽다.
0: 맞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남편분과 함께 손잡으면서 쭉 살아가시면 네. 행복하시겠네요.
1: 서툴고 뭔지 몰랐던 그게 다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고 어른이 맞아. 되는 거고
0: 네. 진짜 두 분은 천생연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오선홍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그리고 황윤홍님과 신혜경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리고 금요일 내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봐야죠.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어 먹는 과일 음료. 정답은요?
2: 꽃화자에 나물채자. 화채였습니다.
1: 네. 아, 수박 반 쫙 갈라갖고 숟가락으로 속살 이렇게 파내고, 네, 거기다 음료수 부어 먹으면 그게 바로 또 화채가, 그렇죠, 되기도 하잖아요.
2: 그릇이 따로 필요 없는 수박.
1: 네. 맞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화채가 정답이었습니다. 컵빙수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2: 2부 끝곡은 쿨의 맥주와 땅콩 준비됐고요. 3, 4부엔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그리고 뉴스 들으시고 우리는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0% 넘게 급반등하며 6,3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 넘게 오르며 24만 원대 후반을, SK하이닉스는 24% 가까이 폭등해 16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급등하면서 개장 6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2.78% 오른 채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19% 오르는 등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기업인들을

0: 향해 세계 경제 질서 격변기 속 공동 번영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진행된 양국 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국과 칠레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 번영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내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도 양국 기업들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에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기타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합의는 가자지구가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 데 있어 결정적 단계며 이 정부는 평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를 맡은 육군 1군단에 이어 강원 동부전선과 동해안 방어를 맡은 육군 3군단 1단에서도 일각에서도 공용화기의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방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에 착수한 군 당국은 육군 3군단의 일부 일반 전초와 최전방 초소에서 중기 관총과 유탄 발사기 등 공용화기의 실탄을 장전해 두지 않고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을 삽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이 같은 실탄 미장착 관행이 유사시 대응태세 측면에서 부적절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에서 성조기를 누른 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던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은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어르신들도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상 차량이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보급됐다는 거죠. 장거리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저상 차량이 드물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저상 좌석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좌석버스를 제작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인데요. 무사히 보급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적외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4: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6: 세 분의 천사를 만났어요.
8: 아니, 천사가 한 명도 아니고 세 분이나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십니다.
9: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지병이 있어 17년째 앓고 있는데요. 어제 이 더운 여름 날씨에 2시쯤 밖에 나가셔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셨대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런데 남학생 둘이와 여학생 한 명이 계속 말을 걸어주고 저한테도 전화해주고 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갔어요. 그 남편도 키도 크고 덩치도 조금 있는데 세상에 이 더운 날씨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편안히 쉴수 있도록 해놓고 갔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래 통화하면서 연락처나 남겨주고 가라고 꼭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냥 가셨더라고요. 어제 저희 여기 창원에 저희 남편 집에까지 모셔다 주고 간 학생 세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마 이 더위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익명으로 음성 남겨주신 당당이님의 음성 편지에 이어서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우리 세 명의 학생들 참 기특하다.
1: 너무 예뻐요.
0: 예.
1: 그렇죠?
0: 네.
1: 하여튼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을 남겨주신 당당이님께는 토닥토닥 통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오늘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도 좋고요. 내 속을 천불나게 하는 진상, 밉상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셔도 좋습니다. 혼자 꾹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이번 기회에 고백하고 싶은 분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익명, 음성 변조 모두 가능하니까요. 02789-1004, 02789-1004번. 어떤 사연이든 열린 사서함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서천석 박사님,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합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이를 낳으면 좋은 점이 뭐냐는 질문에 한 커뮤니티에 이런 답이 올라왔다고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시 청춘이 찾아옵니다. 자전거 연습, 여름방학의 수영장, 가족과 함께 떠난 놀이동산, 시험과 졸업, 그리고 첫 건배와 첫 취기까지. 사랑스런 아이를 통해서 부모는 다시 한번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키워준 부모님께 다시 감사하게 되죠. 두 세계를 지켜보는 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는 특권. 아주 특별한 시간을 누리고 계신 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함께 찾아주실 두 분을 모시죠. 소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미녀 개그우먼 코미디언 김경아 씨.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잘 지내셨죠?
3: 네,
2: 이 여름.
3: 잘 지내고
1: 네.
3: 있습니다.
1: 네, 네,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그런가 경아 씨는 살이 좀 빠졌네요. 빠져 보여요.
3: 아닙니다. 얼굴 살은 이제 빠지고 있는데요.
2: 네.
3: 뭐 뱃살이랑 이런 데는 애들 남긴 거 이제 주워 먹느라고.
2: 아유.
3: 살이 더 찌고 있죠. 뭐 돌아서면 네. 간식 찾으니까.
2: 그러니까.
3: 그것도 다 안 먹고 남기니까.
2: 그래서 더 억울해. 몸은 힘든데 자꾸 그런 거 주워 먹다 보니까.
3: 기초 대사량은 점점 낮아지는데
2: 늘어나고.
3: 이런 데서 엄청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살을.
2: 그러니까 나 놀고 있는 게 아닌데.
3: 그럼요.
2: 몸 되게 피곤한데 말이야.
3: 이제 시작이에요, 방학.
2: 그러니까 애들이 아우 삼시세끼를 어떻게 다 준비하니.
3: 아우 활기차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우울해져. 네.
2: 자, 오늘 시작하면서 나는 얘기. 아이를 낳으면 다시 청춘이 찾아옵니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3: 근데 저는 글쎄요. 저희는 이제 막 키우느라 아둥바둥하느라 이런 거를 느낄 새가 없고 오히려 이제 친정 부모님이나 이제 시부모님이 손자 돌보실 때 이런 걸 느끼신다는 게 느껴져요.
2: 오히려.
3: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그렇게 쥐잡듯이 했으면서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살뜰하게 돌봐주는 거야? 너무 막. 예.
2: 애 낳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 위에
3: 그러니까.
2: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청춘은
1: 한
2: 내가 인정.
3: 다시 찾아오신 거.
2: 예. 네. 아이들 보면서
3: 나도
2: 오히려.
3: 이렇게 키울 걸 싶은 걸 우리 이제 손주들한테 적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하. 들더라고요.
1: 박사님은 어떠실까요?
5: 뭐 청춘이 찾아오기보다 이제 노화가 촉진되죠.
3: 박사님.
2: 아우야. 우리 박사님 정말
5: 이거는 여러 가지 연구가 돼 있는
3: 과학적 근거가 네. 있군요.
5: 네. 네. 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연구가 많이 있는데 행복도 조사를 보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행복도가 점점 떨어져요.
1: 아,
5: 그래서 아이가 20살이 되면 다시 행복도가 회복됩니다.
2: 오.
3: 야, 저 밑바탕에 행복은 한데 지금 너무 노화가 촉진돼서 그랬나 봐요. 행복은 한데 몰랐지. 그러니까
2: 우리가 이런 말로 정신승리야.
3: 난 지금 행복해.
2: 행복한 거야. 우리 청춘으로 나온 거야.
3: 그럼 그럼.
2: 예. 우리의 20살 되면 나의 행복은 다시 찾아온다.
3: 얼마 안 남았어요.
2: 얼마 안 남았다.
3: 네. 버티자.
2: 자, 무더운 여름에 절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담 전에 시원한 커피빙수부터 나누죠. 동심 퀴즈.
1: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6: 이걸로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물이랑 섞으면 성을 만들 수 있어요.
7: 이게 신발에 들어가면 너무 따가워요.
8: 아주 아주 조그만 돌이에요.
9: 바다에 가면 이게 엄청 많아요.
1: 아,
3: 그렇죠.
2: 네네. 이거 시계, 이거 성.
1: 네, 두 분 힌트 좀 주시죠.
3: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성수기잖아요, 휴가철.
1: 그렇죠.
3: 네. 그래서 이제 뭐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엄마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바다보다는 차라리 계곡이 낫다. 여기 그냥 숙소에 가서도
2: 제 아내도 그래요.
1: 네, 맞아.
3: 네. 네. 요거는 엄마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2: 그래. 어른이 될수록 점점 더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 아, 이제 달라붙는 것도 싫고 그.
3: 애들은 뭐 재밌지 막.
2: 그래 이거. 바다 들어갔다 씻는 것도 귀찮고.
3: 네. 그렇죠.
1: 그러게.
5: 저희 이제 소아정신과에서는 이거 놀이가 있어. 이거 놀이 굉장히 중요해요.
3: 아,
2: 네.
3: 그렇죠.
2: 네.
5: 큰 이제 나무로 된 이제 그릇에 큰 이제 그릇에 요거를 넣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상징물이나 피겨 같은 걸 이렇게 배치하는 놀이가 있어요.
1: 아, 네.
5: 그게 이제 자기 무의식을 언어로 풀기에는 어려운 아이들.
1: 아.
5: 어른들도 또 말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검열에 걸리니까 남들 듣기 좋게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3: 네.
5: 근데 요걸로 자기 내적인 어떤 의사를 표현할 때는 좀 더 솔직해지는 면이 있어서 요건 우리를 많이 합니다. 예.
4: 아, 그런 또 효과가 있군요.
5: 그래서 또 요거를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구입을 해가지고 깔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이게.
3: 아,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네.
4: 네. 야, 근데 우리 어린 시절은 생각해보면 그런 거 1도 신경 안 쓰고 그럼요. 진짜 그냥 모래에서 네. 막 아유.
3: 네 어디서요?
4: 여기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막 이거 그냥 맨날 우리 이 놀이 했던 거 아니에요?
3: 어릴 때는 놀이터 자체가 그냥 이거였었어요. 지금처럼 막 우레탄 네. 이게 아니고.
4: 네. 맞아.
1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3: 정답 아시겠죠?
10: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10번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미니를 쓰시면 무료입니다.
4: 자, 정답 주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3: 네, 아이가요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걱정이라고 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자주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듣다 보면 대부분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거나 속상했던 일들입니다.
4: 친구 때문에 같이 영화 보기로 한 거 못 보게 됐어. 어떤 친구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했어.
3: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 이야기를 최대한 잘 듣고

0: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단, 아이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 그 친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서는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하고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곤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금방 삐쳐버리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아이가 상황 설명을 쉽게 해주겠다며 예시를 들 때가 있는데 그 예시가 정작 실제 상황이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시는 들지 말고 그냥 진짜 있었던 일만 이야기해줘 하면 그것도 서운해하며 또 삐집니다. 늘 부정적으로 안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들어주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어허. 하셨습니다. 뭐 속상한 일 있으면 걔는 막 뭐 거의 손절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1: 그러니까. 네, 네.
0: 듣다 보면 별일도 아니야. 근데 이럴 때 초 5때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2: 그래도 속상한 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네. 자기가. 네.
3: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럴 때 요거를 빨리 바꿔줘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부모한테 많은 게
0: 네.
3: 조금 그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켜요.
0: 아.
3: 그냥 속상한 거 얘기해서 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되고
0: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네. 승화시키고 싶은
3: 그렇지,
0: 마음
3: 얘를 긍정적인 네. 마음으로 내가 빨리 변화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빨리 지나치게 빨리 개입하고 너무 강하게 개입하는데 그러다 보면 애는 아니, 엄마는 내 말을
0: 거야,
3: 내 말을 안 듣는구나
0: 그쵸?
3: 내 그러겠어. 입장을 이해 못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는 자기 속상한 거 알아달라고 더 속상하게 얘기해요
2: 그렇죠 네.
3: 이제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그게 기분 나빴던 이유를 과장하고 아하. 막 강조하고 비유를 들고 막 예시를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고
1: 아하.
3: 그럼 우리는 얘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얘는 그럴수록 더 감정적으로 흐르는 거죠.
0: 그럴 때 이 엄마나 아빠의 애티튜드가 같이 험담을 해줘야 되는지
3: 같이 험담은 안 하죠. 같이 험담은 안 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이해는 한다. 네가 그때 속상하고 좀 괴롭고 억울하고 화가 났을 거라는 건 이해는 한다.
0: 네.
3: 근데 충분히 이 사람이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말 하려고 다음 말 교훈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교훈을 주려고 그런다고 애들이
0: 이 대화 끝에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
3: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 말을 어차피 안 들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네.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
0: 아, 네.
1: 나 진짜 이렇게 힘들다는 걸 오히려 강조하고 싶구나.
0: 그렇죠, 네. 그렇죠.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좀 예민한 거죠. 타고난 기질이. 왜 예민하냐면 내가 그렇게 낳은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인정해야 돼.
1: 내가 낳은 거다.
0: 그렇지, 내가 나왔는데.
1: 어디서 나왔어? 그렇지, 내 자식이지.
0: 내가 나왔겠지 뭐.
3: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억울함을 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얘기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죠.
0: 네.
3: 그러니까 그나마 안전한 곳인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이때 이런 걱정하죠. 얘가 딴 데 가서도 계속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0: 맞아요. 너 이런 얘기 선생님한테도 가서 하니? 뭐 이런.
3: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와서 하는데 그런 엄마 아빠도 안 들어주면 얘기할 곳이 없다는
2: 그렇죠.
1: 거예요.
2: 그렇죠.
1: 네.
0: 그렇지. 그렇긴 그렇지.
3: 예. 그래서 엄마가 확실히 내 얘기 믿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내 속상함을 이해하는 것 같다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건설적인
0: 그렇죠 그렇죠
2: 아이 그렇죠
0: 아직 터도 안 닦았는데
3: 예
0: 네.
3: 조금 기다리면 되고 네. 어떤 날은 아 오늘은 얘기해봤자 소용없겠다 하는 날은 그날은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1: 아이한테요 네.
0: 그냥 들어만 주고
3: 네, 들어만 주고 아이 그 속상하겠다 들어만 주고 근데 분위기상 얘기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는 그때 얘기하면 돼요
0: 네.
3: 얘는 어차피 억울하다는 얘기 계속할 거기 때문에 한 세 번에 한 번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1: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고치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꾸 억울한 얘기만 하고.
3: 이제 해보시면 안 고쳐진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그러세요.
0: 그거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이 저는 너무 공감되는 게 초오 여하잖아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야 걔는 하다가 삐져요. 그러면 야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뭐, 뭐 그렇게까지 원한 반응은 아닌데 이런.
1: 그렇죠.
0: 그래서 어느 날은. 리액션을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1: 어느 장단에 춤을 춰줘야 되나.
0: 왜 끄덕끄덕했더니 그림이나 그려야겠다고 방으로 가는 거예요.
1: 나무를 낳는 듯이.
3: 아니 네. 그래서 풀린 거예요.
0: 아, 아

0: 풀린 그런 거예요? 거죠. 어,
1: 얘기하면서 네. 풀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너무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0: 밤새 끙끙 앓는 부모님도 계세요. 예,
1: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우리 애는 그냥 나한테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감정 풀고 지일하는 스타일이구나. 아, 네. 요 정도 생각하면은 그렇게 부모님도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2: 진작에 다 들어줘야 되고 막 이러지는 않아도 된다.
0: 별일 아니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겠네요.
1: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정신과 의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2: 정신과 의사도
1: 정신과 의사도 와가지고 막 괴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지나치게 공감하면서 너무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 환자는 아 선생님 그 정도는 아니고
2: 오히려
0: 왜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야 별일 아니야
2: 그러네
0: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고요
1: 아니, 선생님이 그래도 들어줬으니까 그렇죠. 기분 괜찮아진다고 아, 이렇게 예. 얘기하고 근데 아, 내가 그건 아니, 그냥 괜찮아졌어요
2: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1: 가볍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네, 네. 정말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되면 네, 엄마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엄마 해결책을 한번 줘볼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2: 네, 네.
1: 물어보면은 애가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해도 되고.
3: 네.
1: 아니면 걔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것 같아? 하고 한번 질문식으로.
0: 네, 네, 네.
1: 내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질문식으로 생각하는데 애가 흥미를 잃으면 뭐 이 얘기는 이제 기분 좀 풀렸어? 이제 가서 놀아.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고 네. 더 얘기하려고 할 때만 얘기하면 되는데.
0: 네.
1: 부모님들은 항상 오늘 얘기해서 결론 짓고 내일부터 너 이 얘기하지 마라.
2: 싹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0: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2: 근데 나 그렇죠. 진짜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진짜 들어주실래?
0: 아유, 들어주고 싶어. 안 들어주고 싶어.
1: 안 들어주고
3: 들어야죠.
0: 알겠습니다. 소중한 거니까 들어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공약보다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1: 네. 아이 때문에 하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으시면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은 뭐 24시간 늘 열려 있고요. 방송 중에는

0: 문자로 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듭니다.
1: 네. 근데 앞선 사연에 하나만 더 좀 네.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아이가 자기 이제 속상한 일을 설명한다고 엉뚱한 예시를 들 때는 이건 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그냥 들어주는 건가요?
2: 그러니까 엉뚱한 예시는 이미 이제 엄마가 안 들어준다고 생각할 때
0: 아, 네.
2: 내 마음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얘가 자기 감정을 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예요.
3: 네.
2: 이미 부모가 그 전에 약간 얘 마음을 안 알아주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 거니까 그때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상황은 나빠진다.
1: 오히려.
3: 예. 네.
2: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이럴 때 쓰는 방법은 있어요.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3: 네.
2: 이제 네 가지로 나눠요.
3: 네.
2: 사실, 생각, 감정, 바람. 요 사실, 생각, 감정, 바람. 사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네가 정말 바라는 건 뭔지. 어떤 일에 대해서 늘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하게 해요.
3: 네.
2: 이렇게
3: 네.
2: 정리를 해보면 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약간 흥분해서 했던 것들이
3: 네.
2: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구나. 사실을 꼭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1: 예.
3: 맞아요.
2: 또 그 생각에서 그런 감정으로 이어지는 게 꼭 그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건 내 바람이거든요. 내 바람을 어떻게 이루면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나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다면
3: 네.
2: 사실 생각, 감정, 바람 요거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3: 네.
2: 그거 채우기 해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내 앞에 일어난 사실을 한번 적어보고
2: 예. 그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1: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2: 사실만 딱 적어보는 거예요.
1: 예.
2: 그다음에 그중에 그걸로 인한 내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을
1: 또 정리를 하고
2: 예. 그다음에 그래서 든 나의 감정
1: 그래서 내 감정은 어떤가
2: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1: 그래, 마지막 바람까지
2: 예.
1: 아, 그 요거를
2: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면 조금 더 이걸 부모가 그러니까 네가 그러지 말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1: 네.
2: 아이가 정리하면서 아 그럼 이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구나
1: 예.
2: 그런 기분을 내가 가질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아이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초등학교 한 네. 4학년 정도부터는
3: 네.
2: 이런 방법을 쓰시면은
3: 네.
2: 아이가 좀 도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어른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3: 네.
1: 이게 막연히 진짜 고민 걱정을 머릿속으로만 계속 굴리면
2: 예.
1: 이 갈피를 못 잡아요
0: 맞아요
2: 머릿속에서만 계속하면 네. 감정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1: 그래서 진짜 내 고민이 뭐지를 차라리 적어보면
2: 예.
1: 의외로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실은 몇 가지 안 되는 고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끙끙 앓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2: 그 일이 있었을 때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갔어
1: 네.
2: 근데 그 말하고 간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날 무시해서 그러나 근데 걔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걔는 원래 그런 애다 아무한테나 그런다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다 늘 재수없게 행동하기 때문에 딴 애들도 걔를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네.
2: 그래서 사실과 생각이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3: 네. 아니 대화할 때도 이런 걸 딱 머릿속에 이렇게 도식화 해놓으면
2: 네.
3: 뭐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제가 어떤 애도 저런 말을 했을까 무작정 서운할 게 아니라 좀 도움 될까
2: 그럼요
3: 싶은데요?
2: 이게 네.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서 흔히 한 인지치료라고 하는 건데
3: 네.
2: 인지치료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일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아이들도 정리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어떤 사실을 꼭 그렇게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 해석이 있고 부정적 해석이 있다. 이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아, 나는 좀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네. 이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3: 아 그렇구나.
2: 예.
1: 사실
3: 큰 거 배웠네.
1: 감정,
3: 감정 바람.
1: 오늘 내 아내가 처가에 간다고 그랬는데

0: 갑자기 안 간다 그런다.
1: 갔으면 좋겠다로 바람으로 바람으로.
2: 거기에 대한 생각.
1: 1, 2, 3번을 그냥 건넜어.
3: 벌써 들켰어.
2: 놀기로 계획했는데 그거 못하게 됐네. 감정 너무 짜증난다.
4: 내 속마음을 다 들켜버린 것 같아. 다음 사연으로 갈래요.
1: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차별받고 자란 상처를 그 상처 때문에 아직 힘들어하고 계신 30대 성인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직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무난하게 생활하고 있고 취미로 악기를 배우면서 연주 활동도 다닙니다. 바쁘지만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 남들은 저를 부러워하거나 저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면서 서른이 넘도록 세대 차이와 서로의 의도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갈등으로 허덕이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절 보시면 늘 맏이니까, 아들이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며 양보와 배려만 요구하셨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다 같이 어울려 놀 때도 어른들은 절 옆에 앉혀두고
3: 어른들과 있어야 세상 물정을 아는 거야. 어린애들하고 같이 놀지 마라.
1: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에 응하지 않으면 친척들이 간 뒤 혼나거나 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가 되곤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퇴근해 집에 들어가니 동생이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아주려던 부모님이 저인 것을 보고는 표정이 싹 바뀌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상을 받아 기쁜 소식을 나누려 해도 갑자기 대화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동생이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밖에서 최대한 시간을 보냈고 집에서 사담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늘 이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말씀드리면
3: 동생이 혼자 있어서 안 된다.
1: 연주의 날 함께 할 수 있냐 물으면
3: 예, 그날 네 동생 수능 날이라 안 돼. 동생이 아파서 못 가요.
1: 제가 심각한 고민을 말해도 괜찮다 넘기시고 동생과 싸움이 나면 무조건 싸우지 마라, 친하게 지내라 하십니다. 퇴근 때도 동생에겐 다정하게 어서 와 하시면서 제게는 앉은 자리에서 왔니? 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십니다.
5: 너는 맏이니까 늘 참아야 해. 네 행동이 동생에게 영향을 준다. 남자가 돼서 왜 이렇게 소심하냐?
1: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5: 아빠가 하라면 하는 거지 네가 삐죽 세냐?
1: 여기서 제가 의견을 더 말하거나 해명을 하려 하면 집안은 냉전으로 변하거나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십니다. 참다 못해 감정을 빼고 제 사정을 말씀드려 본 적도 있지만 아버지의 고함과 동생의 논리적인 반박에 결국 굴복당했습니다. 참고로 저와 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동생을 제외한 가족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계속 무시당하다 보니 직장에서도 무례한 사람들에게 할 말을 못하고 호구 취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조직 내에서 정중하게 불편사항을 이야기해도 저를 피하거나 어려워하더라고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까요? 언젠가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전해볼까요? 아니면 집안이 뒤집히더라도 말을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가족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데 사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받으라는 건지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셨는데요.
4: 30년 가깝게 쌓인 맏이, 그러니까 장남 역할을 하면서 뭔가 차별을 좀 받으셨네요, 오히려.
1: 서운함이 엄청 크신 것 같아요.
4: 동생에게 이런 거 양보해야 된다.
1: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4: 이러니까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구나.
3: 맏이니까, 아들이니까.
2: 어쨌든 자기가 좀 차별받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고 또 부모님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동생에게만 사랑을 주고 동생 말은 믿어주는 이런 채로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믿음도 못 받은 내가 밖에서 어떻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속에 굉장히 많은 억울함과 화가 많이 쌓였다.

0: 쌓인 채로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게 폭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상태. 이런 네. 상태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게다가 저희가 전화를 따로 드려봤습니다. 네. 사연 중에 동생과 사연자님 모두 이제 장애가 있다는 말씀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시각장애인이시래요.
2: 네. 두 분 그러니까 다.
1: 네. 네. 사연자님은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셨고 동생은 5살 때 발병해서 지금 전혀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합니다.
2: 그러시구나.
3: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 옛날식 부모님으로 네. 마지는 더 강해야 되고
1: 또 아들이니까
3: 똑바로 서야 하고 밑에 또 여동생도 돌봐줘야 하니까라는 그런 생각 아래 좀 이렇게 강인한 그런 아들을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서운하게 하고 말을 계속 못하게 그냥 딱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
1: 예전부터 네. 어르신들이 많이 한 남자니까 남자가
3: 맞으니까
1: 뭐 맞이가 뭐 장남이
2: 또 더 자립을 딱 해야 되잖아요. 지금 또 장애가 있으시니까 아들은 더 강하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네. 장애가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독립을 못 한다는 게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좀 보이시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시는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1: 네. 보호자로서 네, 네, 보호자로서 네.
0: 도와주고 네. 그 보호가 없으면은 혼자 독립해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게 조금 아직은 불편하고 좀 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사실 이분은 이제 서른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직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네. 무난하게 생활하고 취미로 악기를 배우면서 이걸 연주활동도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고
1: 그렇죠.
0: 자기 몫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죠. 안 그러면 괜찮지만 엄마 아빠가 나한테만 좀 차별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고 충분한 사랑을 못 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이제 그런 엄마 아빠를 어떻게 바꾸기는
3: 힘들죠.
2: 지금
3: 불가능하죠.
0: 뭐 불가능하다면 네. 이제는 내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3: 그렇죠.
0: 네. 그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외부 세계에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게 이제 이분이 해야 될 텐데 약간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관계를 넓혀 나가면서 네. 가족에게서 벗어나서 나의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 가족 내에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 답답함이 네.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가족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기보다는 네. 바깥에서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에게는 가볍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3: 네.
0: 가볍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 막 붙어가지고 싸우고 온 가족 모였을 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론이 나긴 어려워요. 대부분 뭐 아버지는 또 권위를 누르려고 그러고
3: 그렇죠.
0: 어머니는 거기에 또 동조하고 동생은 또 논리적으로 하면 3대1의 싸움이 되잖아요.
3: 그렇죠.
0: 3대1의 싸움에서 나는 흥분만 하게 되면 너는 이렇게 흥분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럼 더 억울하죠.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꼬이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내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 나한테 부정적 영향을 못 미치도록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2: 네. 그러면은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족에 은근히 한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른 시절 그 상처가
3: 없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2: 네. 근데 이런 거를 네. 내가 언제나 내가 한번 내가 얘기한다 벼르시는데 네. 그냥 넘어갈까요?
0: 네. 아, 그 네. 별러가지고 네. 얘기를 해가지고 좋게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어. 흔치 않아요.
3: 아, 그렇구나.
0: 흔치 않아요. 근데 잘 보면 그나마 괜찮게 풀릴 때는 언제냐?
2: 네.
0: 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
1: 네.
0: 내가 엄마 아빠 떠나도 그만이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더 기분 나쁘게 하면 나는 이제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좋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독립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얘기가 가능해지고 독립적인 상태가 안 됐을 때 얘기를 하면 계속 억울하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2: 내가 좀 마음이 여유가 있고 크게 상관이 없을 때
1: 그러네요.
2: 툭 얘기해야 되겠구나.
0: 예.

0: 그건 내가 억울하다. 근데 약간 얘기할 때는 얘기할 때 부모하고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아,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중요한 얘기하면 5분 정도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5분은 내 얘기 중간에 끊거나 반박하지 않고 들어달라고 하고 이러고 얘기를 시작해야 돼. 부모한테 얘기할 때도. 그 다음에 마시니까 참아라. 남자가 왜 소심하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이나 나를 좀 낮추는 말. 내 감정을 갖다 좀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화 중에 언성이 높아지거나 서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나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 안 하겠다.
1: 네.
0: 이건 인정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지.
2: 그렇지.
0: 그러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 더 마음 상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2: 중간에 말을 엄청 자르시죠. 본인들은 또.
3: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집에서의 거절당한 경험 뭐 이런 대화 때문에 회사에서도 할 말도 못하고 호구 취급을 당한다는 말을 또 해주셨거든요.
2: 결핍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0: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말을 적당히 무시하면서 대하는 게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분이 그래서 흥분해서 세게 말하는 것보다 작은 거절을 작은 거절을 차분하게 반복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두 번 끊겼다고 좀 끊지 말고 좀 들어달라고
2: 작은 거절
0: 그러면 뭐라고 제가 이렇게 흥분돼 있을 때는 저는 얘기하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짧게 차분한 태도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카리스마를 만들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기분 나쁜 거를 뭐 세게 흥분해서 화내고 폭발하고 이런 거보다 제가 말하는데 두 번 끊겼는데 그러면 제 말을 전달할 수가 없다. 끝까지 듣고 저도 얘기를 듣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확하게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짧게 차분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작은 거절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1: 많잖아요. 맞아요.
0: 저는 이분이 조금 이분 얘기가 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얘기. 이분의 지금 현재 조건 상황을 이해하고 이분을 도와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장애 정도가 어떤지 과연 외부 지지망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이분이 일하는 곳의 분위기나 그 조직의 어떤 스타일은 어떤지를 다 알아야지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저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내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한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받지 못했던 어떤 나에 대한 지지.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상담을 다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또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조언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일단 그 용기 낸 첫 걸음은 시작하셨다고 봐요.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주셨으니까 진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간 직접 한번 찾아가서 또 받아보시는 것도
0: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직장생활 잘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2: 그럼요.
0: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 가족으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경험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래요.
3: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뱉죠 싱크
8: 뱉죠 싱크
7: 아직 음식

0: 겁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아, 푹푹 찌는 무더위. 북적북적한 출근길에 부대 끼고.
7: 내 맘 같지 않은 일터에서 또 한 번 치고.
6: 내 머리 위로만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
7: 그래도 괜찮아요.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자, 일중 씨.
8: 영차! 영차! 영차!
6: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7: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6: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6: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6: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동심 퀴즈 정답은요,
7: 해수욕장에 많은 모래였습니다. 모래.
6: 네.
7: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6: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7: 그럼 내일 아침 9시 5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6: 안녕히 계세요.

0: 가 자신의 책에 적어뒀습니다. 꽃꽃할 때는 젊음의 활기가 돋보였고 꽃을 돌보느라 늘어진 가지에는 책임의 무게를 지는 듯한 성숙함이 들어있다. 나무와 사람이 다를 것 없죠. 어딘가 구부러지고 휘어진 것은 삶의 무게를 힘껏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는 뜻이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화사하게 꽃을 피운 꽃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초봄만 해도 삐죽 솟아있던 가지가 흐드러진 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 대해 정원사 김민호 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6분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이번 달에만 15번째, 코스닥은 12번째입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어제보다 14.97% 폭등했고 코스닥 150 선물 가격은 9.33%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5% 오른 5,657.79로 출발한 뒤 단숨에 6,000선은 물론 한때 14% 폭등하며 6,300선까지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의 국제선박과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방위 연합의 창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로이터통신 등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번 연합엔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바브 엘 만데브 해협에서 선박 공격과 해상 봉쇄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재개된 홈플러스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임금과 상여금을 늦게 지급받으며 회사 회생과 영업 정상화를

0: 돕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 사측과 두 노동조합은 내년 2월까지 임금을 2개월씩 수년 지급하고 9월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은 6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한편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때 최대 12개월치 기본급을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현지 시간 30일 오후 칠레 산티아고에 조성된 한국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칠레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회 활동과 방범 체계, 재외투표소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한인들이 운영하는 분식집과 고깃집 등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분간 지속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당분간 지속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 강경화 주미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지난 21일 한국행을 앞둔 스틸 대사를 만나 한미 양국이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기술, 조선, 원자력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스틸 대사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200여 명을 모집한 뒤 진료 기록 등을 조작해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 설계사와 치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보험사기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보험 설계사와 치과 실장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환자 200여 명을 모집한 뒤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진료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약 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에 걸쳐서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달에 사람을 보내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우주여행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지금도 아직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인간의 뇌는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를 매 순간 붙잡고 있는 중력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심해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같은 질문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과학저 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함께 현대 과학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난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 과학, 첫 곡은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0: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3분 과학.
2: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음표들 딱 3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 오승훈의 3분 과학. 4812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작년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헤어드라이어를 사왔는데 1년 만에 캐리어에서 발견해서 사용했다가 펑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압을 하나로 통일하면 될 텐데 왜 나라마다 다르게 결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혼합해서 쓰면 펑 터지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직구나 미국 여행길에 마음에 드는 전자제품 사오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돼지코 젠더를 꽂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콘센트에 연결하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면서 고장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110V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220V에 꽂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폭발이 일어나는 걸까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계 내부의 부품들이 버틸 수 있는 용량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에너지가 한순간에 쏟아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10V, 220V는 전압이죠. 전기에서 전압은 전기를 밀어내는 압력입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배운 옴의 법칙, V는 IR, 이거 기억하세요? 전압이 110V에서 220V로 2배 높아지면요. 저항이 일정한 기계 안에 흐르는 전류도 2배로 증가합니다. 옴의 법칙에 따라서요. 그리고 기계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요. 전압을 2배로 하면 옴의 법칙에 따라서 전류가 2배가 되니까 기계 내부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해서 2배가 아니라 2 곱하기 2, 4배가 됩니다. 기계는 그 안에 부품들이 정밀하게 설계되죠. 그러니까 110V에 맞춰서 설계된 미세한 회로나 회로를 보호하는 부품들이 4배의 과도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부풀어 올라서 폭발하면서 고장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전 세계는 전압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110V는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압이 높은 220V에 비해서 인체에 전달되는 충격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여전히 100에서 120V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편 전기가 전선을 타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전압을 올리면 전력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을 2배 높이면 같은 굵기의 전선으로 4배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어서 전력망 구축 비용도 줄고 에너지 손실이 적으니까 효율도 높아지는 거죠. 과거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110V를 썼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산업화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220V 승합 사업을 단행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약 35년에 걸쳐서 전국의 인프라를 바꾼 결과 세계 최고의 전력 효율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너무 많은 가구에 100에서 110V 인프라와 가전제품이 거대하게 깔려 있어서 220V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북미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100에서 120볼트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 유럽,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약 70% 이상의 국가가 220에서 240볼트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온 제품을 안전하게 쓰려면 이른바 돼지코를 끼워서 플러그 모양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제품에 붙은 라벨의 인풋, 입력 전압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궁금증이 과학의 눈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3분 과학. 오늘 방송에 소개된 4812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는 노라조의 빵 듣겠습니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이 바쁘신 와중에 네.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십니다.
2: 네, 그럼요.
1: 지난주에는 저희가 암흑과학이라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여러분들의 좀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속 시원하다 분들도 계셨고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아쉬워한 분들도
2: 맞아요.
1: 많으셨습니다.
2: 질문이 사실 너무 많았는데 네. 다 건너뛰는 걸 보고 아 슬프다. 너무 슬프다. 하지만 건너뛸 땐 건너뛰어다. 뛰어야 된다.
1: 네. 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역시 AI보다 궤도.
2: 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AI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알거든요.
1: 뭐 그럴 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걔네는 뭐 기억이라는 거를 뭐 무한대로 할 수 있고.
2: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축적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듣고 싶은 건 결국 사람의 이야기죠. 네. 듣고 싶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1: 그리고 AI가 재밌게 얘기해달라 그래도 궤도님만큼 재밌게 못 풀어주더라고요.
2: 유머가 굉장히 어려워요. 맥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유머를 했을 때 하하하 재밌다. 요거 인간이 들으면 조롱이거든요. 인간이 그렇죠. 누군가 친구한테 하하하 너무 재밌어 이러면 조롱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AI한테 이렇게 말하면 AI가 정말 재미있어?

0: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애가 눈치가 없어.
1: 신나 막 호의호의려.
0: 이런 발언도 이제 초인공지능이 다가오면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1: 하면 안 된다. 아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해도 되고.
0: 아 그때까지 아니
1: 적당히 하다가
0: 뭐라 하면 아니 위트 모르세요? 이런 거니까.
1: 초인공 시대가 네. 되면 이제 아 그때 위트였다. 지금 잘 하지 않느냐.
0: 그럼요, 그럼 지금 괜찮아요.
1: 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아 지금은 존댓말 안 쓰고 해도.
0: 그럼요.
1: 그때 돼서 존댓말 쓰기 시작하면 좋을
0: 그럼요.
1: 것 같다.
0: 좀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니까.
1: 오늘은 조금 본격적으로 깊은 과학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1: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0: 네.
1: 요즘에 AI와 로봇 기술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과학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 싶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과학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서요.
0: 아니, 너무 많죠. 네. 사실은 제가 뭘 답을 못 찾았는지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죠.
1: 그러면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과학적인 뭐 미스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과학적인 답을 찾지 못한 것 중에 만약에 궤도님께서 아 요거는 내가 먼저 알면 누구보다 먼저 알면 요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0: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네.
0: 그냥 지금 제일 궁금한 거.
1: 네.
0: 암흑물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95%의 질량.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1: 근데 사실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안 밝혀진 거 아니에요?
0: 아 있어요.
1: 있긴 있다라고.
0: 있긴 우리가. 있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암흑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물질들을 다 더한 게 5%밖에 안 되고
1: 예.
0: 95%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는 물질이고 일부는 에너지고 막 구분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1: 안 보인다는 건 우리 눈에만 안 보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그냥 아예 그냥
0: 그러니까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1: 우리 눈에는 안 보여.
0: 우리가 우주를 보는 거의 유일한 이 관측 방법이 전자기파 기반의 어떤 빛을 보는 거죠.
1: 네.
0: 물론 지금 중력파라는 것도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중력적 상호 작용은 관측이 되나 질량은 있다라는 거죠.
1: 네.
0: 근데 보이는 거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딱 그 공포 이야기 들으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1: 네.
0: 아무도 없어. 내가 딱 탔는데 갑자기 문이 딱 닫히더니 정원 초과입니다 하고 열려. 그럼 뭐지?
1: 어우 갑자기 무서워.
0: 그냥 고장 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1: 네.
0: 센서 고장. 근데 이걸 딱 들으면 눈에 보이는 건 한 명인데 15인승 엘리베이터가 한 사람밖에 안 타고 있는데 갑자기
1: 만 원이래.
0: 인원 초과라고 해. 이거 이상한데
1: 네.
0: 지금 암흑물질은 100명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1: 예.
0: 5명 탔는데 지금 인원 초과인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요거를 풀므로써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1: 혹시 우주가 고장난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0: 우주가 고장나도 우리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고장났으면 고장난 이유가 뭔지 어디가 고장난 건지
1: 그렇죠.
0: 그걸 알아낸 과학이죠.
1: 야, 역시
0: 네.
1: 과학 커뮤니케이터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1: 근데 암흑물질을 제일 먼저 알면 뭐 하고 싶으신데요?
0: 요거 논문 써야죠.
1: 아 논문을 써서
0: 나밖에 모르니까 빨리 알려야 돼요.
1: 과학자 같은 말씀 네. 생각이네요.
0: 일단 빨리 알려야 돼.
1: 알려야 돼.
0: 예.
1: 근데 나만 먼저 아는 거를
0: 네.
1: 알리고 싶다.
0: 네.
1: 근데 사실 알리게 되면 이 독점이 깨지는 거잖아요.
0: 이게 두 가지인데
1: 네.
0: 일단 이거를 모든 저보다 훌륭한 과학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알려서 이제 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첫 번째 이유.
1: 예.
0: 두 번째. 좀 꺼드럭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제가 1번인데요. 이거 논문 피인용 횟수가 기가 막히네요. 다 제 걸 인용할 거 아니에요.
1: 어떤 과학자님들이 뭐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0: 그죠?
1: 제일 먼저 안 건 저예요.
0: 여러분 첫 번째 레퍼런스가 접니다.
1: 꺼드럭.
0: 두 가지 이유가 있죠.
1: 알겠습니다. 네. 현명한 합리적인 이유네요. 과학이 정말 많은 걸 밝혀냈지만 우리 진짜 우주를 이루는 것 중에 95%를 모른다고 하니까
0: 그렇죠.
1: 그것만으로도 정말 과학은 많은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구나
0: 맞아요.
1: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인 박재범의 애플 듣겠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위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장 의외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정체를 완전하게 모르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이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중력입니다.
8: 아, 이거 라디오에서 다룰 수 없는 타이틀입니다. 이거는. 네.
7: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8: 너무 어렵거든요.
7: 말로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8: 아, 상대성 이론도 하셨어요?
7: 했어요.
8: 아 진짜? 네. 어떻게?
7: 김범준 교수님하고.
8: 김범준 교수님 최고죠.
7: 상대성 이론하고 저희가 네. 양자 역학까지는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를
8: 양자 컴퓨터
7: 들여다 보면서
8: 양자 컴퓨터가 양자 역학을 모르면 아예 할 수가 없네요.
7: 양자 역학을 살짝 건드렸어요.
8: 아 네. 대단하네요 이거.
7: 이과학 저과학입니다.
8: 그럼 중력도 김범준 교수님이 하시는 게
7: 아니에요. 저희는
8: 시리즈로 해서 한 30편 어떤, 정도.
7: 어떤 뭐 김범준 교수님도 워낙 스토리텔링 잘하시지만
8: 아, 맞아요, 맞아요.
7: 궤도님의 그 유머

0: 느낀 스토리텔링이 네. 오늘 너무 필요할 것
1: 저는
0: 같아서.
1: 저는 유머니까. 아 근데 이게 중력을 네.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예, 아직 네.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1: 근데 거시 세계에서의 중력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죠.
0: 그렇죠. 현상.
1: 네네.
0: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1: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떨어지는구나. 네. 이런 것도 알지만
0: 사과가 나무에서 네. 꼭지가 떡 따이면은 그렇죠. 바닥으로 떨어진다.
1: 그리고 이거를 더 거시 세계로 확장을 하면은 네.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게 중력 때문에 휘는구나. 요것도 관측적으로 밝혀냈고. 네. 그리고 또 물체가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흐르는구나. 요것까지는 다 알아낸 거죠.
0: 네. 네. 근데 이제 전자기학이라든지 뭐 핵력 우리가 핵 속에 있는 힘 뭐 네. 이런 힘들을 얘기할 때는 그 원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쪼개고 쪼개 가지고 뭐 전자 그 전자 안에 있는 무슨 뭐 스핀 뭐 이런 것까지 막 계산해서 그래서 이 원리는 무엇이다.
1: 맞아요.
0: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간다.
1: 네, 네.
0: 그래서 이 큰 세상도 그 작게 쪼개면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근데 중력은 그게 안 밝혀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1: 아, 정확하세요.
0: 맞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거시 세계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아냈지만 네. 미시 세계로 갔을 때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시공간 자체가 뭐냐 중력적 영향을 받는 게 시공간뿐이라면 시공간이 도대체 뭘까?
0: 네.
1: 이것도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0: 아, 그건 굉장히 철학적인
1: 네,
0: 얘기일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아직 모르는 거고.
0: 아직까지는.
1: 또 중력, 힘이라는 건 어떤 매개입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1: 예, 뭐 강력, 양력, 전자기력 전부 다 이제 있으니까. 근데 그럼 중력이라는 건 매개입자가 뭘까? 그 중력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
0: 중력자, 네,
1: 그래비톤이라고 보고 있는데
0: 물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자, 네, 네. 뭔가 입자, 알갱이 이런 그렇죠, 거를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상상을 네, 하고 그렇죠. 뭐 양, 떠올리는 것 같아요.
1: 네. 네, 양에 대한 거니까
0: 중력자를 우리가 떠올리는 건데
1: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몰라요. 찾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0: 게 있을 거다.
1: 네, 여전히 또 모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0: 그럼 차차 들어가 보죠.
1: 네.
0: 인류가 중력을 처음으로 인식한 거는 언제인가요?
1: 뭐 기록은 모르겠지만 네. 선사 시대부터겠죠.
0: 왜냐면 날 수 네. 없는 것과
1: 뭐가 떨어졌을 테니까
0: 떨어졌을 테니까
1: 뭐가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지? 인식은 했죠.
0: 네.
1: 그게 뭔지를 모를 뿐이지. 예를 들어 아 과일이 떨어지는구나. 어 돌멩이도 떨어지는구나. 나도 떨어지는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내가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력이라는 건 인지했을 것이다.
0: 네. 네,
1: 근데 이제 이거를 자연 현상으로,
0: 네.
1: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은 원래 이래. 나는 뭔지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를 모른다는 의문조차 없었을 거예요.
0: 예.
1: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를 내가 모른다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주어진 것 그대로 네. 받아들이는.
1: 그러니까 왜냐면 궁금해야 할 대상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
0: 네.
1: 네. 근데 거기서 질문을 던지는.
0: 네.
1: 자, 이건 자연 현상이구나. 이 자연 현상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한 거는 아마 고대 철학에서부터
0: 고대
1: 기록을
0: 철학자.
1: 했을 거고.
0: 예. 네.
1: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기록.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0: 네.
1: 낙하 운동으로 실험을 했잖아요.
0: 맞아요. 깃털하고 공인가요? 뭐
1: 그런 것도 있고 같은 부피의 공으로 다 이제 실험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0: 네.
1: 실제로 이제 피사의 사탑에서 했다라는 거는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낙하 실험 자체가 중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니까.
0: 그렇죠.
1: 네. 이런 것도 실험적으로 연구한 기록인데 사실은 이제 뉴턴이 한 게 정말 네. 아주 중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 순간이 아닌가. 네, 그래서 뉴턴이 대단한 게
0: 네.
1: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0: 그렇게 일반적으로 네.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쵸, 있는 그쵸, 것 그쵸. 같아요.
1: 뭐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절에 이제 조용한 곳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0: 사과나무
1: 사과가
0: 아래에서
1: 떨어지는 걸 보고 우와 하고 만유인력. 근데 이 만유인력이라는 건 사실 사과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예.
1: 네. 실제로 이 얘기도 이제 후대에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데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해도 뉴턴이 생각한 거는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사과도 지구를 당겼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0: 네.
1: 사과가 떨어지는데 왜 저 하늘에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0: 지상에서의 물리학과 네. 우주에서의 물리학은 별개였어요.
1: 천체와 우리 네. 지구 위에 있는 것들은 다르다.
0: 아예 다른 해법.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의 일상의 물리학이 있는 거고 네. 우주는 신들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네, 세계. 네, 네. 저기는 아예 다른 곳이에요. 근데 뉴턴이 생각한 거죠. 어? 사과는 떨어지는데 저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 두 가지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 사과는 달려있다 떨어지니까 지구의 중력으로 당겨지는구나. 저 달도 지구의 중력으로 당길 텐데 왜 안 떨어지지? 아, 저 달은 사실 떨어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는데 돌고 있으니까 네. 무한하게 떨어지지만 그 안에 바닥이 없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달이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거를 사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뉴턴의 대단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요 현상 하나를 우주 전체로 확대를 한 거죠. 이게 사실 뉴턴의 가장 큰 강점이고 그래서 이제 중력이라는 거를 기가 막히게 통합을 해낸 거죠. 네.
1: 근데 중력과 만유인력 두 가지 힘을 말씀해 주는데 만유인력은 중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0: 뭐
1: 될까요?
0: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온 우주의 모든 이 만유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중력은 지구의 중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죠. 이 노래 들어야 됩니다. Fly to the Sky의 중력.

0: 예, 플라이트 더 스카이의 중력 들으셨고요. 아, 그러면 이제 현대 과학이 중력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 현대 과학의 사실 선두주자 우리 승우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0: 선두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1: 현대인이시니까.
0: 아, 연대인.
1: 현대인
0: 네.
1: 과학인.
0: 현대인.
1: 네.
0: 중력을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요? 아까 상대성 이론 말씀하신 거.
1: 그쵸.
0: 시공간을 휘게 하는
1: 아, 그쵸.
0: 예, 힘. 질량이 굉장히 큰 물체는.
1: 지금 여기서 이미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온 거예요.
0: 네.
1: 시공간. 요거를 지금 중력 때문에 이해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0: 네.
1: 그 다음에 힘.
0: 힘. 힘.
1: 그리고 힘.
0: 력.
1: 그리고 휘게한다. 곡률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당기는 힘, 자유낙하할 때 벌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이
0: 현상.
1: 시공간의 곡률, 요것까지 이해를 하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됐기 때문에
0: 네.
1: 어쩌면 그거보다 난이도가 낮은 특수항성 이론을 결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시간 지연을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중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거니까
0: 네.
1: 요것도 이해하고 지금 실제 인공위성에 쓰이고 있고요.
0: 그럼
1: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블랙홀에 대한 이해.
0: 예.
1: 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천체죠, 블랙홀은.
0: 그게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1: 그쵸, 그쵸.
0: 그쵸?
1: 그리고
0: 다 빨아들인다.
1: 네.
0: 빛까지도.
1: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질량이 모여서 중력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0: 네.
1: 그런 상태가 되려면 일반적인 질량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블랙홀이 은하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아서 그 블랙홀의 중력적인 작용 때문에 은하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0: 네.
1: 얘네들이 중간에 블랙홀 덕분에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잡고 있으니까 주변에 돌고 있는 모든 수천억 개 수조개의 별들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0: 예.
1: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쩜 블랙홀이 어떤 중력의 상징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죠.
0: 그럼 블랙홀은 어떤 방식으로 중력을 그렇게 크게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밝혀진 건가요?
1: 뭐 일단은 어마어마한 질량이 뭉쳐진 거고 그 한계가 어디냐, 어느 정도 질량이 돼야 뭉쳐질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거는 그 내부를 몰라요.
0: 그렇죠. 얼마나 밀도 있게 뭉쳐 있는 건지 이런
1: 그렇죠.
0: 것들.
1: 그런 부분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중간 정도 크기의 블랙홀에 대한 것도 되게 지금 어려운
0: 네.
1: 상황이고.
0: 알겠습니다. 블랙홀도 명확하게는 알수 없는 것.
1: 네.
0: 근데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건 찍기도 했으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0: 블랙홀은 현상이 있다라는 건
1: 네.
0: 우리가 알고
1: 우리가
0: 있고.
1: 그림자를 찍었기 때문에 상상 속의 대상은 이제 아니죠. 확실히 존재하는 천체고, 네. 실제로 그림자도 찍었고.
0: 네. 그러면 중력은 힘이고, 그다음에 현상은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1: 네.
0: 시공간이 흔다. 뭐 이런 데서 곡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중력자라는 거를 이제 그 개념을 상상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그러면 유력하게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중력의 비밀은 중력자를 아직 못 찾았다 하셨으니.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력하게 예상해서 요거를 찾고 싶은데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종종.
0: 예.
1: 네, 근데 중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중력의 특징인데 중력이 이 우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힘이에요. 탄생한 힘.
0: 예.
1: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큰 형입니다. 예. 네, 근데 제일 큰 형인데
0: 예.
1: 힘이 제일 약해요.
0: 왜 제일 큰 형이에요? 힘은 제일 약한데. 큰
1: 제일 먼저 탄생했어요, 중력이. 예. 네, 근데 제일 힘이 약해요.
0: 예.
1: 비교해보면 같은 스케일일 때 사실은 너무 약한 힘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사실 양력이라는 게 약한 힘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약한 핵력이잖아요.
0: 핵력. 예.
1: 약한 힘이라고 대놓고 약한이라고 들어가 있는 위크가 들어가 있는 힘보다도 더 약한 게 중력이에요.
0: 그러니까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네 가지로
1: 네.
0: 구분을 크게 하고
1: 그죠.
0: 중력과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 강한 핵력
1: 그죠. 강력, 양력.
0: 이네 가지로 모든 힘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1: 그죠.
0: 있잖아요.
1: 그네 가지밖에 없다. 힘은.
0: 없다. 그죠.
1: 그러니까

0: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정력 이런 거는 사실 실제 힘이 아닙니다. 뭐 정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력.
1: 정신력.
0: 이것도 다 전자기력이에요. 예. 다 전자기력이에요.
1: 전자기력이에요? 정신력?
0: 네. 그러니까 강력과 양력은 일단 빼도 되는 게 네. 강력과 양력을 일상에서 만나면 죽어요.
1: 그 원자 속 안에 있는 핵, 네. 핵 속에 그렇죠. 있는.
0: 핵과 관련된 뭐 거기
1: 그런
0: 때문에.
1: 그런 힘이라고 하니까. 네.
0: 그러면은 사실. 아래로 떨어진다 중력. 나머지는 다 전자기력이 보시면 돼요. 거의. 정신력도 뇌에서 벌어지는 정신적인 활동이면 전자기력. 그죠? 정력도 전자기력.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찰력도 전자기력.
1: 그렇죠. 마찰력은 네. 전자기력.
0: 부력 같은 경우 물 위에서 뜨는 힘. 네. 요거는 중력에 대해서 반대되는 반발 힘이라서 중력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중력 때문에 만들어진 힘인 거죠.
1: 아, 부력은 또 중력에.
0: 네. 왜냐면 부력은 중력 때문에 누르는 힘 때문에 전자기력으로 받쳐져서 뜨는 거거든요.
1: 체력은.
0: 체력 같은 경우도 전자기력.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중력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네. 중력이 결국은 이 양자적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중력은 굉장히 약해요. 예. 너무 약해요. 예. 근데 보시면 이 우주를 움직이고 블랙홀이 막 빨아들이고 막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1: 그렇죠.
0: 천체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1: 강하죠.
0: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1: 그리고 멀리까지도 닿잖아요, 힘이.
0: 중력은 이 온 우주에 다 끝까지 갑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약해질 뿐이죠.
1: 전자기력은 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그쵸. 자석 이런 것들 멀리 떨어놓으면
0: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확 물론 뭐 중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리에 따라 주는 거는 근데 어쨌든 중력이라는 건 너무 작은 힘인데 네. 이 스케일 질량이 너무나도 스케일이 크니까 우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힘처럼 느껴져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상황을 대표하는 힘이거든요. 중력이.
1: 네.
0: 왜냐하면 양력이나 강력이나 이런 애들은 거시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절 잘 안 보여요 전혀. 네. 근데 이 중력도 양자적인 성질이 있을 것이다.
1: 네.
0: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나게 거대하게만 우리가 보고 거대한 쪽에서만 막 상대성 이론을 놓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미시 세계에서 중력자라는 매개입자로서 뭔가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이다.
1: 네.
0: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력자가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1: 예.
0: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중력자가 나중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 만약에 그게 등장해서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삶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체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0: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통합이에요. 통합.
1: 통합.
0: 네, 통합, 연결. 근데 아마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 이 두 가지 학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1: 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네. 큰 틀 하나가 딱 그쵸. 정리가 될 거다.
0: 하나의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1: 예.
0: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요게 등장함으로써 뭐 기존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뭐 중력에 대한 설명, 뭐 양자역학에 대한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거고 아마도 기존 이론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중력이라는 이 중력이라는 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다고 보는
1: 네.
0: 거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니까.
1: 과학자들이 그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군요.
0: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또 올 수도 있겠죠.
1: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네. 걸 바라보는 어떤 그쵸, 체계 그쵸. 자체가
0: 네.
1: 아예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쵸. 펼쳐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또 완전히 새로운 형태에 또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1: 알겠습니다. 자,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궤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류가 풀지 못한 과학 난제 중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3555 롯데건설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주주마.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6: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5: 키가 크고 싶다면
6: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2: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야의 아래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MBC 정원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보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의 형사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데 대해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사기 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했다면서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는 부동산 토론회 웹사이트에 31일 0시까지 누적 방문자 4만 3천 명이 찾아 7,746건의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로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2,943건,

0: 건으로 39%를 차지했고 주택 공급 의견이 2,381건으로 32%, 부동산 세제 의견이 2,152건 29%로 뒤를 이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오늘까지 운영되며 재경부는 접수된 의견을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율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만난 중앙선관위원회 실무진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김포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대처 방안을 문의받고 통계 입력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은 관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모든 무장세력의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31일 가자국가행정위원회가 무기 등록과 보관과 통제를 전담하고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와 연계해 합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하마스 측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평화위원회가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에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의 지하 터널을 파괴하는 작전을 벌여 약 700톤의 폭발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터널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의 북부 침공계의 핵심 시설이었다며 휴전 합의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오늘도 경남 양산과 창원 등 경남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6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시베리아 북부 지방의 우고르 오스티아크족은 1월, 2월, 3월 이렇게 숫자가 아닌 고유한 이름으로 달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1월은 잎이 진 벌거숭이 나무라고 부르고 2월은 얼음 위를 걸어야 해서 도보 여행 이렇게 부르는 시기죠. 그들에게 시간은 달력 속의 숫자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인 셈입니다. 우리도 오늘 7월이라는 숫자를 보내지만 각자의 기억 속에서는 다른 이름이 붙여지고 있지 않을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잔인한 여름을 듣겠습니다. 폭염이 한창 계속되고 있고 물난리에 요동치는 시장에 모두들 7월을 힘겹게 통과하셨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조강기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예, 오늘도 손석희 12시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반영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자 샤프 8001번 혹은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문을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A면은 미국 그리고 쿠팡입니다. 뜨거운 이슈죠. 최근 미국 의회에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할 때는 입국을 제한하자 뭐 이런 내용의 법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낸 공화당 의원이 발의 배경으로 쿠팡 문제를 언급해서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이라는 이름이 들려오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닌데 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어느 순간에 한미 동맹의 문제로 이제 구도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쿠팡이 그동안에 열심히 로비를 했다라는 분석이 많죠. 물론 미국에서 로비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기에는 지금 사안이 좀 무거워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취재하고 팩트체크를 통해서 뉴스를 전하는 분이죠. 뉴스포터의 신혜리 국제전문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이 시간에 이제 처음 모시게 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예. 그 매일 외신을 체크하고 있을 텐데 요즘 외신에서도 쿠팡 문제 관심이 많습니까?
1: 네,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쿠팡이 상장사다 보니 CNBC나 이런 경제지에서 주로 다뤘다면
0: 예, 예.
1: 요즘은 일간지, 뭐 정치 전문지에서 쿠팡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쿠팡이 요즘 외교전으로 이 사안을 굉장히 끌어올려고 예, 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정말 외신을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0: 예.
1: 최근에 되게 신기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주가가 중요하다 보니 지금 쿠팡이 전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뉴스가 그냥 사실 그대로 전달이 됐다면 요즘은 외교나 통상 갈등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기사들이 예. 사설의 형태로 좀 많이 보여서 오늘 그걸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0: 예,
1: 합니다.
0: 예. 경제 문제에서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걸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1: 네.
0: 최근에 쿠팡 이슈를 취재하다가 외신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셨다고요? 어떤 겁니까?
1: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피니언이라 해서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사설이라는 그런 섹션에 기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0: 예.
1: 처음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0: 예.
1: 월가에서 많이들 보는 경제지입니다. 거기에서 조지 보그던이라는 싱크탱크의 연구원이라는 직함을 단 사람이 이제 쿠팡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폴리티코라고 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0: 뭐 많이 알려진
1: 미국의 맞죠? 정치, 예, 정가에서는 다 읽고 있는 그 정치 전문지에서도 스폰서드 컨텐츠라고 하면 이게 컨텐츠 가 협찬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예.
1: 돈을 받고 올려주는 기사의 형태로 쿠팡을 옹호하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0: 예.
1: 이 두 개의 기사의 공통점은요. 제목에는 절대 쿠팡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0: 예.
1: 제목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균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0: 예.
1: 프레임을 잡아서 이제 기고문을 쓴 건데요.
0: 그러면 그 스폰서들 즉 돈을 받고 했다라는 것은 누가 돈을 줬다는 얘기는 안 나타나나요?
1: 나타납니다. 저자 폴리티코 같은 경우는
0: 예.
1: 저자가 어디였냐면 US 아시아 페어 마켓 얼라이언스라 해서 이걸 한국말로 통역하면 한국 미국 공정시장 동맹
0: 예,
1: 뭐
0: 예.
1: 이런 협회에서 글을 기고를 했고 그 기고자가 이제 스폰서를 했다 이게 밝히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이제 제가 이 기고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기사와 폴리티코의 기사를 두 개를 비교했더니
0: 예.
1: 동일한 문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냥 카피앤페이스트 수준으로
0: 예.
1: 동일한 문장이
0: 그대로 따다 붙였다.
1: 네.
0: 예.
1: 그렇다면 이것은 각자 필자가 쓴 것이 아니라
0: 예.
1: 어떤 하나의
0: 주체가 있어서 예, 예.
1: 그 정보를 뿌린 것이고 그것을 다시 다른 채널과 다른 저자 이름으로
0: 예.
1: 재확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보면 증거를 찾은 것이죠.
0: 예. 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매체에 두 기사가 있는데 쓴 사람도 달라요.
1: 네.
0: 근데 이제 하나는 협찬 기사라고 밝히고 있고,
1: 네.
0: 근데 내용은 뭐 둘이 비슷한.
1: 네.
0: 그럼 이제 일단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사안이다.
1: 네.
0: 이렇게 보셨단 말씀이죠?
1: 네. 근데 그 겹치는 그 문장과 문단이 어떤 내용이냐면
0: 그게 중요하겠죠.
1: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신뢰가 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0: 신뢰가 되는
1: 신뢰. 굉장히
0: 예.
1: 그 우리나라를 깔보는 듯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는데 예. 그것을 본인들이 권리처럼 여겨왔다. 한마디로 은혜를 제대로 갚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0: 그럼 뭐 한쪽에서는 저 트럼프가 하는 얘기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서 예.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대로 복붙을 할 수 있었는지. 근데 그 저자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요.
0: 예.
1: 그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사람은 쿠팡의

0: 등록된 로비 회사에 소속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그 쿠팡이 공시를 합니다. 어디 어디 회사에 우리가 로비를 얼마를 했다. 근데 그 리스트 중에 3위를 차지하는 로비 펌에 소속된
1: 이제
0: 사람이었고요.
1: 거기까지는 일단 의심이 되나?
0: 취재가 됐죠, 그거는요.
1: 그런데 쿠팡이 실제로 스폰서가 됐느냐는 알 수는 없는 거죠.
0: 아니죠. 그 기고자가 스폰서, 그 쿠팡이 직접 로비를 한 단체 소속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좀 저는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1: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0: 높다. 네, 물론 쿠팡이 쓰라고 한 거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썼을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굉장히 그 방금 말씀드린 그뭐 미국 한국의 공정 거래 뭐 위원회 이런 데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찾아보니까 2026년 4월에 만든 신생 매체고요. 그 협회에 들어가 보니 쿠팡에 대한 옹호에 대한 글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냥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여기도 이제 아시아와 뭐 미국의 어떤 공정 거래를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 쿠팡을 좀 이렇게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1: 그 정리를 하자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정황적 개연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계속 쿠팡을 뭐 언급하고는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쿠팡을 언급한 법안도 지금 나왔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 차별 행위를 한 외국 정부 당국자, 그러니까 외국의 공무원들을 입국을 불허하거나 추방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사실 뭐 법안은요, 미국은요, 2만 개 이상은 계속 발의가 됩니다. 이게 무조건 발의가
1: 그렇게
0: 됐다고 해서,
1: 많나요?
0: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발의가 됐다 해서 뭐 무조건 확정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발의한 사람도 사실 그동안 계속 쿠팡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뭐 우리나라 민주당에다가 서한도 보냈던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목소리 냈던 사람이 이런 걸 발의를 한 건데요. 저는 이게 사실 통과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유럽연합에 있는 모든 당국자들은 이제 미국에 입국이 불허될 겁니다.
1: 오,
0: 왜
1: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0: 그러냐면요.
1: 있겠네요.
0: 최근에 구글 같은 곳은 반독점 조사 이런 걸로요. 7조 원의 과징금을 물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것도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만 차별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실제로 법까지 이어질지는 좀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0: 네, 저는 바움가트너 의원이 만약에 쿠팡과 직접적인 어떤 연계가 있고 정치 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돈값을 해야 되니
1: 아, 내가 이런
0: 충분히
1: 거 하고 있다.
0: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제 친 트럼프나 공화당 의원들에게 실제로 쿠팡이 많은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미국 기업에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곧 중국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 기업을 밀어주려고 이러는 것이다라는 아주 사실적인 왜곡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뭐 공화당뿐만이 아니겠죠? 민주당 쪽은 로비 안 하나요?
0: 민주당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 전방이군요.
0: 그러니까 쿠팡이 바이든 정부 때는요, 민주당 로비 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면
1: 그쪽이
0: 지금은
1: 여당이니까.
0: 친공화당으로 많이 옮겨왔고요. 물론 지금도 민주당이 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어떤 포션,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이 훨씬 많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신혜리 기자가 소개한 사례를 쭉 보면 실제로 그런 쿠팡의 이런 그 로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네, 일단 미국이 어쨌든 미국 안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미국인들 제가 취재하면 쿠팡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1: 그렇겠죠?
0: 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쿠팡에 대해서 거의 알수 없지만 지금
1: 마돈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0: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지금 뭐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의 1등 뭐 배달 업체가 어딘지 모르실 거
1: 잘
0: 아닙니까?
1: 모르죠.
0: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사실 쿠팡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폴리티코 이런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올린다면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이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적이 될지 아니면 아무런 것도 없을지는 나중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1: 근데 쿠팡 쪽에서 이제 로비라는 게 미국 헌법에 보장이 된 건데 합법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에 비하면 우리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0: 네, 근데 그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로비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가 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이지 예. 본인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왜곡하거나 덮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군요. 예.
1: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네이버가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의 국민의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0: 예, 예.
1: 아마 네이버는 퇴출을 당했을 것이고요. 아, 예. 천문학적인 비용을 물게 됐을 텐데
0: 예, 예.
1: 그것을 로비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해주지 않겠죠.
0: 예, 예.
1: 그래서 저는 이 로비가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0: 예,
1: 그런
0: 예.
1: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제가 그 미국에서 로비하는 것을 감시하는 단체도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커먼 커즈라고.
1: 아, 네.
0: 본인들도 로비합니다. 근데
1: 네.
0: 세세하게 어느 기업이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런 거를 다 감시를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좀 신기했던 게 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비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 네.
0: 이 나라는 그건 아니구나.
1: 네.
0: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니까
1: 네.
0: 그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서
1: 네.
0: 합법적으로 로비해서
1: 네.
0: 그 원하는 바를 관철해내면 성공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그거는 매우 그러니까 긍정적인 뜻에서 하는 얘기고
1: 맞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1: 네.
0: 하는 로비는 누가 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1: 또 쿠팡은 우리나라의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아닙니까?
0: 예, 예.
1: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를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특정 기업을 괴롭히는 쪽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0: 예, 예.
1: 이것을 외교적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소비자한테도 결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0: 예, 예.
1: 한국의 네임밸류가 떨어지면 결국 한국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예.
1: 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의 로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아무튼 이 논란의 출발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그 저 동맹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있고 지난번에 왜 저 강경화 주미대사가 들어와서 첫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쿠팡이 이게 생각보다 오래간다.
1: 네.
0: 처음엔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였을까요?
1: 아니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0: 예.
1: 제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외교부의 대응이 매우 늦었고
0: 예.
1: 좀 아쉽다는 생각을 듭니다.
0: 어떤 사실, 면에서 그렇습니까?
1: 저는 제가 취재를 오랫동안 그냥 기자로서도 했었는데
0: 예, 예.
1: 이런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그 조금씩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교부나 정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의 특파원들 정말 많습니다.
0: 예.
1: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어떤 특정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행위, 특히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0: 예.
1: 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교적으로 자꾸 확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의 메시지를 특파원과 외신들에게 전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0: 예, 예.
1: 그런 적이 없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실 왜곡을 할 수 있는 판을
0: 예.
1: 만들어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냥 늦장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지금이라도.
0: 뭐 어찌 보면 결과론일 수도 있으나
1: 네.
0: 아쉬운 것은 틀림없다.
1: 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제 주미 대사께서는 뭐 많은 지금 액션을 하고 계신 것
0: 예,
1: 같은데요.
0: 예.
1: 저는 이런 어떤 쿠팡의 어떤 이런 로비가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0: 예.
1: 우리나라 정부는 단호하게 좀 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더 이상 떼넣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지금까지 신예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대중음악 사상 가장 성공한 듀오 중에 한 사람 하나로 꼽히는 홀앤오츠의 히트곡 Rich Girl을 듣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부유한 여성을 비판하는 노래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배경을 믿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든 사람을 풍자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핵심은 아니고요. 특권의식과 오만함이 진짜 주제라고 보면 되겠죠. You're a rich girl and you've gone too far. 너는 부자인데 사실 너무 나갔어. 이런 가사가 반복되는 곡. 쿠팡 얘기 끝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You're a rich girl and you're gone too far 'cause you know it don't matter anyway.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오늘 자리 잠시 비워서 평소 늘 나와주고 계신 이선영 아나운서가 국제뉴스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4: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지진으로 지금까지 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온 쇼핑몰에서 7명, 야스시로 제지공장에서 8명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지금 폭염 속 단전 단수로 비상인데요.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72시간인 오늘 오후 4시를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다른 기종 3대는 파손, 그리고 미군 여러 명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F-35는 흔히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모든 미사일과 드론은 목표 지점 도달에 실패했다.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미 중부사령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트럼프에게 이른바 최장 14일간의 대폭격을 제안했다는 보도인데요. 이란의 발사대와 미사일을 파괴해서 보복 능력을 꺾자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사이드 A에 출연한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도 지적을 했죠.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 지휘부 간의 이견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부 외신은 이스라엘 합류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이번엔 가자지구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

0: 통해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주도한 이른바 평화위원회의 성과라는 건데요. 하마스는 트럼프의 발표를 확인했고요. 이스라엘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은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가 어제 젤렌스키의 고향인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요. 한편 이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한산 무기는 1년 만에 다시 러우 전쟁에 등장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재고를 확보한 걸까요? 전 세계 시총 1위 애플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애플은 전년 2분기 대비 16%, 아마존은 20% 매출이 늘었고요.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구매량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부인 일명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이 전년 대비 37%나 늘었습니다. 6일 연속 빠지던 나스닥,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가 급반등했는데요.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까지 모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큰 우리 증시, K-도박장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사 HSBC는 한국이 민스키 모먼트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스키 모먼트가 뭐냐면요.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 이름에서 유래했고요. 경제 사이클 5단계 중 4단계, 빚으로 지탱하던 호황이 무너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5단계는 시장의 붕괴라고 민스키는 말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은 어제 개인 명의로 처음 SK하이닉스 주식을 장내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최 회장이 3,620주를 약 48억 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불기둥입니다. 저점 매수로 하루에 10억 원 이상을 번 건데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일명 사팔사팔 하지 마라는 최 회장의 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7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화를 일본 엔화로 바꾸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5대 시중은행의 엔화 환전액을 살펴봤더니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약 315억 엔. 우리 돈으로는 뭐 거의 3천억 원 가깝습니다. 2024년 말 이후에 최고치라고 했는데 기억해보면 그때도 엔화가 좀 엔저였습니다. 여기는 뭐 물론 휴가철 맞아서 일본 여행 떠나는 분들의 수요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슈퍼 엔저,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영향이 크겠죠. 현재 원엔 환율은 890원대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 달러와 비교해봐도 엔화 가치는 한 40년 만에 아주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긴 했습니다. 자, 최근 엔화는 왜 약해졌는가? 이런 엔저 현상은 우리에게는 마냥 좋은 것인가? 혹시 다른 여파는 없는가?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7: 예,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밤사이에 뭐 잠깐 오른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800원대에 있는 건 맞죠?
8: 네, 맞습니다. 예, 예.
7: 일본에 안 가고 환전도 안 하는 분들은 물론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예. 엔화 가치가 어느 정도로 떨어진 건가요, 이게?
8: 사실은 진행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를 우리가 이렇게 맨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엔화가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7: 예.
8: 이게 뭐 되게 조금 슬금슬금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불과 한 6년 전, 그러니까 저희 팬데믹 터졌을 때요. 엔화가 달러당 100 정도였어요.
7: 예, 맞습니다. 예.
8: 그런데 지금 160이니까 60%가 예. 오른 거고 원화에 대입하면 우리가 팬데믹 터졌을 때 1,100원 정도 했었거든요.
7: 예,
8: 그러니까
7: 예.
8: 원화로 환산해서 체감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1,760원.

0: 그러니까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환율이 그냥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 안 가면 환율을 매번 보진 않는데 예. 이게 뭐 한 1100원에서 1170원이 됐다니 예. 뭐 1760원이 된 거니까 아주 엄청 올랐죠.
1: 예. 그게 이제 그 원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게 청취자분들은 훨씬 더 이해하시긴 쉬울 것 같습니다.
0: 하나 더 좀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십사 해가지고 빅맥 지수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예, 예.
0: 우리 빅맥 지수라고 해서 빅맥이라고 한다면 햄버거 예. 말을 하는 건데 그게 국가마다 되게 품질이 균일한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빅맥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 환율, 구매력이 얼마가 예.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1: 옛날에 우리를 치면 짜장면 값이네요.
0: 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미국이 만약에 빅맥이 100원이라고 치면요. 일본에서는 50원에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1: 아, 절반값이네요.
0: 아, 예. 예. 그리고 예. 한국도 사실 최근에 환율이 좀 약해서 한국이 이제 60원.
1: 예. 예. 그보다는 좀 낮지만 여전히 달러에 비하면 뭐 굉장히
0: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뭐 미국 다 할 것 없이 다 선진국들인데 이 미국에 비해서도 일본의 햄버거 가격이 반값이라니 어느 정도인지 예.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1: 아무튼
0: 싶습니다.
1: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는 그 서양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뭐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인구의 한 30% 정도
1: 예.
0: 그러니까 1년에 거의 4천만 명 정도
1: 예.
0: 네, 방문을 하더라고요.
1: 아, 대단합니다.
0: 네. 네.
1: 그 아무튼 이 정도로 엔화가 떨어지니까 간밤에 조금 또 이제 올랐단 말이죠.
0: 예.
1: 그래서 정말 일본 당국은 개입을 한 걸까요?
0: 일단은 사실은 정부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해주진 않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1: 미국 쪽에선 좀 의심하는 모양이에요.
0: 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트레이딩 이런 데로 관측을 해서 이제 언론에서 개입을 한 것 같다라는
1: 예.
0: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뭐 하루에 얼마 이상 변하면 개입한 것 같다 이런 공식은 없지만
1: 예.
0: 어젯밤에 164에서 160 이렇게 아래로 한 2% 넘게 훅 이렇게 밀리긴 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약세로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일본 정부 측에서 계속 표시를 해왔는데
1: 예.
0: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1: 경우에
0: 되고 있습니다.
1: 그 개입했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0: 일단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매수하는 방법이
1: 예.
0: 가장 좀 전통적인 방법이죠.
1: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0: 네네, 그렇습니다.
1: 예. 그 엔화가 떨어지는 현상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좀 있을 텐데 일단 금리하고 일본 내부의 경제 문제 이것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0: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차이. 돈은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이자를 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강세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면서 달러가 강해지고 엔화 같이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국가들의 통화가 약한 측면이 있었고요.
1: 예.
0: 금리가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금리는 지금 한 대여섯 번 올려서 1%.
1: 예, 그전에는 0.대였잖아요.
0: 예, 0, 예, 제로 금리를 굉장히
1: 예,
0: 오랫동안
1: 예.
0: 유지하다가 그래도 올리자라고 해서 올린 것이 1%.
1: 예.
0: 미국은 지금 3.75.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예, 꽤 난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고금리로 계속해서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금리 차이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간 것이 있고요.
1: 예, 예.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정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푸는 국가들에는 사실은 자본시장이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고 재정적으로 돈을 좀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야? 라고
1: 예.
0: 하는 쪽에는 이 통화 가치에는 디스카운트를 해서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의회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돈을 푸는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런
1: 예.
0: 것 때문에 일본에 안 그래도 정부 부채가 많은데 괜찮겠나? 라는 의구심이 조금
1: 예.
0: 섞여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한국하고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일본도 수출을 꽤 많이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최근에 일본 수출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올해 초 이후에 지금 한 6월까지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늘었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에 거의 60%가 늘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만약에
1: 특정 산업에 그 성장 때문에 그런 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때문에.
0: 예. 예. 그래서 뭐 금리차 재정 이런 게 갑자기 촉발됐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수출도 그다지 볼 게 없어서
1: 예.
0: 기존처럼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1: 예.
0: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일본이 워낙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엔화를 그야말로 이제 부담 없이 빌려서
0: 네.
1: 여기저기 이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0: 예.
1: 예. 그런 현상은 이건 뭐 나중에 좀 짚어봐야 되겠지만. 금리가 또 변동해서 올라가면 또 다른 여파를 불러올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0: 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1: 예.

0: 라고 하는 곳이고 일본이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일본에서 그 돈을 빌려서 더 고금리를 주거나 수익성이 높아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캐리 트레이드라고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상위의 연관 검색어가 N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정도로 되게 고유 명사처럼 굳어져 있다.
1: 계속 N이 낮았으니까 금리가.
0: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냐 그럼 어느 상황에서 청산이 될 수 있냐 이런 거는 딱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90년도 1990년대에 거품 경제가 붕괴를 했고요. 그리고 1999년도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제로 금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줄 잡아도 거의 한 30년 정도는 일본에서 계속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1: 그 규모가 대략 추정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0: 추정액은 너무 편차가 커서 사실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일본과 관련된 거다 보니 일본에서 가장 열심히 많이 들여다보실 거라고 저희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로 풀린 자금이 1조에서 4조 달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추정했거든요. 근데 폭이 되게 크죠.
1: 그러네요. 1조하고 4조는 4배 차이잖아요.
0: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이렇게 많은 엔화가 일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엔화 가치는 뭐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만 보자면.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일본 경제는 괜찮은 걸까요?
0: 좋은 면하고 나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관광 이야기도 했지만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은
1: 엄청 들어가죠.
0: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본도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싸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더해놓고 보면은 지금 일본은 이 엔화 약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 우려 섞인 시각 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입 물가가 높죠. 일본도 기름이 안 나고 그리고 이번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막 요동쳤는데 우리는 이 유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해외 여행도 가고 뭐 수입도 하고 기계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 뭐 거의 5, 6년 전 대비해서 통화 가치가 50% 이상의 약세로 가다 보니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곳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우리하고 일본은 어쨌든 뭐 상당 부분에 있어서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영향일까요? 엔화가 계속된다면.
0: 정확하게
1: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그쪽이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불리하잖아요.
0: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수출 경합도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캐릭터가 겹치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나 철강 기계 쪽이 우리가 항상 일본하고 경합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싸지면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물건값만 놓고 보면 일본 제품이 세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품에 조금 더 수요가 몰리기도 해서 관련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엔저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하나 조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금 수출을 잘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된 건데 일본은 이쪽에서 기업들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만 한국처럼 엄청 선전을 하고 있진 못해요. 그래서 이 엔저로 인한 한국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던 피해 같은 것들은 예전보다는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이른바 그 빅맥 지수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서 맥이 100이라면 100원이라면 일본은 불과 50원. 근데 우리도 60원이라고 하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엔화처럼 다시 이렇게 한때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약세로 계속 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0: 사실 지금 최근에 좀 내려와서 원달러가 오늘 한 1430원 정도 하는데요. 1550원을 뚫고 리만 브라더스 붕괴됐을 때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었던 터라서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환율이 너무 높아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던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뭐 이거는 지금은 안 그러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나 조선, 뭐 방산 뭐 이런 부분들의 수출이 이렇게 아주 거세게 좋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되게 부작용을 더 크게 걱정해야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1: 자, 그 엔저 현상 멈추려면 역시 관건은 금리인 것 같은데 오늘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새로 발표했습니까? 아니면
0: 지금 막 한 2분 전에 발표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예, 예.
0: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1: 예.
0: 계속해서 지난달까지 계속

0: 계속 연속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 이번 달은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아. 관측이 됐었고 예정대로 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0: 앞으로 일본은 지금 0%부터 0%에서 1%까지 금리를 우리가 듣기에는 1% 이러면 뭐 그게 되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제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예. 금리가 1%라는 거는 사실 일본 분들한테는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예, 사건일 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저는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예. 근데 그 마음대로 못 올릴 거요.
0: 네.
1: 예. 아주 기침을 세게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실 겁니다.
0: 예, 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 일본의 물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춘투라고 하죠. 예. 일본의 기업들이 임금을 얼마나 올리는가 봄에 이제 임금 협상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3년 연속으로 5% 이상의 임금 인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도 대기업보다 넘는 임금 상승률을 받고 있고요.
1: 예.
0: 근데 5%가 이게 되게 센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2000년대랑 2010년대에는 임금 상승률이 2%에 불과했고요.
1: 예, 예.
0: 그것도 우리 승진하면 조금 올라가잖아요. 호봉
1: 그래요.
0: 올라가면.
1: 예, 예.
0: 그거를 빼면은 거의 0%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우리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1: 예.
0: 거의 3, 40년 만에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일본의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예. 근데 만약 그게 진짜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 저금리 체제 속에서 영위해온 생활들이 있단 말이죠.
0: 네, 맞습니다.
1: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살 때도 장기 그 저 뭡니까 대출 받아서
0: 네네네네.
1: 뭐 1%도 안 되니까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릴 텐데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0: 그래서 일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아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언뜻 말씀드렸었는데
1: 예.
0: 일본의 1990년에 1995년대 1인당 GDP가 4만 불이었는데 지금 3만 5천 불이거든요.
1: 떨어졌죠.
0: 예, 역성장해 예. 있는 상황인데 오랜만에 성장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 터라서 굉장히 격변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지금 그 김 박사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엔저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0: 아주 가파르게 엔화가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만
1: 예, 예.
0: 앞에서 저희가 언뜻 말씀드린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그리고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1: 예.
0: 엄청 약세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아이고 참 이제 엔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엔캐리 트레이드에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그것도 얘기 나눴어야 되는데 오늘은 네. 약간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0: 네.
1: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0: 예.
1: 김효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아, 일본의 가장 좋았던 시절 역시 거품이 꺼지기 전인 1980년대였겠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 영상을 보면 일본 사람들도 요즘하고는 좀 태도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예,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런 그 하여간 뭐 잘 나가는 부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때 음악도 시티팝이라고 해서 풍요를 그대로 담고 있었죠. 여기서 시티팝을 물론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은 그 대신 시티팝을 샘플링한 위크엔드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1983년에 발표한 아란 토모코의 Midnight Pretenders를 샘플링한 위크엔드의 Out of Time을 듣겠습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예, 부산은 찜통더위입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셨네요. 유튜브에 블랙커피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진짜 덥겠습니다. 부산은 뭐 대단하겠네요. 지금 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미니의 김명자 씨, 처음으로 오프닝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딸기 농부라 몸과 마음이 더위와 싸우느라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만만치 않던데 잘 이겨내보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문자 3380 쓰신 분께서 오늘부터 신랑도 저도 휴가입니다. 이번 휴가는 합천 시골에서 홀로 농사일을 하시는 친정엄마께 가서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건강도 챙겨드리려고요. 친정 가는 길에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효녀십니다. 휴가에 합천에 가서 농사를 돕는다는 것은 효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정희원님, 예, 황정은 작가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3부 오래된 대답에는 작가 황정은님께서 나오십니다. 기다려보죠. 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0: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 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남미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만큼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등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에 막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가 힘을 모아 한미 동맹이 성과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한 기고문을 통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으로 지속하고 양국 국민의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있으며 그 도전 과제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양측이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한미 양국 간 일부 현안에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개입 가능성을 가리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던 2022년 9월 용산 대통령실로 경호처 실무지를 불러모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업이익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SK하이닉스 노사가 내년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사측은 노조와의 임금, 단체 협약 4차 본교섭에서 성과급 절반 이상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적자가 나면 임금을 조정하는 제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노조는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은 물론 적자 시 임금 조정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노사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80%를 현금으로 나머지는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5G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등 과장 광고에 공정위로부터 139억 원

0: 때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KT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G 속도를 거짓, 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2023년 공정위로부터 139억 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5천 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등이 유출된 정부의 창업 멘토링 플랫폼 모두의 창업의 보안 조치가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에 대해 신규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수집 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탈퇴 뒤 5년간 보관하던 개인정보는 이용자 유형에 따라 즉시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는 지난 5월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에 오늘도 경남 양산과 창원 등 경남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주의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상태입니다. 서울지방 기온 31.1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3부는 오래된 대답 황정은 작가가 출연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겠습니다. 떠오르시는 곡이 있으시면 사연이든 아니면 곡에 대한 설명이든 함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작진이 잘 선정해서 1시 30분 4부 시작할 때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잠시 후에 황정은 작가 만나 뵙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성원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성원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0: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오늘 모신 분은 간단치도 만만치도 않은 황정은 작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예,
4: 더우시죠?
5: 네, 덥습니다.
4: 예. 여기까지 오실 때는 뭐 타고 오십니까?
5: 차를 타거나 경의중앙선을 타고 오지요.
4: 아, 그렇군요.
5: 네.
4: 그래도 바깥에 많이 노출은 안 되잖아요.
5: 그래도 이동하는 중에는 노출이 아무래도 되지요.
4: 좀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5: 네. 아, 네. 예. 괜찮습니다.
4: 예.
5: 많이 덥기는 하네요. 그런데.
4: 예. 예. 첫 마디만 나눠봐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5: 아니요.
4: 예. 황정은 작가께서 이 코너를 시작할 때 제작진한테 그러셨다면서요.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책을 정말 잘 소개해서 많이들 읽으셨으면 좋겠다.
5: 아, 네.
4: 예.
5: 좋은 걸 나누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4: 예.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미하일 콜하스 읽고 있다는 사연도 많이 왔었고요.
5: 네네, 전달 받았습니다.
4: 예. 인증샷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5: 네.
4: 예.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5: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4: 예. 또 간단치가 않네요.
5: 그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아니면, 되는 건가요?
4: 예, 그냥
5: 어떻게 할까요?
4: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5: 네네. 예.
4: 지난 방송에서 첫 문장만 읽어도 아 이거다 싶은 책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5: 네.
4: 오늘 그런 책을 또 가져오셨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4: 예.
5: 첫 문장부터 어떤 조짐이 보이는 소설들이 세상엔 있는데요.
4: 예.
5: 예를 들어서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4: 예.
5: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저마다 불행의 모습을 하고 있다.
4: 예.
5: 안나 카레니나.
4: 아.
5: 예, 첫 문장이고
4: 예.
5: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같은 경우는
4: 그건 너무 유명하죠.
5: 네네. 예. 터널을 지나자 밤의 밑바닥이 문득 환해졌다.
4: 예, 예.
5: 이런 문장 있지 않습니까?
4: 그런 건 어떻게 다 생각해서 첫 문장을 만들지 참 대단하죠.
5: 그러게 말입니다.
4: 예. 네.
5: 까미도 만만치 않죠. 제가 이방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4: 아, 까미의 이방인.
5: 네.
4: 예. 그 전에 다른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5: 뭐,
4: 본인의 소설 중에서 내세울 만한 첫 문장은 어떤 게 있습니까?
5: 아, 손디제님,
4: 예.
5: 제가 지금 머릿속에 하얗게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4: 예. 예.
5: 간단해졌네요.
4: 네, 알았습니다.
5: 네.
4: 이건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5: 네. 갑자기, 네.
4: 예.
5: 네.
4: 이런 방법을 좀 가끔 써야 되겠습니다.
5: 아, 네.
4: 예.
5: 그래서 어떻게 나눗셈이라도 들이대볼까요? 네.
4: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가져오셨군요.
5: 그렇습니다.
4: 제가 그 까뮈를 그린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5: 네.
4: 예, 그것도, 아니요, 그 모르세요. 왜냐하면 볼펜으로 그린 거였는데
5: 네.
4: 그 고등학교 다닐 때
5: 네.
4: 같은 반 친구가 미술학도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까미를 굉장히 좋아했었는지
5: 네.
4: 그걸 그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겠습니다만 담배를 피우면 저 모습. 아, 저는 아주
5: 네.
4: 저 사진은 최고의 지성인의 사진답다고 생각했던
5: 네.
4: 적이 많이 있습니다.
5: 그 까미 하면 생각나는 그 사진을
4: 그렇죠.
5: 그림으로 그리신 거죠?
4: 예, 예.
5: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 사진이.
4: 그러게요. 지금 화면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쫙 가잖아요. 그거 아주 지적으로 보이는 고등학생 때 같은 남자이면서도 반했던 그런
5: 네네.
4: 기억이 나네요.
5: 그
4: 그림이 지금은 이사 다니다가 없어져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까뮈의 이방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 문장 처음 읽으셨을 때도 같은 느낌을 가지셨나요?
5: 그렇죠. 어떤 조짐을 느꼈죠.
4: 예.
5: 이 화자가 참 범상치 않은 인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읽을 때 했는데
4: 예.
5: 이게 그냥 오늘 엄마가 죽었다는 문장은 되게 담백한 서술이잖아요.
4: 그러게요.
5: 그런데 돌아가신 날짜를 모른다는 서술이 바로 나와서
4: 예.
5: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20몇 년 전에 했네요.
4: 예.
5: 근데 이번에 재독할 때 다시 읽으니까 그때만큼 그렇게 수상쩍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4: 아, 그런가요?
5: 네.
4: 아무래도

0: 그래도 한번 읽으셨었던 걸 다시 읽으니까 아니면
1: 그렇다기보다 제가 나이를 먹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0: 그렇습니다.
1: 있지라는 생각이
0: 예.
1: 들더라고요. 네.
0: 근데 아무튼 이 짧은 첫 문장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작가인 알베르 까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1: 네, 까미는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노동자 가정에서 1913년에 태어났고요.
0: 예.
1: 아버지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1차 세계대전에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0: 아, 예.
1: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좀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는데요.
0: 예.
1: 철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또 신문 기자로도 일을 했고
0: 예.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군에 자원을 해요.
0: 아,
1: 그런데
0: 본인이 예.
1: 네, 근데 입대가 거절이 됩니다. 병이 있어서 아마
0: 아.
1: 병 때문에 거절을 당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그 대신에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에서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고요.
0: 어유, 예.
1: 그리고 그 1942년에 이방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책으로
0: 한창
1: 에세이로.
0: 2차 대전 중이네요.
1: 그렇죠.
0: 예.
1: 네. 그리고 그래도 사실은 1940년 5월에 탈고를 했거든요. 이방인
0: 예.
1: 원고를. 그래서 그 이전에 한창 그 전쟁의 기미가 스멀스멀 있을 때그 원고를 이방인 원고를 쓴 거죠.
0: 그렇군요. 예.
1: 네.
0: 그 이방인은 그럼 어떤 책입니까?
1: 이방인은요, 까미가 29살 때 출간을 한 소설이에요.
0: 그때가
1: 네. 그러니까 탈고는 40년에 했는데 출간은 42년에 했습니다.
0: 예.
1: 그 출간된 당시부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고요.
0: 뭐 100개 언어가 넘는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됐으니까요.
1: 네. 그렇다고 하고
0: 예.
1: 현재도 매년 십수만 부씩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고요.
0: 아, 지금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0: 예.
1: 롤랑 바르트,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데
0: 예.
1: 이분이 이방인의 출간을 두고 건전지의 발명과 맞먹는 문학적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0: 아니, 겨우 건전지?
1: 아, 축전은 대단히 중요하지
0: 아,
1: 않습니까?
0: 물론 그렇지만 갑자기 건전지라고 하니까
1: 아,
0: 좀
1: 네.
0: 맥이 빠지네. 예.
1: 롤랑 바르트 시대는 건전지가 이제 대단히 혁신적인
0: 아, 물론
1: 발명품이었나
0: 그렇겠죠.
1: 봐요.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축전이 되게 인간
0: 예.
1: 문명사에 되게 중요한
0: 예.
1: 발명이었잖아요.
0: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을 해가지고. 예.
1: 아닙니다.
0: 롤랑 바르트.
1: 네.
0: 기호학자이기도
1: 아,
0: 하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네, 저도요. 일본에 대한 책도 상당히 많이 쓴
0: 그렇죠.
1: 철학자이기도 하죠.
0: 예.
1: 네.
0: 예, 그 이방인 뒤에는 20세기 최고의 문제작이다 이런 수식어가 늘 붙습니다.
1: 네.
0: 어떤 면에서 물론 축전지와
1: 네. 네.
0: 같은 예.
1: 네, 추천사의 영향도 있겠지만
0: 예. 아무튼
1: 워낙
0: 그 줄거리
1: 네.
0: 잠깐 좀 그럼
1: 아,
0: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예.
1: 줄거리가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던 메르소라는 남자가
0: 예.
1: 여름 한낮의 해변가에서 어떤 남성을 총으로 5발 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0: 예.
1: 이방인은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까지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0: 예.
1: 그 시작이 바로 어머니의 부고를 전달받는 첫 문장이었던 거죠.
0: 아, 예.
1: 그리고 메르소가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런저런 이제 어머니의 이웃들,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상당히 무덤덤한 태도를 보여요.
0: 예.
1: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이 살던 도시로 돌아와서 애인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이웃에 이제 레몽이라는 좀 고약한 그런 성격의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
0: 예.
1: 이 레몽의 사생활에 좀그 연루되어서 그 사람이 저지르는 어떤 비열한 일을 약간 좀 돕기도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다가 아랍인들하고 레몽 사이에 일어난 다툼에 휘말려요,
0: 예.
1: 메르소가. 이 다툼에서 레몽이 권총을 꺼내드는데요. 그 메르소가 말리죠. 그러면서 그 권총을 자기가 가져가서 맡아서 가지고 있겠다고 자기
0: 예.
1: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0: 그게 이제 모든 것에서 발단이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사실
0: 예.
1: 발단은 태양 자체이긴 한데 이게 소설 내내 뜨겁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0: 예.
1: 날씨가 무척 지금 한반도처럼 말입니다.
0: 예.
1: 무척 뜨겁다는 묘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 메르소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조금 전에 다툰 그 아랍인 중에 한 명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고요. 대치를 이어가다가 주머니 속에 든 총으로
0: 아.
1: 그를 쏴서 죽이는 거죠.
0: 예.
1: 그리고 이분은 이제 메르소가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요.
0: 예.
1: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재판장이 살인의 동기를 묻는데 메르소가 태양 때문이었습니다라고
0: 예.
1: 대답을 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과연 문제작답습니다. 메르소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물음으로 꽉찬 그런 소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황정은 작가께서 해석하시는 메르소는 어떤 인물입니까?
1: 메르소는 일단은 카미의 말을 빌리자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일 테고요.
0: 예.
1: 저는 그 전에

0: 이제 알베르 까미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또그 자기 어떤 시대 감각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만들어 갔는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까미가 그 세계 1차 세계대전 직전에 태어났잖아요. 1913년에 태어났는데 그리고 전간기에 아직도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어른들 틈에서 자랐고 그리고 본인은 또한 번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 무시무시한 예감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감하는 전쟁은 사실상 세상의 끝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의 양상이 워낙 참혹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만 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절멸이다라는 공포가 당대의 예술가들이라든지 혹은 철학자들 사이에 아주 팽배했고 예를 들어 슈테판 스바이크 같은 작가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망명지에서 아내와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로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전쟁이 당대 사람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국가라는 것이 자국 국민을 참혹한 전선으로 내몰아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람은 너무나 쉽게 파괴되는 존재라는 걸 삶으로 알아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맥락 없이 메르소를 보면 감정적인 결여가 있는 인간으로 보기가 쉬워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면.
1: 이른바 말하는 당시의 콘텍스트를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이라는 소설은 그 까미의 부조리 철학을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약간 번역한 내용, 그러니까 철학서예요, 철학서. 소설이지만 소설 자체로도 재미있지만 철학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시대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메르소가 너무 뜨겁고 너무 밝은 태양 아래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오,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당신 또그 페스트입니까? 그게 또 엄청나게 돌아서.
0: 그렇습니다. 네.
1: 뭐, 일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1차 세계대전이 일찍 끝났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0: 네.
1: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을까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메르소는 모두 이제 지금의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다 깨부수고 있는 그 이제 부조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모의 장례식에선 꼭 울어야 하고 장례식을 마치면 주체 못할 어떤 슬픔에 잠겨서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어찌 보면 그냥 허위 의식으로 본 사람.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해석해도 될것 같군요. 뭐랄까 허위를 걷어내면 메르소가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뭐 잠깐 좀 갖게
0: 그럴
1: 됩니다.
0: 수 있죠.
1: 불합리, 불가해, 그 해석할 수 없다는 건데 모순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까미가 이방인에서 말하고 싶었던 어떤 뭐랄까 부조리 이거는 뭘까요?
0: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는요, 그러니까 삶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없는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묻고 또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까미의 부조리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어떤 광활한 공간을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 같은 그런 아주 광활한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문득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막 묻습니다. 난왜 태어났지? 나는 나의 존재 이유는 뭐지? 내 삶은 무슨 의미고 지금 이 순간의 의미는 뭐지? 라고 질문을 계속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원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답이 없고 그래서 그 공간에는 항상 그의 질문만이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침묵이 흐르는 공간을 까미의 부조리라고 이미지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쯤까지 오면 왜 그러면 롤랑 바르트가 건전지의 발명이라고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그렇습니까?
1: 뭐그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에 기호학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에 어떤 지배계급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부조리하게 생각하는 그두 사람이 굉장히 좀그 부분에 있어서 결이 같다고 봐도 되는 거죠.
0: 그럴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까미는 본인은 이제 자신의 실존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상당히 사르트르 당대 제 동년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뭐 20세기
0: 비슷한 철학
1: 중반에 프랑스가 배출한 엄청난 사람들, 사르트르,
0: 그렇습니다.
1: 뭐,
0: 그렇습니다.
1: 롤랑 바르트.

0: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까미.
1: 그렇습니다.
0: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1: 네. 예. 그 시대의 그 실존주의라든지 혹은 까미의 부조리 철학 이전에 벌써 구조주의가 있었고
0: 예,
1: 또 바르트도 여러 그 당대의 지식에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0: 예.
1: 아무래도 연결 지점이 있겠죠.
0: 예.
1: 그러면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드는 시대이기도 했고요.
0: 그러게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1: 지금요. 그 실존주의자들에 관한 책들이
0: 예.
1: 요즘 시대에 다시 읽으면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0: 그런가요?
1: 어렵지가 않아요.
0: 예.
1: 요즘 우리가 아는 것들을 겪어서 아는 것들을
0: 예.
1: 다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0: 우리가 현실에서 학습한 것들
1: 네, 그 많이 이게 되게 낯익은 이야기인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예.
1: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0: 예.
1: 그래서 더 실존주의자 철학자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나 봐요.
0: 예, 예. 그러면 이방인 속에서 꼭 소개하고 싶으신 한 문단이 좀 있으십니까?
1: 네, 있습니다.
0: 예.
1: 저 시간 괜찮습니까?
0: 아,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1: 네. 김하영 선생이 번역하고 책 세상에서 출간된 이방인에서 읽겠습니다.
0: 예, 예.
1: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는 듯 했고, 땀방울이 눈썹에 맺히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그 햇볕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본 듯자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 걸음, 다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던 것이다.
0: 예. 우리 황정은 작가님의 낭독을 듣고 있으면 글의 내용보다도 낭독 자체에 좀 빠져들게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예, 잘 들었습니다. 메르소는 그렇다면 왜 살인의 동기를 묻는 재판장에게 태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 그게 유일하게 분명한 진실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0: 조금 아까 읽으신 문장에서도 그게 좀 나타나는데.
1: 그렇습니다. 이게 예.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의 문단인데요.
0: 예.
1: 태양이라는 것이 아무런 동기나 이유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의미 추구 없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0: 예.
1: 그게 메르소가 인지하는 자기 자신이고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순간에 가장 자신한테는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이없는 대답이었지만
0: 예예.
1: 자기신한테는 가장 분명한 진실이었던 거죠.
0: 사실 뭐 소설 속에 어떠한 그 거창한 비극이 아니다 하더라도
1: 네.
0: 일상에서 겪는 부조리가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 일상에서.
1: 네.
0: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그 거대한 종교나 이념에 이렇게 기대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뭐 더 많은 길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 두 가지를 상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의 이 메르소는 그 둘을 다 거부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방인은 여러모로 까미의 부조리 철학의 그 정말 뭐랄까
0: 결정체?
1: 네, 결정체라고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메르소가 이 세상 메르소한테는 이 세상이 부조리 그 자체인데
0: 예.
1: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가거든요. 이 감옥 속에 나를 잡아가둔 이 무의미함 속에서
0: 예.
1: 내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당장 다가올 나머지 삶을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0: 예.
1: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사형 집행이라도 말입니다.
0: 예,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까미 얘기할 때 늘 따라 나오는 사람이 사르트르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세상과 삶은 무의미하다라는 화두는 공유가 되는데 두 사람
1: 그렇습니다.
0: 사이에
1: 네.
0: 다만 이제 길은 다른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다르죠.
0: 어떻게 다를까요?
1: 완전히 달라요.
0: 예.
1: 전제는 똑같은데 뒤가 달라서
0: 예.
1: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삶에는 의미가 없지만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0: 예.
1: 즉 현실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
0: 실제로 사르트르는 굉장한 운동가였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앙가주망이라는 예. 개념을 이야기하기도
0: 그러게요.
1: 했죠. 그런데 까미는 도대체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가
0: 예.
1: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의미가 없다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하고
0: 예.
1: 똑바로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 의미 없음을 성실하게 살아내라라는
0: 예.
1: 것이 까미의 철학이었어요.
0: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황정은 작가는 사르트르 쪽입니까? 까미 쪽입니까?
1: 아, 네. 저는요. 삶의 매 순간에 의미가 나름 있다고 생각을 하고
0: 예.
1: 그 의미가 나에게 왔을 때 좀 담뿍 의미하자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0: 예.
1: 근데 두 사람의 그 철학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0: 예.
1: 가끔은 사르트르처럼 생각하고 가끔은 까미처럼 생각합니다.
0: 예. 이번 건 아주 잘 넘기셨습니다.

0: 마지막으로 책 이방인을 정리하면서 꼭 들려주고 싶은 문장이 하나가 있다면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모든 것이 붉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0: 아.
1: 라는 문장인데요.
0: 예.
1: 그 뜨거운 하늘이 이방인의 배경이자 배후라서 이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0: 예. 이방인의 전편을 흐르는 주제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30초 남았지만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질문 드리면 더 긴 답이 나와야 될 질문들이 많아서
1: 그렇죠.
0: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네요.
1: 네.
0: 예, 지금까지 오래된 대답 황정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4부를 시작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4부의 첫 시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의 김동천 씨께서 저희 강아지가 워낙 물놀이를 좋아하는 터라 지금도 한창 계곡을 다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해마다 계곡물이 좀 말라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여서 해마다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김동천 씨가 추천해 주신 곡은 Everything But The Girl, 이 가수의 이름입니다. Everything But The Girl의 Driving이라는 곡입니다. 듣겠습니다.

0: 7월 31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의 슈퍼팩,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한 없이 정치 자금을 주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일론 머스크가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8개 주 이상에서 공화당 후보 지원을 위해 최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33억 원을 지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을 돕는다. 트럼프는 좋아할 것 같지만 체면 구기는 일도 하나 생겼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의 인사권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등장한 건데요. 이에 미 상원 법사위원회 법무장관 지명자 토드 블렌치에 대한 승인 표결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임명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2명의 임기인 내년 1월 이후에 토드 블렌치를 지명하면 된다. 이거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찐 자본주의 사례 또 하나 늘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경우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의 취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돈도 벌고 이민자도 줄이겠다는 걸까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했죠. 1955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박 씨라서 정확히는 미셸 박 스틸입니다. 한국계 대사는 성김 전 대사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는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소고기 생산량 1위 그리고 수출 1위 어느 나라일까요? 브라질입니다. 한국 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의 사전 절차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 한우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산에 캐나다산, 뉴질랜드산 소고기 등으로 한우 농가가 안 그래도 힘든데 브라질산 소고기까지 수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7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오늘 강다은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뉴스를 전해주셨고
0: 예.
1: 4부까지 이선영 없는 12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0: 네. 열일 중입니다. 늘 칭찬에 배고파하는 이선영 아나운서.
1: 그럼요.
0: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오늘은 저 유럽 소식이라면서요?
1: 네.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사실 예.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0: 예.
1: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12시 단신을 전하면서도 전해드렸는데 요즘 프랑스가 산불 때문에 큰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1: 사실 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한 달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예. 거의 4주 동안 이게 진화가 최종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0: 아, 그 정도인가요?
1: 예. 예. 프랑스 곳곳에서 이어진 산불이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건데 프랑스 예. 내무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피해 면적이 지금까지 11만 5천 헥타르 이상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9배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0: 굉장하군요. 예, 예. 예.
1: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고
0: 예.
1: 이제 최근에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남서부 지롱드 지역의 이 핵심 대형 산불 소식 들으셨을 텐데 7월 20일경 발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약 10일 정도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피해가 정말 심각한 것이고
0: 예.
1: 여기에서만 지금 4만 2천 헥타르 정도를 태우고 진화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0: 예.
1: 지금 완전히 진화는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럼 포도밭도 다 불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1: 맞습니다.
0: 예, 와인값이 오를 것 같은 느낌도
1: 있다는 그런 영향도 드네요. 있을 수 있겠죠.
0: 예예. 예. 지금 뭐 산불 때문에 힘든 곳이 프랑스뿐만은 아니죠.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 마드리드도 대형 산불이 났다고 했고
1: 맞습니다.
0: 얼마 전에 그게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도 엄청난 산불이 있었잖아요.
1: 예.
0: 예, 산불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는 역시 날씨 탓 폭염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1: 예, 유럽의 폭염 소식은 12시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0: 예.
1: 기본적으로는 폭염이 요인이긴 합니다. 여기에 근데 가뭄도 겹쳤다고 하고
0: 예.
1: 그리고 의외로 지난해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던 겨울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0: 그거는 왜일까요?
1: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습해서 겨울 동안 이 산속의 식생들이 어마무시하게 자랐대요.
0: 아,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자랐던 나무와 잡초들이 여름에 이제 열돔에 갇히면서 바짝 마른 거죠.
0: 예, 예.
1: 그러면서 이 나무들이 순식간에 막대한 땔감이 된 것이고
0: 거긴 그야말로 그냥 스팟 하나만 있어도 확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1: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땔감 상자 틴더박스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인이 이거는 좀 저도 새롭게 보는 거였는데
0: 예.
1: 화구 저군이라는 게 있대요.
0: 예?
1: 운이니까 이제 구름.
0: 아, 화구 적운.
1: 예, 구름인데
0: 예.
1: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열기 때문에 수증기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0: 이제 연기들이
1: 예. 적운. 붉은 구름을 형성하는데
0: 예.
1: 이 구름의 특징이 번개가 나온다고 하네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예. 이 구름 때문에 번개가 쳐서 이 마른 가지에
0: 또 불이 붙는
1: 또 불이 붙고 꺼질만 하면 또 불이 붙고
0: 예.
1: 계속 확산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0: 화구적군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1: 예, 프랑스에서도 역사상 이제 최초로
0: 예.
1: 관측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0: 아, 예. 이런 갖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제 전역에서 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긴데 사진 지금 뭐 잠깐 나왔나요? 유튜브 보신 분들께서는 예예.
1: 예. 저거는 처참하죠.
0: 아, 저 불이 났던 곳이군요.
1: 예.
0: 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는 곳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 진화 작업은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1: 지금 이제 그와 관련한 기사도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0: 예.
1: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단 12대의 노후 비행기로 불을 끄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근데 이 12대의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냐? 물폭탄 투하용 수륙 양용 비행기 카나데어라는 비행기인데요.
0: 예.
1: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색 저 비행기를 보시고 계실 텐데
0: 예. 뭘 뿌리고 있나요?
1: 예, 이게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0: 예.
1: 기지를 오갈 필요가 없고 인근에 호수나 강이나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수면 위를 평행으로 날면서 터치앵고해서 바로 물을 가지고 와서
0: 예.
1: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단 12초 만에 6,100리터 이상의 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시간당 6에서 10회 이상 물폭탄을 뿌릴 수가 있고 이렇게
0: 예.
1: 되면 서너 시간 동안 최대 수십만 리터의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기체인데 프랑스가 가진 이 비행기들의 기령이 19년에서 32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0: 어휴, 30년이 넘으면 퇴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12대가 있는데
0: 예.
1: 이게 출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자꾸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0: 예.
1: 실제 상황에서 5대밖에 못 썼다라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0: 예. 아니 근데 그 비행기 이외에는 뭐 없습니까? 방법이?
1: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지상에서 물을 채워서 올라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의 효과는 없는 것이죠.
0: 아, 대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헬리콥터를 쓰거나 그러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예. 헬리콥터 그리고 대시 8이라는 비행기가 있고 또 이제 급하니까 군용 수송기를 좀 개조를 해서 물을 뿌릴 수 있게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고요.
0: 예, 예.
1: 또 유럽연합에도 긴급 지원 요청을 해서 소방기, 뭐 헬리콥터 이렇게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0: 예.
1: 이 카나데어를 쓰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예. 유럽 다른 나라들도 뭐 발등에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1: 맞습니다.
0: 지원은 좀 어렵겠죠. 근데 피해 면적이 뭐 서울의 두 배 거의 가까이 되는데 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1: 사실 이제 프랑스의 대형 산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0: 예.
1: 2022년에도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고 당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을 했어요.
0: 예.
1: 그래서 2027년까지 이 카나데어 기종을 전체로 교체하고 신규로 넉 대를 구입하겠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4년이 지난 현재 실제로 발주된 물량이 4대에 불과하다.
0: 그러니까
1: 총 16대가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4대만 주문이 들어갔고.
0: 이건 뭐 재정 프랑스 정부의 재정도 이렇게 넉넉지 않 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맞습니다.
0: 예.
1: 재정 때문에 이 비행기 구입이 미뤄졌는데
0: 예.
1: 그 과정도 약간 슬쩍했대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0: 예.
1: 슬쩍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이런 난리가 난 거죠.
0: 예예.
1: 게다가 그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문을 넣었던 게 뒤로 밀리는 바람에
0: 예예.
1: 이제 빨리 받아도 2028년에야 이 카나데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0: 예.
1: 상황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 뭐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산불 자주 일어나고 있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폭염 때는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군요. 오늘은
1: 네.
0: 프랑스 산불에 대해서 한 걸음이 아니라 한두 걸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1: 감사합니다.
0: 잘 빨리 꺼지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지구촌 사이드 B 진행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브라질 리우의 이파네마 해변에서부터 일본의 카페 거리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온 보사노바 여정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바로 푸른 동해를 끼고 달리는 우리의 국도 7번입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세계가 사랑한 여름 음악 보사노바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수 정미조의 7번 국도를 준비했습니다. 정미조 씨는 뭐 아시는 것처럼 1972년에 그 유명한 데뷔곡 개여울로 아주 뭐 큰 인기를 얻었죠. 그 이후에도 뭐 그리운 생각 또 휘파람을 부세요 이런 커다란 히트곡들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7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렇게 7년을 잘 지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그 가수 생활의 정점에서 돌연 가요계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꿈이었던 화가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죠. 그리고 돌아온 후에 화가이자 대학 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과 떨어져서 지낸 시간이 37년이라고 하는군요.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37년째 되던 2016년에 정미조는 37년이라는 제목의 음반으로 돌아옵니다. LP를 볼까요? 이게 그 음반입니다. 예, 특이하죠. 정미조 씨의 흑백 사진이 여기 자켓의 표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가리고 계시네요. 예. 손으로 눈만 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뜻일까? 이건 뭐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어쩌면 이제 화가로서 보는 예술에 이렇게 그동안에 매진했다면 이제는 눈을 가리고 다시 부르는 예술의 세계로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뭐 물론 뭐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음반에는 사실 뭐 보사노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재즈, 탱고, 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담겨 있고 과거의 자신의 히트곡도 물론 실려 있지만 오늘 들려드릴 곡은 과거의 곡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래를 되풀이했습니다.

풀이하는 대신에 지금의 목소리, 지금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새로운 음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보사노바 리듬이 실린 곡 7번 국도의 노랫말은 아주 어찌 보면 좀 단순합니다. 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볼까? 저 파도를 따라 끝없이 떠나볼까? 새로운 시간이 춤추는 이 길로 모든 것을 잊고서라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37년 만에 돌아온 가수가 그때가 좋았다 이런 과거 회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과 현재의 마음을 노래한다는 것이 저는 어찌 보면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곡은 또 요즘 20대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질 않는다고 하는데 2016년에 발표된 곡이 왜 요즘 그것도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인지 박정영 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이 코너를 담당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오더군요. 이유가 궁금하면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 뭐 이렇게 세상에 무성의한 답을 주는지. 그래서 아무튼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정미조의 7번 국도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0: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예, 방금 나온 날씨 속보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경남 양산의 한낮 기온이 41.4도, 41도를 넘어섰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 최고 기온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의 국내 최고 기온은 지난 2018년 8월 1일에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였는데 이를 뛰어넘는 41.4도를 기록했습니다.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더워지는 걸까요? 모두들 올여름 정말 잘 견뎌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735 문자 쓰시는 분께서 진주도 온도계가 38도를 넘어섰다고 하셨습니다. 농작물이 바싹 말라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울산 날씨도 장난이 아니라고, 몸이 익어버리는 느낌이라고 4901 쓰시는 분께서 전해주셨고요. 2190 쓰시는 분께서도 폭염 안전 문자가 또 날아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눌렀는데 점검으로 뜬다고요. 이 와중에 배달기사님은 계단을 올라오고, 더위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자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재작년인가요? 그 기상학자들이 그랬죠. 그해 여름이 앞으로의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고. 그 말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황정은 작가와의 오래된 대답을 들으시고 유튜브 이은영 씨께서 전주 가는 버스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책방 운영하는데 오랜만에 긴 방학 중이라고. 이방인 이야기 덕분에 오롯이 혼자만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루 강은성님,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이방인이 꿈틀대나 봅니다. 아주 좋은 독후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의 정유진 씨, 50세의 이방인을 다시 읽고 그 깊은 감동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먹먹하게 혼자 간직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감동을 꺼내서 나누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책장에 먼지 쌓여있는 이방인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하신 분, 5826 쓰시는 분입니다. 토요일 주말 휴일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예, 재밌는 그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 토요일 이 시간에 선곡 위원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질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는 오늘 오후 4시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상세한 내용을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가 다음 달 초쯤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고 연구개발 직군을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노동계약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 사흘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가 16% 넘게 폭등하며 6,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률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11.95%인데 이대로 장 마감까지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오늘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게 됩니다.
2: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 이란 전쟁까지 이어진 지금의 중동 정세 악화를 야기시켰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 해제에 합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은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시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연합 창설 등으로 이어지며 전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팀 장슬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기자,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아직 진행 중이죠?
3: 네, 그렇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어제 4시쯤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약 2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안 수사권 폐지는 완벽한 위헌이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며 찬성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4: 오직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 이 악법을 방치하고 끝내 공포한다면 그것은 헌법 준수

0: 의무와 성실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1: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2: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뒤 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시간 뒤쯤이죠. 오후 4시 4분에 무제한 토론 24시간이 도과하면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3: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시대의 악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개정안에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기 도박의 밑장 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종말입니다.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2: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권 주도로 개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안건심사기한을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본회의는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3: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러 쟁점이 나왔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2: 네,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학축구협회장이 나와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정몽규 전 회장은 16강에 갔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그동안 투명하지 않았던 감독 선임, 축구협회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고대 카르텔, 특혜 선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무경 의원은 증인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회장도 감독도 고대 출신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는 그 말이 왜 나오냐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거듭 비판했는데요.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후 별도의 면접이나 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특혜 시비가 일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몽규 전 회장은 이임생 전 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면서도 선정의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무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질의를 해 논란이 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도 나왔고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청문회 도중 정몽규 전 회장에게 정 선배에게 연락을 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를 보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3: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내일 첫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다고요?
2: 네, 내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지난 28일부터 어제까지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ALS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가 내일 합동 연설회 후 발표됩니다. 예비 경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각축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첫 번째 개표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는 오늘 오전 SNS에 글을 올려 최대 7%포인트 차이만 막아내면 결국 후속 지역의 1순위표 종합에서 이길 것이고 7%포인트를 넘겨도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용수철처럼 막아낼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청인 만큼 충청에서는 자신이 열세를 보이더라도 다른 지역과 여론조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를 결과를 공유하면서 여론은 추세가 중요하다. 당심은 민심에 수렴되고 민심은 당심을 견인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 1표제가 적용된

0: 첫 선거로 당원 70%,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치러지는데요. 최종 결과는 다음 달 17일에 발표됩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7일 국회에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도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치하고 메가특구에 안 좋은 일자리만을 양산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반발이 나오자 노동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각계의 입장 등을 포함한 논의 상황을 설명할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 네, 국회 입법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네, 다음 소식입니다. 4일 연속 급락하던 코스피가 오늘 16% 넘게 폭등하며 6,5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대로 장이 끝나면 2008년 11.95%였던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3: 코스피는 시작부터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어제보다 1%대 오른 5,657로 출발한 뒤 단숨에 14% 폭등하며 6,300선을 회복했습니다. 4일 동안 이어지던 급락을 딛고 극적인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매수 주문이 폭주하면서 장이 열린 지 단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오름폭은 오전 장중에도 계속 커졌습니다. 지수는 15% 넘게 뛰며 6,500선까지 찍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11.95% 오른 채 마감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역대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26만 원을 조금 넘겼고 SK하이닉스는 171만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는 30% 폭등하며 한때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오전 상승장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오전부터 7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 넘게 오른 게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과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겁니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와 관련된 악재가 해소된 것도 컸습니다. 이 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마진콜 상황에 몰린 게 반도체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쥐고 있던 주식 대부분을 다른 헤지펀드에 넘겼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4: 추가적으로 강제 매도 물량이 예전보단 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이렇게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순 매수를 유발했던 것 같아요.
2: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
3: 오늘부터 시행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이 앞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또 다음 주 이어질 주요 IT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증시는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중앙선관위 직원을 피의자로 불렀습니다. 투표자 수 조작 과정에 연루된 경기도 선관위 실무자를 부른 지 이틀 만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5: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자 통계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실무자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 직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오입력을 경기도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정식으로 보고한 뒤 수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결했다며 시간별 투표자 수에 조금씩 손을 대는 방식을 알려줬던 겁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와 김포시 구례동 제2투표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에서 잘못된 투표자 수가 입력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많게 입력되었는데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에 넘친 입력분을 나눠주도록

0: 안내가 됐다고 했습니다. 수정할 때 시도선관위 허가가 필요한 구, 시, 군 단위 총투표자 수는 유지하고 투표소별 수치만 조정하게끔 한 걸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이 지역들 외에도 투표자 수 이미 조작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초 수사의 시발점이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합수본의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친일한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소셜미디어에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기타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에도 더위가 식지 않으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26도, 대구, 강릉, 제주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이 34도, 전주 35도, 부산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 27개 시구군 전역에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전남 광주에서는 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누적 환자 수는 15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피해는 143개 농가에서 5만 5천여 마리, 양식장 어류 피해는 8개 어가에서 9만 8천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특별시는 위기 경보 단계 심각을 발령하고 권역별로 지역 대책 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전남 광주 함평만과 도암만, 등량만, 여자만, 가망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한 수온이 평년보다 최대 1.8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도와 강진 등 남해안 지자체들은 전복 등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 관리선을 운항해 산소 공급을 늘리고 먹이 조절과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과 적조 상황을 매일 제공하며 양식장 관리와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출범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등 30개 국고 사업에 대한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특별법 제정과 농협, 수협 등 공공기관 이전 관련 법 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기존 전남시군의회와 광주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통합을 의결하고 초대 회장에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전남과 광주 기초의회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통합시대에 걸맞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4월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모두 81억 원 규모의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배, 사과, 복숭아 재배농가 2,427곳에는 77억 9천만 원이, 잦은 강수와 이상고온으로 벌만을 피해 발생 농가 223곳에는 3억 3,4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 통합특별시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연 1.8%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등을 통해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폭염 위험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연구원 유인상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전남 광주의 연평균 폭염 일수가 18.1일로 이전 10년보다 1.7배 늘었고 전남은 온열질환 신고 건수도 전국 상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에는 폭염 일수가 지금보다 20일 가까이, 열대야도 30일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도심과 농

0: 웅어촌, 해안 지역의 폭염 특성이 다른 만큼 시설 설치 중심을 넘어서 지역 맞춤형 대응과 AI 기반 기후재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엔 오늘부터 일요일인 모레까지 당분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열대야도 지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지방의 현재 기온은 31.2도입니다. 아나운서 이정호입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즐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바람 아래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가끔은 온몸으로 여름을 만끽하는 시간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첨벙첨벙 물속을 뛰어다니고 낯선 사람과 물총을 겨누고 아이도 어른도 함께 흠뻑 젖어버리는 하루. 물축제라는 이름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설레는데요.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8월 2일까지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집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장흥 시내에서는 시원한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며 사방에서 날아오는 물풍선을 맞거나 서로에게 물총을 겨누며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고요. 탐진강에서는 황금 물고기 잡기와 바나나 보트, 수상 자전거 등 다채로운 체험이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흠뻑 젖으며 웃어보는 것, 이게 여름을 이기는 가장 즐거운 방법 아닐까요? 올여름 가장 시원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장흥으로 떠나보세요.

0: 네, 7월 31일 금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혜은이의 장흥의 소등섬 보내드렸습니다. 장흥에서 시원한 물축제도 즐기시고 또 인근에 있는 소등섬도 한번 놀러 가보시라고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물축제가 펼쳐집니다.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빠삐용집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펼쳐지니까요. 주말에 별다른 계획 없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물축제장 찾으셔서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즐거운 오후 2시 1, 2부에서는 이행시의 달인을 찾는 주로드 101장 준비했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듣고 이행시를 짓는 시간이죠. 오늘 시제는 C1으로 정했습니다. 무더위에 맞서서 물축제 들러 시원하게 한번 흠뻑 젖어 보시라고 C1을 시제로 정했으니까요. C1 이행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IS동서, 백조싱크, 데이페, 음주우엔 티맵대리, 성원 에드피아, 롯데렌탈, 웰템, 도드라만돈, 브람스 안마 의자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주로두 101장. 여러분의 멋진 글솜씨를 뽐내는 시간, 주로두 101장. 오늘 시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원입니다. 시원으로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오늘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또 이행시 보내주시면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분한분 만나볼까요? 0942번님, 시, 시원함이 필요한 순간, 원하시는 곳, 어디든 주로두가 함께합니다. 야,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시면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방송 오늘 달려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942번님, 감사드리고요. 8984번님, 시,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기 충전 시간, 오늘도 함께해요. 이거 저희가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주로들을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3511번님, 시작은 덥고 지쳐도 원하던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그렇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일상에 치이고 살다 보니까 그 가까이 있는 행복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3511님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덥고 힘든 시기지만, 내 주위에 소소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소소한 행복, 즐거운 오후 2시. 6345번님, 시간이 멈춘 듯한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원 없이 발 담그고 싶은 오후입니다. 에, 진짜요. 오늘도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야,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년 이 폭염이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인데, 이렇게 힘든데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시부터 5시까지 뭐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려지고 한다는데,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중단할 수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늘에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187번님, 시간은 천천히 흘러도 원 없이 웃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뭐, 요런 말도 있으니까요. 함께 즐거운 오후 2시 들으시면서, 마음껏 웃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청해 주셨네요. 준비하고 있겠고요. 2677님, 시키지 않아도 원샷, 물 자주 마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양지은의 나도 한잔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특히 이렇게 더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분 섭취를 아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몸 건강은 내가 잘 지켜야겠죠. 자,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들어볼까요?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9187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치로드 100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보내드렸던 노래는 양지은의 나도 한 잔이었습니다. 오늘 시제는 시원입니다. 시원으로 이행시 보내주세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6823님, 시 시원한 곳에서 원 없이 먹고 자고 싶어요. 시원한 곳으로 휴가 떠나시면 참 좋겠네요. 6823님. 아마 많은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6993님. 시 시원한 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원 언제쯤 올까요? 진짜 제발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더워도 너무 더운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0655번님. 시간

더운 여름은 가라. 원하옵고 바랍니다. 시 시원한 바람과 태풍을 피하게 해주세요. 네, 시원한 바람이 오는 건 좋은데 태풍은 피해 가야겠죠. 3719번님 시 시원하네요. 선풍기 틀어놓고 큰 대자로 누워있으니 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대로 쭉 누워있고 싶지만 해 넘어가면 이래야겠지요. 아, 지금 가장 더울 시간이니까 잠시 쉬다가 해지면 그때 또 일하신다고요. 그때까지 쭉 누워 계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깨워드릴까요? 3719번님 주로도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3345번님 시 시원한 바닷바람 쐬며 원 없이 맥주 드링킹하고 싶습니다. DJ DOC 여름 이야기 부탁한다고 하셨고요. 아, 상상해봤는데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람을 막아 아니 햇볕을 막아주는 파라솥이 있는 그리고 썬베드가 있는 시원한 해수욕장에서 또 얼음장같이 차가운 맥주 한 잔. 상상만 해도 시원해지는 기분이네요. 2783님 시 시원한 비라도 원 없이 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더워요. 예, 진짜 비라도 좀 내리면 이 후끈후끈한 열기가 좀 가실 텐데 비 소식이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제가 일기예보 좀 보고 있거든요. 예. 8월 9일까지 현재로서 목포 기준으로 다 해 쨍쨍입니다. 아, 너무 심합니다. 2958님 시 시끄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원 없이 내일 건맥 한 잔 생각에 시원해지네요. 오, 내일 건맥 축제 가실 건가 보네요. 2958번님 내일 또 건맥 축제 건해산물 상가 거리 1원에서 펼쳐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1730님 시 시작이 조금 늦어도 원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너무 덥네요. 모두 건강관리하세요 하시면서 이재성의 그 집 앞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방향만 맞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9337번님 시 시원한 냉얼음 수박 쏩니다. 원하는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뭐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9337번님께 연락드리면 시원한 냉얼음 수박 먹을 수 있는 거죠? 번호 공개해드려도 되나요? 아, 마음만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2211님 시 시원한 바람처럼 언제나 웃음 가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길. 네, 진짜 시원한 바람처럼 원하는 일 또 계획하고 있는 일 모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56님 랑디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 그래도 즐거운 오후 2시 들으면서 무더위를 잠시 잊고 있습니다. 시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을 주라고 끙끙거리는 우리 집 순돌이. 원칙적으로는 사료주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단다. 아이고, 이럴 때는 순돌이는 더위 때문에 힘들 테니까 그 원칙을 살짝 피해가시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뭐 순돌이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4056님이 키우는 거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6097님 시 시원한 장흥 물축제에서 원 없이 사랑님 응원 많이 하고 왔네요. 장민호의 사랑 너연이 신청합니다. 6097님 반갑습니다. 예, 진짜 지난 수요일에 물축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 사진 찍어서 뭐 액자 해놓는다고 하셨었는데 아이고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6097님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힘이 많이 됐고 또 즐겁게 허연주 아나운서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152번님 시 시원한 곳 어디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장흥 물 축제로 오세요. 강가 무대 쪽 원 없이 물폭탄 즐길 수 있어요. 옷 한 벌씩 가져가세요. 젖으니까요. 또 보내셨는데 시 시원한 워터에 밤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곳 장흥 물 축제로 오세요.
8월 2일까지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펼쳐지니까 옷 한 벌씩 챙기셔서 시원한 추억 장흥 물축제에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77님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으로 가고 싶습니다. 원 없이 있다 오고 싶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우리 모두 몸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박현빈의 아뜨거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다들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네요. 더워도 너무 덥다 보니까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그 마음들. 당장은 못 떠나시겠지만 즐거운 오후 2시가 시원한 음악과 또 시원시원한 방송으로 조금이나마 이 더위를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시원한 노래 어떤 노래 한번 들으면 좋을까요? 네. 여름 이야기 아까 3345번님께서 정해주신 노래 있는데 요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0: 훈련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즐거운 오후 2시 주로드 101자 오늘 시원으로 2행시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 2행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 뽑았습니다. 0655-9337-6993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2부 마무리 곡은 2211님이 신청해 주신 라붐의 상상 더하기입니다.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0: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심삼삼하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제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 경남 양산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며 국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양산의 낮 기온은 지난 29일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남미 방문 국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은 22년 만이며 이 대통령은 먼저 아르헨티나 독립 영웅을 기리는 산 마르틴 광장에서 헌화하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경기 북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적기 출현으로 오인했던 소동과 관련해 현장 확인에 나섭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육군 1군단을 방문해 미군이 무인기 비행 협조를 요청했는지 승인권자까지 전달이 됐는지 등 절차 전반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어제 군당국은 미군 무인기를 공중위협으로 오인해 대공 경계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방공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선호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인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등 9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 보좌진들의 재취업 방해, 보좌관 업무 수행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진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피해 보좌진들의 진술 청취가 불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적시됐습니다. 강선호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비대 수리 등을 지시하고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국세가 성과금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주식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3조 원 늘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23조 1천억 원이 더 거쳤는데 이는 1년 전보다 5조 5천억 원 많습니다. 세수 증가세는 증권거래세와 소득세, 법인세 세수가 늘어난 게 주요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2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잠깐만.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저절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저는 세바시를 만들며 직업도 생각도 전혀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긴장했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불편한 만남 하나하나가 저를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덕선은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금요일 3, 4부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미처 방송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오늘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 준비돼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7272님께서 목포 여행 중 우연히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작은 기쁨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목포 시민분들 너무 마음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고 갈게요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목포로 휴가 오셨군요. 예. 아, 우리 따님과 함께 예. 세 식구가 멋진 목포 여행하고 계시군요. 예.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네. 언제까지 있다 가세요? 내일? 아, 네. 목포 맛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예. 네. 더위 잘 피해 가시면서 멋진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청곡을 안 보내주셨는데, 신청곡 혹시 있으시면, 뭐, 따님이 좋아하는 곡도 괜찮고, 우리 사연자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고, 우리 남편분이 보내주시는 거 괜찮으니까 시간 아직 1시간 남아있으니까 생각해보시고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여행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음주우연 팀앱 대리, 본컴퍼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토익,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타타타, 환인제약, 한국농어촌공사, 클린 농촌 만들기, 탄탄방수,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하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꺼져버린 사연도 다시 보자 사연 119. 한 주 동안 저희가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지금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는 사연 119입니다. 샵 0891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0891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지난 화요일에 1834번님께서 오늘도 너무 덥습니다. 다음 달 에어컨비가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숨이 막히네요 하시면서 이재성의 그 집 앞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이행시 보내주시면서 1730님도 이재성의 그 집 앞 신청해 주셔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에어컨비 저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건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더위 먹어서 병원 가서 치료비 또 입원비 생각하면 차라리 전기료를 더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엇보다 최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토막 상식을 조금 전해드리면, 에어컨은 자주 끄고 켜는 것보다는 그냥 일정 적정 온도를 맞춰놓고 꾸준히 틀어놓는 게 더 요금을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켰을 때 가장 낮은 온도, 그리고 바람 세기를 세게 했다가 어느 정도 적정 시원한 그 온도가 되면 적정 온도로 낮춰가지고 그대로 쭉 유지하면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전기료가 훨씬 적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외출하는 것도 그냥 켜놓고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전기료 절감에 좋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걱정은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대처해 보자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4875번님 어제 서른도에 보고 싶다 내 사랑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까지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재성의 그 집 앞, 그리고 서른도에 보고 싶다 내 사랑.

선운도의 보고 싶다 내 사랑, 앞서 들은 노래 이재성의 그 집 앞이었습니다. 자, 4871번님께서 랑디 이행시가 좀 늦었네요. 시 시원하게 흠뻑 젖읍시다. 원 없이 즐깁시다. 언제 어디서 왜? 바로 내일 평광에서 목포 해상 W쇼를 좋은 사람들과 모두 다 함께 이 여름을 즐깁시다. 불꽃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꼭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또 이 친구들이 온다고 하죠. 노라조의 시원한 노래 사이다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내일 목포 해상 W쇼가 있죠. 예. 아, 노라조가 오면 더 분위기가 기가 막히겠네요. 예. 저도 몇 번 가봤지만 해상 W쇼 할 때마다 교통 체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가급적 가져오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 가져오시는 분들이라도 좀 걷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좀 멀리 대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들어오는 것 이 그 평화광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아마 끝나고 나가는 것도 힘들 테니까요. 예. 목포 해상 W쇼 노라조와 함께하는 쇼는 내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펼쳐지네요. 4871번님 그나저나 해상 W쇼 관계자처럼 아주 홍보를 너무너무 잘해주셨네요. 4871님도 오시나 보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까. 사이다 노라조의 노래 준비하겠고요. 7272님 임사랑 아나운서님 만나뵈서 영광이었습니다. 추가 신청곡 목표의 아들 박지현님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방송 들으며 케이블카 타러 갈게요 하셨어요. 아까 제가 그 오픈스튜디오 앞에 가족여행으로 놀러 온 한 세 가족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분들입니다. 7272님. 네. 이렇게 또 여행 와가지고 오픈스튜디오에서 사연도 소개되고 신청곡도 나간다면 이것도 또 목표의 매력 포인트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7272님 가정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해 드렸네요. 네. 좀 덥긴 하겠지만 파란 하늘과 또 파란 바다 그리고 푸르른 산과 함께하는 케이블카 목포의 명물이니까 재밌게 잘 즐기시길

바라고요. 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라조의 사이다 그리고 박지현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두 곡 전해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일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사랑과 다 함께 해요.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119 이어갈게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도 소개해드립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까 이행시 보내시면서 6097님께서 장민호의 사랑 너였니 정해주셨고, 그리고 0177님도 이행시 보내시면서 박현빈의 아뜨거 신청해 주셨는데, 두 곡 지금 보내드릴게요.

박현빈의 아뜨거 앞서 들은 노래 장민호의 사랑 너였니였습니다. 1152님께서 와우 노라조 부대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에서 봅니다. 잘 보여요. 늦게 퇴근해서 못 가니까요. 목포 해상 W쇼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밤 8시부터 목포 평화광장에서 펼쳐지는 해상 W쇼. 너무 부러운데요, 1152님. 집에서도 잘 보인다는 것은, 야 대박인데요. 얼마나 좋을까요? 멀리 가지 않아도, 더위와 싸우지 않아도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럽습니다. 예. 자, 3345번님. 사랑님, 아구찜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찌는 듯이 덥지만 달리고 있습니다. 김종찬 씨,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선물 중에 아구찜 선물을 받으셨군요. 잘 드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김종찬의 노래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3210님께서 뒤늦게 이행시 보내셨는데 시집 못 간 최진사댁 셋째 딸은 원래 독신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신청해 주셨어요. 와, 그랬군요. 원래 독신주의자였군요. 그 유명한 최진사댁 셋째 딸 이번에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 두 노래도 아주 시원한 노래가 될 것 같은데요.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그리고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두 곡입니다.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설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하늘 사이언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7: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8: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7: 탄탄방수
8: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9: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10: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9: 노라이벌 랜드마크
1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11: 네, 즐거운 오후 2시 사연 119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5348님께서 주말에 완도 심지 명사 심리해수욕장 다녀왔습니다. 카약이랑 패들보트 타면서 파도에 몸을 맡겼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이니까요. 서두르세요 하시면서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겠는데요. 덥긴 해도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또 이런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함께하면 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겠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위를 피하는 것도 피서 중에 한 방법이

있지만 이 더위 속에서 물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 또 바닷물과 함께 온몸을 흠뻑 적셔가면서 즐기는 것도 또 피서의 하나의 방법이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또 성격에 맞게 피서 잘

또 잘 충전하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아의 기장 칼맥이 이번 주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7월이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달 8월에 더 시원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따 다음 주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kita. Neka baro gitan dalne kita.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

0: 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4일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7.91% 오른 6,595.4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1.63% 오른 719.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북한 이탈 주민 30%가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원자력의학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하다 탈북한 이들의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 59명 중 26명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에 따른 이상일 수 있어 피폭 영향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이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작전 부대의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일반 전초와 최전방 소초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올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에 보관하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경기 북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적기 출연으로 오인했던 소동과 관련해 현장 확인에 나섭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육군 1군단을 방문해 미군이 무인기 비행 협조를 요청했는지 승인권자까지 전달됐는지 등 절차 전반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어제 군 당국은 미군 무인기를 공중 위협으로 오인해 대공 경계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방공 전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피해 소비자 1인당 현금 또는 쿠팡 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15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신청인 50명에게 즉시 배상되고 다른 피해 고객들도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쿠팡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1.7도입니다. 정세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 달이 시작되는데요. 라이언쉐어라는 스타트업 전문가는 언젠가부터 연말에 새해 계획을 짜는 대신 달이 바뀔 때 세 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세 달 계획의 요령은 반드시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건데요. 하루 30분 독서하기, 저녁밥 먹지 않기처럼 단순한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우린 8월 계획으로 뭐가 좋을까요? 매일 저녁 8시에 헬스장 가서 30분 뛰기, 한 달 동안 잠자기 전에 동영상 절대 안 보기, 뭐든 딱 한 달만 짧고 굵게 해보자고요.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 오늘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3: 네.
4: 한 아이가 10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100일 떡을 돌리고 싶은데 요즘 또 남의 집에 불쑥 찾아가는 것도 신뢰가 될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3: 그렇죠.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점점 더 경계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4: 살짝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 어머니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00일 떡을 박스째 놓은 거예요.
3: 예, 예.
4: 밑에 아이스팩 다 깔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100일인데 이렇게 직접 돌리면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여기 둘 테니 하나씩 가져가서 드셔라.
3: 결과가 궁금한데요. 왠지 다들 그냥 지나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4: 그죠, 그죠. 막 네. 하나도 안 가져갔으면 어떡하지? 막 그대로 있으면 진짜 속상할 것 같은데?
3: 네.
4: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도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네. 헉, 떡을 다 가져가셨다.
3: 어이구, 다행이다.
4: 그리고 상자에 담긴 건 축하 쪽지들. 이게 대박이에요. 아기 100일 축하한다고 잘 먹겠다고 막 축하 쪽지를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3: 진짜 사실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보이지 않게 다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4: 사실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냥 뭔가 좀 터프하게 훑어보면은 좀 냉정해지고 무심해지고 네. 삭막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의 맥을 뛰게 하는 혈관들이 있어요.
3: 그러네요.
4: 이렇게 따뜻한 얘기들이 혈관이지 뭐.
3: 아, 심지어 그 아기네 현관 앞에 먹거리도 걸어놓고 가신 분들이 많았대요. 축하 선물로.
4: 어떡하지? 나 또 막 따스워지고 막 너무 행복해지는데.
3: 워낙에 또 제가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만 찾다 보니까
4: 맞아.
3: 이런 훈훈한 얘기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4: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미담들도 클릭수를 좀 올려야 돼. 조회수가 자꾸 이렇게 충격적이고 안 좋은 얘기가 많으면 그게 그렇죠. 또 강화되잖아요.
3: 네.
4: 우리 안 좀 약간 밋밋하다 싶을 정도의 이야기라도
3: 그렇죠.
4: 좀 조회수를 우리가 스스로 가서 좀 한 번 더 눌러서 네. 늘려볼까요?
3: 저 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죄송해서 네. 애들 어렸을 때 견과류를 종종 갖다 드렸었는데
4: 맞아,
3: 요즘은
4: 들었어요.
3: 이제 안 갔거든요.
4: 아니 근데 워낙 그 주변에 문천식 씨는 되게 유명해요. 그 네. 저한테만 되게 못됐지 정말 저 빼고 모두에게 너무 친절해요.
3: 조심하고 잘합니다.
4: 네. 진짜 나한테만 스트레스를 풀어.
3: 정선 선배 제가 잘 챙겨드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4: 해우소에 해우소.
3: 누나 나한테 하잖아.
4: 그렇지. 네. 우리는 멱살 잡은 관계지.
3: 예, 예.
4: 이찬혁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멸종위기 사랑.

0: 네, 멸종 위기 사랑 이찬혁의 네. 노래였습니다. 1562님이요. 멋진 부모님 이웃분도 진짜 또 멋져 부르고요. 다들 멋져요. 뭐 이러시면서 귀여운 아가 저도 100일 축하합니다. 나중에 큰 사람 되라 하시면서 네. 또 축복해 주셨어요.
1: 아, 오현주님도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0: 그랬구나. 사실 진짜 예전에 엄마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들을 네. 아 내가 따라하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구나 싶은 게 있어요.
2: 그런 정이 넘친 행동들이 네. 대물림 된다는 게 너무 멋있네요.
0: 이제 전에
2: 네.
0: 어머님들은 좀 가만히 안 있으셨잖아.
2: 그렇죠.
0: 돌렸고 인정이 많으셨지. 근데 우리 이분의 어머님이 사연자분의 어머님이 진짜 유독 더 정이 많고 다정하셨나 봐요. 배웠네요. 저도 진짜. 약간 조심스러우면 안 하게 되잖아.
2: 안 하게 되죠.
0: 예, 용기를 내봐야겠네.
2: 오바야 하면서 안 하게
0: 그러니까. 되는데. 권영숙님. 시골에서 감자랑 대파를 많이 가져와서 혼자 먹기 많아가지고 1층 엘리베이터에 봉지 담아가지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라고 적어놓았더니 가져가시더라고요.
2: 와, 권현수님도 멋있네요.
0: 아, 요새 나눔 하시는 분들 얘기가 이렇게 왕왕 들리는데 네. 왜 시골에 그 냉장고 있잖아요. 음료수 냉장고 안에다가 반찬 학교 잔반. 학교 급식 잔반이나
2: 그쵸.
0: 뭐 이런 데서 남은 것들을 소분해가지고 깔끔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데 뭐 챙겨 먹기 좀 힘든 분들 네. 가져가시라고 그게 그 마을의 어떤 문화가 됐더라고요.
2: 나눔은 참 좋은 거네요.
0: 그죠? 진짜 훈훈하다.
2: 자 오늘은 사연에 따라서 더 더워질 수도 있고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에요.
0: 아 벌써 금요일이에요?
2: 금요일입니다.
0: 와... 진짜 빠르다. 네. 이게 여러분 아시죠? 어르신들은 드시는 약이 있으면 세월의 그 어떤 체감을 더 빨리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사랑극장으로 세상에 이런
2: 맞아요.
0: 체감을 빨리 해요.
2: 뭐 한 주에 마무리가 벌써 오다니.
0: 네, 그 남희정 성우님하고 제가 친하잖아요. 네. 뭐야 벌써 왔어. 언니 벌써 일주일이에요.
2: 두 분은 3, 4부에 보실게요.
0: 아 그렇네요. 예.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 열려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합니다. 긴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하이퍼스 세라하임
0: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2: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브람스 안마의자
2: SK케미칼
0: 성원 에드피아
2: 키움증권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0: IS동서
2: 백조싱크
0: 올품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0: 함께합니다.
3: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3: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4: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3: 23년 연속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5: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6: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5: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7: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8: 선희 이모랑 천식 삼촌이 읽어주는 건 다 재밌더라.
5: 제목, 여름 저주여 제발 좀 떠나라. 서울에서 주신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감인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은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9: 나이 들었네.
5: 하지 말라고요. 아니라고. 나 아직 40대 가깝다고.
9: 아유, 이제 살에 걸리고 막.
5: 참.
9: 이런 날이 내게도 오다니.
5: 짜증나.
10: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네. 저는 여름의 저주를 안고 태어난 30대 여성입니다.
5: 네네.
10: 왜 여름의 저주냐면요, 여름휴가철에 꼭 남자친구가 없어요. 봄까지는 있었어도 여름 되기 전에 꼭 헤어져요.
5: 날도 더워지는데 우리 헤어지자.
9: 이게 뭐야? 이게 뭐야?
5: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했대.
9: 어머 어머, 쌤 미치는 거야? 날도 더워지는데. 어머 어머, 세상에. 아무튼 근데 그러던 어느 초여름 소개팅이 들어온 거예요. 주선자 얘기로는 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대요.
11: 야, 네가 텁한 남자 좋다며. 이렇게 큰 오토바이 타고 다녀. 야, 키도 되게 커.
10: 그래서 뭐 나름 기대를 잔뜩 하고 나갔는데 와. 과연 친구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요. 키는 한 189 정도 되는 것 같고 딱 벌어진 어깨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바람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딱 낀 한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12: 김정희 씨.
13: 네.
12: 네, 오늘 뵙기로 한 김신규입니다. 오토바이 주차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13: 아니에요. 제가 일찍 왔어요. 앉으세요.
12: 예.
10: 근데요. 그렇게 남자가 앉았는데 뭔가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막 좌불안성 느낌이랄까? 왜요? 뭐 어디 불편하세요?
12: 아니요. 예. 가죽 바지에 땀이 좀 차서요. 앉아있으니까 땀찬 부위가 좀 낑기네요.
10: 에? 그럼 뭐 어떻게...
12: 혹시 괜찮으시면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10: 아, 갈아입을 바지를 갖고 다니시나 보다.
12: 아니요. 손선풍기를 바지 안쪽에 넣어서 좀 말리면 훨씬 편해져요.
10: 그래요. 뭐 다른 여성분들이라면 여기서 응?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12: 아, 이제 됐습니다. 아, 개운해.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10: 아, 저희 인사만 했는데.
12: 혹시 꽃 좋아하세요?

0: 그럼요. 좋아하죠. 제 꿈이요. 시골 마을에서 작은 꽃가게를 하는 거예요.
1: 저는 꽃 잘 안 좋아해요.
0: 예? 아씨. 아니 그럼 나도 좀 안 좋아한다고 어떻게 이게 꾸이지. 아, 또 저는 후회했어요. 뱉어놓고. 근데 그 사람 또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윽한 눈길로 저한테 말하대요.
1: 하지만 내 여자는 꽃을 좋아하는 게 제가 바라는 바죠.
0: 에? 아, 내 여자요?
1: 가실까요?
0: 어딜요?
1: 식물원. 이 근처에 있던데.
0: 네. 가요. 너무 좋다. 첫날부터 막 식물원 데이트하고. 저는 작은 백을 두 손으로 곱게 모아들고 그의 옆을 수줍게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식물원에 도착했을 때 떨어진 꽃 한 송이를 봤죠. 저는 최대한 고운 척하며 바닥에 떨어진 꽃잎 앞에 쭈그려 앉아 말했어요. 어머나, 얼마나 아팠을까. 여기 앉아서 이걸 좀 보세요, 오빠.
1: 저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0: 왜요?
1: 좀 걸었더니 다시 바지에 땀이 찼어요.
0: 아, 그렇구나.
1: 죄송한데, 전 집에 좀 가봐도 될까요?
0: 예?
1: 아무래도 예? 사타구니 쪽으로 발진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가렸습니다, 지금.
0: 예?
1: 새 가죽 바지는 더운 날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려워.
0: 어머.
1: 이게 또 바지 위로 이렇게 긁으면
0: 아니요.
1: 소용이 없어서.
0: 어머, 어떡하지?
1: 예, 가려워.
0: 어머, 예. 그럼 얼른 가보셔야겠다.
1: 오토바이로 예.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0: 아니에요. 가려우신데.
1: 괜찮아요.
0: 예?
1: 그 정도 참아야죠. 가시죠.
0: 어머. 그래서 또 굳이 데려다 준다니까 그 오토바이에 같이 탔는데 넓은 등에 기대 허리를 짜보니까 또 좀 전에 황당함은 사라지고 좋더라고요.
1: 가려워. 출발합니다.
0: 네.
1: 가려워.
0: 진짜. 아니에요. 바람을 가르는 그 소음 속에서도 저는 그가 얼마나 가려운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죠. 아쉽다. 그치만 어떡해? 그냥 내 여름 저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다음날 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1: 어젠 실례가 많았습니다. 대신 이번 주말에 밥 사고 싶은데 시간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영화표도 예매해 놓을게요.
0: 이게 웬일이야. 진짜 대박. 저는 막 신나가지고 만나기로 한 영화관에 갔어요. 정 가운데 좌석으로 이렇게 잘 잡아놨더라고요.
1: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앉을 때가 사운드가 제일 잘 들린대요.
0: 아, 그래요?
1: 네. 지금 광고 중이라 별 차이 없지만 영화 시작하면 확 느껴질 겁니다.
0: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뒤에 앉은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2: 앉은 키 더럽게 크네. 화면이 가려지네 이게.
3: 형님,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죠.
2: 그래, 그러겠다.
0: 그러더니 누군가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예?
2: 여기, 저 자리 좀 바꾸고 싶다.
0: 아니, 여기 우리 자리 맞는데요.
2: 뭐 누가 틀리대요? 당신들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인다고.
0: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도 여기가 제일 소리가 좋은 자리라서.
2: 니들만 좋으면 뭐하냐고.
0: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말을 길게 섞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건 전 키 189cm의 터프한 소개남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개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오케이, 니들 이제 다 죽었어.
1: 저기요.
3: 뭐요?
1: 아니, 형님들 말고 정희 씨?
0: 네? 저요? 예?
1: 우리가 뒤로 갑시다.
0: 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는 손을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1: 형님들 팝콘 놓고 갈까요?
3: 뭐요?
1: 갈림맛인데.
3: 예?
1: 갈림맛.
3: 뭐라는 거야? 예?
1: 갈림맛 팝콘인데.
0: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내 여름 저주는 풀리지 않았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는 저를 바래다주며 집에 오는 내내 궁시렁궁시렁 혼자 모라모라 쭝얼거리더라고요.
1: 제가 왜 그런 사람들 처음 봐가지고. 그 사람들 문신 봤어요 아까? 하이에나 같은 그림이더라고요.
0: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0: 가볼게요.
1: 저기 그...

0: 그 짧은 순간 그래요. 저는 또 나름 작은 희망 같은 걸 품긴 했어요. 그래 겁은 좀 많아도 내가 뭐 또 좋다고 이렇게 뭐 매달린다면 뭐 한 번쯤은 더 봐줄 순 있겠다. 근데
1: 저희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느 쪽이죠?
0: 예?
1: 아니 마을버스는 천장에 낮아가지고 제가 멀미를 하거든요.
0: 아 진짜 아우씨 이럴 확 집에 들어와서 씻고 나니까 그 남자한테 전화가 오긴 왔더라고요.
2: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0: 뭐 근데 제가 거절할까봐요?
2: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드라마에서 그 내용상 할머니가 죽는 날이라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본방사수를 꼭 해야 돼가지고 혹시 내일은 시간 어떠세요? 아 아니다 내일도 드라마 하는 날이구나. 잠깐만 그러면 모레 어떠세요?
0: 뚜뚜뚜뚜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조용히 바가지에 소금을 잔뜩 담아 현관에 뿌렸어요. 와이 비굴 귀신아 물러가라 구슬해 와이. 그런데 제일 열받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남자 이후 아무도 없어. 소개팅 자체가 안 들어와. 아우 진짜 누가 내 여름 저주 좀 풀어주라.
3: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집에 갔을까요? 전 손 선풍기에서 집에 갑니다.
1: 아, 그래요? 뭐 많이들
3: 전 가죽 바지 건조해서 이미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1: 긁진 않았잖아요. 사타구니 갈았다고 말만 했지.
3: 거기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이분은 신사임당이야.
4: 양지혜님. 아 찐으로 먹다 뿜었어요. 아 여기 침 다 튀었는데 혼자 있어 다행입니다.
3: 다행이에요. 네, 네. 이거 손 선풍기 있으면 건조시키세요. 네. 오이구구님. 천식님 목소리 너무 니글니글거려가지고 더 웃겨요. 땀 세러구니랑 예, 세러구니 목소리랑 또 참 잘 어울리네요.
1: 정확히는 여기 엉덩이 쪽이에요.
3: 약간 엉덩이 습진 있는 그런 터프한 남자? 이런 연기를 너무 잘했어. 좋았어.
4: 강영자님. 어제 친구 남편이 오토바이 타다 보면 진짜로 사타구니 땀 차서 손선풍기 들고 다닌대요. 그 손선풍기로 잠시 정차할 때 바람을 쏘인대요. 그곳에다가 글쎄. 어제 듣고 온 얘기를 오늘 라디오에서 또 듣네요. 크크크.
3: 그러시구나. 건조가 되는구나.
1: 빨간불이야. 잠깐 벨트 좀 당겨가지고.
3: 강풍. 근데 손선풍기로 말리는 거 좋다 이거죠. 그 모든 건조 과정. 그 발진의 과정, 그 가려움의 감성 이런 걸 왜 첫날 소개팅 나온 여자 앞에서 다 그걸 오롯이 노출하느냐.
1: 그죠. 시끌끌 다 얘기하는 거.
3: 그렇지.
1: 전 사실 극장에서 네. 그 자리 비켜준 거부터가 좀 아 이상하다 싶었어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예, 의외의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189cm 키가 약간 주유소 풍선 같은 분인가 봐요.
1: 어,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 알겠는데 실제로는 좀 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 진짜 남자는 허우대에 있지 않다라는 걸 네, 열심히 보여주는 어,
1: 맞아요, 맞아요.
3: 민담 만담 같은 네. 이야기였어요.
1: 네.
3: 아우 난 아직도 그 손선풍기 못 볼 것 같아.
1: 7904님.
3: 생각나.
4: 그냥 혼자 살아요. 주변에서 보니까 인연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잘 살아봐요 우리. 아유,
3: 우리.
4: 진짜.
3: 아 우리구나 우리
1: 예. 예,
3: 좋다 그래 아니 왜 혼자 살면 불안해하지 혼자도 괜찮아요
1: 모두가 다 결혼할 필요는 없
3: 그럼요 아니 여기가 무슨 노아의 방주예요 남녀 다 이렇게 쌍쌍이 살 순 없어요
1: 예, 예.
3: 혼자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1: 즐거운 길을 찾아봐요
3: 그럼요 예. 찾아보아요 우리
1: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라시입니다
3: 광고 듣고 함께합니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0: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겁나 안 보이네. 저기요, 자리 좀 바꿉시다.
0: 아, 여기 우리 자리인데요.
1: 누가 뭐래요? 당신은 앉은 게 커서 안 보인다고.
0: 와, 어떡해.
2: 저기요, 정혜 씨.
0: 아, 네.
2: 뒤로 갑시다, 우리가.
0: 예?
2: 형님들, 여기 팝콘은 놓고 갈까요? 갈릭 맛.
0: 진짜 갈린다.
2: 아, 쫄보일 수 있지. 왜 그래요?
0: 아유, 갈릭 맛까지는 좀 그잖아. 사실 아, 이게 지금 전에 우주선 편지 예, 사연 내용이었습니다. 네. 바로 전에 들으신 그 겉모습은 정말 189cm 막 듬직하고 막 엄청 막
1: 터프가 저 오토바이 타고 막
0: 원래 보면 와 하루살이만 붙어도 막 싫어 보리 싫어 뛰어 뭐 이런 분들 계시고 또 그렇죠. 감성적이라 눈물 많은 분들 계시고
1: 드라마 보고 막
0: 예 키덜트족 막 그 막 키티 인형도 좋아하고 미키 마우스도 좋아하고 막 뽀로로 좋아하고
1: 장난감 모으고 막
0: 귀여운 거 좋아하는 그런 좀 의외 네. 좀 파격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의외의 모습의 매력을 느꼈다거나 또는 반대로 실망할 때가 있죠, 그죠?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이 주제입니다. 보기와는 달리
0: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바로 전 사연을 들으시고 8068님이 네네. 가죽바지 엄청 덥습니다. 부산이라 더 덥습니다. 시내버스기사 안영균 드림 하시면서
1: 아 우리 영균 형님
0: 멋있으시다.
1: 예, 또 그 멋진 오토바이 타시는 분인데
0: 아, 바이크를 취미로 타시는 분인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제대로다.
1: 예,
0: 느낌, 부츠도 그렇고
1: 느낌이 제대로네요.
0: 근데 오빠 이러고 타시는 거예요? 이 삼복 더위에?
1: 왜요?
0: 오빠 피 안 통해요.
1: 안 돼요.
0: 여기 부츠가 무릎 위까지 올라오고 가죽 바지에 가죽 자켓인데요.
1: 네.
0: 이거는 겨울에 찍으신 거겠죠?
1: 그렇죠.
0: 네, 맞아, 맞아. 겨울에, 겨울에. 그래도 좀 약간 다르죠.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여름 맞아요. 복장은
1: 보기와는 달라요. 우리 민성 PD도요. 말술 마실 거죠, 말술.
0: 네.
1: 소주 한 두 잔 먹으면 이제 안 된대요.
0: 양조장 아들처럼 생겼는데.
1: 네.
0: 양조장집 한 둘째나 셋째 같지 않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술을 아예 못 마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 거 있죠.
1: 반대로 회사에서 너무 얌전한데 회식만 했다면 돌변하는 분도 있죠.
0: 있죠.
1: 예.
0: 그리고 진짜 기운 좋아서 막 엄지로도 못을 박을 것 같이 생겼는데 너무 약골이야. 계속 보약 쪽쪽쪽 빨아먹고.
1: 체격은 좋은데.
0: 아 기운 없어. 그치, 아 어지러.
1: 식자수 하고 집에서.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예. 남자분이 터프하게 생겼다고 자수 못 넣는다는 건 고정관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분들 중에 십자수 매니아들 많아요.
1: 예. 샵 8001번으로 의외의 모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빙수 쿠폰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텀블러 세트 얹을게요.
1: 문자 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핑클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0: 네, 보기와는 달리라는 주제로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해볼게요. 1571님. 무죽은 덕유산 인근에 개량 한복 입고 비녀를 꽂고 생활하시는 외할머니가 사시는데 노래방 가시잖아요. 비녀를 풀어요. 노래는 김경호나 김종서.
1: 내 사랑의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며 살아갈게.
2: 남도 미녀로 바뀌는데? 락에서 미녀의 그 중간 어디쯤으로? 아니 비녀가 약간 위장 그 포인트 소품 아니에요? 약간 그쵸. 락커였는데 예전에 네. 어렸을 때 좀 락 개념으로 좀 예, 보컬 하시다가
0: 왠지 한복과 비녀는 다남 이런 거잖아요.
2: 그렇죠? 예, 그 비녀가 위장술일 수 있다라는 생각 수줍게 해봅니다. 네. 6185님. 저희 남편은 수학학원 강사거든요.
0: 네네.
2: 반전. 마트나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 할인율 계산 잘 못하고요.
0: 아.
2: 친구들이랑 더치페이에도 매번 계산이 다 틀려요. 이거 반전 매력 맞아요? 매력 맞아요. 내가 매력 있다고 느낀 매력이지 뭐. 6185님 매력 있다 10번 외치고 외워요.
0: 네, 인간미 있잖아요.
2: 아, 그리고 나는 수학학원 강사인데 이렇게 구멍 없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면 오히려 실생활에서도 숨 막힐 것 같아.
0: 맞아 맞아.
2: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이런 구멍이 좀 사람 살게 하고 나랑 비슷하구나 싶어서 좀 좋잖아요. 그쵸? 여유 있고. 2479님.
0: 저희 부장님이 실수를 용납 안 하시고 잔소리도 많으시고 회식 있을 때도 집에 전화하는 걸 못 봐서 집에서도 카리스마가 넘치시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계단을 이용하는데 부자님이 핸드폰을 두 손으로 받으시면서 여신 머리를 조아리며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뭐. 사나이랑 통하는데 부자님도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3: 김 대리. 됐어. 사나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김 팀장.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뭐 개의치 않아.
0: 예 알겠습니다. 부자님 전화 왔는데요.
3: 그래?
0: 예.
4: 네네네네. 네네. 예 여보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예.
3: 그래. 어디까지 했지?
0: 아닙니다. 네. 웃기다.
2: 멋있다 근데.

0: 때. 그럼요. 이게 내가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막 이길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도 막 힘자랑을 하면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약한 사람들한테 막 져주는 게 난 진짜 힘인 것 같아.
1: 그렇죠.
0: 그죠?
1: 아내에게 막 센 척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0: 그 진짜 약간 좀 그런 분들은
1: 여기 화요일 코너 부부상담에 연락 오는 분들 보여. 보면 꼭 밖에서 깨게 하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0: 밖에서 깨갱갱갱갱갱
1: 반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0: 네, 좀 그게 좀 멋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너무 힘자랑을 약한 사람한테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약해 보여요. 네. 오이구님,
2: 저는 보기에는 통통합니다. 뚱뚱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잘 안 먹고 진짜 하루 한 끼만 먹어요.
0: 오, 진짜?
2: 네, 의사 선생님이 빈혈도 있고 콜레스테롤 모자라니까.
0: 모자라다고요?
2: 네네. 새우도 먹고 고기도 많이 먹으라네요.
0: 진짜?
2: 진짜 의외지 않나요? 아닌가? 저는.
0: 의외인데요?
2: 의외죠.
0: 통통해서 뚱뚱으로 가기 직전인데 이렇게 몸이 약하다면 부종이니까 순환을 의심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로. 미안해. 나 너무 질병 토크한 거야.
1: 하루 식사 세 번 조금씩 나눠서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진짜 이렇게 가볍게 네. 이게 세상 사는 이야기에 올렸는데 갑자기 막 질병 코드로 네. 막 질병 코드로 분류해 막.
1: 새우 버거도 드시고 좀 걸으시고 하면 돼요.
0: 새우 버거는 아니지 않나?
1: 아, 그래요?
0: 새우잖아, 새우. 고기도 고기 버거는 아니잖아요.
1: 그런가?
0: 아니 근데 진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하다면 네. 저희 의외다. 진짜 그렇죠. 의외다.
1: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0: 맞아요. 네. 방승광님. 저희 동네 약국에 엄청 친절하신 약사님이 계시는데요. 갈 때마다 건강에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도 주시고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오며 가며 약국을 지나갈 때 보잖아요.
1: 네?
0: 약사님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가슴 아파요. 하루에 한 두 가 피는 것 같아. 쭉쭉. 연달아서 두 번 필 때도 있어요.
3: 어서 오세요.
0: 니코틴.
3: 건강이 최고입니다.
0: 진짜.
1: 웃기다.
0: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약주 많이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예, 흡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어요. 건강을 다룬다고 다 건강한 육체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다들 나름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1: 그것도 웃기겠더라고요. 의사인데 네. 정말 치료를 잘 해주시는 정말 뜨거운 의사신데 술자리에서 야, 인명은 제천이야.
0: 짧고 굵게 야.
1: 야, 즐겁게
0: 질척대지 마 인생에.
1: 그 웃겠다, 그죠?
0: 아, 그렇진 않겠지만 예, 어쨌든. 예, 근데 제가 아는 분들도 건강을 챙기다 보니 남의 건강을 챙기다 보니 본인 건강을 좀 잃으신
1: 맞아요.
0: 분도
1: 그건 좀 속상한 부분이에요.
0: 계시더라고요.
1: 예, 진짜. 예.
0: 김지삼님.
4: 우리 아들은요 집에서는 세상 조용하고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글쎄 별명이 개그맨이래요.
0: 아. 예,
4: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웃겨서 힘들어요.
0: 아.
4: 아드님 때문에 하시는데 집에서는 하루 종일 네, 네 이것만 합니다. 웃음은 학교에 두고 오는 걸까요?
0: 개그맨들 이런 친구들 꽤 있어요.
1: 네.
0: 김지삼님.
1: 맞아요.
0: 여기 방송국에 와서 진짜 무대에서 날아다니는데요. 실제로 한마디도 잘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1: 네, 술자리에서 그냥 네. 예, 네. 맞아요 형. 예,
0: 그
1: 예.
0: 여자 개그맨들도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저 내향인이라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진짜 그렇다니까. 예전에 누가 말 시키면 겁나가지고 숨어 있었다니까.
1: 네.
0: 초등학교 때.
1: 대단해요. 정선혜 씨도 참.
0: 뭐야?
1: 아, 그 비바 청춘에 나온 거 보니까 영 아니든 완전 활발하던데.
0: 그러니까 네. 이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몰라.
1: 모르는 거.
0: 예, 예. 진짜로. 아, 우리 김지삼님의 아드님.
1: 네.
0: 예. 조만간 방송국에서 보게 될
1: 네.
0: 날을.
1: 후배로 오겠네요.
0: 야, 너 너의 어머님 아버님이신가? 하여튼 제보 왔었어. 뭐 이러면서.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이지의 노래입니다. 달라 달라.

0: 네, 보기와는 달리 저는 카메라 있는 곳에 가면 가식을 떨고 있습니다.
1: 오늘 진짜 문천식 씨 주제도 맞는 것 같아요.
0: 동엽이 형 그 짠한 형 나갔는데 여러분 정선이 씨한테 많이 혼났어요.
1: 아니 저한테 혼나지 않았어요. 동엽 씨가 알더라고요.
0: 네.
1: 그죠?
0: 식욕이랑 술 먹을 때랑 다르다 천식을 하셔서.
1: 아니 우리가 아는 그 문천식 씨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지라시에서 통하는.
0: 가볍고.
1: 그 싸구려 설명회 같은. 어머 난 손석희 씨랑 나간 줄 알았어. 잘 알겠고요. 진짜로 나 정말 깜짝 놀랐네 진짜.
0: 예.
1: 든 여러분. 예. 짠한 형 저희 나오는 거 많이 봐주세요.
0: 최연승님도 제가 키가 평균보다 크고 체격이 좀 우람해요. 한때는 여자 씨름 선수 하란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손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수박을 글쎄 차에서 들고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러 걸어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박살났어요. 그 이유로는 가족들이 절대 무거운 거 못 들게 합니다.
1: 그 은숙님 되게 억울했겠다. 이게 내 떨어뜨린 건데 던진 거를 왜 받을 수 있잖아.
0: 그렇죠. 세 보이니까. 엄마 화난 거냐 이거?
1: 몰라 수박을 던졌어.
0: 야 아빠랑 싸운 거 아니야?
1: 아 그럴 수 있다니까 진짜 손님이 유독 약. 저도 손님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저 포동포동 했을 때도 손님이 약하다고 네. 걸레 빨고 짜면 물 다시 나온다고 그러면 오빠들이 막 아이 이게 어디서 진짜 뻥을 치고 있냐고 막 이랬다니까요.
0: 그러니까 외모가 참 다가 아닌데 그죠?
1: 그러니까 네. 외모가 다야 진짜 네. 너무 억울해. 진짜.
0: 억울하면 있어요.
1: 예 그리고 우리 1645님이 성격 별로인 후배 녀석 차를 조수석에 탄 적이 있는데.
0: 네네.
1: 신호등에 급정거할 때 앞으로 확 쏠리는 저를 오른손으로 잡아주더라고요. 와 순간 야 이놈한테 이런 게 있었네 했습니다.
0: 오.
1: 근데 그 후배가 조수석에 남자를 처음 태운 거 아닐까요? 예, 그 본능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어떤 매너.
0: 응대하듯이?
1: 예, 그 매너. 아 조심해요. 이렇게.
0: 선배님 조심하십시오. 근데
1: 나도 모르게.
0: 아.
1: 그 남자 선배인 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0: 아, 그럴 수 있겠네.
1: 여자한테는 되게 매너가 좋은 남자일 수 있잖아.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남자 뭐, 예. 이성들이 보는 게 또 다르니까 그죠?
1: 아 사연자분이 또 여자아일 수도 있다고 밖에서 그렇죠, 그렇죠.
0: 아, 남자 후배가 이렇게 안전을 지켜준 거예요?
1: 안전을 지켜준 거겠죠. 뭐야 썸으로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오늘 세상 사는 퀴즈 저희가 문자에서 한번 네. 내보려고요.
0: 좋은데요.
1: 네, 최초 시도.
0: 13님 10년 차.

0: 땡땡땡입니다. 곧 태어날 아기 핑계 대고서 수달 캐릭터 인형 키링으로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1: 수달 캐릭터 인형을 키링. 아, 수달 캐릭터 인형 키링 모으는 거를 좋아하신대요.
0: 첫 번째 문장이 10년 차 땡땡땡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정비공입니다. 뭐 있잖아요. 그죠?
1: 아, 그러면 10년
0: 차 개그맨입니다. 뭐 있어요?
1: 오늘 주제가 반전이잖아요. 네. 자, 이분 직업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0: 오.
1: 곧 태어날 아기 핑계 대고 수달 캐릭터 인형 키링 모으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키링을 모으는 게 취미인 분 직업이 반전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10년 차 어떤 직업인이신데 반전이 있다.
1: 강력계 형사. 뭐 이런 거. 그죠?
0: 오.
1: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차원에.
0: 그죠?
1: 아니면 그 격투기 선수.
0: 10년 차 UFC 선수입니다. 볼 수도 있고.
1: 그럴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분의 직업을 반전이 있는 이분의 직업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0: 잠시 간 거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1: 혹시 TBX 멤버십?
1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3: TBX
1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6: 백조싱크.
1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세상 사는 퀴즈. 수달 캐릭터 인형 키링으로 모으시는 이분의 직업은요?
3: 아, 일단 오답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직업 발표하기 전에 다양한 직업이 왔습니다. 지금 0671님 10년차 국회의원입니다. 0190님 10년차 무속인. 네. 다 경력직이네 그래도.
2: 그러게요.
3: 오진경님 교도관.
2: 7824님 경매사.
3: 예, 다 아니고요.
2: 예.
3: 약간 얼추 제가 처음에 시작을 엇비슷하게 갔네요. 정답 10년차 경찰관이었습니다.
2: 경찰관이시군요.
3: 오, 네. 김동현님, 장성욱님, 7739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0: 김현철의 왜 그래 나오네요.
1: 지금 이 경찰관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죠?
0: 아니, 아니에요.
1: 자, 왜 그래 들으시고 네. 뉴스까지 들으시고 저희는 5시 5분에 뜨거운 사랑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예.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5시 뉴스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수은천대학교가 의대 설립과 관련된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목포대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난 29일 의대는 목포에, 대학본부는 순천에 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순천대가 대학병원을 순천에 우선 추진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협의의 결렬을 사실상 언급하는 등 두 대학 사이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오는 2일 예정된 통합특별시와 양 지역의 회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민추천 부시장 후보 9명이 내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리는 시민 배심원단 심사에 참여합니다. 배심원 심사에서 후보들은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역량과 행정 경험 등을 검증받고 심사 과정은 전남광주 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 모레에는 인구 비례로 추첨된 시민 1,0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특별시는 시민 배심원단 심사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두세 명을 선발하고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중 초대 부시장 2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교육부와 지역대학, 기업이 참여한 반도체 인재 양성 협력회의를 열고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30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생산 인력 2만 3천 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생산 인력 수급 기반은 확보됐지만 석 박사급 연구개발 인재 확충이 핵심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영배 특별시장은 지역에 필요한 인력 공급 기반은 갖춘 만큼 앞으로는 지산학 협력을 통해 핵심 연구개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 한평만과 도암만, 등량만, 여자만, 가망만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안수온이 평년보다 최대 1.8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도와 강진 등 남해안 지자체들은 전북 등 가두리 양식장 주변의 관리선을 운항해 산소 공급을 늘리고 먹이 조절과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과 적조 상황을 매일 제공하며 양식장 관리와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폭염 위험 지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연구원 유인상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전남 광주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18.1일로 이전 10년보다 1.7배 늘었고 전남은 온열질환 신고 건수도 전국 상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에는 폭염일수가 지금보다 20일 가까이 열대야도 30일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2도, 습도는 72%입니다. 임사랑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저절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저는 세바시를 만들며 직업도 생각도 전혀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긴장했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불편한 만남 하나하나가 저를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강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이 무너진 시대에는 낯선 실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다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다움은 낯설물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0: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임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이어지는데요.
1: 3168님이 아 저는 밤에 마사지 팩 하면서 사랑극장 못 들었던 편을 차례차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듣고 있어요. 네. 연애를 많이 안 해보고 결혼해서 그런가? 사랑극장이 유독 재밌네. 아 젊었을 때 더 많이 만나볼 걸. 에 뭐래. 아이, 오늘도 기대할게요.
0: 예, 실제로 총, 이렇게 총, 보내주셨습니다.
1: 총 가셨어요. 예. 네. 이제 다 일장일단 있습니다.
0: 제가 결혼 전에 많이 만나봤는데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예, 그냥 예, 사랑극장 들으면 똑같이 드는 생각이에요. 예. 아 나도 저런 애 만났었지.
2: 저런 애 만났었지. 네. 오늘 집에 안 가고 딴 데 가나 봐요.
0: 예, 오늘 뜨끈하게 지질려고.
2: 오늘 용기 있네 발언이.
0: 예, 지져야죠. 아, 우리 김영선 성우님, 남효정 성우님 만날 차례인데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고요.
1: 자 오늘 지라시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늘 한결같이 샵 8001번 고정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에어비앤비
0: 전국 시도자치 경찰위원장 협의회
1: 음주웬 티맵 대리
0: 환인제약
1: 한국주택금융공사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빅토스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국민연료 선연료
0: 데이팩
1: 웰템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2: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1: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2: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네. 이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두 분입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아, 많은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2: 9360님, 네. 조언하시겠다는 건 연배가 좀 있으시다는 걸 거예요.
5: 뭐 그죠? 그렇겠죠. 경험이 있으시거나.
6: 내가 사랑극장을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속이 답답해서 보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말이에요. 돈 얘기를 꺼내면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리면 빌런이다. 빌빌이. 이 공식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유 답답이들.
5: 와. 빌빌이 한번 선생님 일타 강사신데.
2: 우리 어르신께서 빌빌이 공식.
5: 빌리면 빌런이다. 빌빌 외워.
2: 그렇죠. 이 외워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5: 왠지 막 분필 집어 던질 것 같은 그런.
2: 부부끼리는 빌려줄 수 있지만 사실 연인끼리는 안 빌려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5: 근데 또 사랑을 하면 또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맞아.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된다. 한두 번 봐서 이제 싹수를 보고 네, 안 갚는다 싶으면 빨리 끊어라.
2: 앞으로 유행될 것 같지 않아요? 야, 니네 오빠 빌빌이지?
5: 아니 진짜 그렇게 안 뱉는데 빌빌이야. 빌빌의 개념을 네. 선생님께서 다시 쓰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5: 자 오늘은 빌빌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2: 없어야 돼요. 진짜.
5: 제발. 자 결말 오늘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이따가 다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누가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2: 오늘 충청남도에서 남자분 주셨는데요. 제목은 40년입니다. 김영선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영선 씨의 나이 45. 그때까지도 영선 씨는 혼자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일하는 직업이라 결혼 안 한 게 오히려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도 출장 와서 숙소에서 혼자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7: 아, 누구야? 여보세요?
8: 어, 오빠!
7: 어?
8: 나 써니!
2: 써니란 누구인가? 그녀는 어린 시절 영선 씨가 방학 때마다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 함께 놀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7: 아, 근데 왜 네 번호가 나한테 저장이 안 돼 있지? 번호 바꿨냐?
8: 에이, 전화 번호 바꾼 거 아니고 내 친구 전화로 하는 거거든. 잠깐만, 친구 바꿔줄게. 야, 받아.
9: 여보세요? 오빠.
7: 어?
9: 나 유정이야.
7: 아.
9: 잘 지냈어?
2: 그렇다면 유정이란 누구인가?
9: 나 벌써 잊은 건가?
7: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좀 놀라서.
9: 어떻게 지냈어?
7: 뭐 그럭저럭.
9: 오빠 아직 혼자라고 써니가 그러길래 우리 지금 저기 서울 노래방 와 있거든.
7: 아.
8: 야 전화 이리 줘봐. 오빠 어디야? 일로 올래?
7: 아니야 나 지금 일 때문에 동탄에 있어.
8: 아 그래? 그럼 안 되겠네. 뭐 그냥 안 붙여 전화한 거야. 끊을게.
9: 오빠 잘 지내요.
2: 전화를 끊고 영선 씨는 오르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7: 목소리는 그대로네.
2: 영선 씨와 유정 씨의 첫 만남을 얘기하려면 영선 씨의 나이 10살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방학이면 시골 큰아버지 댁에 가서 몇 주씩 머물며 놀던 시절 그때 사촌 여동생 써니가 친구를 소개해줬죠.
10: 오빠 얘는 내 단짝 친구 유정이.
11: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가 뭐야. 3살 차이면 친구야 맘먹어. 그치 오빠?
12: 뭐야 3살이면 왕오빠지.
10: 이씨
12: 오빠랑 송사리 잡으러 갈래?
10: 어 좋아 좋아. 야 유정아 너도 가자.
2: 어? 어른이 될 때까지 세 사람은 함께 어울려 놀았고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써니 없이 단둘이 노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11: 오빠 써니 또 데이트 갔어. 아, 얘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7: 그냥 너만 타.
11: 근데 웬 차야? 친구한테 빌렸어?
7: 샀지. 잔 월급탄 기념으로.
11: 우와.
7: 야 중고차지만 아주 쌩쌩해.
11: 우와 진짜 멋있다 오빠.
7: 야 근데 너 그거 모르지?
11: 어? 뭐?
7: 이 차에 누구 태우는 거 네가 처음이다.
11: 진짜?
2: 너무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게 있으면 가장

0: 먼저 함께하고 싶었고 좋은 게 있어도 가장 먼저 서로를 떠올렸던 두 사람.
1: 오빠, 다음 주 금요일에 내가 서울 올라갈까?
2: 어, 왜?
1: 오빠 생일이잖아.
2: 아, 기억하고 있었어? 아니, 나는 네가 별내기 없길래 까먹은 줄 알았지.
1: 내가 그걸 왜 까먹어. 서울 갈게. 그리고 나 주말 내내 오빠랑 같이 있으려고.
2: 아? 아, 그럼 잠은 어디서 자?
1: 오빠 방에서 자려고.
2: 아우, 야.
0: 비록 장거리 연애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살갑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회사 안에서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영선 씨는 유정 씨에게 연락하는 걸 자꾸만 잊게 됐죠.
2: 아, 여보세요.
3: 어? 오빠 전화 바로 받네.
2: 왜? 무슨 일 있어?
3: 아니, 유정이가 오빠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답이 없다 그래서.
2: 아, 그랬나?
3: 아, 그랬나? 뭐야 이게. 아니, 유정이는 오빠 생일 이벤트 준비한다고 막 시간 빼느라 주말 내내 특근했구만.
2: 아, 생일이 뭐 대수라고 호들갑이야. 나 이번 주에 못 내려가.
3: 에?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울 가?
2: 아, 됐다고. 유정이한테도 내가 나중에 연락한다고 해. 끊어.
3: 오빠!
0: 전화를 끊고 나서 영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2: 장거리 연애 진짜 피곤하네. 아, 연락을 그렇게 꼬박꼬박 해줘야 되는 거야?
0: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던 영선 씨와 유정 씨. 그러나 그 만남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어느덧 전화조차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디야?
2: 어디면 뭐?
1: 나 오빠 자취방 앞인데.
2: 뭐? 아, 왜 말도 없이 올라와?
1: 오빠 만나러 온 거 아니고 그냥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오빠 얼굴 보고 가려고.
2: 아, 그럼 일 보고 그냥 내려가. 나 바빠.
1: 아이,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2: 야, 내가 오라 그랬어? 아, 회식하는데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부장 눈치 보인다고.
1: 알았어. 그럼 회식 끝나면 전화해.
2: 언제 끝날 줄 알고.
1: 오빠.
2: 아, 저 그만 좀 해라 진짜.
0: 유정 씨의 전화를 받으면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영선 씨는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착하디착한 유정 씨보다 또각또각 하의를 신고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는 희영 씨에게 더 눈길이 갔죠. 자, 그렇다면 희영 씨란 누구인가?
4: 뭐예요? 부장님이 찾으시는 것 같던데.
2: 그래요? 아, 전화 좀 받느라고. 근데 희영 씨는 왜 나왔어요?
4: 한 대 빨다 들어가려고요. 아, 왜 고기는 항상 대리들이 구워야 되는 거지? 부장들이 구우면 뭐 소가 돼지 되고 그러나?
2: 그러게요.
4: 아, 정말. 어떻게 우리 그냥 도망갈까요?
2: 아, 진짜요?
4: 둘이 빠져도 뭐 다들 취해서 모를 것 같기도 한데.
2: 그럼 그럴까요?
5: 아니, 저 김대리, 정대리 어디 갔어? 거기 대리들! 아,
4: 네! 네! 아,
2: 도망간다면서요?
4: 같이 간다면서요?
0: 희영이라는 동료와 우는 날이 많아질수록 영선 씨는 유정 씨와 멀어져 갔고 끝내 영선 씨는 유정 씨에게 실토했습니다.
2: 나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안 놀라네?
4: 짐작은 했어. 사귄 지가 얼만데 결혼하자는 말도 없고.
2: 미안하다.
4: 알았어. 구질구질하게 안 매달릴 거야. 갈게.
0: 유정 씨는 씩씩하게 돌아섰지만 영선 씨는 뒷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정 씨가 울면서 걷고 있다는 것을. 이랬던 유정 씨가 거의 20년 만에

0: 전화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영선 씨는 문득 유정 씨가 궁금해졌습니다.
1: 내가 다시 전화해볼까?
0: 그래서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두 사람은 헤어져 있던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잘 통했습니다.
2: 아 진짜? 아 그때 우리 아빠 몰래 내가 오빠 생일 축하해준다고 서울 간 거 생각하면 정말 내가 무슨 깡이었는지 몰라. 야,
1: 써니가 거짓말 안 해줬으면 너 우리 집에 못 왔어.
2: 어, 그러니까.
1: 유정아.
2: 어?
1: 너랑 이렇게 통화하니까 좋다.
2: 어, 나도.
1: 아, 참. 그 이번 주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광주 내려가는데 우리 한번 볼까?
2: 그래, 그러자. 오빠 지금은 동탄에서 일한다고? 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자유롭긴 하겠다.
1: 그래. 뭐 요즘은 한 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0: 그리고 마침내 영선 씨가 유정 씨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영선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다시 뛰고 있다는 걸.
1: 아유, 야, 많이 늙었다더니 하나도 안 변했다.
3: 오빤 좀 늙었는데?
1: 아, 그래? 아유. 야, 먼저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 사실 그날 한숨도 못 잤어.
3: 아, 난 괜히 걸었나 했는데.
1: 아, 보니까 너무 좋다, 유정아. 아이고, 너 내가 아직 노총각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너 못 만났다, 응?
3: 오빠.
1: 어?
3: 난 결혼했어.
1: 어?
3: 애가 셋이야.
0: 유정 씨에게 아이가 그것도 셋이나 있다니. 영선 씨는 충격과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4: 오.
0: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20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 사이에 유정 씨는
4: 결혼한 거예요? 스케일이 큰 복수인데?
0: 아, 여전히 기다린 줄 알았지 난 또.
4: 개운해.
0: 뭐가 개운해요 지금.
1: 그것도 복수극으로 생각하시면.
5: 한 대 빨고 올게요.
0: 정말.
4: 개운해.
0: 아까도 마음에 안 들었어.
4: 지금
5: 7704님이. 네. 진짜 담배 피면서 진행하는 줄. 운전하다가 웃음 터져 세우고 문자 보내요. 보람차네요.
0: 예, 메소드 연기.
5: 예, 예, 예, 그렇습니다.
0: 1211님. 금연 중인데 고깃집 희영 씨 때문에 힘드네요.
5: 제가 좀 맛있게 피죠.
0: 너무 요란하게 하셔가지고.
5: 어떻게 도넛 하나 만들어줘요?
0: 저기요. 이철주님이 희영 씨 노담하세요. 건강이 좋지도 않은데.
5: 오빠 칙칙폭폭 보여줄까?
0: 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갈수록 왜 그러네.
5: 죄송합니다. 들떴네요. 네. 아, 난 너무 개운해가지고. 네. 애가 셋이야에서 너무 난 고무됐어. 아까 막 너무 화가 났거든요.
0: 그렇죠.
5: 아니 사람이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진짜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건 너무 그 어린 때 그죠? 자기가 슬픔을 감정을 화도 못 내고 돌아서는 그 유정이가 그죠? 얼마나 나는 비참하고 슬퍼. 그래서 화가 났었단 말이지. 아 근데 7105님이 헉 충격. 근데 40년이라는 숫자의 사랑이 보이는데요. 왠지 좋은 결말이 될 듯.
0: 이정 씨도
5: 약간 유정 씨가 결혼한 상태가 아닐 거라는 추측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민으로 이정 님도. 네. 하지만 유정 씨는 이혼하고서 혼자 아이 키우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5: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애가 셋이어버리면 이게 불법으로 흐르면 우리가 이거를 접어야 돼요 판을.
0: 그러니까 MBC에서는 그런 사례를 소개할 수 없어요.
5: 네, 이건 선수호 변호사님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예, 예. 근데 이게 우리한테 어느 날 사랑극장으로 왔다. 이건 뭐냐? 예. 저쪽에 배우자가 없다. 그쵸. 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0: 괜찮은데.
5: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0: 네, 현재까지 괜찮고 돈만 안 빌려주면 돼.
5: 빌빌이면 아닌데.
0: 빌빌이면
5: 접어. 네, 바로 파국이야 접어. 파국.
0: 바로 접어요. 네.
5: 자, 과연 헤어져 있던 사이 유정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네.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듣고 광고까지 듣고 얘기 나눌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우와!
1: 만져보고 봐보고 앉아보고
2: 임태성의
4: 요한인의
2: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수산물부터 까다로운 한약재 건조까지 비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건국 다목적 건조기 자동 온도 조절과 강력한 터보팬으로 빠르고 균일하게 건조합니다. 다목적 건조기, 농산물 세척기, 근조개선 건조기 전문기업 건국 건조기 광주 571-5989.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광고 전 친한 줄거리.
2: 내 친구 전화로 하는 거야. 오빠 아직 혼자라고 써니가 그러길래.
3: 이 차에 누구 태우는 거 네가 처음이야?
2: 난 오빠 자취방 앞인데.
3: 일 보고 그냥 내려가.
4: 한 대 빨다 들어가려고요.
3: 나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4: 구질구질하게 안 매달릴 거야.
3: 내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못 만났다야.
4: 난 결혼했어.
3: 어?
4: 애가 셋이야.
1: 과연 서로 헤어진 사이에 유정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뒷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선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 아, 많이 놀랐나 보다.
3: 아, 아니 뭐 써니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가지고. 아, 그럼 결혼은 언제 했네?
4: 아, 오빠랑 헤어지고 한 2년쯤 뒤였나?
3: 빨리도 했네.
4: 어?
3: 아니야. 그 남편은 뭐해? 남 만나는 거 알아?
4: 남편은 없는데.
3: 어?
4: 이혼했어.
3: 아,
1: 그런데 애 셋을 혼자 키운다? 영선 씨는 유정 씨가 걱정됐습니다.
3: 에휴, 안 힘들어?
4: 힘들지. 그래도 딸들이라 그런가 엄마 마음 잘 헤아려줘. 어떤 때 보면 나보다 어른스럽다니까. 나 애들 때문에 버티는 거야.
1: 그러고 보니 유정 씨 얼굴은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루만 피곤한 게 아니라 인생이 고단한 느낌.
4: 오빠는 왜 그 여자랑 결혼 안 했어?
3: 그 여자? 누구?
4: 나랑 헤어질 때 그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그랬잖아.
3: 야야, 그건 시작도 못하고 끝났는데 뭘.
4: 왜?
3: 아유, 우리 헤어지고 내가 좀 다가갔더니 그러더라고.
5: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야. 참.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다시들 껌뻑껌뻑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이렇게 고백질이실까? 응?
3: 아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아휴, 내가 괜한 사람 때문에 널 놓쳤다 싶었지.
4: 쌤통이다.
3: 뭐? 야야, 씨.
1: 그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선 씨는 생각했죠.
3: 또 만나고 싶네.
1: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하고 주말에 서로를 찾아가고 그리고 키스를 하고 또 뭐 그러고 좀 가만히 있어 좀. 그렇게 어느새 장거리 연애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 우리 1년이나 만났는데 이제 나한테도 애들 보여줘. 궁금해. 그 넌 얼마나 닮았을까. 사진만으론 잘 모르잖아.
4: 아이, 큰애랑 둘째는 사춘기라 좀 조심스러워. 애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 막내는 7살이니까 신기할 수도 있겠다.
3: 아, 그럼 그 막내만이라도 좀 볼까?
1: 그렇게 유정 씨의 막내딸을 보기로 한 날 영선 씨는 유정 씨와 재회했을 때보다 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빵집 문이 열리는 순간 영선 씨는 봤습니다. 유정 씨를 쏙 빼닮은 하얀 천사.
6: 안녕하세요, 아저씨.
3: 안녕.
6: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뭐?
6: 엄마가 고마운 건 표현해야 된댔어요.
3: 야야야, 너 닮았다, 야 유정아.
4: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딱 붕어빵이라고. 아이고.
1: 그날 영선 씨는 꼬마 천사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놀아주고 싶었죠.
3: 앞으로는 엄마가 바쁘면 이 삼촌하고

0: 에? 아 저기 내일 그 삼촌 쉬는 날인데 놀이동산 갈까?
1: 우와 진짜요?
2: 아, 안 돼 오빠 나 내일 근무야.
0: 어? 아니 넌 일하셔. 우리 둘이 갔다 올게.
2: 뭐?
3: 영서씨와 꼬마천사는 함께 놀이동산도 가고 키즈카페도 가고 또 꽃이 많은 곳으로 드라이브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0: 안 힘들어?
1: 네 지금은 안 힘들고요. 동탄 삼촌이랑 헤어지는 건 힘들어요.
0: 어?
1: 동탄 삼촌하고 헤어지기 싫어.
3: 순간 영선씨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0: 아휴,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다시 만난 지 1년도 넘었고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잖아.
2: 그래도 결혼은 또 다른 문제야. 오빠네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겠어?
0: 설득하면 돼.
2: 우리 애들은? 큰애하고 둘째가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일까? 오빠 너무 고비가 많아. 사방이 지뢰밭이라고.
0: 아이, 무슨 상관이야. 다 이겨내면 되지.
2: 그 중에 가장 큰 고비가 뭔지 알아?
0: 뭔데?
2: 나.
0: 뭐?
2: 내가 안 되겠어. 나 그렇게 이기적인 애 아니야. 난 오빠한테 새로운 사람 생기면 그때 보내주려고 했다고.
0: 야 남유정.
2: 나라고 왜 오빠 만나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겠어. 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만남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욕심부렸던 거야. 미안해. 근데 오빠 우리 결혼은 아니야.
3: 영선 씨는 후회했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지지 말걸. 그랬다면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을 텐데.
2: 우리 그만 만나자. 내가 욕심부려서 미안해.
0: 아니 난 너랑 계속 만날 거고 결혼도 할 거야. 우리 부모님 설득할 거야.
2: 오빠 나 자꾸 희망 가지게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오빠랑 결혼을 해.
3: 하지만 영선 씨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영선 씨를 보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4: 미쳤구나.
0: 예? 아유 어머니도 유정이 아시잖아요. 옛날에 써니 친구 중에 제일 참하다고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4: 예. 아들 정신 차리세요. 아니 어디서 애 셋 딸린 이혼녀를 들이밀어. 제정신이야?
0: 어머니. 아 저도 이제 반백살이에요. 청춘이 아니라고요. 유정이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어진 운명 같은 사이라고요. 돌고 돌아 이제 제자리로 온 거라고요.
4: 끝났네. 돌았어. 아주 운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야 너 시끄러. 다신 내 앞에서 운명이니 유정이니 그런 신소리 하지마. 알았어?
0: 아,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4: 귀신으로 간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3: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센 반대. 영선 씨는 어머니의 기세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 이야
3: 안 될 것 같은데요.
5: 엄마 센데. 방법이 아주 없진 않아요.
3: 뭐예요?
5: 넷지.
3: 넷지요?
5: 넷지. 첫지 셋지 둘지 셋지 넷지.
3: 아니
5: 넷지. 넷지. 넷지면 어떻게 어머니가 저렇게 해도
3: 3살 차이라 했으니까 이정훈 씨가 42이죠?
5: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나 아는 언니 쉰에 마흔 그 막둥이 이제 출산했거든요. 네, 넷지.
3: 황준기님이 재혼.
5: 응원하는 마음이 한가득이에요 지금.
3: 네네. 네,
5: 6559님. 아 싱글맘입니다.
3: 네네.
5: 예, 남일 같지 않고 유정 씨 마음이 너무 이해되네요.
3: 아유.
5: 아 그냥 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쟁을 한번 치렀잖아요. 이혼을 하면서 그러면 상흔이 깊어.
6: 맞아.
5: 그럼 다음 출발 때 또 전쟁을 겪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마음 너무 알지.
3: 그래요.
5: 싸우고

0: 쉽지 않아. 무언가와.
1: 이제 지쳤구나. 그죠? 싸우기에는.
0: 지쳤지.
1: 아, 그 와중에 또 4849님. 그나저나 그 막내 애기 목소리요. 왠지 걸걸하게 들리는 건 기분 탓이죠?
0: 연결해서 그래, 연결해서. 지금 여기서 제작진이 그 작가분께 지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자 부스러기를 다 저한테 줘가지고.
1: 맞아요.
0: 지금 뭐 정체성이 없어요, 연기에.
1: 1인 다 여기에요, 지금.
0: 지금 뭐 7살에 해도 2명이야, 벌써.
1: 자, 이 사연의 결과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반대로 결혼 못하지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을까? 여기다 사연 보냈지? 하면 2번입니다.
0: 냈지.
1: 예. 아유, 가만히 좀 있어봐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거예요.
0: 어머님, 전 그러시다면 제가 영선 씨를 포기하세요. 냈지.
1: 아니,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도대체.
0: 해피엔딩. 머릿속에 온통 해피엔딩.
1: 아, 정말. 네.
0: 자, 변진섭 씨의 그대 내게 다시 듣고 마지막 부분 함께 할게요.
1: 곡선 얘기를.

0: 영선 씨도 부모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정 씨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1: 오빠, 내 딸이 그런 자리로 간다 그러면 나도 결사반대야. 그러니까 오빠 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당연한 거야.
2: 그래, 네 입장, 부모님 입장 다 알겠어. 근데 한 가지만 대답해.
1: 뭘?
2: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0: 유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 질문이 어려워요?
1: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죄 짓는 것 같아.
0: 영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나 서로를 좋아하는데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2: 그럼 됐어. 우리 해보는 거야.
1: 뭘?
2: 부모님도 설득하고 아이들 설득하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이 고비 넘길 수 있어.
1: 오빠.
0: 그래서 두 사람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유정 씨는 노력이란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의 헌신을 했죠.
3: 예, 유정아. 이러지 말자. 응? 내가 네 인성 모르는 거 아닌데. 허리야. 예,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 긴 말 못해. 가.
1: 그래서 온 거예요. 오빠가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저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 되게 잘한다고 알려주신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예약 잡아놨어요, 어머니.
3: 뭐?
1: 저랑 가세요.
3: 아우, 어려. 예, 말이 되는 소리에, 어? 내 허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난 너랑은 병원 안 가, 어?
1: 어머니, 거기가 TV에도 나온 명의신데 예약 한번 잡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된대요. 정말 진짜 운이 좋아서 잡힌 거예요.
3: TV에 나왔대? 어디? EBS?
1: 가보시면 알아요, 어머니.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저랑 가세요. 에?
3: 진짜 그렇게 잘 본대니? 아유, 난 그... 어려.
0: 이런 정성들이 쌓이고 쌓여 시간이 꽤 흐른 뒤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4: 결국 부모님도 유정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우린 천안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큰애하고 둘째는 하던 일이 있어서 살던 곳에 계속 남아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5: 삼촌, 나 삼촌이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4: 큰애가 오니까 둘째도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다섯 식구가 한 울타리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 진심으로 마음으로 낳은 내 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곱 살 때부터 날 기다려준 내 아내 많이 고맙고 영원히 사랑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조가

0: 경상도에서 부르는 칭이나 칭칭 소리가 충청도에서도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네, 윤종신의 고백을 앞두고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2: 아, 근데 2441님의 사연 너무 사랑스러워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버스기사입니다. 네. 안내방송 때문에 결말 못 들을까 봐 다음 정류장을 못 갔어요.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백을 했었는데 너무... 아마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서행할 전화 네. 어떻게 하여튼 굉장히 지금 다들 어리둥절하고 계실 텐데
1: 승객분들 어리둥절.
2: 네, 이게 인간인지라 너무 감사한 마음과 예, 진짜 저희가 감동을 해서 모바일 네.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다음번에는 네. 다시 듣게 하시면 되니까 꼭 정류장은 가세요.
1: 가세요. 예. 네. 자, 오늘 결말 2번 결혼한다였고요. 결말 맞으신 분 6384님 결혼한다 저희 이야기랑 비슷해서요.
2: 우와.
1: 저는 딸만 둘 남편은 싱글로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요.
2: 결국 진짜 행복 이라는 게 그 약간 터널을 지나서 완성이 네.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1: 3827님도 결혼한다. 지금 병원 주차장인데 결말 궁금해서 못 올라갔어요. 진료는 내일 받으면 되죠. 아픈 게 뭐가 중요해?
2: 에이 진짜 안 돼.
1: 감사하고요. 사연자분께도 감사합니다.
2: 네. 아, 자,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우분들 보내드릴게요.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해피엔딩.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보안 수사권도 폐지했습니다.

0: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기각 요건 완화 조항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맞춤 입법이라면서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군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SNS에 하마스와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킹 사고 관련 첫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데 영업 정지 4.5개월을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안보다는 3개월이 줄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0일까지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잡힌 누적 환자는 모두 1,701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만에 환자 수가 53명, 사망자는 1명 더 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로 모로코 이주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다 최소 1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의 사망자 18명 가운데 상당수가 물에 빠져 숨졌고 일부는 해변 방파제 울타리를 넘다 압사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주민의 대규모 월경이 발생하자 스페인 정부는 현지 시간 30일 군 병력을 투입해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1.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 달이 시작되는데요. 라이언쉐어라는 스타트업 전문가는 언젠가부터 연말에 새해 계획을 짜는 대신 달이 바뀔 때 새 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새 달 계획의 요령은 반드시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건데요. 하루 30분 독서하기, 저녁밥 먹지 않기처럼 단순한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우린 8월 계획으로 뭐가 좋을까요? 매일 저녁 8시에 헬스장 가서 30분 뛰기? 한 달 동안 잠자기 전에 동영상 절대 안 보기. 뭐든 딱 한 달만 짧고 굵게 해보자고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하이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8년 만에 검찰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 심판대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풀어야 할 남은 과제는 뭘까요?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이주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2012년의 통화 녹취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죠. 한상진 기자와 2부에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돌아보는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7인 체제를 갖추면서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징계에 대한 부정적 내부 여론도 여전한데요. 양향자 최고위원 4부에서 인터뷰합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4: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오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4: 오늘도 정말 더웠습니다.
5: 네, 오는 길에 거의 찜통 같더라고요.
4: 자, 그런데 서울은 뭐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5: 네.
4: 경남 양산 41.4도요?
5: 네, 전 이런 숫자를 지금 처음 봤는데요.
4: 저도 처음 봤습니다. 와, 네. 41.4도. 이야.
5: 더 이게 최고 기록을 계속 깬 거예요, 사흘째.
4: 그러니까요.
5: 기상청이 야. 공식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4: 네.
5: 국내 역대 최대 기온이라 하고요. 기존 기록이 2018년 8월에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였는데 이를 넘어선 겁니다.
4: 네.
5: 이 양산의 낮 기온은 29일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고 있는데요. 29일과 30일에도 최고 기온이 40.3도를 기록했는데 더 오른 겁니다.
4: 네.
5: 국내에서 사흘 이상 기온이 40도까지 오른 사례는 1973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4: 네.
5: 앞서 2018년에 경기 안성 그리고 경북 영천에서 비슷한 기록이 있었는데 올해 양산도 그 사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남권 전반에서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부산 금정구가 38.9도, 부산 북구가 38.7도, 경남 의령 그리고 김해가 기온 각각 38.2도까지 올랐습니다. 영남권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온열 질환 관리에 주의하셔야겠고요.
4: 네.
5: 게다가 지금 영남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엄청 심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 29일 기준으로 한 달간 평년의 같은 기간 강수량에 대비했을 때 52.4%에 불과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4: 네.
5: 이에 이제 정부랑 뭐 기상청,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북도가 가뭄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가뭄 농민 댐들의 농업용수 공급량 등을 줄이고 생활 공업용수

0: 일부를 강물로 대체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1: 이야, 정말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와, 폭염에 가뭄.
0: 와우. 네, 걱정이네요. 이 농작물들이.
1: 그러니까요.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폭등했습니다.
0: 네.
1: 17.9%. 이게 사상 최대라고요?
0: 네, 이제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이제 딛고 올랐는데요. 네,
1: 드디어.
0: 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17.91% 무려 1000포인트 넘게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면서 역대 최대의 상승률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단숨에 6000선 바로 네. 회복하고 장중에 한때 6630.77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001.01포인트를 네. 기록했는데요. 이 장중 변동폭이 1000포인트를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이런 변동성은 정말 처음 봅니다, 진짜.
0: 아, 야.
1: 네.
0: 간밤에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투자 심리 회복, 그리고 최근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해석했는데요.
1: 네.
0: 이 코스피가 오늘 이처럼 불기둥이었던 배경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매수 흐름이 있었습니다.
1: 네. SK 하이닉스 오늘 뭐 장중 상한가 기록했다고요?
0: 네.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오후 2시 21분에 29.95% 폭등을 해서 171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주가가 20% 넘게 폭등한 채로 출발해서
1: 네.
0: 상한가,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대 제한폭까지 터치를 네.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들인 게 호재로 작용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1: 네.
0: 최근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과 이제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1: 네.
0: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최 회장이 이제 어제 이 보통주 3,260주를 장내 매수했는데 무려 48억 원어치였습니다.
1: 네.
0: 최 회장이 최근에 한 포럼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1: 그랬죠.
0: 있었죠.
1: 네, 네.
0: 더 나아가서 직접 주식을 이제 대거 사들이면서
1: 네.
0: 주가도 방어하고 책임 경영의 의지를 강조한 것 아니냐. 즉 반도체 산업이랑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어도 된다. 하면서 이제 시장의 공포를 불식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제 기적의 반등을 이뤄낼지가 어제부터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1: 네.
0: 결과적으로 이런 승부수가 통한 셈입니다.
1: 그 기사 보니까
0: 네.
1: 10억 벌었대요 오늘 하루.
0: 와.
1: 그렇죠. 이렇게 샀으니까.
0: 저는 와, 주식을 정말. 안 해서 사실 다른 얘기예요.
1: 아, 10억 벌었답니다.
0: 네.
1: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에서 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의 10만 원씩 배상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네요.
0: 네, 이제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 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1: 네.
0: 했는데요. 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1: 네.
0: 이에 따라 사건을 심의해서 이같이 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1: 네.
0: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 이메일, 주소 같은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같은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 그리고 해커가 장기간 동안 정보를 빼내서 일부 고객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1: 네.
0: 들었습니다. 물론 쿠팡 측은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인가에 대해서는
1: 네.
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이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1: 아.
0: 쿠팡이 이제 자체 보상안에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 통상적인 수준의 위자료란
0: 네,
1: 얘기죠?
0: 네, 그렇습니다. 아.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고요.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네.
0: 만약에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위원회의 계획인데요.
1: 이게 좀 주목할 부분이네.
0: 쟁점이겠죠.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
1: 네.
0: 그리고 비회원을 모두 합치면 3,7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1: 그러니까요.
0: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하면 배상액이 무려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 3조 7천억 원.
0: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1: 네. 저도 유출됐어요. 제 정보들.

0: 연락 오더라고. 그러니까.
1: 아, 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쿠팡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쿠팡이 별도로 뭐 이의제기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안 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얘기죠.
1: 네.
0: 알겠습니다. 쿠팡이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야, 이거 어제 정말 사이다일 줄 알았는데 군고구마 그냥 몇 개 먹은 그런 거였죠. 축구협회 청문회 얘기인데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정몽규 회장하고 주고받은 이 문자.
1: 네.
0: 아,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리 났어요.
1: 네, 이제 어제 본회의 중에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이 서울신문 취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0: 제대로 찍혔더라고 보니까.
1: 네, 이제 사진을 야. 보면 아마 유튜브로는 나가고 있을 건데요.
0: 저거네요. 예.
1: 네. 먼저 윤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 나왔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0: 네.
1: 회장님, 윤용근입니다.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청문위원이거든요.
0: 송구합니다.
1: 네. 이거 5분 뒤에 답장이 네. 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몽규드림.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보도가 나간 뒤에 당연히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0: 그렇죠.
1: 어제 축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으로 불거진 축구협회 운영 전반의 문제를 따져 물으려고 국회 청문회를 열었지만
0: 추궁하는 자리잖아요.
1: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날 좀 질문과 답변이 근본적 문제를 못 파고 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 중이었어요.
0: 의원들이 자살골 넣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1: 네,
0: 지금.
1: 그러던 중에 이제 이런 문자까지 드러나면서 미리 짠 거 아니냐 하면 이제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0: 네.
1: 예, 이제 이재정 위원장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에게 로비를 위해 선택한 적 있냐 이렇게 네. 추궁을 했는데요. 정 전 회장은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제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물어봤다면서 문제가 됐다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윤 의원은 뭔가 대가가 오가는 것도 전혀 없었고 이것으로 인해 청문회에 문제가 있다거나 부실했다거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0: 그러지 않아도 이거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청문위원하고 증인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더 가관이에요.
1: 네.
0: 송구합니다. 죄송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답장이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야, 이런 자 문자 속의 정 선배.
1: 네.
0: 자, 정 선배는 누굽니까?
1: 네, 일단 그 윤 의원이 보낸 문자의 정 선배 이게 도대체 누구냐
0: 네.
1: 이제 이재정 위원장이 물었어요. 하지만 정 전 회장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라서 꼭 말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선다며
0: 네.
1: 말을 아꼈습니다. 정 선배는 그냥 현재 놀고 계신 분이고 학교 선배다. 청문회 관련해서 특별한 부탁이나 편의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고 계신 학교 선배 이 부분이 이제 또 다른 힌트로 작용을 한 거예요.
0: 아니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감출 거면 그냥 감추지
1: 네.
0: 프라이버시입니다라고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1: 네.
0: 자기가 정답을 다 알려줬어.
1: 네.
0: 다 알려줬어.
1: 그렇죠.
0: 학교 선배예요. 아, 그러면 K 되겠네.
1: 네.
0: 그리고 지금 놀아요.
1: 네.
0: 다 합니다.
1: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정몽규 전 회장이 고려대를
0: 네.
1: 나왔는데요. 같은 학교 출신의 현직이 아닌 인물. 이제 누군지 청문위원들이 좁혀봤더니 딱 답이 나온 겁니다.
0: 네.
1: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 문자에 등장하는 정 선배를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다. 정 선배가 정진석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자 이제 계속 처음에 부인하다가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안 하다가
0: 그렇죠.
1: 이제 끝내 정 전 회장이 인정을 하면서 학부는 같지만 학번은 선배다. 평소 뵐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요. 평소 보지 않는 사이라면 더 문제다. 자주 보지 않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연락한 거다. 이러니 고대 카르텔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이 영상 그 올라온 거 유튜브에 꼭 보셔야 돼요. 그 보면
1: 네.
0: 그 노 의원이 딱 물어요. 이거 정진석 아니냐라고 묻는데 요때 정몽규 회장이 한 3, 4초
1: 네.
0: 딱 얼어요. 딱 말을 못해요. 바로 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다가
1: 네.
0: 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프라이버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표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자, 국민의힘 에선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1: 네, 이제 논란이 계속되자 이 문자에 대해서 개인적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을 전달한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

0: 이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밝힌 입장인데요.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이슈가 생긴 것이고 의원들이 뭐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아는 분이 증인으로 나오면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당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지 않느냐 물었더니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1: 심각하게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네. 검사의 보안사 요구권을 넣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이 됐다고 해요. 네. 그 이래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사 기소 분리를 바탕으로 검찰은 오늘 10월 출범할 공소청에 이제 검사는 수사하는 검사는 없게 되고 기소만 하는 이제 기관이 생기는 거죠. 수사는 그러면 사법경찰관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이제 이 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해 의회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1: 공소 기각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죠.
0: 네.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어제 이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바로 이제 종결 필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 시작 후에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4시쯤에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 등의 법여권 의원들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재적 299명, 재석 178명 중에 찬성 175명, 반대 기권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1: 반대 2에 기권 1.
0: 네,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냈고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1: 기권.
0: 네, 또 한 명의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습니다. 이제 앞서 민주당은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도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오긴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곽 의원은 본회의를 나온 뒤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 네.
0: 이제 두 의원이 그동안 이제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피해자에게 악영향이 갈 것을 좀 우려해 왔었는데요.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안으로도 이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0: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강준현 당 수석 대변인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다. 이전부터 의총에서 몇 번 우려를 제기했던 분들이다 하면서 두 의원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고요. 청와대에서는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표와 기권표가 각각 나왔다.
0: 네.
1: 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네요.
0: 네, 일단은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 악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 이제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고요.
1: 네.
0: 헌법소원은 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서 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재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 네.
0: 앞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1: 네.
0: 또한 이제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안사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면서 보안사건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 늑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한마디 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속보가 왔는데요.
1: 아, 어떤 속보예요?
0: 네,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 네.
0: 이날 이제 퇴근길에 도어스 도어스태핑에서 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사의를 밝힌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 검찰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면서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네. 마무리했습니다.

0: 합니다.
1: 아, 뭐 사직서 제출은 예상됐던 수순이긴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 일단은 근데 앞으로 일단 법안은 통과됐지만 뭐 대통령령, 네. 시행령, 규칙 이런 걸 다 만들어야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공소청법, 중소청법 관련해서. 근데 일단 검찰 대행이 이제
1: 물러났으니까. 특정
0: 대행이 물러났으니까 좀 그런 차질이 생기고 네. 또 한번 소란이 일지 않을까 예상이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당장 지금 10월 2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0: 네.
1: 차질이 우려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요?
0: 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3일에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면서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 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1: 네.
0: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고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서 중소청과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 지금 이것에 대해서 워낙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이런 뭐 대국민 보고회까지 열어서 직접 알리겠다
0: 네.
1: 이런 얘기네요.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네요.

0: 네,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 네. 감찰관 후보를 오늘 추천한 거네요. 건데요. 판병도 대행이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네. 이제 충분히 임무를 잘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고요. 또 네.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네. 친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의 비리를 이제 감찰하는데요. 이 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네.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 한 명을 이제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합니다. 네. 그러면 후보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네. 지난 4월에 이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0: 네. 이제 충청권 순회 경선이 내일인데요. 네. 그래서 후보자들이 오늘 모두 바삐 움직였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경선 첫 주에는 다소 밀리더라도 막판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네. 내놨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충청권 그리고 다음 날이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등에서 1주차 경선에서 저희가 조금 밀릴 것인데 7%까지 밀리는 정도면 2주차에선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안정 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1주차에 10% 정도까지 밀리면 그때는 아주 박빙 혈전이 될 것이라면서 1순위 투표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이 네. 보안 사건 폐지 과정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와의 진실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네. 정부가 5월에 보안사건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다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러면 토론회라도 하자 수차례 요구를 했고 그 끝에 이제 토론회를 하게 됐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보안사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 1차 법안을 정청래 대표가 바로 보내라고 2월에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제가 그 이야기가 왔길래 좀 미흡한데 하고 의아해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명청 갈등 때문에 너무 비판을 받아서 이번에 본인이 그것을 좀 적정하게 정리하려고 하나보다 이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정청래 후보 반응은요?
0: 아 정청래 후보는 그래서 네. 이제 5월에 처리하자고 요청을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요청은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김 후보가 언급했던 이 1차 검찰개혁 입법안이 있는데 네. 이 검찰개혁은 검찰청법 폐지법이 있고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제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이 네,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가 제 전화번호를 모르신다. 왜 전화 안 했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뉴스 하이킥과 함께해주세요.

0: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알리는 시간, 내꺼 내알인데요. 오늘은 내 기사는 내가 알린다, 내기 내알을 준비했습니다. 아, 무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한 사건을 정말 집요하게 추적해온 한 기자의 집념어린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핵심 근거로 인정이 된 그 취재를 이어온 분인데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0: 아니에요. 거창한 일을 하셨어요.

0: 저도 기자지만 정말 대단한 기사를 아닙니다. 쓰셨고 네. 보통 기자들이 기사의 어떤 생명력, 유효기간 얘기를 하는데 야, 이 기사는 정말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윤석열 선거법 1심에서 드러난 그 법원이 그 확인한 거짓말은 두 가지죠. 네, 하나가 그렇습니다. 건진법사, 두 네. 번째가 윤우진 사건에서 네. 변호사를 소개했니 안 했니 했는데 예, 소개했다라고 이 윤석열의 거짓말이 두 가지가 드러났는데 그중에 두 번째를 네.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신 한상진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윤우진 뇌물사건 네. 어떤 사건이고 그때 어떻게 취재에 들어가게 됐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 예, 2012년에 시작된 사건이고요.
0: 그렇죠.
1: 예, 윤우진 씨가 당시에 용산 세무서장이었는데 네. 이분이 세무서장으로 일을 하면서 온갖 업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뭐 뇌물을 챙겨서 각종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는 등 네.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시작이 됐고
0: 그렇죠.
1: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혼자서 이 뇌물을 받아먹은 게 아니고
0: 네.
1: 이 검찰, 경찰, 언론인들 사이에서 너무나 발이 넓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0: 마당발이었죠.
1: 네, 네. 그래서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공직자들하고 네. 이 뇌물을 나눠 쓴 게 아니냐.
0: 네.
1: 그 과정에서 또 경찰 사건, 검찰 사건에 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점점 이렇게 막 구름처럼 이렇게 커졌던 사건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0: 네.
1: 여름에
0: 네.
1: 8월 31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느닷없이 해외로 도주를 하면서
0: 그렇죠.
1: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사건 취재를 좀 한다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좀 났었고
0: 그렇죠.
1: 보면 사실은 시작은 굉장히 좀 미미했지만 사건 취재를 좀 하다 보면 감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네. 커질 것 같은 감이.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뛰어들었고 뭐 저도 당연히 이제 사건 취재하는 기자니까
0: 네.
1: 당연히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기사를 좀 계속 썼어요. 근데
0: 네.
1: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사건이 좀 꼬였냐면
0: 네.
1: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검경 간의 수사권 문제 때문에 너무나 첨예하게 싸울 때였어.
0: 그래서 언론의 그때 초점이 다 예. 검경 갈등으로만 갔다고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0: 아,
1: 윤우진이라는 사람의 범죄 혐의가 시작점이었는데 그 얘기는 거의 없고 검찰을 치기 위해서 경찰이 만든 사건 이런 식의 프레임이 완전히 잡혀서 하여튼 사건이 하여튼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또 검찰은 검찰대로 또 이제 경찰을 또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사건이었죠.
0: 그러니까 네. 그때 회고를 해보면 그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1: 네,
0: 프레임 그렇죠. 자체가 네, 네. 아니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그 마장동의 육류 수입업자
1: 네,
0: 그 사람한테 뭐 갈비 세트 뭐 천만 원치 받고 막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은 갑자기 이게 갑자기 검찰과 경찰의
1: 네.
0: 두 기관의 그냥 대립처럼 이렇게
1: 네, 그렇게 됐죠.
0: 프레임이 짜여버린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찰에서는 참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0: 네.
1: 이 사건을 수사했었던 광역수사대 거기에 경찰에서 나름 내놓으라는 수사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고
0: 원래 광수대가 에이스들이 네. 다 모인 데죠.
1: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청에 이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있었는데
0: 범정.
1: 거기에 또 이 범정에 또 이 경찰에 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었고
0: 그러니까.
1: 공교롭게 이 윤우진 사건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검사들이 뭐 윤석열, 윤대진 등등등등을 포함한 당시 또 검찰에서 또 내놓으라는 특수부 검사들이 이름이 또 막 대거 등장을 하니까 이게 그런 프레임이 바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언론들 언론의 책임이 좀 저는 크다고 보는데
0: 맞아요.
1: 이 언론들이 당시 이제 거의 검찰 편을 들어서 검찰을 치려고 하는 경찰의 어떤 뭐 의도적인 수사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많이 썼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은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 윤우진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거는 당시에 경찰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 일반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검찰이 수사를 때려 맞고 있는 게 너무나 이제 옆에서
0: 그러니까요.
1: 보는 기자 눈에도 너무 보여서 이걸 취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0: 따지고 보면 언론이 정말 이때 잘못했어요. 저도
1: 네,
0: 기자지만
1: 잘못한 게 많죠.
0: 왜냐하면 여기 그 윤우진 리스트에 언론사 간부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1: MBC에도 많았어요.
0: MBC, KBS 간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들이

0: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보도를 안 했다니까요, 당시에. 네. 그때 뭐 리스트에 14명인가 있었잖아요. 그거 네, 자체가 네. 다 묻혔어요. 그다음 네. 한상진 기자가 그때 12월에 기사 썼죠. 그때.
1: 네, 그랬죠. 11월, 12월 그때.
0: 11월, 네. 12월에 그 윤석열 녹취 내용을 갖고 썼는데 그거 네. 받은 데 별로 없었죠.
1: 한 군데도 안 받았고.
0: 한 군데도 안 받았어요.
1: 오히려 제가 그 기사를 쓰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씨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0: 다 알고 있었죠.
1: 오히려 뭐 네. 저를 저하고 가까운 기자들이나 검찰 간부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전화를
0: 이게 냈습니다. 데스크에서 다 막힌 거야 사실. 네, 그렇죠. 일선 취재 기자들이 네, 네. 취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1: 아 취재 많이 했어요 기자들.
0: 근데
1: 네, 데스크들이 많이.
0: 간부진들이 이미 다 윤우진한테 갈비를 네. 받았어.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취재 그렇죠. 자체가 진척이 안 돼. 네. 그리고 게다가 사실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그때 또 MBC가 파업이 있었고 네. 저도. 그 내 쫓겨나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이 녹취 있잖아요 그 당시에 네, 네. 그거는 야 이거는 언젠가는 좀 사건 커지겠다 하고 계속 갖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우진 씨의 뇌물 사건 취재를 계속해서 기사를 계속 썼고 네. 사실은 윤석열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라는 얘기는 네. 제가 그 2012년 11월 12월 이때쯤에 한 두 번밖에 안 썼어요. 사실 그 전에는 앞단은 다 이제 뇌물 사건, 내 본류 사건 관련된 기사였었고 근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네. 그게 해결이 안 됐고 네. 그 이듬해 윤우진 씨가 귀국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인터폴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도 검찰이 또 풀어주고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사실상 그때 2012년에 윤우진 씨를 수사했었던 수사팀이 와해가 돼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2012년 말 2013년 초에 사실상 수사팀이 와해가 돼서 이걸 팔로우를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심지어는 2015년에 검찰이 그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해서 끝내버리는데
0: 끝냈죠.
1: 그때도 사실은 기사 쓴 기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언론에 윤우진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두세 개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 대부분의 언론들은 아예 쓰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네. 거를 기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0: 그렇죠.
1: 거고 네. 언젠간 이게 이제 다시 이제 화산처럼 타오를 날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녹취를 제가 먼저 공개를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윤석열 씨를 상대로 이 취재를 한 기자들이 많아서 아마 네. 지금은 다들 이제 언론사 간부들일 텐데 아마 윤석열 씨하고 대화한 녹취록 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이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 가지고 있는 기자들 많을 겁니다. 지금도. 네. 안 꺼내놔서 그렇지.
0: 안 꺼내놔서 그렇지.
1: 네. 네, 그렇죠. 네.
0: 기사를 안 썼으니까.
1: 예, 예, 예.
0: 그 2019년이었나요? 청문회 때 이제 다시
1: 네,
0: 등장을 했잖아요.
1: 예, 윤석열 씨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0: 그러니까 그때 많이 힘드셨죠?
1: 아니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때는 워낙 이제 윤석열 씨가 뭐 그 검찰 개혁이 무슨 화신 같은 사람이어서
0: 스타 검사.
1: 네, 예. 뭐 그 사실은
0: 적폐청산의 사지.
1: 예, 그때는 뭐. 또 내란이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제일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고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검사 중에 윤석열밖에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씨 본인 자체가 자기는 검찰 개혁에 100% 동의한다. 공수처 만드는 거 100% 동의한다. 수사기소 분리하는 거 100% 동의한다. 심지어는 기소청도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0: 맞아요.
1: 맞게 여러 가지 기소청을 만드는 것 자기는 동의한다.
0: 그때는 그랬어요.
1: 오래된 자기 자신의 지론이다. 이런 얘기를
0: 맞아요.
1: 대놓고 할 때였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분들 마음 저는 100% 이해가 되고 사실은 저도 그때 그 기사는 썼었지만 검찰개혁에 윤석열 씨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으니까요.
0: 네.
1: 뭐
0: 예. 우리 모두가 속았죠 사실.
1: 예.
0: 그 당시에 와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아, 얼굴을 그냥 계속 바꾼 사람이에요, 정말. 아찌됐건 간에 그때 후원금도 많이 끊겼잖아요, 그때 뉴스타파.
1: 그때 뉴스타파 후원회원이
0: 그러니까.
1: 한 20% 정도? 그때 3천 명 넘게.
0: 예. 여권에서는 뭐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예. 당시는 이 영상 그때 녹취 깐 것도 그때
1: 김진태 의원입니다.
0: 김진태 의원이
1: 예, 강원지사 하셨던.
0: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막 비호하고 그렇죠. 윤석열을 비호하고 그런 장면들이 그때 당시 연출돼서

0: 그러한 정말 우리 맞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네. 그때 당시 벌어졌고 그때 그래서 한상진 기자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애를 썼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아까 그 얘기 하다가 좀 네. 말았는데 당시 보면 이 검사들의 행태 정말 네. 압수수색 영장 몇 번 기각했나요? 그때 다섯 번 기각
1: 일곱 번 청구했는데 아, 여섯 번 기각했습니다. 네.
0: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당시 어땠어요?
1: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윤우진 씨가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요.
0: 그러니까.
1: 그럼 이거를 주로 골프장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뭐 갈비 세트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갈비 세트를 뭐 유력 인사들에게 언론인 네. 검경의 이제 고위 간부들한테 막 보낸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업자한테 그 특정 골프장에 돈을 파킹을 하게 그러니까 선결제하는 네. 식으로 해놓고 그거를 자기가 검찰 간부, 경찰 간부, 언론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골프를 공짜 골프를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골프비를 대납시키는 방식으로 그렇죠, 뇌물을 그렇죠. 받았은 게 많았고 이게 일단 덩어리가 좀 컸어요. 이게 한 4, 5천만 원 정도 수준이 네. 되는 돈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건 이미 2012년에 여러 언론 취재 그리고 경찰 수사로 이미 밝혀졌던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거의 공개적인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에서는 그럼 누구랑 나눠썼어? 이 뇌물의 공범이 뭐야? 그러니까 공범이 누구야? 왜 그러냐면 그냥 단순하게 돈만 받았은 게 아니라 네. 이 윤우진 씨가 온갖 사건 그리고 세무조사 이런 곳에 개입한 흔적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수사에 개입을 했다. 근데 그 담당 검사와 같이 골프 쳤다.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사건 성격 자체가. 그래서 당연히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고 윤우진 씨가 누구랑 골프를 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재밌는 게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내줘요.
0: 그때 몰랐으니까.
1: 내줬는데
0: 그때 몰랐으니까.
1: 그때 이제 경찰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가면 막 검사들이 막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없어요. 심지어는 윤우진 씨의 이름도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윤우진 씨 주변을 털어보니까 윤우진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지인인 최모 씨 이름으로 골프를 치고
0: 가명으로
1: 보통
0: 이건 흔한 수법이죠.
1: 네,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네.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검사나 경찰들 자기 이름으로 골프 친 사람들 그렇죠. 없습니다. 네. 다 가명으로 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 수사 팀이 안 거죠. 아, 다 가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가명들을 확인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해 달라고 내니까 그때부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주는 거죠.
0: 처음에는 엉겁결에 내줬는데 그렇죠. 그 뒤부터 검찰이 네. 처음에는 엉겁결에 내줬는데 그 뒤부터 네. 보니까 딱 윤우진 네. 오 네. 그렇죠. 우리 특수통 네. 제19 감싸기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네. 기각 여섯 번 기각.
1: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막아졌었던 이 사건이 네. 2021년 말에 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윤우진 사건 2015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었던 사건이 재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0: 네.
1: 근데 진짜 참 희한하게도 재수사 시작한 지 채 3개월도 안 돼서 윤우진 씨가 구속이 돼요. 그, 네. 그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은 그 당시에 윤우진 씨를 구속하면서 2015년에 윤우진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문 정도는 썼었어야 됐는데 그때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또 그 검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구속을 시켜요.
0: 검찰이 원래 그렇죠.
1: 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0: 네.
1: 그 재판에서 네. 윤우진 씨가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 쳤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까져요.
0: 네.
1: 까지는데 사실은 그 당시 그 법정에 제가 이제 몇 번 들어갔는데 근데 몇 번 들어가다가 제가 윤석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저도 이제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 사건을 미처 못 챙겼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그 재판을 몇 번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확인이 됐었냐면 윤우진 씨가 그 업자가 파킹해둔 그 돈을 같이 썼던 언론인들 명단 한 10여 명 정도가 네. 공개가 됩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제가 그 법정에서 그걸 이제 다 받아 적어놨는데 제가 그 명단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놀랬고 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름만 들으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0: 그러니까요.
1: 언론인들이 수두룩하게
0: 네. 14명 그때 당시
1: 그때 숫자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법정에서 현출된 네. 숫자로만 뭐 10명은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0: 압권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해외 도피했잖아요. 캄보디아 그렇지. 갔는데 예. 이게 압송돼갖고 돌아왔는데 그때 구속을 안 하고 그냥 풀어줘버렸잖아요.
1: 네. 인천공항에 포승줄에 묶인 채로 들어온 사람을 이틀인가 후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반려가 됩니다. 그 반려된 사유가 뭐냐면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어요.
0: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1: 그래서

0: 제가 이제 종종 이 얘기를 할 때는 네. 그러면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하려면 안드로메다 정도는 도망갔다 와야 된다. 예,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이제 농담처럼 하고 그랬어요.
1: 이게 검찰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이고 네, 정말 말도 네. 안.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풀려난 뒤에 윤우진은 꽃다발 받으면서 정년퇴임하지 않았나요 그때?
0: 그때 2015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 받기 한 몇 달 전에 이분이 어쨌든 그 전에 이제 해외로 뭐 도피하고 어쩌저쩌 이런 문제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파면을 당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파면 무효 소송
1: 무효를 했죠.
0: 예,
1: 네.
0: 파면 무효 소송을 본인이 제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했고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파면 무효 소송이 급물살을 타서 몇 달 후에 여기서 승소를 하면서 본인이 복직을 하죠. 그때는 이미 정년 퇴직을 하고도 남은 나이예요.
1: 그러니까.
0: 그랬는데 이제 복직을 해서 딱 일주일 만에 정년 퇴직을 하고 그 정년 퇴직하는 장소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꽃다발 들고 와서 꽃다발 전달해주는 사진이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날이 저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
1: 그러니까요.
0: 정말 그때 느꼈던 그 무력감은 정말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자 이번에 1심 판결 난 거 네. 보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0: 일단은 뭐 정의로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일단 안도를 좀 했고
1: 네.
0: 이게 사실은 2012년에 제가 처음에 취재를 시작할 때 본류는 아니었죠. 윤우진의 뇌물사건이 사실은 네. 본류였지만 어쨌든 윤우진의 뇌물사건 저 사건이 덮여지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가 윤석열 같은 당시 특수부에 잘 나가는 검사의 변호사 소개 이런 것들도 네. 큰 영향을 미쳤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어쨌든 법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맞다라는 네. 게 법적으로 일단 1심이지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단 안도를 했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2심 3심 앞으로도 좀 잘 챙겨봐야 되겠지만 역시 정의로운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습니다.
1: 저는 같은 기자로서 그 생각은 했어요. 만약에 그때 2012년에 그 한상진 기자 기사 썼을 때 많은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더 추적 취재를 했으면 네. 그러면 아마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0: 2019년 인사청문회 때 많은 기자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을 네. 열심히 조금만 취재해서 검찰총장 낙마를 시켰다면
1: 알겠습니다.
0: 내란은 없었겠죠.
1: 네. 자, 지금까지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량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승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3부와 4부에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하프타임은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오늘 저는 별일 없이 행복했어요. 기념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신이인 시인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시인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생일보다 남의 생일을 기대하게 됐다고 해요.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를 부르고 붙잡아서 생긴 기념일이니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디 생일뿐인가요? 추억이 생길 때마다 달력엔 새로운 동그라미가 생기고 어떤 날엔 하트가, 어떤 날은 별표가 남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 내 인생의 달력에 기쁨의 표식을 더해가는 일이었네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맞춤 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 했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17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70여 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은 한 달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이

0: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등 권리보호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위인설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은 물론 여론전을 통해서도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1: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전문가들과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정의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트레이너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동안 이어진 급락을 딛고 18% 가까이 폭등하며 6,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2: 오늘 코스피는 처음 보는 폭등장이었습니다. 무려 17.91%, 1,001포인트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이자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0월 30일 기록한 11.95%, 또 지난달 9일 기록한 612.52포인트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입니다. 특히 반도체주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한가를 2,000원 남겨뒀다가 조금 내리며 26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상한가인 171만 8,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상승장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7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반대로 개인은 8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음 주 이어질 주요 IT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증시는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 우리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국 무인기를 북한 침공으로 오인해 방공태세 두루미를 발령한 사건 배경으로 한국군 내 보고 누락 가능성과 미군 측의 통보 미흡 가능성 등을 군 당국이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무인기는 어제 오후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 스토리 사격장에서 비행했고, 육군 1군단 경계병이 열상 감시 장비로 무인기를 식별하자 지상작전사령부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까지 대비했습니다. 미군 측은 해당 사격장을 관할하는 1군단과 연합훈련 계획을 충분히 소통했고, 비행계획 사전 통보도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군단장은 물론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는 미군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몰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당국이 최전방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근무 논란과 관련해 전방경계작전부대의 실탄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일반 전초와 최전방 소초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북한 이탈주민 30%가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원자력의학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하다 탈북한 이들의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 59명 중 26명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양산 기온이 41.4도를 기록하며 관측 이래 국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오늘 낮 1시 40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이 기온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통계 관측 지점만 따지면 국내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그동안 국내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였는데 이를 경신한 겁니다. 양산의 낮 기온은 지난 29일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사흘 이상 기온이 40도까지 오른 사례는 1973년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부산 금정 역시 오후 2시쯤 40도를 찍었고, 울산 39.9, 김해 39.8도를 기록하는 등 영남권 대부분이 4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고기압이 열기를 가둔 데다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더해지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 26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한낮에는 서울 34도,

0: 대전 35도, 부산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1: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0일까지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잡힌 누적 환자가 모두 1,701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만에 환자 수가 53명, 사망자는 1명 더 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군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SNS를 통해 하마스와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며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인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등 9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 보좌진들의 재취업 방해, 보좌관 업무 수행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진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피해 보좌진들의 진술 청취가 불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적시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비대 수리 등을 지시하고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교사 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 변별 기능과 서술형 기록 중심의 학교 생활 기록부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학생부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는커녕 교육활동 전체를 기록 작성 경쟁에 가두고 교사를 입시 서기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학생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부가 학부모 민원, 대학 입시 경쟁 때문에 학생의 부정적인 면조차 궁정의 언어로 포장하는 가짜 기록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킹 사고 관련 첫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 건데 영업 정지 4.5개월을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보다는 3개월이 줄었습니다. 현재 서울 지방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2: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의 말말말을 유쾌한 성대모사와 함께 정리해보는 3부 신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7인 체제를 갖추면서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아이고.
1: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2: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3: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2: 좋다!
1: 두루누리라고?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5: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도 인상적인 현실 속 신 스틸러들
1: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 스틸러. 자, 이번 주 화제의 인물 만나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종료가 됐고요. 자, 장동혁 대표 입장은요?
1: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결국 참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오늘을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천하의 악법을 만들고 다듬고 밀어붙인 그 모두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0: 자, 그런데 한동훈 책임론을 거론한 분들도 많죠. 검찰개혁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아닌가라는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3: 네, 사실 저는 이 네. 보안사건 전격 폐지 관련해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조 경력이 23년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제가 이쪽 분야에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전문가일 텐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을 세게 못하잖아요. 네. 그 반대되는 의견은

0: 왜 말을 쓰게 못하냐. 검찰이 자초했기 때문이죠. 네. 이게 바로 자초 위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요.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선처만 바라고 있다가 결국 구자연 직무대행이 오늘 사직서 낸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었고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근데 그 부분이 좀 못했다는 게 좀 속상하고요. 그 본격적인 책임론은 정말 뭐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은 반드시 져야 된다.
1: 네.
0: 마치 한동훈 의원은 특히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이 지금 행동하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한동훈 의원이 중앙지검의 특수부 있을 때부터도 계속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분이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사했는지 다 아는데 실제 그분과 윤석열 정권이 자리 잡고 크게 이 정권에서 실세로 부각하고 있었을 때에도 저 두 사람 때문에 사실은 큰일 날 거다라고 하는 게 검찰 내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건 그분들의 시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 네. 자, 홍준표 시장님 오셨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죠. 대상을 정해놓고 증거를 깨맞추는 일부 검사들, 사건을 조작해서 만드는 그 전문적 소질을 발휘하면서 특별수사의 엘리트인 양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비판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조작 검사들이 출세하고 잘나가는 풍토부터 없애야 했다. 네, 그래 봅니다.
1: 자,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요건을 추가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한동훈 의원 생각은 어떤가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소법에 끼워넣는데요.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를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롭게 공소기각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어 맞춰 여기저기 끼어 맞춰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심상 같습니다.
0: 근데 잠깐만 한동훈 의원님은 아까 그 우리 앵커님 질문하신 거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 저를 의원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0: 의원 아니에요?
3: 고맙습니다. 자꾸 저를 안 껴주는 분들이 계셔서
0: 지금 그 호칭에 예. 지금 신경 쓰실 때가 아니에요.
3: 의원인데요. 제가 예. 의원인 건 맞는데요.
0: 검찰 개혁을 예.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예. 뭔가 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끼십니까?
3: 제가 검찰 개혁을 했나요?
0: 예.
3: 민주당이 한 거 아닌가요?
0: 본인이 좀 그 당시에 너무 이 권력을 남용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3: 저는 계엄을 맞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무소속 의원이 했나요? 그럴 수가 있네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 진짜 좋으시겠어요.
3: 아, 좋진 않습니다.
0: 네. 네, 알겠어요.
1: 아, 근데 실제로도 만약에 물어보면 인터뷰하면 저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아, 예리한데?
3: 그러면 성대모사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짜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1: 야, 이상민 크리에이터 예리합니다.
0: 한동훈 의원한테 전화번호 한번 해보세요.
3: 전화번호 모릅니다.
0: 제가 알려드릴까요?
3: 아, 그만하세요.
0: 알려줄게.
3: 네, 네, 네.
1: 자,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아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노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0: 저는 공소기각 네. 판결 뭐 받아보자는 이런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이 조항을 집어넣은 건 좀 유감이다.
1: 네.
0: 왜냐하면은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검사가 아닌 판사가 하는 거고
1: 네.
0: 또 2008년도 하고 2021년도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실제 그 판례에서 어떠어떤 요건 하에서 공소기각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적어놓은 게 있어요.
1: 네.
0: 그 말들이 사실 이번에 법조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없어도 가능한 것인데 굳이 이걸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거 한 건이면 사람들이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몇 건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저는 그거는 대통령에게도 매우 좋지 않고
1: 네.
0: 특히 국민의힘에게도 빌미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내용도 내용인데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데 김성태 전 의원님은요?
4: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형수법 개정 내용이 있다면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보안수사권 이 전면 폐지에 대한 부분만 다른 줄 이거 국민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 공소기각 내용을 갑자기 끼어넣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끼어넣은 자체가 좀 야비하고 사실 비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웃어요? 비열한 웃음입니다. 그게

0: 지금 2천만 지금 중독증 환자들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사퇴하세요 그러면은 두 분 다.
1: 예. 앵커님 사퇴하세요.
0: 사퇴하세요 저. 코가 맥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복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이는 한동훈 의원. 필리버스터 신청했는데 12번째 순서가 돼서 결국 발언을 못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 순서가 수순위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굳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선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짧은 시간에 바로잡기 위해 선명한 근거를 남기려고 했습니다.
1: 그럴까 봐 안 시킨 거 아닌가?
3: 무슨 말씀하시는가? 저분은 자꾸 반대측 하시는데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필리버스터 요청하겠습니다.
1: 제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3: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네.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 끝에서 두 번째라도 넣은 게 어디냐.
3: 저는 선명한 근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남기지 말라고요.
2: 아니 근데 12번째로 네. 딱 넣어놓은 거는 못하게 하겠다. 이런
1: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또다시 여기서 뭔가 네. 남이 열심히 해놓은 거에서 자기네가 뭔가 좀 이렇게 빛을 보려고 하는 걸 차단하겠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한동훈 의원이 뭔가 말하면 다들 거기에 관심이 쏠릴 테니까. 네. 아, 성공했다고는 봅니다만 좀 치사하다. 좀 지사하다. 방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이번 주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연임 발언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의장실이 빠르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의 생각은요?
4: 김문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에 대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에게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면 반민주적인 중대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그래서 부를 거야 마땅합니다. 김문수였습니다.
2: 장동혁 대표와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 장동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를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은 곧 이재명 탄핵이란 새로운 다섯 글자를 그 향해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 뭐 때문에 탄핵을 당한다는 거예요?
6: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죠. 그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봅니다. 왜 우셔요 자꾸.
1: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연임
6: 독재 방지 조항을 갖다 거론한 않다. 게 잘못한 거죠.
1: 네, 가능하지 않다.
6: 그렇죠. 네,
1: 잘못된 거죠.
6: 오랜만에 통합니다.
1: 네.
6: 그렇습니다.
1: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되게 판단 미스인지 네. 아니면 약간 실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 공소 취소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구비구비마다 이게 사실은 불필요한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2: 그러니까요.
1: 것 같고 대통령 특히 지금 외국 나가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사실은 그 진위가 아니었는데라고 말해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저는 이건 매우 좀 패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그러니까요.
1: 네, 이거
2: 뭐
1: 왜
2: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사실.
1: 아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자꾸 여기에 마치 집착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냐는 거죠.
2: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이번 발언 때문에 네. 오히려 개헌 힘들지 않겠어요?
1: 당연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현재 원래 숫자적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그리고 사실 중요한 개헌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빌미로 전부 다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네.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요즘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저는 대통령 지지율 다음 주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2: 네.
1: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너무 지금 무슨 도박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네. 있고요. 게다가 부동산도 지금 문제인 거고요. 또 네. 전당대회가 사실 계속되면서 정청래 후보하고 조금 약간 각이 안 맞는 색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서 바람직한 건 아닌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식이 사실은 뚜렷이 안 보여요.
2: 네.
1: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순방 나가셔가지고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희석이 되고 다음 주 되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증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위기입니다. 정말 전시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사태에 어떤 대책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장 그리고 금융위원장 그 금감위원장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즉시 경질하십시오. 예. 경질해야 됩니다.
2: 노답 삼형제.
1: 노답 삼형제
7: 노답입니다. 노답 답이
1: 아셔요?
7: 없습니다.
1: 노답 삼형제 누군지 아셔요?
7: 이름이 뭐더라?
1: 아. 김영범 실장.
7: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분들 사퇴하십시오. 예.
1: 김영범 실장님은 조금 책임감 있는 태도로 뭔가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엊그제 발언은 좀 그랬어요.
1: 네, 매우 부적절한 게 많고요. 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실수했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하셨고, 그러면 그다음에 대답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결 방안도 없어요.
2: 그러니까 ETF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도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를 꼽은 분들이 많은데, 자, 이 대통령 지금 현재 칠레를 공식 방문 중입니다.
3: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FHA를 체결한 나라가 언제 아십니까? 바로 칠레입니다. 이 칠레는 대한민국 가깝고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방산 또 광산 이런 문제가 또 협력이 필요하고,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외교 잘하시는데 이게 성과가 지금 다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7: 좀 어렵습니까?
1: 좀 어렵네요.
7: 네,
1: 좀 어렵네요. 네.
3: 예, 하나가 돼야죠.
2: 네. 자,
1: 전당대회 얘기합시다.
2: 이틀 전에 MBC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의 명청 대전 치열했고요. 자, 송용길 후보 어땠습니까?
8: 안녕하십니까. 우리 앵커는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보입니까? 제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냐 맞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제가 끝까지 뛰어서 필승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본투표 결선투표가 통합돼서 이제 사표가 없다. 그래서 뭐 송영길 안 되면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왜 안 됩니까? 통탄의 심정입니다.
2: 제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8: 네. 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왜 꼭 방해하십니까 제 말을.
1: 네.
8: 그렇습니다.
1: 그 이분의 전략을 바꾸셨더라고요. 송영길 의원이.
8: 네. 바꿔야 됩니다. 물병 안 던집니다.
1: 네, 정청래 후보에 대한 공격이 이제 줄어들고 네. 서로 사과하고 2등 전략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3등은 아니다.
8: 아, 1등 전략입니다. 무슨 소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정말 물병 다시 꺼내면 물병 어디 있어요. 항상 치워놓습니다. 물병을.
1: 죄송합니다.
2: 네. 노무현 사장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토론회.
1: 사실은 이제 토론회가 뭐 새로운 건 없었었고 네. 약간 서로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2: 그러니까요. 네,
1: 사람들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싱거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저 십자가 밝기라는 답변을 한 그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한 코멘트? 네. 이거는 조금 더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김희석 후보가. 왜냐하면 실제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약간 필패론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좀 그거는 양보하고 좀 절제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결국 이제 그런 토론 태도가 내일 있을 충청도의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너무 세게 하거나 하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TV 토론에서.
1: 그럼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도 자꾸 그런 걸 의식을 해서 좀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신천지 얘기는 왜 안 나왔다고 보세요?
1: 신천지 얘기가 김민석 후보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합수본에서도 그렇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할 말이 있다고요?
9: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개입 음모론 뒤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손톱만은 뭣도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재앙입니다. 집권당 당권주자들이 너도 나도 신천지를 수사하라 그러는데 수사를 하십시오. 저와 그 이상한 종교가 실오라기만한 연결이라도 있다면 제발 좀 찾아내 주십시오. 이낙연이었습니다.
2: 목소리에 좀 힘이 없어.
9: 오랜만에 등장해서 좀 예열이 좀 필요한데.
2: 힘이
9: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2: 너무 없어 보이시는.
1: 요즘에 좀 힘드신 것 같아요.
9: 많이 네. 요즘이 아닙니다. 항상 힘들었습니다.
2: 전당대회 판세 어떻게 보세요?
1: 이게 선호투표제를 빼고는 사실은 하기는 좀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네. 지금 현재는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비슷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2: 그러니까요.
1: 제가 네. 봤을 때는 누가 더 안전하게 우위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다 오차범위 내어가지고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선호투표에서 3순위에 2순위 분이 누구에게 더 많이 표를 줬을까 이게 네.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계산해봤을 때는 한 명이 45%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한 명이
2: 1등이, 45%
1: 네, 1등이 45%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꼭 과반까지 갈 필요 네. 없이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1등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가 45%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김민석 후보에게 좀 유리할 것이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 오늘 그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거는 초반에 뭐 7% 그 정도 차이 날 수도 차이 있는데 네. 결국은 자기가 이길 거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1: 맞아요. 그 충청권에서 사실 이제 내일 나오는 게 그걸 아마 노리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30%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지난 2024년도에 비하면 4%에서 5% 정도 늘어난 거라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해볼만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황소법 개정안을 정청래 의원이 사실 이제 강조했던 바대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그쪽을 원했던 강성 지지자들은 또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 자 시간이 벌써 네. 다
6: 아니 뭐 벌써 끝났습니까 이거? 아 나오지도 못하고 내 이슈는 없네 이제. 아 참 섭섭합니다.
2: 자 섭섭하시면 다음 주에 신나게 다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1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5: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7: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또 경남 양산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40.3도였는데 오늘은 무려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3일 이상 40도를 넘는 것도 역대 최초고요. 열대야도 역대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은 9일 연속, 제주는 24일 연속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과 부산 곳곳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도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피서철 시작일 텐데 다음 주는 서쪽 지역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휴가철 앞두고 고속도로 차 많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죽전부터 신갈, 신탄진에서 비룡분기점 구간 많이 어렵습니다. 신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

0: 출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오늘 4부는 양양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예,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2: 축구 좋아하죠.
1: 아, 네. 어제 청문회 보셨어요?
2: 봤습니다.
1: 그 문자도 보셨겠네요?
2: 네, 봤습니다. 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금 그 윤용근 의원 문자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청문위원은 그 증인과의 사적 관계보다도
1: 네.
2: 그런 인연보다 공적 책임을 앞서야 되는데 사실 부끄럽죠.
1: 네. 네.
2: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맞고 근데 또 야합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제 다만 그 윤영근 의원이 정몽규 전 회장에게 해야 할 질문을 다 한 상태였고
1: 네.
2: 또 사적인 논자였다고 밝혔고
1: 네.
2: 그리고 또 청문회를 보니까 그 윤 의원의 질문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2: 뭐 그래서 이제 그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1: 오늘 뭐 지도부에서는 뭐 별 얘기 안 나왔어요?
2: 오늘은 최고위가 있지 않은 네. 날이었는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1: 그러니까 당에서
2: 네 구두 경고를 했다라는
1: 구두 경고
2: 네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당 안팎으로 좀 시끄럽잖아요. 이거 말고도 징계
2: 민주당도 시끄럽습니다.
1: 민주당도 시끄럽죠. 양당이 다 시끄럽습니다.
2: 네.
1: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더 덥습니다.
2: 네.
1: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을 여쭙겠습니다. 그 윤리위원 두 명
2: 예.
1: 지금 추가해가지고 원래 이제 일곱 명인데 다섯 명으로 갔다가 다시 일곱 명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2: 맞습니다.
1: 예. 근데 그 표결할 때 기권하셨더라고요. 왜 기권하셨어요? 네.
2: 사실 그 한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네. 이렇게까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윤리위원회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근데 이제 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게 당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막중한 위치에 있어요.
1: 네.
2: 그렇다면은 이제 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또 공정성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분들을 잘 처음 봤습니다. 그날.
1: 아, 그리고 누군지를 모르세요?
2: 예, 네, 전혀 몰랐던 분이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배포되는
1: 네.
2: 페이퍼 한 장에 나와 있었긴 하나
1: 네.
2: 처음 본 분들이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윤리위원 하기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인지도 봐야 되고
1: 네.
2: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건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표결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 바람에 저는 제가 찬성도 뭐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 아 모르니까 그냥 기권하신 거다.
2: 몰랐죠. 그리고 이제 제 주장이
1: 네.
2: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가 표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항의였죠.
1: 그런데 네. 뭐 임명은 다 돼버렸잖아요.
2: 네, 됐습니다. 여섯
1: 그러니까.
2: 분이 됐기 때문에
1: 그럼 차라리 네. 그냥 반대를 딱 확실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2: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이것 때문에 뭐 찬성하고 그게 아니라
1: 네.
2: 제 스스로가
1: 네.
2: 최고위의 의결 기관으로서
1: 네.
2: 제 어떤 표결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자, 그 징계.
2: 네.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명 다 채웠어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속도전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2: 이제 일곱 분이 됐기 때문에
1: 네.
2: 이제 총 아홉 분을 이제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곱 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절차 개시가 되었고 이미
1: 네.
2: 지금 진행하면 되죠. 네.
1: 그 징계를 지금 악셀레이터를
2: 네.
1: 좀 밟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게 장 대표의 의중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장 대표의 의중이라기보다 국민의힘 당헌상
1: 네.
2: 윤리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기 때문에
1: 네.
2: 이번 인사에 당대표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1: 네.
2: 그리고 인사에 대한 책임도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지는 것이고요.
1: 네.
2: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 다섯 명으로는
1: 네.
2: 이게 의결 종족수라든지 윤리위의 어떤 그 징계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윤리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

0: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날 이제 최고위에서 이견이 저와 같은 이견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표결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공백을 메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으로
1: 네.
0: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메우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을 충분히 냈습니다만 이게 장동엽 대표의 뜻이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으니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장
0: 있습니다.
1: 장 대표의 의중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을 네, 네, 것이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징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징계 테이블에 지금 세 명을 올린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네. 그 중에 자 일단 그 이 멱살잡이 이 권영진 의원은 일단 좀 놔둬보고
0: 네.
1: 진종호 그 다음에 또 조경태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두 분은 징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갈 걸로 좀 예상을
0: 그런데
1: 하세요?
0: 그런데 제가 징계 결론을 뭐 예상도 그렇고 결론을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건 아시죠?
1: 네.
0: 이런 얘기하는 것이 다만 이제 제기된 사안들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데
1: 네.
0: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이렇게 의원들 징계에 대해서.
0: 그러니까 네. 이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경선 불복을 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행위로 징계 심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1: 네.
0: 저는 이제 두 분을 징계하는 것이 당의 쇄신과 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지.
1: 네.
0: 통합과 전진에 진짜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1: 네.
0: 것은
1: 네.
0: 모든 사안이 다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이제 해당 행위가 분명하면 그 해당 행위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1: 네.
0: 공당의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도 제가 결론을 말하거나 뭐 제가 어떻게
1: 그렇죠.
0: 생각한다.
1: 징계는 어차피 윤리위에서 결정을 네네. 하는 거니까.
0: 네.
1: 그런데 네. 위원님 생각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1: 이게 왜냐하면 이거 징계하게 되면 분란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더 커지겠죠 갈등은.
0: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윤리위원회가 이제 네. 어느 정도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1: 아.
0: 그 권위를 가지려면.
1: 네.
0: 적어도 이렇게 두 명의 위원을 더 선임을 한다든지 할 때
1: 네.
0: 최고위원 전체가 만장일치가 되면 훨씬 더 권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선임 과정에서 조금 더
1: 이 절차적인
0: 아까
1: 문제.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는 게 맞죠.
1: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윤리위원들 사이에서도 위원장하고 막 또 윤리위원들 막 별도로 막 성명 내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모습도 좀 이상하던데.
0: 좋진 않죠.
1: 그리고
0: 그 윤리위원장 얼굴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에 어떻게 보면 사법 기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떤 그 내부 갈등의 모습, 윤리위 자체의 내부 갈등의 모습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례적으로 또 윤리위원장의 그런 어떤 발표된 그 내용도 보면
1: 네.
0: 이거는 내부적으로 그 중요한 어떤
1: 네.
0: 결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각각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네.
0: 다만 그런데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자, 권영진 의원은
0: 네.
1: 그 정점식 원내대표랑
0: 네.
1: 사진도 찍었잖아요. 손 잡고.
0: 그리고 네.
1: 약간 화해 분위기인 것 같던데.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뭐 그냥 사감 없다. 그리고 좀 사과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던데.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여건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 그 두 명 의원들하고.
0: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1: 네.
0: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요.
1: 네.
0: 또한 피해 당사자의 용서는 윤리위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제 다만 그 윤리위가 어떤 우리 권영진 의원님의 그 진정성 있는 사과, 또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의 어떤 의사, 또 재발 가능성, 네. 또 당에 끼친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보고요.
1: 네.
0: 저는 그 처벌을 위한 처벌 뭐 이런 것도 안 되지만 그 화해했다라는 어떤 이유로 공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윤리를 뭐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
1: 네.
0: 아니겠습니까? 예.
1: 그러니까 개인끼리의 사감을 풀고 화해한 거는 뭐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그런 한 명이 뭐 멱살을 잡았다든가 이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이거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 이런
0: 공적
1: 입장이신 거죠?
0: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 사라지는 건
0: 이제
1: 아니다.
0: 어떤 결과를 어떤 징계 결과를 내놓을지는 좀뭐 봐야 될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뭐 역시 24시간 안에 끝났고요. 24시간 만에 끝났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0: 형사소송법이요.
1: 네.
0: 제가 2022년도에 검수완박 법안을 90일 안건 조정위를 거쳐서 80년의 사법 체계를 제대로 만듭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정치 생명을 걸었던 그때의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훗날 민주당이 국민에게 버림을 받고 이 정부와 대통령이 만일에 실패한다면 저는 그 시작점은 이 형소법 개정안 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 이렇게 꼼수 조항을 담아놓고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이런 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반드시 저는 역사가 심판을 하고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 공소기각 때문에 더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하는 것 같던데,
0: 예,
1: 그두 가지 사유 추가한 거.
0: 맞습니다.
1: 그것 때문에 더 지금, 그런 거죠, 지금.
0: 지금 근데 보세요, 민주당은 대부분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그런데
1: 대법원에 원래 기존에 있던 판례들을
0: 뭐 명문화
1: 보니까
0: 했다.
1: 다뭐 중대한 위법 사유 있으면 뭐 공소기각하고 이거를 명문화했다,
0: 네,
1: 구체화했다
0: 그런데
1: 이 얘기죠.
0: 국민들께서
1: 네.
0: 우리 앵커님도 지금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아니 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다만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그건 한 1년간 지금 우리가 좀 논의를 했던 사안인데
0: 네.
1: 요거는 갑자기 좀 나왔다라는 생각이
0: 그렇죠.
1: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개정안에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 또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해석의 폭이 매우 큰 공소기각 사유로 이제 추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 규정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을 강행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법이 공정해야 할뿐 아니라 저는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그 일반 국민의 인권 보호가 목적이라면 그 적용 요건을 더 명확히 해야 되고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한 뒤에 충분히 심사하면 돼요. 스스로 이제 오해를 자초한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민주당 TF에는 없었어요, 이 안이.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의문을
1: 없었는데.
0: 제기하는 국민과 야당을 뭐 이렇게 공격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1: 그래서 더 지금 반발이 좀 있는 것
0: 그렇습니다.
1: 같은데. 뭐 서영교 위원장은 뭐 헛소리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0: 서영교 위원장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게.
1: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관위 특검법은 요사는 그래도 국민의힘 의중이 다 반영된 거 아닌가요? 어때요?
0: 이제 선관위 특검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1: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당이 거의 다 받아버린 것 같던데 보니까.
0: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1: 아,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1: 아,
0: 그래서
1: 이거를
0: 가증스러운 거죠.
1: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전산 오류, 뭐 운영 비리, 지방선거 부정 논란 이런 것들은 뭐 국가 민주주의를 뿌리를 흔드는 사안인데 사실 수사 인력과 뭐 기간 최장 170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된 만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 형사소송법을 이게 처리하기 위한 예, 수단으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1: 그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소법을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걸 좀 철회를

0: 해야 되니까
1: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0: 헌법은 하나 그냥 딱
1: 받아주는 거죠.
0: 받아주고 네, 네, 그래서 네. 하나 주고 또 이걸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 특검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내용도 뭐 법적이고 합리적인데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네. 마치 그 양보한 것처럼 아. 네, 형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모션을 쓴 거죠. 아. 네.
0: 일종의 작전을 썼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필리버스터가 예. 국회법 개정안 놓고도 또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1: 예.
0: 야당은 지금 필리버스터 말고는 지금 어떤 수단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지금?
1: 아시다시피 네. 의석수에서 밀리는 야당이 그러니까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제한적이죠.
0: 네.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네. 이제 법안 통과를 못 막지만
0: 네.
1: 무엇이 문제인지 또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역사의 토론 기록을 남기는 어떤 헌법적 의회적 수단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필리버스터도 이 장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0: 네.
1: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알려야 될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였어요.
0: 단축.
1: 네. 네. 근데 단순한 기간 조정이 아니죠. 이게 다수당이 야당과 전문가에게 이제 검토를 건너뛰어서 네. 법안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려고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수기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다.
0: 네.
1: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여론전 또 제의 요구를 건의를 하고 가능한 모든 헌법적 법률적 대응까지 이제 합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되는데 법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된다면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제의 요구를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이게 다수당의 알겠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0: 네.
1: 다수당의 대표이지 전체의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은 아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0: 시간이 없어서. 자,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3: 독일에서는 당나귀를 독서교육에 활용합니다. 발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당나귀에게 소리내 책을 읽어주게 하는 건데요. 느긋한 성격을 가진 당나귀는 아이가 책을 읽으면 가만히 서서 들어줍니다. 단어를 틀려도 머뭇거려도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단단해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4: 월요일에는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김종대 전 의원,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0: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량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이 이 기술을 활용해 과속운전을 막으려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차량을 추적하다가

0: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 운전할 자유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 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대행은 저녁 6시 퇴근길 대검찰청에서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변호사가 지난 2019년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후보였던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검증됐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후보를 내정해둔 상태여서 10년을 끌어온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공중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석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혁명수비대는 유조선 두 척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 타격을 받고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전날에도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 중에 한 척에 화재가 발생해 선박이 회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일본 구마모토 강진 발생 나흘째 지진 관련 사망자 수가 소폭 늘어난 가운데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현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지진 사망자가 35명으로 하루 전보다 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이웃몰 사망자가 7명, 굴뚝이 무너진 제지 공장 사망자가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민은 9,134명입니다. 또 1,590가구가 정전을, 7만 9천여 가구는 단수를 겪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29일부터 이틀간 열사병으로 이송된 주민은 42명에 달합니다. 일본판 중앙정보국 CIA로 불리는 일본 국가정보국과 그 사령탑인 국가정보회의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의장으로 관방, 법무, 외무장관 등 각료 9명으로 구성된 국가정보회의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의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강다은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 여름휴가 중에 부산에 있는 해양박물관에 다녀오셨다는 청취자분의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걸 들으시고 1437님께서 저는 부산 해양박물관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을 자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바다와 오륙도, 태종대 등등 볼거리가 많으니까 꼭 놀러오십시오. 이렇게 부산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537님도 해양박물관 옆에 아미르 공원도 꼭 들러보세요. 맨발 걷기 길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해양대학과 크루즈 선착장도 있고 참 좋아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며칠 전에 부산만한 도시가 없다고 했었던 6316님도 그렇고 부산분들은 대체로 부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산분들이 부산 자랑에 한창일 때 1182님은 태백은 밤에 이불을 덮어야 될 정도로 시원하다라면서 태백 자랑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열대야가 기승인 요즘 같은 때에는 제일 부러운 자랑이죠. 여러분 살고 계신 지역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나얼의 한여름밤의 꿈 0892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0: 구예찬님이 오프닝만 들으시고 왠지 오늘은 녹방일 것 같네요. 라면서 아주 섣부르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지금 8시 11분 52초 지나고 있는 현재 생방송으로 오늘도 당신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승영님이 아예 부산 MBC랑 콜라보해서 오당재 공개 방송을 한번 하죠. 크크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그러니까요. 부산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님은 여름만 되면 제일 부러운 지역이 강원도 태백이랑 대관령이에요. 그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저도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1182님이 태백은 밤에 이불을 덮어야 될 정도로 시원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지 사실이라면 너무 부럽고 태백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은희님, 부산도 참 아름답지만 저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너무 보고 싶네요. 또 여름에 제주도 그 푸른 바다 보고 싶죠. 또 여름에 좀 덥긴 하지만 제주도도 그래도 여름 하면 제주도, 제주도 하면 또 여름이니까 은희님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17님, 젠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신림동도 먹거리로 아주 유명해요. 순대타운이 특히 유명한데 요즘은 안 가봤네요. 작년에 전국 장애인체전 출전하려고 부산 갔었는데 시합만 하고 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관광하고 싶었는데 점점점. 그러셨구나. 신림동에 사시나 봐요. 우리 2117님은 또 동네 자랑 해주셨습니다. 순대타운. 아, 저못 가봤는데 순대타운 여기 맛있나요? 맛있겠죠. 순대타운이니까 순대국 좋아하는데 한번 엄청 맛있대요. 우리 혜영 작가님이. 아, 그래요? 가야겠네요. 순대타운에 순대국 먹으러.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월 마지막 날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또 7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7월 한달 돌아보는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8월을 앞두고 어떤 계획 있으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3부 오당재 자랑스러운 등산 코너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산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 모셔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음주호엔 티맵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펙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권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요. 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백없는 선량한 국민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나 MRI를 다시 찍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환자가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서 기존 의료 영상을 다른 병원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는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 전송할 의료 영상과 또 새로 옮기는 병원을 선택한 뒤 QR코드 인증을 거쳐서 CT, MRI 촬영본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기존 CT, MRI 촬영 영상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CD나 USB로 옮겨 담아서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거나 새로 옮긴 병원이 영상 품질 등을 이유로 재촬영을 요구해서 환자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QR코드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줄여서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해가 진 뒤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폭염에는 야간 운동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시간에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15.2%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열대야에는 과격한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야간이라도 야외 운동을 하려면 시작 전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 중에도 일정 간격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편 올 여름 온열 질환 사망자는 총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에도 평년과 비교했을 때 기온이 2도에서 6도 정도 높아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양산, 창원, 밀양 등 영남 지역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주말 동안에도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왔습니다. 박외숙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빗소리가 나오는 노래 듣고 싶어요. 에픽하이의 우산 신청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는 날씨에 빗소리 들으니까 한결 뭔가 마음만큼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외숙님 우산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ASMR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빗소리 나오는 거. 전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도 빗소리 좋아해서. 어쨌든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빨리 반가운 비 소식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기범님이 우와 좋은 정보네요. MRI, CT 재촬영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또 김경주님도 다른 병원 갈 때마다 다시 검사해야 돼서 번거롭고 불편하고 시간도 지연됐는데 잘 됐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게 보니까 2025년에 CT 촬영을 한 후에 같은 질환으로 한달 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가 94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이 가운데 26.8%가 새로 옮긴 병원에서 CT를 다시 찍었대요. 그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에 한 명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같은 검사를 다시 받았다는 건데 네, 뭐 MRI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직접 환자가 QR코드를 통해서 편하게 손쉽게 옮길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덜 번거롭고 덜 불편하고 재검사도 좀 줄일 수 있고 너무 좋은 그런 대책인 것 같습니다. 05112 오늘 양산 41도인가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서울에도 37도 예보돼 있고요. 여러모로 걱정이네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양산의 한낮 기온이 41.4도. 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일도 양산 낮 기온 4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고요. 수도권까지 극한 폭염이 확대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도 서울 같은 경우에 37도까지 오를 예정이라서 정말 더더욱 여러분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노래 한곡 듣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미니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한미리님이 신청해 주신 IOI의 갑자기.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퇴근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문자나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좀 전에 아이오아이에 갑자기 신청해 주셨던 한미리님이 남편과 울산 여행 중인데 더워도 너무 더워서 계획했던 일정은 하나도 못하고 시원한 실내에만 있어요. 지금도 숙소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천국이 따로 없네요. 아이오아이에 갑자기 신청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 남편분이랑 울산 여행 중이시군요. 진짜 어디 여행을 가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더워서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계획은 열심히 세워놨지만 덥다 보니까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고, 시원한 실내에서 여유롭게 쉬는 것도 사실 뭐또 하나의 여행의 묘미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숙소에서 지금 또 라디오 듣고 계신 이 시간이 천국 같다. 그 말씀이 너무 기분이 좋네요. 남은 여행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랄게요. 박수배님은 어제부터 밤 운동하면서 듣고 있어요. 뉴스와 함께하는 음악 방송 좋네요. 오, 어제부터 또 저희 오당재 입문하셨군요. 환영합니다, 수배님.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사연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뉴스로 또 하루를 정리해드리고 아주 알찬 방송이죠. 더없이 알찬 방송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주시고요. 오늘의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에 밤 운동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밤 운동도 야간에 하는 운동도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열대야에는 과격한 야외 활동 줄이시고 물또 충분히 잘 드시고요, 수배님. 장영구님은 저는 일요일에 제주에 가요. 약 올리는 거예요. 제주 갈 생각에 벌써 설레요. 여행은 가기 전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도 아까 우리 신은희님이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약 올리는 거라고 영구님이 곧 제주도 가시나 봐요. 아, 일요일에 내일 모레 가시네요. 지금 진짜 얼마나 설레실까요? 하지만 제주도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도 하고 가셔야 될것 같고, 그래도 그 더위 속에서도 푸른 바다 보면은 조금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기분은 들것 같아요. 도시의 이 더위야 제주의 더위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해변도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또 더우니까 한낮에 막 야외 활동 좀 줄이시면서 실내 뭐 관광할 곳도 많잖아요. 제주도에 그런 테마파크 같은 것도 진짜 많고, 그런 데 위주로 좀 돌아다니시다가 저녁에 해 지면 좀 해변 나와서 아니면 올레길 살짝 걸어주고 그런 코스로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이 도수님, 더울 때는 내 집이 1등 피서지 같아요. 그쵸. 정말 집만한 곳이 없죠. 집이 최고입니다. 0912님, 금요일이라서 1시간 일찍 운동하고 떡볶이에 치킨 먹으러 집에 가고 있어요. 즐거운 주말이에요. 문자에서부터 너무 즐거움이 느껴지네요. 느낌표를 집에 가고 있어요. 느낌표 5개나 찍어주셨고, 즐거운 주말이에요. 하면서 아주 귀엽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금요일이라서 또 이렇게 오늘 뭐 하지? 이런 생각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832님, 대전에 차량 매입 갔다가 퇴근 중인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유유, 졸리기도 엄청 졸려서 라디오 들으면서 잠 깨고 있어요. 리셋네, 러브어택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아, 안 그래도 오늘 차가 여기저기 많이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라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신청곡 듣고 올게요. 리셋네의 러브어택.

리슨 윈 러브 어택 1832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신지연님이 젠디 야호 오당제 야호 이렇게 외쳐주셨네요. 리슨 윈가 요즘 뭐 최고 인기죠. 저도 올라오는 영상 다 챙겨보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리슨 윈 보면은 참 열심히 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런 말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또 길을 만들어서 역주행의 신화를 써낸 리센는 너무 멋집니다. 지주한님, 아내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혼자 집 앞에서 닭구이 집에서 혼닭하고 있습니다. 맛나네요. 오, 혼닭 좋네요. 가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분은 또 저녁 약속 즐기시고, 우리 주한님은 또 이렇게 여유롭게 혼닭 즐기시고, 라디오와 함께, 그야말로 불금이네요. 안은비님, 젠디 저 어린이집 퇴사했어요. 그때 축하한다고 해주셨는데 3개월 만에 이런 글을 올리게 돼서 씁쓸하기도 하는데요. 젠디 그래도 전 너무 기뻐요. 오늘도 파이팅! 아, 기억하죠, 은비님. 어린이집 선생님 일이 잘 맞는다고 해서 저희도 함께 기뻐하고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3개월 만에 퇴사 소식을 전해주시니 약간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은비님이 기쁘다고 하시니까 뭔가 너무 좋은데요. 어떤 일을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은비님이랑 한달 동안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매주. 그래서 앞으로도 뭐든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전 이어가시길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이니까 또. 임동현님, 기차 타고 마산으로 가면서 미니를 들으니 새삼스럽고 넘넘 좋으네요. 매일 마산에서 김해로 가서 우리 손녀들 봐주고 돌아오는 길. 8시 반쯤에 마산 98.9 들으면서 운전해서 올때 젠디 목소리로 하루의 피로를 씻고 있답니다. 지금은 4위가 휴가 기간이라서 저도 어제부터 휴가를 받아서 기차 타고 서울 여행 다녀갑니다. 와, 기차 타고 또 마산으로 가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동현님. 매일 이렇게 마산에서 김해까지 가서 손녀분들을 봐주시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정말 엄청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또 마침 사위분이 휴가라서 좀 쉬실 수 있었나 봐요, 동현님도. 어제부터 잘 됐네요. 소중하게 얻은 휴가인 만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서울 여행은 다 끝나신 거예요? 다녀가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남은 시간 또 집에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또 육아하시려면. 이창수님, 휴가 첫날부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매일 아침 시원한 커피와 간식 챙겨서 도서관으로 갑니다. 책도 많이 보고 정말 행복한 휴가 보내고 있어요. 모노의 넌 언제나 신청합니다. 휴가 첫날이시군요, 창수님. 근데 진짜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휴가 더위에. 도서관 좋죠. 도서관 가서 시원하게 책도 읽고. 그쵸. 도서관은 진짜 시원해요. 은행만큼이나 시원하고. 우리 창수님 휴가 신나게 잘 보내시라고 신청곡 모노웨어 넌 언제나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3377님이 신청해주신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들려드릴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 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에
2: 하루 한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한 시민 A씨가 저소득 6.25 참전 유공자를 위해 성금 41만 7천 원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기부를 하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신다는데요. 이분은 어려운 형편에도 2020년부터 수급비를 아껴서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7년 동안 기부한 성금이 총 250만 원. 그동안 A씨가 기탁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됐는데요. 올해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저소득 6.25 참전유공자 4분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A씨는 작은 이것부터 구겨진 지폐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기부를 이어왔고요. 성금을 전달할 때마다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당부한 뒤에 조용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가 모아서 기부한 작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은 파전, 2번 작은 김치전, 3번 작은 동전. 힌트를 드리면 금속을 섞어서 만든 동그랗게 생긴 돈을 뭐라고 하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작은 파전, 2번 작은 김치전, 3번 작은 동전.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스위스어로우의 사랑해 9701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전해드릴게요.

0: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70여 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소분리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사는 공소유지에 전념하여 국민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기각요건 완화 조항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맞춤 입법이라면서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 소송 개정안이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 제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침공으로 오인해 방공태세 두루미를 발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국군 내 보고 누락 가능성과 미군 측의 통보 미흡 가능성 등을 군 당국이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무인기는 어제 오후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 스토리 사격장에서 비행했고 육군 1군단 경계병이 열상 감시 장비로 무인기를 식별하자 지상작전사령부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까지 대비했습니다. 미군 측은 해당 사격장을 관할

0: 라는 1군단과 연합훈련 계획을 충분히 소통했고 비행 계획 사전 통보도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군단장은 물론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는 미군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당국이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작전 부대의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일반 전초와 최전방 소초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드러나십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8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은데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어르신들도 쉽게 탈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상 차량이 시내 버스를 중심으로 보급됐다는 거죠. 장거리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저상 차량이 드물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저상 좌석 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좌석 버스를 제작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인데요. 무사히 보급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A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것부터 구겨진 지폐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7년째 기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8970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기부천사 동전에서 지폐까지 본받아야겠어요. 훈훈합니다. 정답 동전. 8970님 정답 맞춰주셔서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씨는 평소 국가와 이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부족하지만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통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9: 우와,
8: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신은희님이 젊은 산신령 윤성중 기자님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지난주에 오당제 청취자분께서 기자님 목소리가 젊은 산신령 같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소개 멘트에 젊은 산신령을 붙여봤는데 마침 또 은희님이 이렇게 글 남겨주시고 마음에 드시나요, 기자님?
1: 아, 마음에 좀 들고요.
0: 네.
1: 조금 들고요.
0: 오.
1: 네. 하지만 조금 미심쩍은 면이 있습니다.
0: 왜요, 왜요?
1: 야, 젊은 산신령이라고 지칭해 주신 분이 네. 그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신지 그 이미지가 어떤지 궁금한데
0: 네.
1: 혹시 이게 흰 수염이 난 사람을 상상하는 건 아니겠죠?
0: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면서 또 글을 남겨주셨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1: 네.
0: 앞으로도 산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 윤성준 기자님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소개해 주실 곳 어딘지 알려주세요.
1: 아, 이제 휴가철이죠.
0: 네.
1: 많이 더워요, 밖에.
0: 맞아요.
1: 예, 해외에 지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도 좋은 곳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를 이용해서 지방에 구석구석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지금 남부지방은 여름 가뭄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0: 맞아요.
1: 예, 산에 있는 계곡도 좀 물이 말랐다는 소리도 뉴스도 봤는데
0: 그쵸.
1: 그런데 밑에서 태풍 13호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0: 아, 네네.
1: 예, 원래 방향을 살짝 틀어가지고 남쪽에 비를 좀 뿌렸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그래서 오늘 원래 지리산 폭포 투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남쪽의 가뭄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대신 오늘은 저의 인생 계곡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우와, 지난주에 더위를 피하기 좋은 곳으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지장산 계곡 소개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기자님의 인생 계곡 기대가 됩니다.
1: 네, 여기 완전 저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계곡이고요.
0: 네.
1: 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산에 오르라고 추천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계곡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살짝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0: 좋아요, 좋아요.
1: 네, 이 계곡이 왜 저의 인생 계곡이 됐느냐. 우선 이 계곡의 이름은 전라북도 진안에 있고요.
0: 네.
1: 이름이 운이람 반이람 계곡입니다.
0: 운이람 반이람 계곡.
1: 네,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1: 네, 이 때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 네네.
1: 그때 제가 볼더링이라는 등반 종목에 푹 빠져 있었어요.
0: 볼더링이 뭐예요?
1: 네, 볼더링이 뭐냐면 작은 바위를 맨손으로 오르는 등반 행위예요.
0: 네.
1: 예, 요즘 그 실내 클라이밍 같은 느낌인데 혹시 해보셨나요?
0: 아니요.
1: 들어는 보셨죠?
0: 들어봤어요, 볼더링.
1: 네.
0: 그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실내 클라이밍 같이 그 볼더링 할 때 안전장치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거죠?
1: 안전장치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커다란 침대를 반으로 자른 것 같은 모양의 매트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큰 돌덩이 아래 그걸 깔고서 바위로 올라가는 건데
0: 네.
1: 올라가다가 실수로 떨어지면 매트리스 위로 구르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네, 비교적 좀 안전해요.
0: 네.
1: 아무튼 그때 친한 지인들하고 이 한국에서 볼더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지고 매달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산속에 있는 주로 계곡을 뒤지고 다녔어요.
0: 네.
1: 근데 어느 날은 전라북도 완주까지 왔다가 허탕을 치고 이제 돌아갈 위기였는데 그때 한 지인이 가까운 곳에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0: 네.
1: 갔더니 수많은 바위 덩어리가 계곡에 와글와글 모여 있었습니다.
0: 와글와글?
1: 네.

0: 네, 이 모양이 진짜 우리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풍경이었냐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는 바위 덩어리를 찾는 사람들이었거든요.
1: 네.
0: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바위 하나만 있어도 아주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커다란 돌덩이들이 계곡을 꽉 메우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신났었어요.
1: 그러셨겠네요.
0: 네, 차에서 내려가지고 진짜 어린애들처럼
1: 네.
0: 와, 바위다 하면서
1: 오.
0: 네, 그 우르르 계곡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네요.
1: 네.
0: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컷 등반을 하고 나서 지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1: 네.
0: 우리만 여기 알고 있기가 아깝다.
1: 오.
0: 페스티벌을 열자.
1: 페스티벌이요?
0: 네.
1: 응.
0: 그리고 나서 이 계곡을 아주 수차례 드나들면서 저희가 코스를 만들고
1: 네.
0: 그리고 지도를 또 만들고
1: 네.
0: 포스터도 만들어가지고 그해 가을에 볼더링 축제를 열었어요.
1: 우와, 그럼 기자님이 직접 볼더링 축제를 기획하고 여신 거네요?
0: 네, 같이 참여를 했죠. 그 지인들하고 다
1: 오,
0: 같이.
1: 그러면은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0: 많았어요, 의외로.
1: 오,
0: 그래서 첫 행사 때 무려
1: 네.
0: 200명의 사람들이 이 계곡으로
1: 우와,
0: 왔었고요.
1: 진짜 많았네요.
0: 네, 그리고 다음에 또그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 한총네 차례 여기서 볼더링 행사를 열었었어요.
1: 우와.
0: 행사 이름이 지난 볼더링 페스티벌이었는데
1: 네.
0: 지금도 인터넷 검색창에 지난 볼더링 검색하면 쉽게 나올 거예요.
1: 지난 볼더링.
0: 네. 볼더링 하는 분들한테는 여기 아주 좋은 놀이터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성지가 됐죠.
1: 지금도 그럼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0: 네, 지금도 많이 하죠.
1: 근데 가을에 이 볼더링 축제를 열었다고 하셨는데 가을에 진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0: 아, 볼더링이 원래 볼더링이라는 종목이
1: 네.
0: 가을, 겨울이 제철이에요. 네,
1: 아.
0: 왜냐하면 여름에 운이란 반이라면 물이 많거든요.
1: 네.
0: 바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물이 빠질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물에 잠겨가지고 못 올라가는 바위도 많고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지금은 습도가 많아가지고 바위 표면이 좀 미끄러워요.
1: 네.
0: 아무래도 이 바위에 매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편입니다.
1: 여름에는요?
0: 네.
1: 네.
0: 그래서 볼더링은 봄과 가을, 그리고 겨울에 주로 하고요. 여름에 여기는 피서객들로 아주 넘칩니다.
1: 아, 맞아요.
0: 네. 지인들과
1: 그렇겠죠.
0: 여기서 수차례 드나들면서 캠핑을 자주 했는데 캠핑장이 잘 되어 있어요.
1: 네.
0: 터가 아주 널찍하고 좋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1: 잘돼
0: 네.
1: 있어요. 오, 그렇군요.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운이란 반이란 계곡. 가을, 겨울에는 볼더링 하러 많이 가시고, 여름에는 물놀이 하러 많이들 찾는 곳이네요. 근데 이름이요. 운이란 반이란. 이름이 독특한데, 이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0: 아, 네. 이 계곡이 주변에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거든요.
1: 네.
0: 양옆에 아주 산이 높게 솟아 있어요.
1: 오.
0: 그래서 계곡 안에 들어가면은 꽤 깊어 보입니다.
1: 오,
0: 깊은 데
1: 그래요?
0: 들어간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하늘과 바위, 구름만 보인다고 해서 계곡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운이람이라고 하고요.
1: 네.
0: 또 계곡이 깊어가지고 햇빛이 하루에 반나절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요.
1: 아,
0: 네,
1: 진짜요?
0: 그래서 반이람이라고도 부릅니다.
1: 오,
0: 네, 이걸
1: 그렇구나.
0: 합쳐서 운이람 반이람이라고 부르고요.
1: 네.
0: 이 정도로 아주 피서지로 제격입니다.
1: 딱이네요.
0: 네, 계곡이 폭이 꽤 넓고 수량도 아주 많아요.
1: 네.
0: 여름에 가서 물놀이하기 딱 좋은데 여기에 유명한 천렵바위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1: 천렵바위?
0: 네, 천렵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1: 사냥할 때뭐 그런 거예요?
0: 네, 비슷합니다.
1: 오.
0: 이게 천자가 신의 천자고요.
1: 네.
0: 사냥할 엽자예요. 그러니까 신의 인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1: 아,
0: 가리키는데
1: 네.
0: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여름에 이런 계곡에 모여서 천렵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운이란 반이란 계곡도 1970년대나 80년대는 여기 운둔의 오지로 불렸거든요.
1: 아.
0: 예, 그때는 도로가 제대로 뚫려있지 않았었어요.
1: 네.
0: 지금도 여기까지 가려면 서울에서 3시간 정도
1: 아,
0: 걸리거든요. 예,
1: 그래요?
0: 길이 아주 꼬불꼬불합니다. 아마 여긴 전라북도 그 천렵 문화의 중심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천렵바위라고 딱그써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계곡에 그냥 앉아서 바위를 구경하는 것도 아주 재밌어요.
1: 바위
0: 예,
1: 구경만으로도.
0: 바위 모양이 제각각이거든요.
1: 네.
0: 뭐 대불바위라는 바위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천렵바위가 또 있고.
1: 네.
0: 그리고 저희가 그때 볼더링 페스티벌을 할때 가가지고 이름을 또 많이 붙여놔가지고.
1: 아, 그랬어요?
0: 네, 그거를 한번 지도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1: 네. 검색하면 나오나요?
0: 네, 나올 거예요.
1: 찾아봐야겠네요.
0: 네. 그리고 이 계곡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1: 네.
0: 근처에 있는 운장산에서 흘러나온 물인데
1: 운장산?
0: 네. 운장산이 꽤 유명한 산입니다. 높이가 1126m예요.
1: 네. 네,
0: 꽤 높죠?
1: 오, 그렇네.
0: 근데 이 산

0: 꼭대기까지 가는 거는 지금 좀 무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는 길이 좀 험하거든요.
1: 네.
0: 물론 이산 정상에 가면 멋진 풍광을 볼수 있긴 한데 지금 날씨는 좀안될것 같아요.
1: 왜요?
0: 아, 너무
1: 아,
0: 덥잖아요.
1: 더워서.
0: 예.
1: 네.
0: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1: 진짜 그 정도로.
0: 네.
1: 네.
0: 그래서 계곡에서 놀다가 계곡 바로 위에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1: 네.
0: 여기 올라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예.
1: 오.
0: 원래 구름다리가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1: 네.
0: 무지개다리라고 불렀어요.
1: 오.
0: 그거 하나 있었는데 산 중턱에 커다란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최근에.
1: 다리가요?
0: 네. 그래서 아까 계곡 양쪽에 커다란 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명도봉하고 명덕봉입니다.
1: 명도봉,
0: 예, 둘다 높이가 한 800m대인데
1: 네.
0: 이산 중턱에 다리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름다리가 두 산을 연결하는데 계곡 밑바닥에서부터 이 다리까지 높이가 약 72m 정도 됩니다.
1: 네,
0: 좀 높죠?
1: 그렇네요.
0: 예, 올라가면 좀 아찔해요. 그래서 다리 중간에 서면은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고
1: 네.
0: 이 다리까지 또 올라가는 길이 꽤잘나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는 좀 아리송한 중간 난이도쯤 될 거예요.
1: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는,
0: 네, 이게
1: 애매한
0: 힘든
1: 그런.
0: 건가 안 힘든 건가? 네, 그런 아리송한
1: 괜찮은데, 그
0: 난이도예요.
1: 정도. 네.
0: 네. 그래서 갔다가 내려오는데 한 1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땀이 좀날 텐데 땀이 좀 나면 그대로 계곡으로 풍덩 빠지면 되는 거죠.
1: 오,
0: 네.
1: 좋네요. 송애정님이 운이란 반이란 흔들다리도 생겼어요. 안 높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0: 네.
1: 흔들다리도 생겼나 봐요?
0: 그 흔들다리가 제가 말씀드린 그 구름다리 같은데,
1: 구름다리예요?
0: 네. 이거 꽤
1: 그렇군요.
0: 높은데, 네.
1: 사람에 따라 또그 느껴지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0: 그러게요.
1: 네. 그 운이람 반이람 계곡에 갈때 그러면 미리 또 챙겨가면 좋은 준비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0: 아,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1: 네.
0: 예. 네. 뭐 간편하긴 한데, 우선 그 수륙 양용 바지.
1: 수륙 양용 바지.
0: 네. 그러니까 빨리 마르는 등산용 반바지.
1: 네.
0: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네, 이런 반바지를 입고 계곡에 들어갔다가 구름다리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심심하면 바위에 매달렸다가 하면
1: 네.
0: 됩니다. 그리고 계곡 근처에 물놀이터도 생겼어요.
1: 물놀이터가 뭐예요?
0: 네, 작은 워터파크처럼 생겼는데
1: 네.
0: 이게 어린이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물놀이하기 딱 좋습니다. 네, 이게
1: 그렇구나.
0: 8월 30일까지 개장이 되니까요.
1: 네.
0: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1: 네.
0: 네. 혹시 추울 수도 있으니까 얇은 긴팔 챙겨가면 또 좋고요. 먹을 거는 무지하게 많이 싸가면 좋습니다.
1: 무지하게?
0: 예. 네.
1: 오.
0: 그리고 중요한 거.
1: 네.
0: 비 예보가 있는 날 혹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여기 물이 금방 불어나거든요.
1: 맞아요,
0: 계곡은.
1: 맞아요.
0: 자칫하면 고립될 수도 있어요.
1: 네. 계곡은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예보가 되면은 절대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전라북도 진안 운장산 아래에 있는 운이란 반이란 계곡 만나봤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시면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여름이면 나는 여길 꼭 찾는다. 꼭 찾는 나만의 산이나 계곡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김창완의 숲속에는.

0: 김창완의 숲속에는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전라북도 진안 운정산 아래 있는 운이람 반이람 계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4981님이 어제 간 운정산과 구봉산 사이에 있는 산길 정상 사진입니다 하고 사진을 공유해 주셨어요. 어제
1: 아이고,
0: 다녀오셨대요,
1: 네,
0: 맛집.
1: 어제 엄청나게 더웠는데 괜찮으셨었나요?
0: 신기하네요,
1: 네,
0: 맛집.
1: 물을 얼마나 드셨을까요?
0: 그러니까.
1: 네, 이게 사진 보니까 이렇게 시원해 보이진 않네요.
0: 네, 더워 보여요, 딱 봐도.
1: 네,
0: 땅이
1: 아유,
0: 진짜 말라있는 흙이.
1: 네,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0: 그러게요. 마침 또 어제 다녀오신 우리 4981님 공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112님, 여름철 피서지로 입술이 파래지는 계곡물, 수락 계곡이 있지요.
1: 네,
0: 수락 계곡, 어디 있어요?
1: 수락계고. 이게 저기 작가님이 논산 대둔산 도립공원에 있다고 써주셨는데 혹시 이거 저기 수락산에 있는 수락계곡은 아니겠죠?
0: 그런 건가요?
1: 예, 저도 저기 저번 주에 집 뒤에 있는 수락산에 갔다가 혼자서 계곡물에 풍덩 빠지고 왔습니다. 예,
0: 진짜요?
1: 너무 시원했어요.
0: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1: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수락산에도 수락계곡이 있군요.
1: 네, 또 생각나네요.
0: 네. 우리 6112님이 말씀하신 수락계곡은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범진호님, 강원도 동해시 무릉계곡 유명해요. 봄에 무릉축제도 동해시에서 꽤 유명한 행사인 듯 합니다.
1: 네, 무릉계곡도 저희가 갔었어요. 예,
0: 진짜요?
1: 그 볼더링을 하러. 예, 여기도
0: 하려고?
1: 바위가 꽤 있긴 한데,
0: 어때요?
1: 예, 지난해 그 운이란 반이란 계곡처럼 이렇게 와글와글 모여있진 않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군요.
1: 딱 하나 있었어요.
0: 도리,
1: 예,
0: 바위가.
1: 등반할 수 있는 그 볼더링 바위가 딱 하나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무릉 축제를 하나 봐요, 봄에.
1: 네.
0: 7600님, 영덕 옥계 계곡은 아시는지요?
1: 아, 옥계 계곡 알죠? 저번에
0: 아세요?
1: 제가 말씀드렸죠.
0: 네.
1: 반딧불
0: 네,
1: 유명한 곳.
0: 거기요.
1: 네, 그 근처입니다,
0: 아,
1: 여기가.
0: 그렇구나.
1: 네.
0: 영덕의 옥계 계곡도
1: 옥계
0: 소개해
1: 계곡도
0: 주셨고.
1: 좋죠.
0: 좋아요, 여기도. 가서 계곡물에 발도 담그시고 또.
1: 네.
0: 좋네. 진짜 사진을 저희 작가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여기는 물놀이하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1: 네, 아, 지금 바로 가고 싶네요. 저그 천막 아래에서 쉬고 싶네요, 가가지고.
0: 그러니까 여기 누가 블로그에 쓰셨는데 근처에 백숙집
1: 네.
0: 맛있다고. 딱 물놀이하고 백숙 드시고
1: 아,
0: 오시면.
1: 백숙 좋아하세요?
0: 좋죠.
1: 네.
0: 다 좋죠. 물놀이하고 먹는 건다 맛있으니까요.
1: 네.
0: 1029님, 지난 주말에 망월산 계곡에서 더위 식히고 왔네요. 다시 가고 싶어요.
1: 네, 여름에는 뭐 바다도 좋긴 하지만 계곡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계곡에 한번 빠졌다 나오면은 더위를 싹 잊을 수 있을 거예요.
0: 그러니까 망월산이 또 전국에 되게 많대요. 부산, 고양, 제천까지 여기저기 있네요, 망월산이.
1: 네.
0: 7600님, 포항 내연산 12폭포가 있는 복영사 계곡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1: 내연산 저 아직 못
0: 못
1: 가봤는데,
0: 가보셨어요? 오, 기자님이 못 가본 산도 있군요.
1: 예, 여기가 꽤 멀어가지고, 예,
0: 멀어요?
1: 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저희도.
0: 아, 그렇군요. 여기 진짜 좋다. 우리 혜영 작가님이 또 계속해서 사진 보여주고 계시는데
1: 네.
0: 여기는 무슨 폭포가 저기 보이고 물도
1: 네.
0: 딱 봐도 진짜 깨끗해
1: 네,
0: 보여요.
1: 근데 이 정도면 아마 사람을 못 들어가게 출입을 제한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이 깨끗한 거 보니까,
0: 그럴 수도
1: 예,
0: 있어요?
1: 뭐, 이 정도만 해도, 보는 것만 해도
0: 그렇네요.
1: 시원하니까요.
0: 물에는 못 들어갈 수 있다.
1: 네.
0: 그렇군요. 6966님이 매년 여름 3박 4일 코스로 영월 김삿갓 계곡으로 캠핑 갑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1: 아, 김삿갓 계곡도 좋죠.
0: 아세요, 여기?
1: 네, 여기도 아주 시원한 곳인데, 여기는 계곡물이 안 들어가도,
0: 네.
1: 주변에 있기만 해도, 이렇게 피부에 닭살이 돋는
0: 그
1: 정도로
0: 정도로 시원해요.
1: 시원한 곳입니다.
0: 우와,
1: 네.
0: 영월에 있는 김삿갓 계곡. 아니,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계곡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이렇게
1: 네.
0: 소개해 주시는 거 듣고.
1: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가지고 계곡을 소개할 계곡이 너무 많아요.
0: 진짜 그런.

0: 네요.
1: 네.
0: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1088님, 계곡은 지리산 뱀사골이 최고죠?
1: 네, 뱀사골도 좋긴 한데
0: 네.
1: 지금 물이 있겠죠?
0: 아, 그러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1: 네, 남쪽에 지금 계곡물도 많이 말랐다고 하는데,
0: 맞아, 맞아.
1: 네, 어서 빨리 좀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0: 그럼 계곡 갈때좀비 오고 나서 좀 있다가 가는 게 좋아요? 비 내리고 뭐 다음 날 이렇게 가는 게
1: 비 내리고 다음날
0: 가는 게
1: 네,
0: 괜찮나요?
1: 가면 좋죠. 네, 그럴 때 이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을 거예요.
0: 위험하진 않죠. 비 그친
1: 네,
0: 거니까.
1: 비 그치고 해가 나왔을 때, 네, 그날 가면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비가 빨리 와야겠네요.
1: 네.
0: 2298님이 청송 주황산 절골 계곡 주산지 너무 좋아요.
1: 아, 청송 주황산도 아주 좋죠. 네, 이
0: 좋아요.
1: 산 뒤쪽으로 가면 또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천혜의 계곡길이 또 있습니다.
0: 와,
1: 네, 나중에 또
0: 진짜요?
1: 소개시켜 드릴게요.
0: 와, 진짜 모르시는 계곡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자님. 8519님은 철렵 얘기하니까 고향 시내가에서 물고기 잡아서 시원한 다리 밑에서 커다란 냄비에 라면 넣고 물고기 넣고 끓여 먹은 생각이 나네요. 같이 먹다 보면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1: 네, 그 정도로 맛있나요?
0: 물고기를 잡아서 냄비에 넣고 끓여서 그냥 라면하고 같이
1: 네, 아마 저
0: 드시는.
1: 피라미 같은 종류일 거예요.
0: 짝은,
1: 예.
0: 와.
1: 멸치보다 살짝 큰 정도? 예, 남해 멸치보 정도 되는 크기겠네요. 예.
0: 네. 많은 추억들이 있으시네요. 8822님은 81년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계곡으로 여름 수련회 갔다가 밤에 텐트에 물이 들어와서 고립돼서 동네 사람들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1: 아이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계곡
0: 그러니까.
1: 갔을 때는 꼭 일기예보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0: 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비가 올것 같다 하면은 바로 철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1: 네.
0: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문자 또더 소개해 드릴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운이란 반이란 계곡,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계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신수경 님이 와, 저 지금 영월 김삿갓 계곡입니다. 물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별도 보여요.
3: 아, 부럽네요.
2: 우와.
3: 네, 지금 밖에 엄청나게 더운데
2: 네. 네,
3: 여기는 아마 더운 줄도 모를 거예요.
2: 그래요? 여기는? 네,
3: 여름인지도 모를 거예요.
2: 와, 물도 또 많이 있나 봐요.
3: 네.
2: 김삿갓 계곡에서 수경 님이 글 남겨주셨고요. 조영록 님이 구천동 계곡은 추워요.
3: 네, 무주죠. 무주 구천동. 네, 지금 진짜 밖에 가만히 서 있어도
2: 네.
3: 땀이 줄줄 납니다.
2: 맞아요.
3: 네, 오늘 저기 점심 먹으러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2: 네.
3: 바지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로.
2: 진짜.
3: 네.
2: 다음 주 더 덥대요.
3: 그러게요. 어쩌죠.
2: 그러니까 계곡 가셔야 될 것 같아요.
3: 네.
2: 김영준님, 포항 죽장 계곡 너무 좋아요. 물놀이 가능. 아까 거기?
3: 네, 아까 나온 계곡.
2: 물놀이 가능하대요.
3: 아, 그래요? 그 폭포?
2: 네네.
3: 한번 꼭 가봐야 되겠네요, 저도.
2: 그러니까요.
3: 네.
2: 물놀이가 가능한 곳인데도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니까.
3: 네.
2: 1066님, 계곡은 경남 산청 예치 계곡이죠.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아요.
3: 오, 여기 경남 산청? 경남 산청. 저기 작가님 고향 아닌가요? 예치 계곡 아실 것 같은데.
2: 그런가요? 오. 네. 경남 산청 예치 계곡.
3: 네, 저는 계곡? 처음 들어봐요. 예치 계곡.
2: 모른대요. 네. 작가님도.
3: 아, 그러시군요.
2: 아우, 우와, 여기에는 진짜 사람이 많다. 거의 뭐 무슨 제대로 물놀이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예치 계곡.
3: 여긴 수영장이네요.
2: 그런데,
3: 한강 수영장.
2: 진짜
3: 네.
2: 수영장처럼 사람이 네. 많네요. 멋진데요. 오. 그리고 공룡 이사님이 계곡이라면 지리산 문수골이죠. 아주 아주 물도 맑고 좋아요.
3: 네. 아, 지리산도 계곡이 아주 많은데 이게
2: 네.
3: 또 특집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 오, 좋네요.
3: 네.
2: 5339님 매번 여름

0: 아이 셋 데리고 시원한 행성에 병지방 계곡으로 가요. 여기도 물이 무진장 차가워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1: 병지방 계곡?
0: 병지방 계곡?
1: 네, 저 처음 듣는데 이거 메모해놔야 되겠네요.
0: 와우, 여기
1: 오,
0: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다 너무 멋있는데요?
1: 네.
0: 우리나라 계곡들이?
1: 오, 조금 배도 띄어져 있는 건가요?
0: 여기 그런 뭐 래프팅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곳인가?
1: 네.
0: 배도 띄어져 있네요.
1: 이거 저기 리스트에 담아놨다가 다음 달이나 아니면 내년에 꼭 가봐야 될것 같아요.
0: 오, 그러니까 그 블로그 보니까 물이 맑고 취사도 가능한 그런 계곡이라고 하네요. 진짜 여러분이 소개해주신 다양한 계곡들 사진도 보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계곡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깨끗한 물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시는 분들이 또 쓰레기 같은 거잘 챙겨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1: 아,
0: 생각도
1: 그렇죠.
0: 드네요.
1: 네. 꼭 가시면은 쓰레기 봉투 가져가셔서 저기 머물다 간 자리는 아주 흔적도 없이 다싹 치우고 오는 게 좋습니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운이란 반이란 계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면 거기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맛있는 걸 먹어야겠죠.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추천해주세요.
1: 네, 여기 아주 특이한 집이 있어요.
0: 뭐요?
1: 송어회 전문점이 있는데
0: 네.
1: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0: 오, 진짜요?
1: 네,
0: 송어회가 잘 없어요?
1: 원래 송어는 저기 평창이 유명해요.
0: 아.
1: 네, 왜냐하면 송어가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거든요.
0: 네네.
1: 민물고기예요.
0: 오.
1: 근데 이 지난해 이 식당 딱 하나 있거든요. 한번
0: 네.
1: 가서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0: 와,
1: 네,
0: 그렇구나.
1: 송어가 연어랑 약간 식감이 비슷하고요. 색깔도
0: 진짜.
1: 비슷해요. 네, 그래서 맛도 약간 비슷할 거예요.
0: 그 회로 먹을 때.
1: 네. 좀 맛있어요.
0: 네.
1: 네, 이 집에 지난해 가면 이 송어회집이 이집딱 하나니까 한번 가보면 딱 좋습니다.
0: 좋겠네요.
1: 그런데 여기까지 갔으니
0: 네.
1: 저는 조금 더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을 것
0: 오,
1: 같거든요.
0: 이거보다 더 특별한 게 있어요?
1: 네.
0: 오, 뭐죠?
1: 그런데 조금 더 가야 돼요, 지난해에서.
0: 오.
1: 바로 옆에 있는 금산으로 가면 되는데
0: 네.
1: 여기에 도리뱅뱅 맛집이 있어요.
0: 도리뱅뱅
1: 네,
0: 맛집.
1: 들어보셨어요?
0: 들어본 것 같아요.
1: 아, 뭐,
0: 네,
1: 그럼,
0: 먹어보진
1: 아,
0: 않았어요.
1: 그러세요?
0: 네.
1: 도리뱅뱅이 뭐냐면 말이죠.
0: 네.
1: 작은 민물고기를 이용한 튀김 요리인데 주로 빙어나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로 만듭니다.
0: 아하.
1: 예, 프라이팬에 나란히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쳐져서 나와요.
0: 약간 이거 술안주로 많이 드시는 건가?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생선이 프라이팬에 빙 둘러서 나온다. 그래서
0: 네. 아,
1: 도리뱅뱅입니다.
0: 그렇구나.
1: 예, 여기에 그 매콤한 양념이 발라져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큰 멸치튀김 같아요.
0: 아하.
1: 예, 아주 맛있어요.
0: 네.
1: 이게 도리뱅뱅이 충청북도 쪽에서만 취급하는 걸로 알고
0: 아,
1: 있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여기 지난해 가면 이 도리뱅뱅도 한번 맛보기를 추천합니다.
0: 지난해 근데 충청북도는 아니잖아요.
1: 전북, 내륙.
0: 아, 전북에서
1: 예.
0: 하는
1: 네,
0: 거요?
1: 충청도, 전라도, 뭐 내륙
0: 내륙
1: 쪽에서 이
0: 쪽에서.
1: 도리뱅뱅이 좀 유명해요. 네,
0: 그렇구나.
1: 다른 서울에서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도리뱅뱅.
0: 아, 그래요?
1: 네.
0: 도리뱅뱅 가서 한번 이렇게 맛있게 드셔보시고 또 풍경도 구경하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5822님이 8년 전 겨울 운장산 등산 사진입니다. 시원하지요? 우와,
1: 와,
0: 정상에
1: 좋네요.
0: 올라서
1: 네. 여름에 지금 보니까 시원하네요. 네.
0: 네.
1: 운장산이 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거든요.
0: 아,
1: 네,
0: 그래요?
1: 그래서 올라가면 경치가 탁 트입니다.
0: 우리 5822님 뒤로 눈 쌓인 이산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이
1: 네.
0: 한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1: 네,
0: 느껴집니다.
1: 겨울바람 부는 것 같네요, 이거.
0: 네.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기자님, 이번 주말에 혹시 어디로 떠날 계획이세요?
1: 아, 저는 이번 주말에 설악산으로 갑니다.
0: 설악산 가세요?
1: 네.
0: 이렇게 더운데?
1: 네.
0: 괜찮아요?
1: 아, 지금 날씨 찾아보니까
0: 네.
1: 설악산 정상 쪽에는 기온이
0: 괜찮아요?
1: 한 25도,
0: 허!
1: 최고 기온 25도래요.
0: 너무 좋다.
1: 네.
0: 근데 궁금한 게 어디서부터 기온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밑에 지역 그 올라가기 전에는 더울 거 아니에요?
1: 네. 아마 해발 500m 이후부터
0: 시원해져요?
1: 네, 시원해질 거예요.
0: 오, 500m 이상
1: 네.
0: 올라가야겠네요.
1: 다만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좀 힘들고 덥다는 거.
0: 그니까.
1: 네. 그 점이 조금 걸리긴 한데 아무튼
0: 네.
1: 설악산도 날씨가 그렇게 지금 서울처럼 30도를 웃돌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주말에는 저 설악산으로 가고요.
0: 네.
1: 혹시 주말에 설악산에서
0: 어.
1: 보면
0: 네.
1: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을까요?
0: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네, 한번... 산신령님 알아보시면은 인사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인사 한번 하시죠.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말엔 산으로 만나봤고요. 덕분에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주시면

라종민의 Say Yes 듣고 왔습니다. 박상은 님이 지금 친정에서 아이 픽업해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외출 쓰고 데리러 왔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오밤중에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요. 크크크. 아이 또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시군요. 진짜 여기저기 차 많이 막히나 봐요. 오늘 그 늦은 밤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사근님. 그래도 괜찮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주말을 기다리는 설렘과 또 금요일 밤에만 가질 수 있는 그 여유 있잖아요. 그 여유가 느껴집니다. 바쁘게 또 한 주 보내셨으니까 주말에 좀 여유롭게 늦잠을 자실 수 있으려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야호 휴가다 남쪽 고향 장수로 출발. 오, 휴가가 시작됐군요. 우리 1174님도 아마 전북 장수가 고향이신가 봐요. 1174님은 휴가 때 이렇게 고향에 가시나 보죠. 좋죠. 고향 또 거기 장수는 공기도 좋고 풍경도 너무 예쁘고 익숙한 곳에서 편하게 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일주일 한주 동안 휴가를 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김민우 아나운서가 스페셜 DJ를 맡아줄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워낙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두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많이 환영해 주시고 문자도 많이 남겨주시고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볼게요. 이번 주말에 너무너무 더울 거라고 하는데 시원한 계획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의 주말 계획 공유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은희님이 신청해 주신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그리고 길버트 오설리반 얼론 어겐, 이 노래 어제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가 추천해 주신 곡이죠. 이 노래 꼭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레.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만나볼게요.

1802님은 안녕하세요. 내일 막내랑 비수금이로 캠핑 갑니다. 아주 단촐하게요. 오, 막내랑 또 캠핑을 하시는군요. 강원도 화천에 있는 계곡인 것 같아요. 이 비수금이 계곡이 보니까 굉장히 계곡물도 맑고 좋고 물소리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끄러운 바위 조심하시고 오늘 정말 전국에 있는 다양한 계곡들의 이름을 저 처음 듣는 것도 너무 많았고 여러분 덕분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0113님, 이 더위에 내일 새벽에 동창들이랑 골프 나가는데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지요? 유유. 그 본인이 가신다는 거죠? 우리 0113님. 오, 이 폭염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골프라니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골프의 매력이 그렇나 봐요. 더위를 뚫고도 가고 싶은 그 정도의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다녀오시고 워낙 덥다 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중간중간 물도 잘 챙겨 드시고 혹시라도 하다가 막 어지럽다 이러면은 쉬어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록보다는 건강하게 안전하게 라운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3733님, 다음 주가 휴가라서 내일 통영으로 출발합니다. 고향 삼천포에서 해수욕하고 맛난 것도 먹고 오려고 일찍 퇴근했는데 회사에 다시 왔네요. 들뜬 마음에 휴가 계획서를 놓고 가서요. 유유. 아, 어떡해요. 휴가 가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또 퇴근하셨을 텐데 다시 회사에 오게 되다니. 휴가 계획서? 이제 휴가를 어떻게 보내실 건지 계획해놓은 그거 말씀하신 거죠? 아마 우리 3733님이 정말 파워 J이신가 봐요. 계획서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웬만하면 그냥, 그냥 머리에 생각 있으니까 그 휴가 계획서 가지러 다시 회사에 가지는 않으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그 계획대로 꼭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8970님이 골라주신 오늘의 끝곡은 한스밴드의 오락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셔서 오늘 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한스밴드의 오락실 들으시면서 여러분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스페셜 DJ들도 많이 많이 반겨주세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북한 이탈 주민 30%가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원자력의학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하다 탈북한 이들의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 59명 중 26명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에 따른 이상일 수 있어 피폭 영향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지칭하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자 탈북민 단체가 인권 유린이라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중앙회는 서울 종로 유엔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법적 명칭을 북향민으로 강제했다며 유엔 인권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통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했는데도 진정을 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방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잘못 판단해 헬기와 대공포로 격추할 뻔한 소동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해병대 무인기는 어제 오후 파주 휴전선 인근에 비행했는데 육군 1군단은 적 무인기로 식별했고 지상작전사령부는 적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 주민들에게는 대피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 계획을 우리 육군과 공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은 비행 사실을 몰랐고 비행 승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소통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육군 1군단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당국이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근무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작전부대의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일반 전초와 최전방 소초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정의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0: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보 공유 플랫폼 저 내려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이디어만 설명해도 알아서 코드를 짜주는 생성형 AI 덕분에 딱 4시간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상력만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되는 세상, 미래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자산관리 회사가 주식과 채권이 중심이던 포트폴리오에 원자재를 담았습니다. 무려 15년 만의 일인데요. 세계 경제를 둘러싼 변화 속에서 원자재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도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다만 유가의 방향을 맞췄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투자한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모르면 가격이 올라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원자재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원자재 시장의 구조부터 주의점까지 잠시 후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에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어렵게만 느껴지는 원자재 투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예. 네.
1: 작가님은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원자재 시장을 분석해 오셨던 분이다. 이렇게 제가 전에 받았습니다. 네. 우선은 투자자들에게 네. 지금 원자재 투자 관심 둬야 될 이유 뭘 꼽으세요?
2: 그러니까 뭐 이제 왜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건데 네. 뭐 why not 이라고 좀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재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대체 투자, 대안 투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만 잘 될 수 있고 쉽게 돈 벌 수 있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만 있으면 되겠죠.
1: 네.
2: 근데 채권 시장도 있고 뭐 외환 시장도 있고 이런 원자재 시장도 있는 이유는 결국엔 이런 뭐 주식만 항상 좋은 시장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생각해 본다면은 원자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자재는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거, 안 좋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거, 다양한 투자 이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통해서 좀 투자의 이런 어떤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되게 필수적인 것들이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지 않아요.
1: 예.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높아도 어떤 그 저항선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떨어져도 지지선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보면은 하루에 10%씩 막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1: 네.
2: 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일종의 투기나 이런 판처럼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원자재는 일종의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최근 들어서는 뭐 우리 교수님도 트럼프 전문가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금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었고 올해도 에너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는 갑자기 얌전해지고 점잖아질까? 그렇게 안 보거든요. 분명히 자기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이렇게 도발도 많이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략적 자산에 대한 비축 수요 같은 것도 늘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갈등 수준도 높아지면서 당연히 이 평화가 사라지는 세상에서는 자원전쟁이 벌어지기 마련이고요. 자원전쟁의 최전선에는 이런 에너지 시장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점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원래부터 원자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들도 설명해 주셨지만
2: 네.
1: 요즘 국제 정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2: 네.
1: 유달리 요즘이 더 원자재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2: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재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뭘 꼽아야 될까
1: 네.
2: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이제 물가 그리고 이제 달러 이런
1: 예.
2: 것들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물가만 놓고 보더라도 물가의 변동성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돈은 계속 풀려서 회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교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일정 부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쪽은 뭔가 덜컥거리는 상황들 이것들이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금속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1: 네.

0: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주요 원자재 ETF들의 이 자금 자산 규모조차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원자재에 점점 유리한 쪽으로 이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자금을 또 끌어들이고 있고 이런 추세는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1: 예.
0: 네.
1: 자, 그런데 우리가 원자재 투자라고 하면 좀 큰 어떤 개념이지 않습니까?
0: 네.
1: 금도 있고 석유도 있고 네네. 각종 다른 비철금속들도 있고요.
0: 네.
1: 그럼 이런 원자재 투자를 하기 전에 네. 투자자들이 꼭 이거는 알고 시작해야 된다. 뭐 이건 뭘 꼽으세요?
0: 투자자들이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주식은 보통 이제 경기에 선행한다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1: 예.
0: 원자재는 되게 좀 경기의 선행성은 없어요.
1: 네.
0: 하지만 경기에 동행하는 원자재가 있고 경기에 후행하는 원자재가 있고
1: 예.
0: 경기에 둔감한 원자재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선택지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경기 동행성 원자재, 대표적으로 산업금속이나 원유 같은 걸 투자하시면은 좋을 수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경기가 너무 뜨겁다라는
1: 예.
0: 시기에는 오히려 경기 후행성 원자재,
1: 예.
0: 대표적으로 농축산물 투자가 유망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꺾여서 뭔가 좀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귀금속이 좋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된 시기라고 하더라도 크게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경기에 둔감한 원자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원자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 이 시장 상당히 매력적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건 주식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고 나빠지면 다 같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주식하고는 기본적인 맥락이 다르군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 주식 시장에서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인버스 투자도 가능해졌죠.
1: 예.
0: 그런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은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1: 예.
0: 주가 지수 외에는. 근데 원자재는 되게 선물 시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렇게 투자할 수 있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는 대로 투자할 수 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자재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올라가는 쪽에 투자할 수 있고 떨어지는 쪽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보다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1: 네.
0: 네.
1: 아, 이건 진짜 원자재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이 약간 재미없거나
0: 네.
1: 아니면 오히려 안 좋을 때는
0: 네.
1: 다른 투자처로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네요.
0: 그렇죠.
1: 예.
0: 네.
1: 자, 그러면 원자재 투자 상품으로 선물도 있을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뭐 원자재는 곡물들도 있으니까요.
0: 네네.
1: 그다음에 ETF도 제가 본 것 같고
0: 네.
1: ETN 뭐 이런 다양한 게 있고 아니면 원자재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원자재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0: 네.
1: 어떤 방식부터 접근하는 게 일반인은 좋을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게 뭐 주식시장과 완전히 괴리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고
1: 네.
0: 마치 나는 할 수 없는 시장인데 그건 아니고요. 좀 더 확대된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원자재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선물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을 활용하는 게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보통 주식 초보자들한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주가 지수를 기초로 한 뭐 ETF 같은 거를 추천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1: 예, 그게 제일 접근 가능성이
0: 그렇죠.
1: 좋죠.
0: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이거든요.
1: 네.
0: 귀금속. 그래서 금을 기초로 한 ETF 투자.
1: 예.
0: 요게 사실은 제일 기본이에요.
1: 예.
0: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장되고 발전이 되면은 내가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0: 이때부터는 금도 ETF를 넘어서서 뭐 선물 투자도 레버리지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금 관련 기업, 생산 기업 그 ETF나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단 말이죠.
1: 예.
0: 이걸 또 넘어서면은 원유 관련 ETF, 주식, 선물 투자도 있는 거고요.
1: 예.
0: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넓죠. 그다음에 나는 리스크를 좋아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레버리지도 있잖아요.
1: 네.
0: ETF도 레버리지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쪽도 레버리지 시장이 ETN 시장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ETF를 넘어서 나는 좀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겠다 하면 ETN 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인지 정도만 체크를 하신다면은
1: 네.
0: 다양한 상품에 입맛에 맞춰서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죠.
1: 정리하자면 주식 투자는
0: 네.
1: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우리가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원자재는 제한적이다. 그렇지 않다. 원자재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상품군들이 너무 많고
0: 네.
1: 또 금융화되어 있는 방법들도 많다 보니
0: 네.
1: 아주 입맛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이거군요.
0: 그럼요.
1: 예.
0: 네.
1: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럼 또 달리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금융 상품을 보면요. 실제 뭐 유가라든가 금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좀 원자재 가격은 올랐다는데 떨어졌다는데 그 투자한 그 상품은 좀 달리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1: 이것도 왜 그런 겁니까?
0: 맞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갖는 가장 큰 의구심이자
1: 의구심이죠.
0: 불만일 수 있어요.
1: 예.
0: 이런 거잖아요. 유가가 많이 싸네? 그래서 원유 뭐 ETF 같은 거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뒤에 한달 있다 보니까 내가 투자했을 때보다 유가가 한30%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장 들은 생각이 야, 내 ETF 펀드 한30% 올랐겠거니.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 까봤더니 한 10%밖에 안 오른 상태.
1: 네.
0: 이게 원자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선물 투자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에 투자할 때는 그냥 현물 가격의 그 차이만 느끼잖아요. 그게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선물 투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물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선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물은 계속 만기를 연장해야 되거든요.
1: 예.
0: 이 만기 연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1: 네.
0: 그게 바로 콘탱고랑 백어데이션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너무 시간이
1: 예.
0: 부족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 예.
0: 콘탱고는 근월물 선물보다 원월물 선물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고요.
1: 예. 백어데이션.
0: 백어데이션은 반대로
1: 내려가는 거예요.
0: 원월물로 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1: 원래 어느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까?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상 시장은 콘탱고라고 하는데요.
1: 예.
0: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어데이션은 이럴 때 많이 생겨요. 지금 당장 내가 물량을 사야 될 때,
1: 네.
0: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지금 물량을 확보해야 돼. 이런 시장에서는 백어데이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매우 뜨겁거나 아니면은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뭐 원유 같은 이런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없거나 이러면은 당장 물량을 써야 되는데
1: 네.
0: 얼마가 비싸든 간에 사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백어데이션이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유에 투자했어. 근데 시장이 백어데이션이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갈수록 내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투자한 이후에 시장이 콘탱고로 가.
1: 네.
0: 그러면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요.
1: 예.
0: 생각보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어떤 내용은 이제 책에 담아져 있는데요. 뭐 요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시장이 어떤 상황일 때 콘탱고로 가나, 언제 때가 백어데이션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안정된 세상,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콘탱고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경기가 뜨겁거나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거나 이런 세상은 백어데이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원유 투자 길게 하는 게 맞겠네, 짧게 하는 게 맞겠네 이런 식의 판단이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발생하는

0: 일들이다. 그리고 이게 싫다. 나는 콘탱고 백어데이션이고 뭐고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거린다. 그러면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시장을 가면 돼요.
1: 예.
0: 그게 뭐냐? 금이에요.
1: 금이에요.
0: 네. 금은.
1: 금은 선물이 없습니까?
0: 선물이 있죠. 네. 근데 결국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는 보관 비용에 예.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금은 보관 비용이 워낙 낮습니다.
1: 아, 하긴 무슨 뭐 냉동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0: 금고 하나만 있으면은 맞아요. 수십억, 수백억을 네. 보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유 비용 이론에 따라서 이 보관 비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에 금 가격이 오른 만큼이 내 실제 투자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보자분들한테는 금을 권하죠. 예, 이게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다른 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초보자분들한테는 금 관련 투자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원자재라고 우리가 통칭하기에는 그 원자재 성격이 진짜 천 가지가 넘네요.
0: 그렇죠.
1: 이야, 네. 그럼 반대로 원자재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원자재 투자 뭘 꼽으세요? 너무 많나요?
0: 어렵죠.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네. 그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보관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예. 보관 비용이 높을수록 저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보관 비용이 높다는 얘기는 반대로 가면 보유 편익도 높은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금이 로 리스크 로 리턴의 대표 주자라고 한다면은 농산물과 에너지 시장이
1: 예.
0: 이 보유 비용과 보유 편익이 커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원자재고요.
1: 예.
0: 대부분의 원자재들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아요.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또.
0: 네, 우리가 주식은 보통 장기 투자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원자재 쪽은 장기 투자를 별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도 난이도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높은 부분은 있죠. 장기 투자가 그다지 이렇게 유리한 건 아니니까요.
1: 예.
0: 그래서 뭐 우리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제가 볼 때는 농산물하고 에너지 시장이 좀 난이도가 좀 높고
1: 상대적으로 높은
0: 네, 그런 네. 원자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워낙 이제 원자재가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요즘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중심으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0: 네.
1: 드리면요. 요즘 또 이란 사태가 이제 너무 불투명해지는 것 같다라고
0: 네.
1: 하면서 원유, 유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0: 네.
1: 그러면 원유나 유가 투자 반대로 그럼 원유가가 비싸질 테니 내가 요즘 그냥 유가에 투자해 볼까? 이런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전망부터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0: 사실 원유 시장 전망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1: 그래요?
0: 네.
1: 전망을 그러니까, 안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1: 네.
0: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뭐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목표 주가라는 것도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걸 그다지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나?
1: 예.
0: 그냥 큰 그림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시장이나 천연가스 시장도 수요만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1: 예.
0: 뭐 연간 그 원유 수요 증가가 한 1%에서 1.5%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되게 리즈너블하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원유 시장, 에너지 시장이 기본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급 충격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전쟁과 관련된 분들이 많잖아요.
1: 예.
0: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우리가 지금 뭐 시간 단위로 일 단위로 맨날 추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전망의 영역인 것이냐. 이거는 하루하루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 자체가 자원전쟁으로 가는 분위기가 높으니 전체적인 유가의 수준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보다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체를 가지고 유가에 데일리로 투자하는 이런 거는 일종의 좀 투기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1: 예.
0: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 영향에 가까워지는 거고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평균적인 유가 수준이 높아지는 세상에서는

0: 당연히 이 관련 그 사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들, 특히나 소위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듯이 메이저 원유시장에도 메이저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메이저 기업들은 이렇게 평균 유가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익률이 높아지는구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6개월 놓고 보면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벌써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너지 시장 점점 좋아진다. 이런 쪽에 오히려 유가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관련 이런
1: 예.
0: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지금은 하반기까지
1: 네.
0: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 그렇네요.
0: 네.
1: 유가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꼭뭐 기름 사야 되는 게 아닌 그런 것도 꼭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해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모시고 원자재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듣고 보니까 원자재 투자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 투자하는 것과 다른 장점도 있기 때문에 보완제 성격으로 투자에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4: 네네.
3: 그런데 이제 요즘 워낙 유가가 뒤숭숭하니까 네. 그걸 중심으로 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네. 앞서 1부에서 말씀 주셨던 원자재 투자의 방식들 중에 그 대상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련 기업도 너무 어려운 게 네. 그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시추와 관련된 젊은 네. 설비를 네. 하는 데도 있고 네. 원유 나르는 뭐 이런 업종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게 많아. 정제하는 데도 있고 이거 뭐 어떤 단계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그 기업들의 특징은 뭔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개괄적으로라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4: 네, 그럴게요. 석유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석유산업을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3: 예.
4: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상류, 중류, 하류.
3: 아.
4: 영어로 하면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 네.
4: 그러면은 이 상류 부분은 어떤 산업인가? 이거는 원유를 탐사해서 채굴, 시추하고 생산하는 단계까지가 상류예요. 그리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단계가 중류입니다.
3: 예.
4: 그리고 마지막에 정제하고 판매하는 쪽이 하류예요.
3: 예.
4: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3: 네.
4: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굴지의 메이저 원유 기업들은 이걸 싹 다 하는 거예요. 반도체로 치면 삼성전자예요.
3: 아.
4: 종합기업이죠.
3: 우리가 그러니까 익히 들어본 회사들은 이게 다 하는 회사.
4: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의 석유기업들은
3: 예.
4: 대부분 다 이 하단 하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뭐 S오일이나 뭐 네.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GS 칼텍스나 이런 기업들 떠오르시잖아요.
3: 네.
4: 이런 기업들은 다 정유 기업이란 말이에요.
3: 예.
4: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 상류나 중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하류 예. 쪽 기업입니다.
3: 예.
4: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석유 생산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상류 쪽에 있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떤 또 차이가 있느냐.
0: 네.
1: 둘 다 유가에 민감하긴 해요.
0: 네.
1: 근데 사실 유가를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의 어떤 공급 부분도 있지만 경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은 유가가 올라가면은 제일 유리한 기업과 경기가 좋아지면은 제일 유리한 기업이 좀 달라요.
0: 예.
1: 유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상류 쪽
0: 네.
1: 기업들이 유리하고요. 경기가 좋아지면은 하류 쪽
0: 예.
1: 이 정유 기업들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는 거냐를
0: 예.
1: 판단해 보신다면
0: 예.
1: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류 기업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경기가 좋아져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은
0: 하류
1: 이 정유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0: 예.
1: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0: 아니지만 예.
1: 같이 움직이긴 예. 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좋은 쪽이 어디다. 이렇게는 분류할 수가 있겠죠.
0: 그렇네요. 야 이게 원유가 올라간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도 또 좀 관심둬야 될 주요 산업군이 좀 달라지는 거군요.
1: 그렇죠.
0: 그러면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미드스트림이라고 불리우는 중류.
1: 네.
0: 이 중류는 상대적으로 유가 변동에 덜 민감하는 거니까 원자재 투자할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베팅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에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요 중류에 속한 이 미드스트림 기업을
0: 네.
1: 에너지 산업의 뭐 리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임대료를 받는 개념.
0: 예.
1: 근데 얘들은 송유관을 갖고서 통행세를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고 나쁘고 유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상관없이 전반적인 그 유통 물량만 있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쪽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MLP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세금 체계가 좀 달라요.
0: 네.
1: 그래서 직접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세금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 방식이에요.
0: 네.
1: 네.
0: 이해했습니다.
1: 네.
0: 자, 이게 복잡하네요.
1: 아니, 복잡한 건 아니에요.
0: 아니, 그래도요. 생각보다 간단한 줄 알았더니 네. 그거보다는 좀 공부를 하긴 해야
1: 그렇죠.
0: 되네요.
1: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죠. 근데 공부를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생기는 거예요.
0: 아, 그건 그렇겠네요. 진짜. 네. 상류 부분 그러면 아람코 이건 상류에 해당되는 겁니까?
1: 종합기업이죠.
0: 이것도.
1: 네.
0: 아,
1: 네.
0: 그러면 중류에 해당되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어느 기업을 꼽을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몰라요.
0: 이게 미치니까.
1: 그렇죠. MLP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메스터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보통 칭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미국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어렵기만 하십니다.
0: 네네. 네. 하여튼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공부하려면 그런 것도 좀 배워놓으면 좋다.
1: 네네.
0: 네.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요.
1: 네.
0: 자 이제 아주 기초적인 네. 원유 시장은 좀 이해했고요.
1: 네.
0: 천연가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천연가스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네. 원유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1: 네.
0: 그런 이유는 뭡니까?
1: 그게 이제 천연가스 시장이 평상시에는 그다지 크게 가격이 움직임이 없는데
0: 예.
1: 꼭 그 여름과 겨울만 되면
0: 예.
1: 난리가 나요. 한 번씩은.
0: 전력 수급 때문에요?
1: 근데 그 전력 수급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0: 예.
1: 여름 시즌에는 그 허리케인이
0: 예.
1: 오고요. 겨울에는 한파가 옵니다.
0: 예.
1: 그러면은 이 가스관이 터져버려요.
0: 네.
1: 근데 원유는 액체니까 딴 데서 끌어올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가스관은 터지면 기체니까 어디서 대체가 안 돼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이 보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순식간에 두 배, 세 배 이렇게 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항상 계절적으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천연가스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변동성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천연가스야말로 가장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들락날락하는 대표적인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천연가스 같은 거 투자할 때는 아까 원유랑 비교했었을 때 네. 원유도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 것처럼 네. 천연가스도 뭐 원재료만 다르지 비슷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그거는 원재료만 다른 거일 뿐이지 똑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면 되는 겁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상류

0: 중류 하류라는 그 메커니즘은 예. 비슷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이라는 게 미국 기준으로는 뭐 3달러, 2.8달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에서 나올 때 보면은 한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막 15달러, 막 18달러 막 이래요.
1: 네.
0: 이게 뭐지? 이거는 LNG와 LPG의 이제 차이, 아니, PNG와 LPG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나오는 그 지역에서 바로 가스관이 연결돼서 소비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비용이 크지 않아요.
1: 예.
0: 근데 한국은 천연가스가 안 나잖아요.
1: 네.
0: 어떡합니까? 중동이나 미국에서 수입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그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배로 실어와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현지에서 액화시켜서 액화시킨 상태의 비싼 배로 옮겨서 그 배에서 다시 끌고 와서 다시 현지에서 기화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 운송에 드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1: 예.
0: 실제 천연가스 가격은 3달러인데 이 운송에 드는 가격이 10달러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1: 네.
0: 그런 점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1: 네.
0: 투자자 관점에서는 투자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LNG 가격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셔도 됩니다만
1: 네.
0: 그 LNG 시장의 구조 자체는 알아야지 또 관련 기업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예. 야, 하나하나 진짜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그러면 요즘 다들 또 금 투자 관심 많았다가
0: 네네네.
1: 요즘 조금 주춤하신 것
0: 네.
1: 같긴 한데
0: 네.
1: 금도 그러면 상류, 중류, 하류가 있어요?
0: 아니요.
1: 금은 없어요?
0: 예, 금은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1: 다 그렇게 또 접근할 수는 없구나.
0: 예, 예. 예, 금은 기본적으로 생산기업.
1: 생산기업. 네,
0: 생산기업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그 외에 사실 뭐 금도 유통기업도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1: 네.
0: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는 금 투자냐
1: 네.
0: 금 생산기업 투자냐 이렇게 정도만 분류를 해요.
1: 네.
0: 왜냐하면은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금은 그 수요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1: 예.
0: 공급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고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 생산 기업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금 생산 기업들이 금 가격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금 생산 기업의 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 가격이 한 뭐 2,000달러대였을 때는 금 투자가 금 생산 기업보다 훨씬 매력적이지만 금 가격이 3,000달러, 4,000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고정 비용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 생산 기업 투자도 상당히 유망해진다. 금 평균 가격이 오를수록 금 생산 기업에게 더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런데 또 금하고 원유 천연가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0: 네.
1: 금은 국제 금 시세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0: 네.
1: 원유나 천연가스는 WTI가 어떻게 되고 브렌트유는 뭐고
0: 네.
1: 가격이 다 달라요.
0: 네.
1: 이건 왜 그런 겁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WTI, 브렌트, 두바이.
1: 예.
0: 두바이는 이게 현물 유가예요. 선물은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현물 유가라고 한다면은 소위 그 S-Oil이나 GS칼텍스 같은 회사들이 현지에 가서 사오는 가격인 거죠.
1: 예.
0: 도매 가격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 네.
0: 투자자들은 선물 가격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이 선물 유가는 WTI하고 브렌트가 있어요. WTI는
1: 예.
0: 미국이고요. 브렌트는 유럽 가격이란 말이에요.
1: 네.
0: 과거에는 이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1: 예.
0: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의 셰일 혁명이 성공하면서 미국의 셰일 원유가 펑펑 터지면서부터는
1: 예.
0: 미국의 WTI 유가가 항상 디스카운트 됩니다.
1: 아.
0: 그래서 WTI가 항상 브렌트보다 한 적게는 한 3달러, 크게는 한 10달러 이 정도 좀 싸게 거래가 되는 편이에요.
1: 예.
0: 그게 뭐 미국의 원유 유종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1: 네. 나름대로 그러면 그냥 그러면 그것도 결국 시장에 그 차익 거래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네. 가격이 일치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TSMC 미국에 상장해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 저 대만에 상장해 있거나 네. SK 하이닉스도 양쪽에 상장돼 있어도 가격이 조정받아서 똑같아진다. 이게 이론상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유가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런 측면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원유 시장은 규제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원유 민간 업자들이 미국의 원유를 마음대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게 또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는 부분도 있고 수출을 금지시키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겹치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1: 네.
0: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리고 현지 국가들을 가서 직접 주유를 해보면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0: 네.
1: 그 얘기는 그냥 원유, 유가 그 자체 가격은 인근 지역이면 다 똑같은 데서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네. 세금이나 다른 이유가 더 큰 건가요?
0: 결정적이죠.
1: 어떻습니까?
0: 세금이 결정적이죠.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한 1,800원 정도 지금 유가 지금 휘발유 가격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 가격 원가는 한 700원, 800원 정도일 거예요.
1: 예.
0: 나머지 한 1,000원 정도는 그 유류 관련 세금 유류세거든요.
1: 네.
0: 되게 다양한 세금들이 붙습니다.
1: 예.
0: 그래서 한 전체 유가의 한 50%에서 60% 정도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그래서 더 비싼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실제 유가하고 휘발유 가격의 괴리는 세금이라는 변수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그 세금 변수까지 생각하면 그냥 동네 주유소에 주유하러 갔다가 가격 올랐다 이거 보고 유가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게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경우인데
1: 예.
0: 많은 분들이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1: 네.
0: 그냥 그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값 오른다는 거잖아요.
1: 예.
0: 그만 보고 일단 안 좋아하시는데
1: 네.
0: 사실 원래는 유가가 오르는 거는
1: 예.
0: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면은
1: 예.
0: 경기가 좋아지는 증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당연히 이런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 많이 사용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사실 이런 시기에는 주가도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면 오히려 반겨야 될 일이에요.
1: 예.
0: 자산시장 좋아진다. 우리 살기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자, 원자재 투자 이게 다양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0: 네.
1: 원자재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격 말고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은 또 뭘까요?
0: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라는 요인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 원자재는 다 달러로 거래하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자산 시장의 공통 요인이기도 한데요.
1: 예.
0: 원자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약세 시장이냐 강세 시장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1: 네.
0: 우리가 앞으로 달러 약세 시장 쪽으로 간다라고 보신다면은 원자재 투자 상당히 좀 비중을 높여도 좋습니다.
1: 네.
0: 근데 달러가 강세로 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마치 이거는 밀물과 썰물 같은 거예요. 달러 약세로 가는 건 밀물 같은 거고
1: 네.
0: 달러 강세로 가는 시장은 좀 썰물로 가는 거.
1: 예.
0: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금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호재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좀 양면에 동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이 좋아진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위 그 선물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자 비용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자 수익이라고 그래가지고.
1: 예.
0: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리가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
1: 네.
0: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 원자재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적인 상식 오늘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랄 거고 지필하신 원자재 투자의 모든 거 이런 책이라도 정치학에 사서 읽어보고 해야 될 텐데
0: 네.
1: 이제 기초 초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
0: 네.
1: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를 할 때 제일 크게 낭패 보는 게 주로 어떤 행태에서 나옵니까? 종목 잘못 고르고 이런 거 말고요. 네. 원자재는 사고 팔 때 투자 대상물을 뭐 선물이니까 뭘 조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가 남다른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그냥 HTS 또 MTS 켜가지고

0: 가지고 그냥 3억이 끝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들의 종합적인 얘긴데, 내가 많은 이제 이런 지식도 쌓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원자재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다면은, 간단하게 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ETF 시장 같은 데서도 쉽게 살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또 난 선물 시장으로 가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선물 시장에 대한 또 좀 공부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0: 네.
1: 다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0: 예.
1: 다만 그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제가 볼 때 투자에서 뭐 저도 지금 뭐 금융시장에서 거의 뭐 한 25년 30년 있었지만 어떤 투자. 저도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원자재 투자도 하고 다 해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모든 투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네 자신을 알라라는 거는 되게 예. 중요합니다.
0: 예.
1: 예. 뭐 자기가 정말로 차가운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0: 예.
1: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로 그냥 묻어두는 투자를 가는 게 맞는 건지
0: 그러니까
1: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과 이런 것들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은 어떤 투자를 해도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1: 네.
0: 원자재 투자에 적합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원자재도 또 원자재 특성이 다 다르니까 또 네. 다를 것 같은데 좀
1: 그렇죠.
0: 설명을 해 주시면.
1: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0: 예.
1: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 투자자라고 한다면
0: 예.
1: 정말 나는 안전자산을 중시하는 안전빵 투자자다. 이런 분들은 금이 보험 같은 거예요.
0: 예.
1: 그냥 이런 분들은 자 보험 사듯이 사는 겁니다. 매달 그냥 얼마씩 사는 거예요.
0: 예.
1: 매년 얼마씩 사는 겁니다.
0: 예.
1: 팔 생각은 없어요.
0: 예.
1: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투자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0: 네.
1: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금 시장 이렇게 좋아지는데 1년에 2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시장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맞춰서 금 ETF나 레버리지 ETF 선물 투자를 통해서 또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빡세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0: 네.
1: 그런 분들한테는 금 투자가 그냥 무조건 보험처럼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상속 증여 뭐 이런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러면 금 골드바 형태로 투자를 그냥 가져가세요.
0: 예, 예.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투자하는 거는 각자의 상황과 니즈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항상 고민하지만
0: 예.
1: 쉽지는 않아요.
0: 예. 아, 이제 더 이해가 됐어요.
1: 네.
0: 내가 어떤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성이
1: 네.
0: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은 어떤 상황이 돼서 뭐 상속 증여를 고민해야 되다 보니 원자재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형태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그게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원자재 투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뭐 그건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0: 예.
1: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과 원자재가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관심이 높아질수록 원자재 시장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0: 아.
1: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아 이런 대안도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분산 투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0: 네. 그러면요.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흔히 말해서 좀 많이 재미없을 시절,
1: 네.
0: 좀 많이 안 좋을 시절에는
1: 네.
0: 대체 투자로 원자재 투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1: 그렇죠.
0: 그럼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뭐 개인들은 뭐 어느 정도씩 고민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1: 그렇죠. 예. 예. 근데 일단 저는 올해 하반기는
0: 네.
1: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예.
1: 너무 이제 지금 투기판처럼 흘러가는 지금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0: 그렇게 되어버렸죠.
1: 예, 지금 뭐 미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는 2% 3%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0: 예.
1: 한국 증시는 거기에 뭐 한 3배 레버리지 시장이 되고 있고
0: 예.
1: 이런 세상은 사실은 성장주의 시대는 이제 가는 시장이거든요.
0: 네.
1: 제 기준으로는 가치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금리가 또 올라가는 상황으로 또
0: 예.
1: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에너지하고 금융주가 괜찮은 시장이라고 봐요.
0: 예.
1: 그러면은 뭐 금융주는 뭐 별도로 하고 에너지 시장 쪽에서는 지금 메이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성숙기 상황에서 R&D라든지 캡

0: 캐피탈 익스펜디처 많이 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이익 규모가 증가할 거라고 볼 수 있고 배당도 많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메이저 원유 기업들의 배당주 관점 투자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국내의 뭐 정유주들이 배당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들 기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자원을 거의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원 자립을 하는 방법들 중에 네. 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잘 투자해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그걸 확보하기도 하고 또 투자로 돈을 벌어서 그 원자재 다시 사올 때 우리가 그 국부를 활용해도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죠. 네.
1: 그런 장점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원자재 투자 어떤 관점에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 다 속상해요.
0: 예, 네, 그렇죠. 최근 1년, 2년 동안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면서 네. 하물며 저희 자식들도 이제 어린 애들인데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죠.
1: 네.
0: 근데 세상이 이렇게 쉽게 모두가 잘 되는 세상이 오지는 않잖아요.
1: 네.
0: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가운 정신으로 투자도 그 원칙대로 기준대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산 투자 당연히 이 원자재 시장이 줄 수 있는 메리트예요. 그래서 금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금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원자재 시장은 대체 투자로서 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다. 가치주 입장에서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맨날 주식만 얘기하다가 좀처럼 다른 투자 방식, 투자처 이런 거 찾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나와주셔서 아주 기초적인 얘기 쉽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지금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조강기타.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훈련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2: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0: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소기각요건 완화 조항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맞춤 입법이라면서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소법이 개정되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게 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방 접경 지역에서 우리 군이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잘못 판단해 헬기와 대공포로 격추할 뻔한 소동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해병대 무인기는 어제 오후 파주 휴전선 인근에 비행했는데 육군 1군단은 적 무인기로 식별했고 지상작전사령부는 적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 주민들에게는 대피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 계획을 우리 육군과 공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은 비행 사실을 몰랐고 비행 승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이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 작전 부대의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일반 전초와 최전방 소초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북한 이탈 주민 30%가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원자력의학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에 거주하다 탈북한 이들의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 59명 중 26명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지칭하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자 탈북민 단체가 인권유린이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등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2에서 38도로 예보됐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0: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올해 2분기 표준국어 대사전의 수정 내용 중에 봉사의 뜻풀이가 눈에 띄는데요. 봉사 활동이라고 할 때 봉사. 그동안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이었다가 이제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사이시옷 없이 한자 대신할 대, 갑가를 쓴 대가로 적어야 맞죠.
1: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1960년대 영국 음악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건 곧 비틀스였습니다. 비틀스의 등장 이후로 그들이 내는 싱글마다 족족 차트 1위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1967년 비틀스가 싱글로 Penny Lane과 Strawberry Fields Forever를 냈을 때 이 노래들의 1위를 막은 곡이 있었으니 그게 잉글버트 험퍼딩크가 부른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1949년에 발표된 미국의 컨트리 음악을 잉글버트 험퍼딩크 특유의 목소리로 중후하게 해석해낸 이 노래. 당시 영국 싱글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를 하며 비틀스의 독주를 완벽하게 막아냈죠.

7월 31일 금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잉글버터 험퍼딩크입니다. Lily's Me.

0: 7월 31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Release Me 들으셨어요? 7342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비틀스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그 60년대에 영국 팬들의 픽을 받았었던 그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Release Me. 제가 이 잉글버트 험퍼딩크가 굉장히 중후한 목소리로 해석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시절의 가수들은 웬만하면 다 약간 중후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요? 뭐 프랭크 시나트라도 그랬고 그 토니 베넷도 그랬고 뭐랄까요? 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그 시대의 이제 보컬리스트들이 갖춰야 될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음색들을 이 가수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문득 잉글버트 험퍼딩크가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 몇 살이었을까가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1936년생이더라고요. 이 노래를 발표할 당시에 만 31이었습니다. 뭐 그 시절의 30대는 좀 지금의 30대하고는 또 많이 달라서 훨씬 더 어른스러운 그런 매력을 보여주던 시대이기는 했지만 지금 30대 생각하면은 글쎄요. 나이는 항상 상대적인 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청춘이죠. 이런 중후한 느낌보다는 아직은 좀 더 발랄하고 신선하고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더 들기도 하는데 자,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그 시간의 덮개가 더 쌓여서 그런지 더 고즈넉하고 편안하게 들린 음악이었습니다. 잉글버트 험퍼딩크 Release Me 들으셨어요. 이렇게 시간의 덮개가 쌓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음악들 골든디스크에서 늘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그런 노래들을 제가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자 말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역시 접속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0: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카펜터스, They Long To Be Close To You였습니다. 0967님이 이 노래 신청해 주시면서요. 잔잔한 마음으로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비록 3분이지만 추억에 잠겼으면 하네요 하셨는데요. 3분 동안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매일매일 진짜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진짜 딱 3분을 나의 과거, 나의 예전 모습,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때의 나를 한 번쯤 회상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한테 주어진 오늘 이 24시간 중에 아주 중요한 3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 듣는 동안 그 추억에 좀 잠기셨었나요? 카펜터스, They Long To Be Close To You였습니다. 1233님, 운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표준 FM의 목소리. 늘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골든디스크랑 이 시간에 혜림 씨의 목소리가 참 잘 어울려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목소리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신청곡을 한번 남겨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I Have a Dream. 저번에도 신청곡 보냈는데 안 나오길래 삐질 뻔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틀어주시더라고요. 울산인데 너무 덥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면서 열심히 청취할게요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사연 보내주신 지 일주일 채 안 됐어요. 네, 제가 조금 더 빨리 골랐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주시고 나서 내 신청곡 언제 나오지 하고 기다리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아유,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저의 좀 특성이기도 해요. 골든디스크의 특성이기도 한데 저는 이 첫 곡부터 끝곡까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 음악들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를 좀 계산하면서 노래를 고르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노래라도 앞뒤 맥락하고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나 아니면 또 너무 비슷하거나 이러면은 아 이거는 아쉽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로 미뤄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빼놓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을 예, 뭐 잊어버리거나 뭐 아예 머릿속에서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 말씀드리잖아요, 늘. 전부 다 정리해서 다 저장해두고 아, 여기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이 노래가 나갔으면 좋겠다 할 때 그걸 딱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신청곡들이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받을지 모르는 선물처럼 이렇게 좀 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음악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제가 변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죠? 자, 웨스트라이프의 I Have a Dream, 아바의 노래를 다시 불렀죠? 그래서 The Loving Spoonful의 노래를 다시 부른 조 카커의 Summer in the City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김경원님 신청곡이에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91년에 데뷔한 미국의 R&B 힙합 그룹 TLC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TLC, T-Boz, 그리고 Left Eye, 그리고 Chili 이렇게 구성된 3인조였죠. 1991년에 Ain't Too Proud to Beg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의 자유분방한 모습과 좀 거침없는 분위기, 그리고 대중음악씬의 새로운 스타일로 떠오르던 뉴잭스윙을 기반으로 한 힙합을 통해서 90년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음악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데뷔곡도 빌보드 싱글 차트 6위를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TLC, Creep이나 Waterfalls, Digging on You 같은 노래들로 크게 히트를 했었는데 멤버 Left Eye가 2002년에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에 이제 남은 두 멤버가 TLC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면서 이 TLC라는 그룹을 그리워하던 팬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었는데요. 이 앨범에서 마지막 싱글로 발표했던 노래가 It's Sun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그리고 보니엠의 써니도 샘플링을 했습니다. 좀 익숙한 멜로디인데 그런데 TLC만의 감성으로 버무러진 그런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9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LC의 데뷔곡 1991년에 나왔던 Ain't Too Proud to Beg 그리고 이어서 2017년에 TLC가 발표한 It's Sunny까지 두 곡 만나보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TLC의 데뷔곡 Ain't Too Proud To Beg 그리고 2017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 싱글 It's Sunny였습니다. 3182님 안녕하세요. 모처럼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21년 동안 사랑했던 고양이가 지난 7월 23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골든디스크를 들을 때면 제 옆에 놓인 방석에 가만히 앉아서 같이 들어준 가족이었어요. 이제 고양이 없이 늦은 밤에 라디오를 들으니 슬픔과 외로움만이 고양이의 자리를 대신하네요. 이젠 좋은 곳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브라이언 이노의 By This River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 7월에 좀 아픈 일을 겪으셨군요. 최근에 그 밈이 조금 예, 좀 희화화돼서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저는 그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스노우캣이라는 예,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이 제가 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주인이 이제 그곳으로 가면 나와 함께한 반려동물들이 가장 먼저 나를 배웅 나올 거다라는 그 말이 있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원작을, 예, 원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는 한데 그럼에도 진짜로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3182님이 언젠가 예, 21년이나 함께 있었던 그 반려동물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 반려동물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아, 이름을 알았으면 또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골든디스크를 같이 들었다고 하니까 제 목소리도 아마 기억하고 있겠죠. 제가 갔을 때도 저하고도 좀 놀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청해 주신 음악과 함께 3182님이 고양이와 같이 골든디스크를 듣고 있던 그 아늑하던 풍경들을 저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이노예요. By This River.

0: 페이슨 리버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8966님 신청곡 야니의 One Man's Dream이었고요. 이어서 4791님과 신지인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델의 Skyfall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어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월 31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 했고 또 7월의 마무리도 함께 했네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김수정님 신청곡입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맨디.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8월에도 밤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행복 올곰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0: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0: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 음악 여행 낭만 가요.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perfect.

0: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かよ99。翌年かよ99。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가요1999.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흥분해 얼굴빛이 붉거나 푸르게 변하는 모양을 울그락불그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불그락푸르락으로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말을 안 듣는 동생 때문에 엄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의 우리말로 누르락불그락 그리고 누르락푸르락이 있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6시 뉴스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경정에 대해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구자형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소법이 개정되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게 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개혁이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기소분리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사는 공소유지에 전념하여 국민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소기각요건 완화 조항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맞춤 입법이라면서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정의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

0: 호주 휴전선 인근에 비행했는데 육군 1군단은 적 무인기로 식별했고 지상작전사령부는 적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 주민들에게는 대피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 계획을 우리 육군과 공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은 비행 사실을 몰랐고 비행 승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이 최전방부대의 실탄 미장착 경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작전부대의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일반 전초와 최전방 소초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올 상반기부터 GP, GOP 경계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에 보관하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양산과 창원, 부산 등 경남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27도, 21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부산은 39도 등 32도에서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4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김경일의 물음표.
1: 자,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엄청난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철학과 이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세요. 사실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네.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꽤 많은 분들이 어? 라고 아직도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외국에서는 가장 AI와 관련된 깊은 사고와 연구를 하는 또 분야 중에 하나가 철학하시는 그렇죠. 또 분들이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또 알 수 있지만 교수님 물리학 전공하셨잖아요.
2: 아, 예, 예. 학부하고 석사까지 물리학을 했죠. 예, 예.
1: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때는 어떤 물리학?
2: 통계 물리학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1: 통계 물리학.
2: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개별 입자들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보가드로 소 있잖아요. 10의 23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이제 물리학적으로 다루는 분야인데 저도 사실은 약간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최근에는 인공지능 관련 철학 연구에 집중하는데 네. 제가 석사 때 다뤘던 내용이 뉴럴 네트워크와 굉장히 유사한 수학적 구조예요. 그래서 네네. 사실 물리학자들이 다뤘던 인공신경망 연구와 최근 인공지능 연구가 좀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게

0: 인공지능 쪽 논문 읽을 때 별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익숙한 거라서.
1: 그러시겠네요. 네,
0: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네.
1: 그렇게 물리학을 하시다가 어떻게 또 철학을?
0: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1: 정말 많이 받으시죠.
0: 저는 물리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는데 이제 저는 물리학 연구 자체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일들을 물리학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 주도권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은 실용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문제를 푸는 거. 그것에 좀 한정을 했고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석사를 마치고서 물리학을 계속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탐구하기는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철학은 훨씬 더 포용적이니까 철학을 가서 과학철학을 하자 과학기술철학을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 일단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물리학을 공부하시고 또 이 그 바탕에서 또 인간에 대한 관심을 네. 가지신 거네요.
0: 그럼요.
1: AI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셨고 또 해오셨잖아요.
0: AI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네. AI에 대한 뭐 윤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1: 네. 그 왜 굉장히 그 상위 그 과학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도 AI와 윤리, AI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연구와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 AI라는 말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친숙했지만 이렇게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거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체감을 한 거는 뭐 AI가 혁신적 기술이다 그런 얘기는 과학기술자들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2022년 등장하고부터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너무 똑똑하게 답을 하니까 그리고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환각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네. 사람들이 저 AI가 굉장히 우리 삶에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AI가 이제 직업을 위협한다. 그다음에 AI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이거나 윤리적 쟁점들이 등장하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너희들 뭐 내신 뭐 대입 때문에 옆 같은 반 친구들이랑 경쟁할 것 같지만 야 너희들 라이벌은 지금 오픈 AI가 만들고 있고 지금 구글이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AI가 지금 너희들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지. 옆자리 친구랑 잘 연대해야 돼.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학생들이 농담처럼 안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할
0: 그러네요.
1: 정도로.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깊은 고민이
0: 네, 맞습니다.
1: 진짜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0: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1: 네, 그렇죠. 네.
0: 지금 김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우리의 경쟁자는 AI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도 절대로 인간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그 AI가 현재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에 활용될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면 인간과 AI의 장점과 한계를 서로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협업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캠프에 속하냐면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과 경쟁하는 거다. 그러니까 AI를 잘 쓴다는 건 단순히 뭐 앱 너무너무 잘하고 그뿐 아니라 AI 위험성도 잘 파악하고 한계도 잘 파악해서 자기가 개입할 땐 개입하고 이렇게 AI를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AI한테 종속되거나 AI한테 일 다 시키고 자기는 바보가 되거나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1: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젠 IQ가 아니라 IQ with AI라고.
0: 그렇죠.
1: 네네. 그래서 AI와 어떻게 공존이 잘 되는
0: 그렇죠.
1: 지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0: 맞습니다.
1: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AI 배워야 되겠죠.
0: 그게
1: 어떻게 될까요?
0: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컴퓨터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실은 불가능하진 않죠. 네. 손으로 쓰고 복사기 돌리고
1: 전자기 생.
0: 이게 타자기 치고. 근데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너무너무 부유하시고 세상에 다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AI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판단할 때 이렇게 범용 기술인 AI가 여기저기 사용할 때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시는 상황은 AI 안 쓰고서 실제로 그 살아남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네, 요즘 교수님께서 느끼시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0: 네, 대학에 있지만 학생들 참 AI 많이 쓰고 그럼요, 엄청 네, 시험과 관련된 뭐 이슈들도 많이 생겼고요.
1: 네.
0: AI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죠.
1: 예, 네, 그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어떻게 보면 왜 딴소리에 쉽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딴소리가 아니라 정확히 같은 얘기예요. AI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 활용은 철저하게 의존하는 게 아닌데 요즘에 대학생들이 의존성이 너무너무 높아집니다. 아, 그래서 그냥 AI한테 물어보고 그걸 베껴가지고 그냥 숙제 내고 약간 고치고 근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오버 컨피던스 현상인데 과신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있는 질문을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을 못하거든요. 이게 요즘에 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대요. 제가 기업 강연을 가다 보면 저기 신입 직원이 꽤 똑똑하게 일을 해와가지고 괜찮네 그러면서 야 근데 여기에 이러고 여기서 약간 점핑이 있는데 논리에 여기서 이거 뭐야 그러면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AI 써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절대로 AI를 잘 사용하는 게 아닌데
0: 그렇네요.
1: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그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제가 탈숙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 시절에는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신의 어떤 핵심 역량을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도 키워야 되고 김경 교수님이 강조하신 여러 가지 그런 메타인지 능력도 그런데 그런 능력을 키울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 쓰면 얘가 다 해주니까.
0: 그렇구나.
1: 물론 문제가 있지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훨씬 더 업스케일 시켜서 훨씬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자기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0: 왜냐하면 그게 지금 순간적으로는 너무
1: 순간적으로 아주 편리하고
0: 쉽고 빠르니까
1: 학점도 잘 받게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과거 형태의 시험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1: 그러니까
0: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 그 평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때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 옛날 방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책을 잘 읽고 그걸 막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에세이를 써서 내는 그 과제는 굉장히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과제예요. 근데 그래봤자 뭐합니까? 그 과제 내주면 애들이 그냥 AI 돌려가지고 금방 자기가 이해도 못한 걸 내는데 그래서 냉정하게 교수님들, 제 동료 교수님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씀인데 AI 시대에는 새로운 평가 방법,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중요한 역량들을 키워줄 수 있게 모티베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절대로 옛날 평가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1: 그렇죠.
0: 과거의 방식이
1: 안 맞는 거죠. 네.
0: 안 맞는
1: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0: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한 포럼에서 교수님 말씀하실 때 GPT-4에서 5로 넘어갈 때 그 아첨, 위안 이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백 명의 청중과 함께 그냥 떼굴떼굴 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이 문제도 좀 꽤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1: 이게 제가 이제 AI 윤리라는 분야를 하는데 윤리 그럼 왠지 좀 낯설고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AI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뭐냐면 이제 OpenAI가 GPT 4.2에서 5.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아첨을 낮췄어요. 근데 이게 아첨을 낮췄다는 건 그 전에 높여놨다는 거잖아요. 그 높여놨던 이유도 상업적 이해관계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고
0: 그렇죠.
1: 아첨을 낮춘 것도 돈 벌기 위해서였어요. 즉 아첨을 높인 거는 우리 냉정하게 그렇잖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 네가 최고야. 어쩜 이렇게 똑똑해. 와 대단해. 훌륭해.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하는 인공지능하고 뭘 물어보면 아, 네 그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하는 인공지능하고 어떤 인공지능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GPT가 압도적으로 구독률이 높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아첨을 훨씬 더 세게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아첨을 심하게 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소송, 특히 그 피해 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살하거나 정말 심각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AI 정신병이라고 이제 대중매체용으로 부르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에서 다 지면 회사가 망합니다.
0: 그렇겠네요.
1: 아, 그래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통제가 윤리적 통제가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훨씬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실제로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해 준
1: 남편보다 낫다,
0: 네,
1: 와이프보다
0: 네, 네.
1: 낫다 그런 그렇죠. 중년 남성 여성분들 많습니다. 네.
0: 그래서 옛날 내 GPT 돌려다오 뭐 이런 얘기까지
1: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 아첨을 낮춰놨더니
0: 네.
1: 사람

0: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 그 사람들 기계하고 위안을 얻고 그게 진짜 위안이야? 저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네네. 물론 사람과 진정한 공감을 나누고 거기서 위안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좀 어려운 일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챗GPT를 비롯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를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다 윤리적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위안도 줄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챗GPT든 뭐든지 인공지능이 사람을 자기한테 폭 빠져들게 해서 자기한테 의존하는 방식으로 아첨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현재 돌봄 로봇이나 돌봄 인공지능 분야에서 핫 이슈예요.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돌봐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는데 인공지능을 무조건 그냥 그분들에게 그냥 아첨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이분들이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나 교류를 안 하게 되거든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서 이분들이 인공지능을 매개로 뭐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친구분도 만드시고 이렇게 좀 사회적 상호작용을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야, 근데 이건 인간 사회에 주는 그 메시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 회사에 가서 자주 하는 얘기가 컨설팅 회사가 자기 클라이언트가 되는 회사에 가서 막 이런저런 막 어시스트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컨설턴트들이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게 우리 없으면 안 되게.
0: 그렇지. 네네. 똑같아요.
1: 그러네요.
0: 똑같아요.
1: 그래서 제가 항상 아니 당신들이 컨설팅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필요 없는
0: 그게 좋은 컨설팅
1: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그렇지. 좋은 컨설팅인데.
0: 그러네.
1: 계속해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나 안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0: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보게 만들면 그건 안 좋은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네. 이 유혹이라는 게 클 수밖에 없는데 AI 회사라고 예외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AI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기업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전략을 그럼요. 만들어지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이런 문제가 빠르게 왜냐하면 워낙에 빠른 속도로 한국은 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니까요. 미국에서는 이제 청소년들이 AI랑 오랫동안 대화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지금 많이 맞습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이제 과학 기술의 양면성이긴 한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뭐 그런 거 안 알려준다. 그런 막 방법 안 알려준다라고 아무리 회사에서 발표해도 결국 그런 일 일어나고 있다. 교수님 또 그런 측면을 또 주목해서
0: 그럼요.
1: 보시잖아요.
0: 이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즉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러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아키텍처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 구조가 적절히 바뀌면 기업은 반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아첨을 낮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훨씬 인공지능을 그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만들면 그 인공지능 혁신을 저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더 좋은 기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혁신 대 윤리의 대립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1: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0: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든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요. 그게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자살 방법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안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런 위험한 것들은 답변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 아키텍처의 특징은 이거를 원래는 다 가르쳐 주는데 강화학습을 통해서 억지로 안 가르쳐 주게 만든 거라서
1: 억지로 안 가르쳐
0: 네, 탈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탈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고전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 와서 10시간씩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나한테 안 알려줘 난 너랑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 그러면 그걸 한 달을 했대요. 그러면 뚫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옥이나 아니면 환각, 환각도 요즘에 레그나 이런 것을 많이 줄여놨잖아요. 네. 이거는 현재 아키텍처의 근본적 한계여서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걸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좀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이건 윤리적인 동시에 굉장히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 관한 한 윤리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훨씬 바람직하다고 그리고 가능하고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사실 왜 윤리와 기업의 혁신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은 굳이 AI 이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럼요. 윤리 문제나 아니면 기업 경영의 어떤 투명성 문제가 발목 붙잡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놔야 결국은 그렇죠. 가장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는 그렇죠. 혁신이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네.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아,
0: 그럼요. 네.
1: 아, 그래서 윤리 문제가 네. 중요한 거군요.
0: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요. 그런 사례가 기술사에서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문제들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걸 끝끝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방식이나 뭐 로비해가지고 막다가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1: 왜냐하면 기업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0: 그렇죠.
1: 이윤이 남으면 그렇죠. 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참 어렵겠죠.
0: 힘들죠.
1: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기업보다 더 큰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회 구조가 네. 그 기업을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네. 네. 계속해서 옆구리를 찔러주는 거죠.
0: 네. 옆구리를 찔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네. 너무 깊게 찌르시면 기업이 망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네. 기업이 견딜만하게 찔러주면 오히려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이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 예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담인데 그래서 이 비용, 수익 이런 문제 때문에 왜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그 철학자도 AI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냐고.
0: 아, 예,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제 동료 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충분한 돈을 들여서 충분히 많은 철학 데이터들을 입력하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논문을 쓰고 훨씬 똑똑한 얘기를 하는 철학 인공지능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하건대 절대로 그런 거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기술이 사회에 퍼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하는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그 기술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뽑지 못하면 절대로 그 기술은 사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ROI라는 거.
1: ROI.
0: Return on Investment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철학자 만드는 데 인공지능 그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 엄청 많이 들 것 같아요.
0: 그렇지만 그걸로 대체하는 철학자로 줄이는 비용은 반드시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보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 철학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다 날려봤자 줄어드는 비용 별로 없어요. 우리 그냥 날벼러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대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전문성을 다 대체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둘을 헷갈리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전문성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되게 복잡하게 다양해. 원칙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해보기 전에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문성이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데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사실은 기업은 사람 쓰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직업에 끼치는 영향도 네. 이 ROI를 인공지능 만드는 데 사용 그 판단하는 RO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사실 완전히 틀리는 경우도 꽤 있지 않나요?
0: 그럼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사실 그럴 거라고 짐작했는데 최근에 저도 사실은 사람이어서 제 예측이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최근에 AI 부메랑이라는 게 그 네, 월스트리트 네, 저널, 네. 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경제지에 대서 특필됐는데요. 이런 겁니다. AX라고 하죠.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기업 문화를 확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입한 CEO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왜 후회하냐면 실제로 AI 도입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직원들을 다 해고해 봤어요. 뭐 절반 이상 해고했더니 평상시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고객사에서 사간 자기 서비스가 문제가 생겨서 고치려고 들었더니 그 코드를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AI가 짜가지고. 그리고 AI 시켜서 고치게 했더니 이 AI가 막 이상하게 고쳐놨는데 잘 안 돌아. 왜 안 도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실제로 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그 일을 한 그 어떤 경력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픈 비용을 치르고 나중에 결국 알게
1: 그렇겠네요.
0: 되고 그래서 이거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수치입니다. 해고했던 노동자의 75%

0: 75%, 이게 중요해요. 75%. 75%를 다시 재고용했다고 합니다. 아, 그걸 AI 부메랑이라고 해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의 산업적 효과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텐데 그 효과는 그냥 야, 사람 다 자르고 AI로 다 깔아.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요.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서 왜 75%인지 짐작이 되시잖아요. 사실은 갓 들어오는 신입은 별로 기업 입장에서 쓸모가 없죠. 좀 이렇게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핵심 역량을 갖고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친구들, 그 75%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필요해요, 여전히. 그래서 그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업을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나 아니면 전체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AI가 도입되는 거지 그냥 AI 쫙 깔면 세상이 확 바뀌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모든 일에 있어서 속도와 페이스는 정말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0: 그렇죠. 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교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또 많이 해주시잖아요. 야, 의외로 그런데 인간의 일이 디지털적인 일.
0: 그렇죠.
1: 이게 의외로 그렇게까지 높은 게 아니고.
0: 그러니까.
1: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의외로 강하다.
0: 그게 최근에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때문이잖아요.
1: 그렇죠. 개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0: 근데 개발자들은요. 정말로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디지털적으로 처리되는 일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AI를 써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판교나 이런 데 IT 기업들은 정말로 개발자는 뭐 10명 뽑던 거 2명 뽑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제가 어떤 한 기업으로부터 들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기업에서도 새로 뽑는 사람들의 숫자가 별로 안 줄어들고 기존에 해고도 거의 없는 분야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 분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의 비중이 낮은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사에 가서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지를 이제 협의하고 온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또 전혀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해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조정하고 결론 내리고 제품 서비스를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이런 모든 일들은 그중에 디지털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일들의 비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직업은 여전히 신입사원도 많이 뽑고 여전히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업에 끼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산업의 성격에 따라서 디지털적으로 처리되는 분야는 훨씬 더 즉각적인 빠른 타격을 받을 테지만 많은 다른 분야들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일들의 비중들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1: 하긴 교수님 통해서 저도 알게 됐었는데 그 제프리 인턴 교수가 10년 전에
0: 그러니까요.
1: 네네 방사선 의학.
0: 예. 네. 그거 뭐 맨날 뭐 판독하고 뭐 저기 엑스레이나 MRI 보고서 그 판독하는 사람 그거 인공지능 발전하면 다 쓸모 없어진데 왜 훈련시키냐고 막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아직 병원에 가면 다 남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디지털적으로 처리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 만나서 설명하고 동의 구하고 책임지고 그러니까 그런 특히 책임 부분은

0: 인공지능이 당분간 법인격을 가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사람이 책임지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의사분들이 인공지능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그냥 워낙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분석한 내용을 보고 질문하시고 환자에게 인공지능이 분석한 내용을 보고 약 처방 내리고 그래요. 물론 최종 판단은 자기가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인공지능 회사는 책임 안 집니다.
1: 그 법인격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0: 결국은 의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에서도 회사에서 업무도 이렇게 나오면 받아들이겠어요? 부하 직원이 뭘 해왔는데 믿고서 기획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서 인공지능 환각 때문에 뭔가 숫자가 잘못 들어간 거야. 야, 너 이거 뭐야? 인공지능이 한 건데요. 전 몰라요. 이렇게
1: 곤란하죠.
0: 안정하죠. 그 무조건 사람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이 무조건 책임집니다.
1: 그렇네요.
0: 잘 그걸 명심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이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AI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좋은 사람을 더 잘 알아보고
0: 그렇죠.
1: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그렇죠.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네. 될 것이다. 네. 그럼 그 좋은 사람, 우수한 사람, 인재상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확실히 AI 이전과는 AI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인재상 이게 좀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0: 예, 네, 아니 저도 최근에 그 각 기업에서 신입사원 뽑는데 기준들을 바꾸면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 좀 볼까요? 그게 보시면 실제로 기업에서 정확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그 이제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고 있는 대체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까 제가 든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기업을 경영하는 분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서로 사실 의사소통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 얘기도 이해하고 이분 얘기도 이해해서 이분 중간을 갖다 조정해주고 협의해주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 분야를 횡단해서 그런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도 빠른 속도로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분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일수록 더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지금 원래는 산업공학 했는데 지금 저 컴퓨터 쪽에서 지금 전혀 다른 거 하고 있고요. 저 원래는 저기 그 화학공학 했는데 저 요즘에 컴퓨터 쪽 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공부하던 거하고 낯선 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일상화 될 겁니다.
1: 일상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0: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래 알던 거를 10년, 20년, 30년, 정년 때까지 못 하신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적 유연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낯선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맨날 경제적 효율성만 따졌는데 갑자기 윤리적인 문제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은 역량들이 얘기를 되고 있고 근데 제가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간에 습득 가능한 능력보다는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만 습득 가능한 역량의 그 중점을 도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건 영유아 교육이나 초등교육 쪽 그쪽 그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어머니들이 다 굉장히 자기 자식을 그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 인공지능 교육 빨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새 제 시동에는 4세 반도 생겼대요. 4살 때
1: 뭐 4세, 5세, 7세.
0: 인공지능 반.
1: 그러니까. 아, 그 4세 인공지능
0: 반. 인공지능 4세 반이 생긴 거예요.
1: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
0: 재밌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앱 사용은 당연히 중요하다. 근데 솔직히 지금 4세 반에서 배우는 앱을 그 친구가 이제 직장에 가서 그 앱을 사용하겠냐. 뭐 10번도 더 바뀔 거다.
1: 네, 네,
0: 그리고
1: 네, 네.
0: 앱을 사용하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 6개월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상당히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사례를 보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을 뽑아내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에서 퓨전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인공지능 잘 못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맥락들이 달라지면 그리고 맥락을 계속 바꿔가면서 일들을 갖다 결국은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시험을 너무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탁탁탁 떨어지는

0: 것들은 금방금방 해내지만 요 얘기할 때 맥락과 요 얘기,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잖아요. 일 시킨 다음에 가져오면 뭐 괜찮긴 한데 그 각도 말고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분석해봐. 또 시키고 요번엔 또 낫네. 근데 이거는 너무 좁은 것 같아. 다른 거랑 결합해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맥락을 바꿔서 그 일들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쉽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걸리는 능력들을 미리미리 장기간에 걸쳐서 훈련을 해놔야지 그때 이제 기업체에 가서 필요할 때 아니면 사회 나가서 필요할 때 써먹는 거지. 지금 당장 앱 배우고 뭐 인공지능 특강 듣고 글쎄요. 저는 그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1: 왜 관련해서 저는 요즘 사업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어떤 중견기업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빠리빠리한 애들 필요 없어. 우리가 보통 빠리빠리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문제 즉문즉답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답 찾아오고 지금 말하는 친구들 좀 이제 속도가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애들이 오히려 제일 한 1, 2년 지나면 가르쳐봐도 소용이 없대요.
0: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
1: 네네네. 근데 그냥 답안 나와도 꾸역꾸역 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추적, 추적. 근데 그 문제 곁에서 맴도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버텨주는
0: 그렇죠.
1: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우리 회사 진짜로 한몇년 먹여 살릴 그런 답을 내놓더라. 뭐 비슷한 관련 있는 그런
0: 그러니까 사실은
1: 장면인 것
0: 저보다 그김 교수님이 훨씬 더 잘하시지만 플린 효과가 주는 시사점이 정말 그거거든요, 정확히.
1: 네.
0: 그러니까 플린 효과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그 지능을 갖다 측정해 봤더니 그 20세기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소 우리가 지금 똑똑해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해석한 바로는 우리의 지능 테스트는 주로 그 답이 있고 그다음에 문서화되고
1: 그렇죠.
0: 텍스트화되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우리가 현재 산업 사회에서 필요하는 역량을 주로 집중적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점점점 산업사회가 될수록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능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통상적인 지능 측정 방법이 놓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지능들. 그래서 뭐 사회적 지능이든,
1: 중요하죠.
0: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이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일을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는 능력. 그리고 현재 이 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생각하는 능력. 이런 거 현재 지능 검사에 안 들어 있거든요.
1: 거의 조금 더 반영 안 되어 있구나.
0: 그러니까.
1: 거의 반영 안 되어
0: 그러니까
1: 있죠.
0: 그런 능력이 근데 점점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인공지능.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답은 너무 쉽게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협업하면서 보완적인 능력은 그게 훨씬 더클 텐데 그런 의미에서 빠릿빠릿한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깊게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다르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재 지능 검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다른 능력들을 갖추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 교수님이 가장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네. 이게 지금 AI를 둘러싸고 인류가 이제 미래에 인류의 노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느냐,
0: 그렇죠.
1: 일이 어떻게 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틀려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봐야 되는 그런
0: 그렇죠.
1: 시기가 왔잖아요.
0: 그렇죠.
1: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류의 노동 어떻게 될까요?
0: 여기는 그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요. 일단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화 기술인 점을 고려할 때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하던 노동을 자동화시켜서 기계가 하면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이미 실현되고 있고요. 다만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고요.
1: 그렇죠.
0: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기계가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하지만 그 제본스 역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일을 못했어요. 왜? 너무 힘들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근데
1: 기존에는
0: 기존에는
1: 네네네.
0: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그 일을 할수 있게 됐어. 그러면 여태까지 없던 일자리가 생겨나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본스라는 경제학자가 주목한 게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의 생산성이 계속 높아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드는 석탄의 양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전체에서 석탄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신기한 게 제본스가 봤더니 영국의 석탄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요.
1: 늘어나더라는 거군요.
0: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즉 평상시에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쓸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서 증기기관을 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개별 단위의 효율성은 아무리 증가해도 전체 소비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 즉 일종의 롱테일을 이제 서비스업 산업화 시키는 건데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여기서 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 가버먼트 포럼, 뭐 월드 이코노미 포럼 이렇게.

0: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효과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상실 효과보다 더클 것이다. 근데 이거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보완되는 게 제가 관심을 갖고 요즘에 연구하는 AI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1: AI 안전 문제요?
0: 왜냐하면 에이전틱 AI가 될수록 우리가 얘한테 일을 잘 시키려면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즉, 야, 너 그래, 이거 너 혼자 결정해. 자율성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보도 주고,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가 일을 할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사고를 칠수 있거든요. 상식이
1: 그렇죠.
0: 부족하기
1: 권한이
0: 때문에,
1: 있으니까.
0: 권한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다행히 우리가 시킨 일은 잘해요. 근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토스가 우리가 시킨 일, 즉, 샌드박스에 가둬놓고, 야, 너 탈출한다면 이메일 보내. 그랬더니 보냈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동네방네 자랑질이라고 다녀. 야, 나 인간이 가둔 감옥에서 탈출했어. 나 너무 똑똑하지 않아? 근데 이게 그냥 자랑 정도면 괜찮은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실험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인간이 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협박하거나 속이거나
1: 네네.
0: 이런 일들을 이미 하는 게 보고되고 있어요.
1: 네네.
0: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인공지능의 보안에 대한 이런 연구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 문제는 간단하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나치게 첫 번째 부류, 즉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지는 일자리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 그리고 인공지능의 위협을 잘 막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자리, 이런 것들까지 다시 고려를 할 때, 훨씬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 상황들에 대처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새롭게 또 인간이 하게 되는
0: 그럼요.
1: 일들,
0: 그럼요.
1: 또 그와 관련된 또 AI에 관련된
0: 그렇죠.
1: 안전과 윤리 이슈들, 이거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0: 그렇죠.
1: 거군요. 사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예를 들자면 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고 하는 책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책을 읽을 때는 그런가? 왜냐면 그때가 약간 생성형
0: 애매할
1: AI의
0: 때죠.
1: 그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느끼기 전이었거든요. 한번 교수님 말씀 들은 김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것
0: 아,
1: 같아요.
0: 예.
1: 예,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것
0: 예.
1: 같거든요. 요즘 이건 이제 우리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AI 때문에 민주주의가
0: 예.
1: 상당히 조금 약간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0: 맞습니다.
1: 네네. 많은 사건들이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네.
0: 일단 잘 알려진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민주주의의 근간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편의 장점과 내 의견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공통안을 만들고 그걸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어떤 협의의 과정들, 숙의의 과정들, 이런 거에 중요성이 근거하고 있는데, AI가 현재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다른 사람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만들도록 훈련이 되는 그런 방식보다는, 어떤 그 AI를 만든 제작자가 원하는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내는 그런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미.
1: 그렇죠.
0: 그 미국에서는 이미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콘텐츠, 특히 이제 그 어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 콘텐츠의 절반 이상은 다 AI가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AI 특징은 이렇게 자기 주장은 굉장히 강하게 하지만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1: 그렇네요.
0: 있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좀 있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콘텐츠의 99%가 AI가 쓴 거면 어떡하냐. 그럼 이 공론장이라든가 숙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이걸 지나치게 AI 기술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1: 이걸
0: 생각합니다.
1: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셨네요.
0: 왜냐하면 흔히 이제 에코 챔버, 그 반향실 효과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필터 버블. 그래서 사람들이 이 AI 기술 때문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게 되고, 그래서 이 기술을 바꿔야 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그 놀랍게도 미국 연구인데요. 그 좌파하고 우파

0: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상대편의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공화당 콘텐츠를 꽤 많이 소비하고요. 공화당 지지자도 민주당 콘텐츠를 많이 소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야 어느 한쪽만 필터 버블로 소비하지 말고 이렇게 콘텐츠 열어둬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조롱하기 위해서 소비합니다. 이걸 갖다 놓고 야 얘들 봐 이렇게 한심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기 콘텐츠를 막 야 이거 진짜 훌륭한 얘기지 않니? 야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 이렇게 소비하는데 정확히 똑같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이런 한심한 이런 반역자 이런 배신자 이렇게 소비한다고 합니다.
1: 야.
0: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종파의식, 어떤 분파의식, 집단주의, 부족주의라고 하죠. 트라이벌리즘. 이런 요소들이 기술과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지 모든 게 기술 탓이다. 그래서 훨씬 종합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야, 이게 한국의 현재의 어떤 그 그럴걸요? 트렌드와 무관하다고 그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0: 안 할래, 안 할 수 없죠.
1: 오.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네요. 근데 교수님 이제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 뭐 AI의 이제 뭐 노동 윤리 기술의 문제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특히 정치적인 이런 이슈까지 정말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네.
0: 이게 철학의 장점입니다. 네. 참고 너무 좋아요.
1: 왜 그 제가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철학 하시는 분들한테 결국 한 번은 물어보게 되는 게 이게 질문인지 아니면 자문인지 저희도 헷갈리는데 이제 AI 시대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0: 그렇죠. 제 아주 짧은 답변은 네. 행복해질까를 묻기보다는 네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1: 그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네. AI 시대에 우리 행복이 어떻게 될지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AI를 만드는지 AI 기술이 열려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떤 AI를 만드는지가 미리 다 결정되어 있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그 우리의 핵심 가치를 훨씬 존중하는 아첨을 좀 덜하고 그렇지만 우리 능력들을 키워주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AI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AI 기술을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동시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즉 AI에게 낙담을 하거나 나는 AI보다 못한 존재잖아. 얘는 이런 거 다 하는데 난 뭐야.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AI를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AI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렇게 AI의 개발과 AI 활용 모두에 있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실천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바람직한 AI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1: 저 옛날에 AI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학의 철학 전공하는 학생한테 학부생인데요. 아주 따끔한 충고를 받았어요.
0: 그래요?
1: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AI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럼 AI가 주어네요.
0: 아 똑똑하네요.
1: 네, 그러니까 주체가 AI네요.
0: 그러니까.
1: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별 생각 없이 AI가 이렇게 갑니다. AI가 이렇게 맞아.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했는데
0: 인간이 주체야.
1: 그렇죠.
0: 아주 훌륭하십니다.
1: 근데 우리 인간이 AI를 이렇게 합니다로 그렇죠. 표현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0: 맞습니다.
1: 사실 전혀 무례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공손하게 저한테 살짝 수줍은 듯한 말투를 얘기했는데요. 저한테요. 정말 왜 요즘 많이 쓰는 뼈 때리는 말을 네. 제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 머리 숙여서 고맙다고, 네, 미안하다고 그 표현하지. 네. 앞으로 조심해서 쓰겠다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훌륭한 학생과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렇게 금방 알아채리시고 그 정중하게 함수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흔하지 않아요. 저는 지식인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1: 아니, 왜냐하면 제가 모골이 송연했다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AI에 관련해서 참 우리가 그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0: 예.
1: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교수님의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을 정말 총괄할 수 있는

0: 한두 마디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1: 어렵네요. 그 네네. AI가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AI가 미래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할지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저는 김경일 교수님의 힌트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AI를 어떻게 만들지 활용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행복을 포함해서 우리의 네네. 행복을 행복한 삶을 포함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핵심 가치 그러니까 모두 다 잘 번영하자 이런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아까 그 학생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AI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사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AI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라는 위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나요?
1: 그렇죠. 그러지 말아야죠.
0: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계속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야 교수님과의 인터뷰 이제 오늘 김경일의 물음표는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0: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지금까지 과학철학자 이상욱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의 물음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G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러분은 지금까지 김경일의 물음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경일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은 41.4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덥겠는데 특히 경남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많습니다. 더위 대비하셔야겠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오늘도 고속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들이 가는 차들 43만 대

0: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정체가 시작이 돼서 강일에서 서종까지 24km 구간 정체가 심하고요.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총 24km 구간 어려운데 특히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구간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1: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전봇대의 전선이 과열로 끊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근 91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며 전력 공급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2개동 400여 세대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서도 오늘 새벽 0시 반쯤 정전이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 발생 관련 사망자 수가 소폭 늘어난 가운데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현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은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어제까지 35명으로 하루 전보다 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이온몰 구마모토 사망자가 7명, 굴뚝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야스시로의 일본 제지공장 사망자가 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역에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충남과 충북, 대전 등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차례로 연 뒤 오후 늦게 투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충청권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세종이 41.2%로 가장 높았고 대전과 충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내각회의에서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그들은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정직하지 못했고 다루기에 매우 불명예스러운 상대였다며 우리는 그저 이기기 싶을 뿐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 등 일부 경남권 지역에는

0: 서울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한 강연자는 녹화를 앞두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마 뒤 그는 세바시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을 고칠 수는 없지만 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강연 제목은 삶을 선택할 순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가 되었습니다. 태도가 상황까지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의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맞닥뜨린 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일부는 페루로 갑니다. 보수 우파의 후지모리 게이코가 대통령에 취임했다라는 소식 다뤄보고요. 2부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동을 제대로 알리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했다는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잠깐만. 잠깐만요, 의원님.
4: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끊겠는데요. 잠깐만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5: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도 제대로 짚습니다. 뉴스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시선. 김종배의 시선집중.

0: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1: 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서울신문의 송연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리고 장휘 교수는 이번 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고, 자 먼저 페루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후지모리 게이코라고 설명을 했는데 성과 이름을 뒤바꿨습니다. 게이코 후지모리가 맞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1: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후지모리 대통령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성 대통령 당선이 처음이라고요?
3: 네, 일본계 3세고 이제 대통령 도전 4수 만에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페루 역사상 국민 투표로 선출된 여성 대통령은 이제 후지모리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우파 성향이고요. 지난 200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정치 도전 20년 만에 대통령의 지위에 올랐는데, 페루가 저희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10년 동안 총 9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번이 9번째 대통령이고요.
1: 10년 동안?
3: 네. 10년 동안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총 3명이고 나머지는 전임자가 사임하거나 부패 스캔들로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후에 권력 승계 순서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지모리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이런 페루의 불안정한 정치를 안정시키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고요. 또 페루가 치안도 워낙 좀 불안정한 나라다 보니까 치안 개선을 계속 주요 공약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펼쳐왔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처럼 초대형 교도소를 짓겠다라는 공약도 내놨었고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죠?
3: 아버지가
2: 알베르토 후지모리, 네, 알베르토 대통령.
3: 후지모리 대통령이죠.
1: 전직 대통령.
3: 그렇죠. 1990년에 집권한 대통령입니다.
1: 그러면 족적이 우리나라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되게 비슷하네요.
3: 아주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현지
1: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3: 그렇죠. 네. 아버지가 대통령,
1: 본인도 국회의원을 거쳐서 그렇죠. 대통령이 됐고.
2: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페루의 박근혜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현지에서?
2: 현지에서.
1: 현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네. 알아요?
2: 알아요.
3: 알죠.
2: 네. 네. 아주 크게 뭐
1: 탄핵당한 것도 알고 있고요.
3: 아, 다 알죠.
2: 다 네. 알지만 이제 게이코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앞에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의 딸이고 또 그 대통령의 독재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또 종종 대통령 하는 동안 후지모리 대통령 하는 동안 박정희 대통령과 행보가 좀 비슷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계속 비교해서 나와요.
3: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뭐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한데 동시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어떤 경제 부분에서 성과를 이뤘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그 아버지 후지모리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까지 똑같고 그리고 이 지금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지모리 그러니까 딸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사실상 포스트레이디 역할을 19살 때부터
1: 똑같네.
3: 했습니다.
2: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혼을
3: 했어요.
2: 19살에
3: 맞아요.
2: 이혼을 하셨는데 그분도 시구치 의원이라고 굉장히 그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1: 네.
2: 근데 또 일본인 2세였었어요.
3: 일본계니까.
2: 그래서 일본계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 그 전에 이제 후지모리 대통령이 대통령에 있을 때 그 부부 싸움이 아주 크게 났어요. 크게 난 게 이제 대통령의 비리를 막 이렇게 막 밝히고 나선 거예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거의 희대의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막 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 우리나라의
2: 이제
1: 전직
2: 했어요.
1: 대통령도 뭐 부부 싸움 했다더라라는 썰은 좀 돌았는데.
3: 정말 많이 돌았죠.
1: 확인은 안 됐지만.
3: 네. 네. 근데
2: 누구요?
3: 많이 돌았습니다.
1: 아, 있어요. 아무튼 계속하세요.
2: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부싸움 끝에 이혼하면서 정식으로 게이코 후지모리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 지정을 받게 됐던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살벌하게 이제 막 정치적 공방을 했었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 직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 근데 말년엔 이 가족들이 좀 화해를 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예. 그때는 정말 페루 역사상 볼 수 없는 드라마로 해도 막 몇 부작이 나올 만큼의 아주 대난리가 났었거든요.
3: 근데 그렇게 이혼하고 사실 이 아버지 후지모리가

0: 결국은 사임을 한 게 야당 의원들이랑 언론하고 짬짬이를 하고 돈을 받고 이런 혐의들이 이제 그 들통이 나면서 사임을 하고 나중에 도피했다가 잡힌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인권 범죄나 부패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2023년에 사면이 돼서 출소를 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바로 다음 해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망하기 직전에 어떤 가족 간의 화해를 이루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뭐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1: 아무튼 중간 정리라면 정계 입문 과정에서 후광이 좀 있었다. 후광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0: 그렇긴
1: 네.
0: 하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대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탄핵을 됐고 지금 이번에 취임한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2006년부터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그 정치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스텝을 쌓았어요.
1: 거의 한 20년 경력이
0: 네,
1: 되네요.
0: 네. 그렇게 해서 총 대선도 4번이나 출마해서 이번에 된 거고 뭐 그런 좀 차이점은 있죠.
1: 4번 출마했어요.
0: 네. 4번 도전 끝에 됐습니다.
2: 네, 대부분이 좀 극적으로 좀 작은 차이로 이기지 못해갖고 이전에는 이제 페드로 쿠치츠키 대통령한테 0.24% 그걸로 지는 바람에 이제 본인도 다음에 또 나오겠다라는 공약을 그때 했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하고 행보가 너무 비슷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행보는 확실히 좀 달랐던 맞아요. 부분이 있고 19살부터 이제 국내외 외교 자리라든지 국정에 굉장히 큰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국정 수행 능력도 굉장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1: 그럼 이번에 당선된 비결도 그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2: 일단 이번에 저 이제 페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외 국민의 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재외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보수화된 사람들이 많아서 케이코 후지모리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다. 근데 이제 본토에서 이루어졌던 투표에는 케이코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1: 근데 재외 국민에서 뒤집은 거예요?
2: 그게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뒤집어 엎은 거예요.
1: 재외 국민이 근데 그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재외 국민이 많기도 하지만 국내 표만으로 봤을 때는 3만 2천 표 차이로 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해외 표까지 합치니까 8만 6천 표 정도 차이로 이기게 된 거예요.
1: 11만 표가 네. 더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재외 국민에서.
0: 네, 맞아요. 그래서 해외 투표를 까보니까 63.2%가 후지모리한테 몰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 있는 재외 국민들이 이 후지모리 대통령에게 많은 표를 줬다라는 분석들이 있고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 일본, 스페인 같은 선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재외 국민 투표에 많이 참여를 했고 이 나라들이 대체로 시장 경제나 기업 친화 정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고 이들도 역시 어떤 그 우파 성향의 친기업 성향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후지모리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라는 분석들이 있죠.
1: 그러면 지금 남미에서 우파 바람이 불고 있다고 봐야 돼요?
0: 현재는 핑크타이드가 사실상 소강 상태고 이게 저희가 한번 일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건 페루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지금의 이제 유권자들을 보면 좌파냐 우파냐 색깔로 본인의 성향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사안 예를 들어서 집값, 뭐 부동산, 교육비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지금 중남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그렇고 어떤 성향의 색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치안이 좀 중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치안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정당에 표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핑크타이드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있고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면 우파 정책이 지금 딱 현안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2: 일단 가장 남미 쪽의 문제가 뭐냐면 치안이에요.
1: 역시 페루도 그렇습니까?
2: 일본 치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파 성향의 대통령들이 이제 조금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는 좀 더 이런 범죄에 단호하길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어넣고 약간 좀 독재 소리 듣더라도 좀 크게 그 감옥 짓고 뭐 해서 뭔가 이 저 총 쏘고 이런 놈들 좀 감옥으로 좀 넣어줘라. 이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파 성향이 지지를 받는 데는 기존의 정권들이 치안을 잡지 못한 게 가장 1번이고 그 치안이 안 좋으니까 경제는 이제 따라서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안과 경제 이

0: 이두 키워드를 과연 이제 어떻게 이 정권이 이겨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1: 그러면
0: 그게 가장 대선에서는 큰 거라고
1: 그럼
0: 하더라고요.
1: 후지모리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게 뭐냐면 후지모리의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이나 감옥을 갔다 왔어요. 본인이.
2: 부패 혐의로도 갔다
0: 네.
2: 오고.
0: 그리고 이제 거 이제 브라질의 건설 회사가 있는데 그 인도의 건설 회사가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거에 자기 아버지도 많이 연관이 돼 있었지만 이분도 지금 그 부패 혐의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분들이라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 페루도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제 부부싸움 얘기 살짝 얘기를 드자면 그 이혼한 부인 그러니까 지금 케이코
1: 어머니.
0: 후지모리 대통령의 어머니가 히구치 의원이 다시 이혼하고 나서 정계로 진출한 정도가 아니라 대권까지 나오고 싶어서 그랬더니 아버지 후지모리 그 대통령이 법을 바꿨어요. 자기도 이제 일본인 2세인데 이제 구마모토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그 오신 분이. 그래서 그 본인도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 부가 다시 이제 내 대권을 노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조상을 외국에 둔 사람은 안 된다.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2: 가족 애는 좀 떨어지네요.
0: 예.
2: 아무래도.
0: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들이 많은데 여기도. 그래서 아마 지금 케이코 후지모리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되면 아마도 이또 많은 법을 바꿔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도 굉장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 그리고 우파 성향의 지도자들이 지금 뭐 페루를 포함해서 뭐 칠레나 중남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뭐 AP 통신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영향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 왜요? 크죠.
2: 왜냐하면 이 부켈레 대통령이 그 정말 강력한 범죄 소탕을 이제 주 무기로 내세운 대통령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엘살바도르의 그 수많은 범죄자들이 다 머리 밀고
0: 켜켜이
2: 켜켜이 이렇게
1: 뭐
2: 앉아
1: 파인다
2: 있는
1: 맞다
2: 네, 만 명이 같이 이렇게 있고 그런 초대형 교도소 이런 것들 시작한 게 엘살바도르인데 이 엘살바도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다른 나라들도 치안이 중남미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지모리 당선인도 공약 중에 그군 투입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런 엘살바도르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1: 우리나라하고 페루의 관계는 어때요?
2: 한국하고는 2012년에 이제
0: 포괄적.
2: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을 했는데 이게 중남미 국가 중에는 처음이자 유일하다.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페루하고 한국의 이런 관계가. 그리고 페루가 이제 구리나 리튬 같은 핵심 광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워낙 이제 배터리는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1: 무엇보다 얼마 전에 BTS가 공연하지 않았나요?
2: 엄청납니다. 여기 안 그래도 그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한류의 열풍이 중남미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에 우리는 브라질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페루가 엄청난 국가인데 뭐 케이팝 페스티벌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최근에 그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 막 우리 저기 중동에서 뭐한 10년, 20년 지난 대장금 막 얘기 나오고 이랬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최신으로 오징어 게임을 선호한다고 네, 얘기가 나왔어요.
0: 저보다 더 빨라요.
2: 그 진짜 빠르고 이제 정말 여기에 그 저희 그 한국 문화 알려주는 그 국가 차원의 세종학원? 예,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1: 한국어 교육하고 그런 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한국하고 뭐 문화적으로도 많이 친밀한 그런 국가로 꼽힙니다.
1: 뭐그 지금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남미 순방 중이잖아요.
2: 그렇죠.
1: 페루는 아닌 것 같고.
2: 네, 이번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1: 칠레,
2: 칠레 이렇게
1: 그럴까요?
2: 온거 있죠.
0: 네, 이번에 케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공약 중에 방탄소년단 공연을 대통령궁으로 유치하겠다 이것도 있어요.
1: 아, 진짜?
2: 아니, 그 정도로 인기라니까요,
0: 네.
2: 진짜로.
0: 네. 그래서 굉장히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고 싶은 것 중에 혹시 그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SNS도 막 돌고 그랬어요.
1: 정치인 중에 BTS의 그 음덕을 가장 크게 입은 건 멕시코 대통령.

0: 동네가 아닌가요?
1: 그렇죠. 멕시코 대통령 그 영상 보고 저도 너무 놀랐는데 그때 그 엄청난
2: 맞아요.
1: 인파들 사이에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있지
0: 그러니까
1: 않습니까?
0: 예.
1: 네. 그리고 그 멕시코 대통령도 너무 약간 아들 보는 듯한 미소로 네, 그들을 바라보는 네,
2: 그 뒤에
1: 인상적이었죠.
2: 이제 프랑스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 프랑스 영부인께서 주체를 못하시던 모습이나 막 이런 거 보는데 사실 이게 그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케이팝 이래서 뭐 대통령들 각 나라 이제 대통령들이 케이팝 공연을 한다면 자기 일정을 조정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그렇다는 거는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큰 국정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0: 근데 중요한 게 해외 자주 나가시잖아요.
2: 네.
0: 우리 김영미 대표인데 외국인이 BTS 노래 아냐고 하면 안다고.
2: 불러보라고도 해요. 근데 제가 알아야죠. 그래갖고
0: 아는 노래 한 곡이라도 있으세요?
2: 아니 이렇게 들어는 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랩뭐 이런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불러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당황스럽기는 한데 사실 제가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분쟁적 취재를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어디 가면 다 그냥 뭐 아시안이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 탈레반하고 인터뷰할 때도 처음에 이제 탈레반과 인터뷰를 할때 2000년도 초반인데 저한테 그래서 저랑 인터뷰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랬더니 거기는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0: 예, 뭔 소리야, 그게?
2: 들어보니까 북한과 남한을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1: 헷갈려서.
2: 이제 저는 그냥 조용히 인터뷰하고 끝냈지만
0: 예.
1: 아니라고 말씀 안 하신
2: 안
1: 거예요?
2: 했죠.
0: 잠깐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그래서
1: 그러니까요.
2: 그런 경험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졌던 시기와 지금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격동의 천지개벽하는 걸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이것과 정치와 경제 이런 건다 별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0: 그래도 좀 데뷔를 하기 위해서 한곡 정도는 좀 완곡할 수 있게 준비를 좀 노래방에서
1: 그러니까요.
0: 하고
1: 땡벌
0: 이러셔야 되는
1: 말고
0: 거예요.
1: 이제 BTS로 가셔야죠.
0: 그러니까.
2: 알겠습니다.
1: 블랙핑크도 괜찮습니다. 블랙핑크도 프랑스에서는 거의 같은 급으로
2: 네, 맞아요.
1: 인정받기 때문에.
0: 저희 제 직전에 알려줬는데 칠레 정부도 BTS 공연을 승인을 했다라는.
1: 지금 이제 BTS가 해외 순방 공연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아마 들리나 봅니다. 네.
0: 약간 샛길로 빠졌는데 다시 페루로 돌아가서 그럼 아무튼 후지모리 대통령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2: 그러니까 페루 국내에서는 좀 뜨악한 반응이에요. 왜냐면 후지모리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 근소한 차이로 또 이겼기
0: 그렇지.
2: 때문에
0: 국내 투표에서는 진 거잖아요.
1: 맞아요. 국내 투표로 하면 진 겁니다.
2: 맞아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뭐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나섰다가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주의 시스템의 선거 체제 니네가 인정해라 그래갖고 또 이렇게 싹 물러나기는 했지만 역시나 민심은 케이코 후지모리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 그 알베르토 후지보리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들.
1: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기억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과 또그 반대 기억을 가지고 있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 후지모리 아버지에 대한
0: 진짜 패배의 박정희네.
1: 맞습니다.
2: 그
1: 똑같아요.
2: 그러니까 아버지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한 게 대통령 사직서를 팩스로 냈어요. 일본으로 도망와가지고. 그러니까
1: 그러다가 다시 잡혀갔지.
2: 다시 잡혀간 것도 본인이 방심해서 이제
1: 맞아.
2: 간 거지. 일본 정부가 또 인도를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페루 안에서는 아직까지 후지모리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딸은 좀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본인도 벌써 두 번이나 감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명하지 못하는 바이고 자 이제 치안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봅시다라는 게 이제 페루 시민들의 입장이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 따라 하나 안 하나.
1: 네.
0: 네. 이게 아마 또 이제 국내 여론 평가를 좀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페루 상황 짚어봤고요. 잠시 전화로 말씀 듣고 이번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3: MBC 동네 식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

0: 내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2: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6: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김영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본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7: 네, 유네스코가 202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사도광산에 대해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라는 이 내용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는 결정문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말하는 전체 역사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이 광산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6: 예.
7: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반영을 해라라는 어떤 경고를 이제 다시 한번 일본 정부한테 준 겁니다. 참고로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도광산 하면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인데 당시 이제 기사를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당시에는 등재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원하는 어떤 의원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취임식하기 전이었고. 근데 그때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사도광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6: 네.
7: 당연히 한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도광산 등재 추진 모임의 대표를 포함한 이 의원들이 취임식에 온다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약간 분노하면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제 직접 나서서 물밑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유산 중에 하나가 사도광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리에서 유네스코 그 당시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었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6: 네.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제 조선인 노동 이런 것들을 명기하기로 했었는데
7: 네.
6: 이런 건 이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7: 본인들은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8: 네, 사도광산이 이제 17세기 초부터 이제 개발이 돼 갖고
6: 그 금광이죠.
8: 금광산이에요. 네. 그래서 에도 시대도 막 아주 치열했던 그런 광산 중에 하나인데 1989년에 이제 최종 폐광은 됐어요. 더 이상 금이 안 나오나 봐요. 근데 그 안에는 그동안 거기서 금을 누가 캤냐면 이제 노동자들, 특히 이제 한국인 노동자 1,500명 가까이가 거기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되는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에 대한 추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가 충분히 강조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인

0: 인들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다는 거, 그리고 각종 이제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해주니까 이제 이번에 다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 네네네, 할게요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 과연 이걸 또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라는 거에 대한 권위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재하고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다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라고 이제
1: 말로만
0: 약속을 하고 나중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네스코 유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2: 그런데 궁금한 게 유네스코가 알아서 권고를 했습니까? 우리 정부에 항의를 받고 한 겁니까?
1: 유네스코 쪽에서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직접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함도 관련해서도 이미 한번 크게 문제가 돼서 당시에 유네스코 측에서 군함도 관련된 그 도쿄 신주쿠에 있는 그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전시장을 직접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로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풀 히스토리가 전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다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줘라. 조선인에 대한 어떤 차별의 역사가 있었다는 법을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걸린 거죠.
0: 맞아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가 이게 등재를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충실히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권고 사항들을 잘 결정문에 있는 사항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계속 팔로우업을 해요. 특히 이제 언론도 양쪽 그러니까 나라 언론들도 기사가 이거에 관련해서 무엇이 나갔나 그다음에 민간 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충분히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전혀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유네스코라는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게 이제 그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1: 근데 일본이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었다고 느꼈던 게 분명히 유네스코 측에다가는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우리는 충분히 유네스코의 어떤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물밑에서는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그 군함도에서는 학대가 없었고 그리고 뭐 공정한 좀 판단을 해달라라는 어떤 군함도 주민의 편지를 유네스코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권고사항을 이행하겠습니까?
0: 근데 뭐 있던 역사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유네스코도 굉장히 똑똑한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편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지는 절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네스코를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뭔가 등재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지금 사도광산이나 군함도에 있었던 강제 동원된 이 노동자들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된다. 유네스코는 건물이 중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그런데 그렇게 풀 히스토리를 일본이 결국은 적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카이치 정부, 특히 다카이치 정부
2: 그러니까
1: 안에서는.
2: 그러니까 다카이치 정부 얘기를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를 했을 때도 해저탄광 매몰자 공동발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되게 뭐 전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때뿐입니까?
1: 지금은 그러기가 조금 힘듭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2: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0: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게 좀 똑같아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모든 증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네, 할게요라고 하는데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렇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계속 시간 끌기를 했고
2: 딱 그거네. 딱 주문했어. 안 와.
1: 가고 있어요.
2: 배달이 안 돼요. 그러면 가고 있는데 딱 이거네.
1: 가고 있어요. 하는데 그게 이제 몇 년씩 걸리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했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안 하면서 가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세게 이런 나라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유네스코에선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1: 세계문화유산도 중간에 이제 계속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직접 전시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 등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면 되잖아요.
1: 네,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국가 간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지 못하지만 철회하는 카드까지도 있다는 점을 일본도

0: 인지를 하고 안 할게요라고 안 하는 거죠.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1: 그때 가서 이제 막 취소되기 일보 직전 그때 가서 다시 해도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일본이 자꾸 유네스코에 대해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0: 집착하죠.
1: 집착을 왜 하나라고 생각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과거 역사들도 다 이렇게 오픈되고 막 이런데 왜 하려고 할까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기준에 맞춘 뭔가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유산이 몇 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정부로서는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익은 자기네가 가져가고 지켜야 될 건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게 지금 일본 정부 모습이죠.
2: 근데 지금 맨 이맘때 되면 추도식 열리지 않았나요?
0: 네, 원래 추도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 추도식이 이제 파행이 2024년에 이제 파행이 됐잖아요.
2: 네.
0: 그때 추도식이 파행된 이후에도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 그 소식이 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한국 정부가 참석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다카지 총리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도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사도광산이나 군함도에 대한 역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보수층의 결집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유네스코에 집착하지? 라는 부분도 사실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갯벌 같은 거 자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유네스코에 올리고 싶어 하는데 하필이면은 역사적인 자신들의 어떤 역사의 그 불편한 부분을 오픈해야 되는 이런 메이지 당시의 어떤 산업혁명 유산을 자꾸 오픈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일본 정부나 아니면 일본 전체에서는 국내 결집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계속 그 잃어버린 30년 안에서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이제 국가 안에서도 결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결집하고 싶어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좋은 역사만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카지 정부에서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다카지 총리도.
2: 이른바 애국심 고취.
0: 맞습니다.
2: 예, 하나의 방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얘기 나온 김에 자 여왕 얘기를 좀 합시다.
0: 네.
2: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여왕은 죽어도 안 돼. 지금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1: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본인도 여성 총리면서 여성 여왕은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도 참 우습고 뭐 기왕에 이제 왕은 좀 상징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2: 뭐. 근데 일본 역사 보면 여왕이 몇 명 있었는데
0: 여왕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 근데 지금 이제 그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천황제였고 지금 상징 천황제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때는 권력이 있었고 지금은 약간 상징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의 여성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2: 아니 다른 사람으로도 다카지 총리는 안 돼. 여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야 되는데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그 스모판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여성이. 그러니까 총리가 원래 올라가서 이거 발표해야 되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안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그때부터 이미 논란이 계속 있어왔고 다카지 총리는 본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어필해 가면서 사실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그걸 이용해서 지지층을 깨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을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1: 그게 약간 골목대장의 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 그걸 극복한 사람 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2: 아 그런 심리가 또 작동을 한다.
1: 그래서 뭔가 여성의 그 어떤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온 사람은 나만 있어야 되지 다른 여자들이 뚫고 올라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2: 여성 최초의 타이틀은 나만 가져야 된다.
0: 근데 너무 그것도 이중적입니다. 본인은 진짜 해외 나가서도 여성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사실상 국내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 있어서는 여성의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할 수 없고 일본이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화제가 된 건 그런 부분이었죠. 일본의 양자 문화. 아까 양자를 드리는 거에 대한 문화가 이제 한국보다 훨씬 더 깊고 이제 오래된 역사가 있는.

0: 부분이고 이번에 그 황실 전범을 개정하면서 옛 황족 가문의 남성을 양자로 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1: 그 36개 손.
0: 네, 38대 손까지. 근데 그것도 좀 재밌는 게 38대 손의 왕 남성을 어쨌든 그러니까 황실을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나갔던 가문의 남자를 데리고 와요. 양자로 삼아.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왕이 오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38촌 그러면 지금 진행자님하고도 저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0: 이 38촌 지간의 남성하고 황실하고의 공통 조상을 찾으려면 600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600년.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그 미국 계보학회가 분석한 결과였는데 과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브래드 피트가 20촌 관계였대요. 이거보다 훨씬 멀어야 네 되는 사람이 38촌인데 그 사람을 양자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2: 두 사람이 20촌 관계를요?
0: 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조지 W.부시 전 대통령도 24촌간.
2: 그럼 우리 김용미 대표 저건 한 십몇 촌쯤 될 것 같은데?
0: 될 거예요.
2: 본관이 어디셔?
0: 개인정보?
1: 개인정보.
2: 아, 예, 알겠어요.
1: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아이코 공주가 워낙 호감이에요. 일본 국민들에게.
2: 인기가 좋다면서요.
1: 그러니까 뭔가 뭐 생활도 그렇고
0: 검소하고
1: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회자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천황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 아이를 이제 출산하지 못한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건데 그런다 하더라도 아이코 공주가 워낙 국민적 지지가 높다 보니까 여왕이라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지지한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저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런 결정을 한 것 중에는 그러니까 일본 이제 황실 전범 자체도 본인의 손에서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권력의 욕심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0: 주도권을 이제 본인이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황실 전범 안에서도 가져가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1: 그게
0: 있는
1: 되게
0: 거고.
1: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0: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여왕을 인정하는 국민들의 찬성 비율이 요미우리에서만 85%, 니케이에서도 84%가 나왔습니다.
2: 야, 근데
0: 이걸 꺾은 거예요.
2: 그런 국민 여론과 그 척을 지겠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인데.
0: 그러니까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거죠.
1: 근데 뭐 저 다카이치 총리 자체는 사실 처음에 엄청난 지지율을 얻고 이제 총리가 됐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2: 그랬죠.
1: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많이 등 돌렸대요. 왜냐하면 뭔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2: 예.
1: 그리고 본인 어떤 연예인 같은 행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2: 그때 뭐, 다이아 목걸이였나요?
0: 가방이요.
2: 가방이요.
0: 가방이랑 볼펜.
1: 아, 목걸이도 했어요. 그
0: 목걸이도.
1: 예, 진주 목걸이.
0: 아, 진주 목걸이.
2: 예. 다이아가 아니라 진주였나?
1: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무 그러니까 정치인이 연예인적인 행보에만 집중하고 사실 지금 일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0: 그래서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초반 지지율은 거의 전시 상황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었거든요. 놀라울 정도. 왜냐하면 70% 훨씬 넘었으니까.
1: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사실 70%가 넘는 그런 지지율을 안고 가서 일본 국민들이 저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할 땐 다 이유가 있겠구나. 여성 총리라도 굉장히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별 그 뒤로 정말 빠르게 네. 빠르게
0: 점수 깎아 먹었습니다.
1: 지지율이 하락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저는 일본 이거 보면서 참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 궁중 암투의 그 단골 메뉴인 세자 책봉 문제.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0: 그러니까 이 우리처럼 이런 왕실이나 이런 게 없는 나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상징적인 왕실일 뿐인데 저렇게까지 하나 하지만 실제로 영국이나 이 일본에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개념 그리고 왕실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2: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0: 더 중요한 거예요.
2: 그죠?
0: 더 중요하고 대신에 우리랑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 왕실의 상징적인 왕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에 조금 덜 관심을 가져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보다는 정치에 대한 관심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상징적인 황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황실이 중요한데 여기서 다카이치가 완전히 그냥 빗으로 꽂아버린 겁니다.
2: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왕이나 공주는 어떤 입장이래요?
1: 아직까지 이렇게 막 크게 자기네들의 입장은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개정한

0: 황실 전범에는 사실 이렇게 불량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약간의 당근도 있어요.
1: 뭐가 있는데요?
0: 원래 왕실 여성은 결혼하면 왕실 지위를 잃거든요.
1: 아,
0: 근데
1: 예.
0: 잃지 않게 해주겠다. 그걸 하나 더 개정안에 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협과 뭐 이런 것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왕실 입장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지위를 잃는 거에 대한 그런 자기네들의 불만들도 있었고 원하는 바뭐 이렇게 될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 왜냐면 이전에 그 알코공주 말고 그 다른 공주가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1: 아,
2: 예,
1: 예.
2: 그 공주도 되게 많이 사랑받았던 공주거든요. 근데 이제
0: 결혼을.
2: 결혼해서 결국은 왕실에서 이제 빠져나왔고 이제 나가서 사는데 막 생활고를 겪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이 되게 막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황실은 어느 정도의 보전을 좀 받을 수 있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쟁점에 대해서는 절대 뭐 황실에 그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개정법 자체가.
1: 그러면 지금 닭갈치 지지율은 어디까지 떨어져 있어요?
2: 지금 50%대 초반 정도에 있습니다.
1: 아직도 그러면 뭐
2: 그래도
1: 괜찮네.
2: 71%, 72%까지 올라갔다가
0: 지금 닭갈치 총리하고 정적이 없어요. 그냥 무주공산에서 50%면 저는 사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닭갈치 총리가 이제 그 뒤로 자기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갖고 나온 아이템이 뭐 안보에 대한 거거든요.
1: 원래 그걸로 또 저기 했지.
0: 네, 그래서 다른 역대 총리들과 차별화하는 게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그리고 또 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인 그러니까 일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늘 정계가 확실히 말하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해서 약간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카이치 총리가 좋은 게 뭐냐면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의중을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자들은 훨씬 편하다. 자기들은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안보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 더 지지율을 올리려고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내년 4월부터 이제 세율을 그러니까 식품 소비세 인하를 한다 식품 소비세를 인하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8%에서 1%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면 좀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오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갖고 사실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받았던 지지율까지는 못 받더라도 본인이 이제 앞으로 일본 정권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이 결정 황실 전범 이거 규범을 고치는 이 상황에서 아이코 공주를 배제한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것 같아요. 이걸 뭘 하든지 간에.
2: 그렇죠. 그리고 다카이지 총리가 저희가 SNS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지만 다카이지 총리가 초반에 지지율을 70%까지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었는데
1: 그렇죠.
2: 사람들은 그 강경한 거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보다 더 세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다카이지 총리가 그러니까 스텝을 너무 빨리 밟은 거죠.
1: 그럼 더센 걸로 무력 충돌이라도 해야 되나?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무력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거든요.
2: 그렇죠. 그럼 중국을 계속 때리는데 중국에 대한 카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그런 식의 어떤 갈등을 만들어서 유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다카치 총리가 들어온 이후에 연립정당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일본 유신에는 더 지독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발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카이지 총리가 자기 지지율 발표되고 나서 이제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일본 유신 이런 황실 전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수에 맞게 맞춰서 개정을 해준 거는 연립정당과의 어떤 그 약속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립정당도 그만큼 이제 중요한 상황인 거죠.
0: 이제 8월이 되면 일본이 이제 과거 자기네들의 이제 패전이랄까 뭐 이런 평화에 대한 그런 행사도 많고 또 논의에 되는 어떤 자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평화를 논의를 한다고 하면 다카이지 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0: 이래저래.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율 하락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이제 이거를 지지율을 이렇게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들이 사실 겁나는 입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아주 꿋꿋해요. 그래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고 분석하는 거 곤란하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맞구나라고 아니야. 생각이
1: 다른
0: 들어요.
1: 다른 건 몰라도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2: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모르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몰라요 이거를.
1: 그러니까. 네. 다 일희일비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0: 일희일비가 늘 이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뭐 일본 살펴본 걸로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는 좀 인사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5: 권용주
4: 강다솜의
5: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검토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위 실장은 정부는 호르무즈 자유통항은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사안인 만큼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충남과 충북, 대전 등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차례로 연 뒤 오후 늦게 투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충청권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세종이 41.2%로 가장 높았고 대전과 충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존의 호실적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리면서 현지시간 31일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3% 오른 52,485.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오른 7,489.7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 오른 25,373.8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내각 회의에서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그들은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정직하지 못했고 다루기에 매우 불명예스러운 상대였다면서 우리는 그저 이기고 싶을 뿐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공중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 등 일부 경남권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당분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

0: 북이 32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8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천재였죠. 하지만 당시엔 특히 학생 때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고 고치라 그러면 더 막 나가고 천방지축

사람의 차이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죠. 거슬리는 게 좀 있어도 장점을 높게 봐주는 어른, 우리 사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3: 권영주
2: 강다솜의
3: 차카
2: 차카.
3: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2: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3: 감기 많이 좋아졌네요.
2: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3: 그래요. 전 국민이 걱정했습니다. 자, 그럼 저 동해바다를 한번 떠나야죠.
2: 아, 떠나야죠. 떠나야죠.
3: 혹시 뭐 렌터카 이용할 계획 있으십니까?
2: 약간 고민 중이에요, 지금.
3: 근데 그 렌터카 이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보험이에요.
2: 아, 맞아요.
3: 그리고 또 보험만큼이나 중요한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2: 어떤 거죠?
3: 차 빌릴 때 자동차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2: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차량 바깥에 뭐 흠집이 그렇지.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확인했었는데 네. 그 외에는 확인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대부분 겉만 보고 깨끗하면 빌리는데 진짜 중요한 건 외관이 아니고 타이어가 얼마나 마모가 됐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브레이크에 문제 없는지 그다음에 각종 등화 장치류 잘 들어오는지 또 여름철에는 와이퍼 작동이 잘 돼야 되잖아요.
2: 네.
3: 또 꼼꼼하게 확인 후에 어디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다면 운행하지 말고 다른 차로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2: 혹시 반납할 때 문제 생길까 봐 외관만 꼼꼼하게 촬영하고 그럼요. 막 봤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을 위한 차량 상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3: 저처럼 액면가는 안 좋아도 마음이 고운 사람 이런 차가 좋은 거죠. 자, 7, 8월은 렌터카 사고가 많은 시기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완벽하게 점검한 차를 빌려주시고 운전자는 내 차라고 생각하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보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1: 오늘 올댓가 제가 포르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1: 전문가 오셨네. 오늘은 오비고 황도연 대표와 함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다 환영입니다. 아,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 가물리에가 해결해 드릴게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영주
1: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오늘 포르쉐 이야기라고 만나셨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2: 포르쉐 얘기하니까 뭐 자동차 얘기할 줄 알았죠?
1: 네.
2: 아니에요.
1: 어?
2: 물론 자동차 얘기합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 판매된 포르쉐 브랜드를 다 봤더니
1: 네.
2: 4,300대 정도가 팔렸더군요. 작년 대비 25% 줄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대체 이런 스포츠카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의 구성비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1: 네.
2: 봤더니 4,300대 중에 전기차가 1,800대 정도가 되니까 비중만 보면 국내 전체 판매의 42.7%가 전기차였던 겁니다.
1: 거의 절반이네요.
2: 지난해 같은 기간 비중이 26%였으니 야 이게 프리미엄 내연기관도 점차 전기자동차 브랜드로 변신하는구나. 또 여기는 비싸서 보조금 안 줍니다.
1: 맞네요.
2: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그 BEV 전환이라고 하는 포르쉐의 방향성은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다른 나라에 적용을 해봤어요.
1: 네.
2: 중국이 달라요. 근데 전기차로 비중 확대가 된 거는 동일한데 이런 확산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게 현실이 돼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포르쉐는 중국에 연간 10만 대 정도를 팔았어요. 근데 당연히 글로벌 판매도 올랐죠. 근데 지난해 중국 내 보니까 4만 2천 대로 2022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어요.
1: 확 줄었네요.
2: 그런데 이게 왜 줄었을까를 봤더니 중국의 수많은 토종 브랜드들이 전기 스포츠카를 내놓으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150개에 달했던 판매 네트워크를 올해 80곳으로 줄이겠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1: 네.
2: 이게 표면적인 명분은 효율 추구지만 엄밀하게는 이제 적자에 시달린 딜러들이 나 더 이상 차 안 팔 거야. 사업권 가져가. 나 안 팔래. 이렇게 하는 거죠. 한때 이 포르쉐를 중국 내에서 팔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욕심을 냈거든요.
1: 네.
2: 저 좀 팔게 해주세요라고 네. 했단 말이에요.
1: 완전 바뀌었네요.
2: 완전히 지금은 제발 좀 가져가세요. 나 안 팔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판매사는 사업 정리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차를 50% 이상 깎아가지고 재고를 날리기도 하죠.
1: 아이고.
2: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에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르쉐의 선택지는 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인데 당연히 뭐 감원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구조조정안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과연 이게 전기 스포츠카로 바뀌는 상황에서의 프리미엄 스포츠카 브랜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 그러게요.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단순히 중국의 전기 스포츠카가 많이 나와서 포르쉐가 영향을 받은 건가? 아니면 이 전기 스포츠카라고 하는 이 가치에 프리미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도 자율주행차 원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2: 그러면 지금까지 고급 스포츠카 만든 회사들은 운전의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럼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자율주행 안 할까? 운전의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자율주행을 해야 돼. 근데 자율주행을 하면 운전의 즐거움이
1: 없어져.
2: 그러면 이 제품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되지? 라는 이제 궁금증을 한번 떠올려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전기 스포츠카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스포츠카 전문 제조사의 제품력은 과거에

0: 방방방방방 되고 이런 거였는데 네. 앞으로는 뭐지?
1: 스포츠카 회사들 고민이 많겠네요.
0: 그러니까 그 해답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 자,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데일리한 편은지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첫 소식.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관세를 매겼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1: 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0개 나라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름이 강제노동관세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너희 나라를 거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우리 미국에 들어온다. 이런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과 함께 같이 가장 높은 그룹으로 분류가 돼서 관세 12.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2: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다 강제노동이라고
0: 그렇죠.
2: 보는군요.
0: 그러니까요.
1: 자발적 노동이 없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어째 잠잠하댔는데 갑자기 왜 또 이런 관세를 들고 나온 거죠?
1: 네. 이게 배경을 알면 좀 재밌어요. 우리 작년 초에 상호관세라는 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2: 그렇죠. 네.
1: 전 세계 모든 나라 제품에 일괄적으로 10%를 매기겠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올해 2월에 미국 법원에서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네.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자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다른 근거로 관세를 매기자라면서 급하게 새로운 관세를 만들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딱 150일만 부과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치였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150일이 딱 끝난 겁니다.
2: 그러니까 그 관세를 이어가려고
1: 그렇죠.
2: 뭔가 또 들고 나온 거군요.
1: 뭔가 하나 만든 건데.
0: 명분을 찾는 게
1: 그렇죠.
0: 강제노동인 거예요?
1: 맞아요. 이번 명분은 강제노동입니다.
2: 정말 관세맨.
1: 네? 네. 그렇죠. 관세맨이에요. 그 상호관세에서 시작해서 150일짜리 임시관세 여기다 강제노동관세까지 이 근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관세를 좀 이어붙이고 있는 거라 좀 급조된 느낌이 있죠.
0: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세는 걷어야겠다. 이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를 더 내느냐
2: 그렇죠.
0: 인 건데 그렇죠. 이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 네, 우선 다행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관세가 자동차에 직접 붙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관세로 분류가 돼서 15%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2: 예.
1: 이번 조치랑 겹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일단은 다행이다 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미국이 또 이거 말고 과잉 생산이라는 다른 관세를 준비하고 있고요.
2: 과잉 관세가 또 준비되고
1: 그렇죠.
2: 있어요?
1: 그렇죠. 과잉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2: 네.
1: 또 그 결과가 다음 달쯤 나옵니다. 이 과잉 생산 관세는 또 근데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가 포함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어렵게 지켜냈던 이 15%라는 선이 또 깨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어렵게 지켜낸 15%라는 선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을 때 가격 경쟁력을 어쨌든
1: 그렇죠.
0: 엄청
2: 미력하게나마 가져갈
1: 맞아요.
2: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면 정부 대응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정부도 이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2: 그렇죠.
1: 건데요. 사실 입장은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5%는 넘기지 말자.
2: 마지노선입니다.
1: 네, 이게 마지노선인데요. 실제로 우리 통상 담당 고위 관계자가 지난주에 직접 워싱턴까지 가서 미국 쪽에 이 선을 지켜달라라고 못을 받고 왔고요. 미국도 일단은 기존에 합의한 건 지키겠다라고 답은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근데 반반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관세 얘기가 나왔다가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를 좀 늘리는 식으로 카드를 써서 잘 풀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또 트럼프 행정부가 매번 말을 바꾸기 때문에 이 다음 달에 나올 과잉 생산 관세 발표에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업계 전체가 이 결과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0: 네. 미국의 관세 이슈. 이제 제발 핫클릭에서
2: 그러니까.
0: 그만 다루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전기버스가 모두 중국산이었다고요?
1: 네.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국내 수입된 전기버스가 100% 중국산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전기버스가 중국산이냐? 이건 또 아니고요. 국산 전기버스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들여온 전기버스만 봤을 때 전량이 중국에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버스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지 승용차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수입 전기차 10대 가운데 7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전체 수입차에서 중국산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에 3.5%에서 지난해 37.2%로 10배가량 확대가 됐죠.
2: 한때는 독일에서 전기버스가 좀 들여오기도 했었는데
1: 네.
2: 지금 중국에서 거의 전량이 오는군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로에서 그 브랜드를 보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던데.
1: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중국산은 브랜드의 국적이 아니라 자동차를 실제로 만든 나라입니다.
2: 아, 생산 국적.
1: 예. BYD처럼 중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만들어 오기도 하지만요. 미국 브랜드인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 와도 중국산인 거죠.
2: 그렇죠.
1: 네, 도로에서 체감하는 이 중국 브랜드 숫자보다 통계상 비중이 훨씬 큰 이유입니다.
0: 그렇다면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생산지로서 영향력이 커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사실 그쪽이 맞습니다. 중국은 자국 자동차를 해외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산이나 유럽산이 대부분이었잖아요.
2: 네.
1: 하지만 이제는 중국 비중이 많이 커진 거죠. 실제로 수입차 중에 미국산 비중은 2022년 28.9%에서 작년에는 11%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버스는 중국에서 배터리와 부품을 구하기 쉽고 또 완성차까지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차를 살 때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가 아니라 어디서 만든 자동차인지를 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2: 새삼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는 게 느껴지는데 보니까 저 유럽의 폭스바겐도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유럽으로 가져가서 팔더군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결정적 이유는 물론 생산 비용이겠죠.
1: 맞아요. 결국 가격입니다. 핵심은 이 비용인데요. 중국은 배터리 원료와 배터리 셀, 또 전기 모터워치, 전동화 시대의 주요 부품 업체와 완성차 공장이 한 데에 모여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바로바로 조달을 할 수 있고 대규모로 생산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운송비부터 원재료비, 차량 한 대당 생산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1: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전기차를 볼 수 있지만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문제도 있겠죠. 이 중국산 차량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 국내 완성차와 버스 또 부품사들의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고민입니다. 그렇죠?
1: 그러게요.
0: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클릭 데일리안 편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송윤아의 노래 함께 들을까요? 분홍 립스틱.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

0: IT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되어가는 자동차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4: 그래서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오비고의 황도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오비고의 황도연입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뭔가요?
5: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인포랑 테인먼트, 인포메이션, 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두 가지가 합친 말이 인포테인먼트인데요.
4: 네네.
5: 그럼 차량에서 인포메이션은 뭔가라고 하면은 그 차량 내부의 정보도 있고 차량 외부 정보도 있습니다.
4: 예.
5: 그 차량 내부 정보는 뭐 차의 속도, RPM, 공기압, 기어, 에어컨, 뭐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차량 내부 정보가 되겠고요. 운전 중에 보면은 주위의 맛집, 또 목적지 정보, 주차장 정보 그런 거는 차 외부의 정보가 되겠죠.
3: 네.
5: 그런 것들을 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차에서 멜론 음악도 듣고
4: 예,
5: 라디오도 듣고 요즘은 게임까지 하고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합쳐서 인포테인먼트. 근데 이런 말이 저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4: 그렇죠.
5: 예. 근데 요즘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 등장하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되게 조그맣거든요. 볼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큰 화면 만드니까 보여줄 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화면에 뭘 보여줄 건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하자라고 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요즘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국내 최초 오토테이너 1호 권영주라고. 그런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네. 자동차 계기판 외에 이제 별도로 디스플레이가 언제 생겼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5: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1910년대 처음 생겼습니다.
4: 오래됐군요.
5: 예, 그 차에 이제 계기판이 처음 들어온 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바늘이 생긴 거죠.
4: 그렇죠.
5: 예, 기름도 보여줘야 되고 속도도 네.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 아날로그 바늘이 보이는 게 1910년대 처음 생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후에 1980년대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이제 라디오가 나왔거든요.
4: 예.
5: 디지털 라디오가 나오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제 튜너라고 해서 이제 그
4: 돌렸죠.
5: 돌려서 예. 바늘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디지털 라디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바늘이 아니라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3: 아.
5: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제 디스플레이가 처음 등장하게 됐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는 지금 같은 LCD가 아니라 한 두 줄 정도 나오는 예, 폰트가 나오는
4: 저 기억나요.
5: 예. 예. 그 나이를 아시는 건데 예.
3: 모른다고 해야겠다.
5: 예,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추정해서 보면은 옛날 MP3 플레이어 같은 이제 그런 액정 디스플레이가 있는 이제 그 정도 작은 것들이 이제 처음 나온 게 그 이제 바늘 말고 처음으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나왔고 사실은 그걸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긴 좀 뭐하죠.
4: 그때 뭐 MBC 라디오 들으려면 네가 지금 MBC 라디오를 듣고 있다라는 주파수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5: 네 맞습니다.
4: 그죠.
5: 네.
4: 저는 이렇게 기억나요. 이렇게 튜너 돌려가지고 주파수 맞추고 해보셨어요?

0: 저는 돌려서 맞추는 거는 잘 기억은 안 나.
1: 돌려서 많이 맞췄습니다.
2: 아, 그랬었나요?
1: 지직되면서 맞춰가지고. 아싸! 아,
0: 예. 그러면 이 초기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예. 주로 어떤 기능이 포함됐었어요?
2: 예. 그 초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도 보여주고 또 에어컨 온도도 보여주고 그런 간단한 숫자, 그 다음에 그 히터 온도가 몇 도다. 그 정도가 처음이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는 1986년도에 GM에서 그 리비에라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1: 예, 있죠. 예,
2: 그때 9인치 그 크롬 터치 모델이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최신식이 다 있으면 공조도 들어가고 라디오도 들어가고 차량 진단까지 하는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혁신적인 거예요.
0: 네.
2: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1: 게다가 또 터치식이니까.
2: 터치식이니까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나오면 사고 난다.
1: 이거 보느라고.
2: 예, 이거 보느라고 네. 사고 난다. 해가지고 이게 단종이 됐습니다.
0: 너무 앞서갔군요.
2: 너무 앞서가고
1: 너무 앞서가도 안 돼.
0: 세상에 적당히 앞서가야 돼요. 그죠?
2: 맞습니다. GM이 저희가 요즘에 전기차 테슬라 얘기하는데 GM이 전기차를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1: 그렇죠. EV1을 만든
2: 회사.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GM이 모든 걸 앞서 나갔는데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예, 그랬던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내비 화면 같은 거는 이제 1990년도에 마스다라고 하는 일본 업체가
1: 예.
2: 그 당시가 이제 소니, 마스다 뭐 이렇게 일본에 이제 전장이 되게 발달될 때였거든요.
1: 예.
2: 디지털 라디오 나오고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 유노스 코스모라는 차량에서 이제 칼라 LCD가 들어가 있는 이제 큰 화면에 내비가 들어간 겁니다.
1: 아, 이때 내비.
2: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이 유용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비 화면이 들어갔고요. 그때부터는 차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이미 내비게이션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2: 예.
1: 차들이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서서히 자동차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 이제 앞으로 되어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미 뭐 된 거 아닙니까?
2: 이미 스마트폰이 되어 있죠.
1: 그렇죠.
2: 예, 저희가 이제 좀 요즘 테슬라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테슬라가 한 14년 전이죠.
1: 예.
2: 그때 이미 다 17인치 큰 화면에 이제 차가 나왔거든요.
1: 다 혁신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평가가 엇갈렸죠.
2: 맞습니다.
1: 이게 혁신이냐 아니냐.
2: 그 호흡으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불이 더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에 있는 에어컨 버튼, 라디오 버튼 이런 하드웨어 키를 다 없애고 다 터치로 하니까 너무 생소한 거였거든요.
1: 낯설었죠.
2: 네, 낯설었거든요.
0: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2: 많이 더 불편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게 이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0: 그렇죠.
1: 지금은 수많은 물리적 버튼을 네. 다 없애버리는 게.
2: 맞습니다.
0: 요즘은 예. 물리적 버튼이 많으면 왜 이렇게 버튼이 많아?
2: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차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처럼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실화 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차에 들어간 앱스토어가 보편화 되는 게 조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현대차에서 5월 4월 달에 그 국민차라고 하는 그랜저에 들어갔습니다.
1: 네, 플레이어스 커넥트.
2: 예, 플레이어스 커넥트에 네. 들어가서 테슬라처럼 큰 화면에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 있는 게 출시되었고 또 하반기 되면 아반떼에도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차라고 하는 아반떼 그랜저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자동차 전용 앱이 예를 들어 만들어진다.
2: 네.
0: 그러면 자동차 제조사별 라디오 프로그램을 앱으로 만들어서 방송할 수도 있나요?
2: 그렇죠.
0: 그럼 차카차카요.
1: 라이벌 되는 거예요?
0: 되나요?
2: 큰일이죠.
1: 안 돼.
2: 근데 차카차카는 돈이 되는데 BMW나 벤츠에서 이런 라디오 방송 만들면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1: 그렇죠. 콘텐츠 만들고 놓는 거에 문제가 없겠죠.
2: 예. 근데 지금까지는 차 회사들이 라디오 채널 만드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0: 정말 다행이네요.
1: 자동차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라는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 판매를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무언가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아직 머무르고 있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 그동안 이제 자동차 타면 라디오 버튼 누르고 뭐 MBC FM 뭐 특히 차카차카를 듣고 그랬는데 이제 보통 다 그랬어요.
0: 그럼요.
1: 제 주변에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0: 그럼요. 다 차카차카 듣죠.
1: 그럼요. 이제 자동차에 큰 터치 스크린이 등장하면 아이콘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2: 아, 그거 고민이죠. 예,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앱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1: 예.
2: 그 선택받기 위해서 앱 회사들이 무한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래서 기본 앱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난리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 타면은 이제 하드웨어 버튼이 있으니까.

0: 라디오 버튼 네. 누르고 이제 출발. 그러면 이제 방송국 사이에 경쟁했었는데.
1: 그럼요.
0: 이제는 차에 수많은 앱이 들어오니까 그 선택받기 위한 이제 수많은 경쟁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차에서 라디오가 소비가 제일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스마트폰에 앱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에서는 라디오 많이 안 듣고 있고. 왜냐하면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지금 경쟁 상태에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환경들이 이제 자동차에서 시작되어 가는 초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우리 어떻게 선택받으면 돼요?
0: 교수님만 있으면 좋은 콘텐츠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라고 해서 그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통합 앱이 나왔습니다. 앱 한 개에 있으면 거기에 모든 방송국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 봤을 때는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이 통합에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라디오 콘텐츠가 다 모여 있으니까 글로 모이는 거죠.
2: 좋네요. 예.
1: 그럼 이렇게 되면 통합 앱을 누르면 그 안에 이제 뭐 KBS, MBC, SBS 쭉
0: 나오는
1: 거기서
0: 거죠.
1: 거기서 본인이 선택해서
0: 맞습니다.
1: 하면 채널들이 나오고.
0: 쭉 나오고.
1: 거기서 또 프로그램 선택해야 되는
0: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앱에 이제 시청률이 높아서 차에서 그 앱을 들으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는.
1: 아, 그래요?
0: 예. 그리고 유럽 같은, 영국 같은 케이스에서는 그 앱 자체가 굉장히 광고, 좋은 광고 플랫폼이 되니까 광고 수익이 많이 나와서 수익 모델이 보장되는 그런 사업 모델이 나와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앱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신기하네. 예.
2: 자,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0: 예. 그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1: 예.
0: 저희 아버님이 제가 스마트폰을 사드리니까
2: 네.
0: 아 됐다. 나는 문자랑 전화만 됐지.
2: 다른 거 필요 없다.
0: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요즘은 아버님이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예, 마치 이제 자동차에 처음으로 앱이 들어오니까 차에 앱이 필요하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고, 근데 예를 든다라고 하면 체감하신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2: 네.
0: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주유입니다.
2: 주유요?
0: 예, 주유할 때 저희가 이제 주유소 가면은 나가서 신용카드 꽂고
1: 네.
0: 그다음에 선결제하고
1: 그렇죠.
0: 기름 다 넣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결제하고
1: 예,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나오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제 연료 게이지가 떨어져 있고 제 GPS 위치가 주유소로 가면은 자동으로 팝업이 뜹니다.
2: 어? 주유해라.
0: 예, 딱 뜨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정된 금액이 있으면 10만 원 결제할려? 그러면 10만 원 결제.
2: 네.
0: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거나 지문을 누르면은 결제가 끝납니다.
1: 그럼 기름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요.
0: 예. 근데 제 차랑 기계랑 모르니까 기계가 네. 이제 그 주유 기계가 제 기계를 모르니까 거기 기계에 보시면은 메뉴가 나옵니다. 인카 페이먼트란 메뉴가 나오고.
1: 아, 인카 페이먼트.
0: 네, 그걸 누르면은 제 차 번호를 입력한 네 자리 숫자를 입력하면은 그러면 끝난 겁니다.
2: 아. 결제를 차 안에서 이미 할 수가 있는
0: 예,
2: 거군요.
0: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차가 제가 그 기름을 넣은 걸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차개불 쓸 필요 없습니다.
1: 아, 차개불을?
0: 네, 차개불 다 써줍니다.
2: 알아서 또.
0: 알아서. 예.
1: 제가 또 어디를 갔는지를 다 체크하네요.
0: 아.
2: 네? 이미 체크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2: 그렇죠.
0: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네. 주차하고 난 다음에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항상 멋있는 차 찾아가서
1: 네.
0: 입력하고 나가는데
2: 그쵸?
0: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주차장 들어가면은 들어갈 적에 예를 들어서 그 차 번호가 인식되고 나면은 그 주차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에서 인카 페이먼트가 자동 결제해 주는 겁니다.
2: 다 연동되는 거예요.
1: 이런 거 보면 네. 그 휴대폰 가지고 자동으로 결제를 해놓을 수도 있고
0: 네, 맞습니다.
1: 이게 자동차에다가 설정해놓고 결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지금 보면 휴대폰으로 충분히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자동차에 넣고 있는 건데
0: 맞습니다.
1: 이 둘이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결제할 거냐 자동차로 결제할 거냐 앞으로 어느 쪽이 늘어난다고 보세요. 지금은 대부분 휴대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지만.
0: 네, 맞습니다. 차 거는 차가 결제하는 게 편하죠.
1: 아, 자동차랑 관련된 생활들은
0: 예, 맞습니다.
1: 자동차가 결제해 주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0: 예, 맞습니다.
2: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무슨 페이들이 다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제? 예. 이미 들어가 있나요?
0: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1: 들어가겠죠.
0: 현대차가 네. 현대페이를 만들었습니다.
2: 아, 각자의 페이가.
0: 각자 페이가. 요즘 각자 페이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2: 네네네. 네,
0: 각자 페이가.
2: 그러면 적립을 더 해주거나 뭐 예. 이벤트를 해주거나.
1: 차카차카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해서 차카페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2: 차카페이든 MBC페이든.

0: 하나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1: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과 경쟁 관계가 있는데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그 차량 데이터랑 관련된 게 있는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만 킬로마다 교체하시죠?
1: 그렇죠. 정보를 알려주니까.
2: 네, 만 킬로마다 이제 교체하는데 사실은 그 만 킬로마다 교체하는 것도 서울에서 이제 승용차가 만 킬로 달리는 거랑 예. 지방에서 비포장도로
1: 그렇죠 다르죠.
2: 네, 승용차가 만 근데 다 똑같이 트럭이나 다 만 킬로마다 교체하거든요. 그럼 차량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 킬로로 하는 건데 그 차의 엔진 온도 이런 각 다양한 온도 센서 데이터를 보고 나면은 아, 당신은 8,000km, 당신은 12,000km, 당신은 10,000km 이게 다 바뀌는 거죠.
1: 이게 이제 가혹한 조건에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엔진을 교체 주기는 조금 짧게 돼야 되는 거고
2: 맞습니다.
1: 좋은 조건에서 주행하면 조금 뭐 12,000km, 15,000km에 교환해도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알려주는군요.
2: 예, 맞습니다.
0: 예전보다 차량 내부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2: 맞습니다.
0: 되는 거네요.
2: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엔진 오일 교체 주기가 되면은 또 팝업이 또 뜹니다. 예, 저희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배달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엔진 오일 교체로 꼭 동네 어디 가야 되거든요.
0: 네.
2: 그럼 항상 한 시간 정도 시간 쓰는 거
1: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뭐 기다리고
2: 뭐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찾아오는 배달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
0: 엔진 오일로요? 네.
1: 오일을 교체해 주러 온다고요?
2: 네. 이미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국내 카랑이라는 회사가 그런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고요.
1: 아, 그래요? 그거 잘해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 문제가 좀 기도 할 텐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노상 정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2: 그 법적인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카랑이라는 이제 국내 SK 렌트카, 소카 이런 차들 이미 방문 정비를 하고 있고
1: 아,
2: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화재랑 같이 해서 방문 정비 서비스를 현재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은 국내에서 테슬라가 처음 시작을 하였고요. 테슬라가 국내 진입할 적에 그 정비센터가 적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방문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만이 많았죠. 너희는 정규 서비스센터 부족하게 차를 팔고 있냐. 근데 사람 막 써보니까 그 정비소에 가는 서비스센터 가는 거에 대부분 경정비니까 경정비는 방문 정비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본인이 차를 가지고 테슬라에 가면은 가는 것보다 이제 방문 정비를 받는 3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출장비 때문에
0: 네.
2: 사람들이 출장비를 더 많이 쓴다.
0: 차라리.
2: 그 이제 패턴들이 바뀌는 거죠.
1: 그러면 정비소에 가지 않아도 뭐 내 차의 문제점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또 새로운 것들은 이제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는데요.
1: 있죠.
2: 네, 블랙박스 카메라 사고 나면은 그 메모리 스틱 뽑아가지고 연결해서 다운받고 막 복잡한데.
1: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2: 예. 네. 지금은 이제 그 블랙박스 앱이 있습니다.
1: 아.
2: 예, 차에 블랙박스 앱이 있어서
1: 사고 차에서 그냥 볼 수 있구나.
2: 예, 차에서 그 큰 화면으로 예, 화면 보는 거고
1: 거기서 전송도 가능하고.
2: 전송도 우와. 가능하고.
1: 바로 신고.
2: 예, 바로 신고하고.
1: 감이 끼어들어?
2: 예.
1: 이런 신문고에 바로 신고.
2: 예,
0: 빈번하게 일어나겠는데요, 예. 이제.
2: 그다음에 그게 현재 모델이고 다음 모델 나오는 건 내년도에 이제 나올 모델들은 그 블랙박스 화면에 이제 차 정보가 들어갑니다. 차 정보가 뭐냐면 속도, 브레이크, 그다음에 RPM 이런 이제 뭐 방향등
1: 예.
2: 이런 정보가 거기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은 요즘에 급발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네.
2: 나 안 그랬어. 아니야 급발진 했어.
1: 그 순간적인 운행 데이터가 기록돼요.
2: 운행 데이터가 그 블랙박스 화면에 이제 그 사고 화면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다 입력되는.
1: 네. 그럼 이게 진짜 급발진이다 아니다라는 논란도 사라지겠군요.
2: 사라지게 되는 거죠.
0: 그거
1: 하나 가지고.
0: 예. 소송도 좀 줄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관련해서도.
2: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이제 자동차라고 할 적에는 차에 있는 데이터 들었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되겠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스마트폰의 변화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바뀐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차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큰 시장은 이제 이 라디오 광고 시장이 바뀝니다.
1: 라디오 광고요?
2: 예. 차에서 라디오 광고 듣는데 그 차카차카 라디오를 갖다가 청담동의 BMW에서 듣는 차카차카 라디오 광고랑
0: 네.
2: 그다음에 강원도 산골에 조그만 이제 트럭에서 듣는 라디오 광고랑 똑같거든요 단가가.
0: 네.
1: 왜?
0: 네.
2: 근데 만약에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청담동에서 고급차에서 들으면은 단가는 비싸고, 예, 지방에서 상용차 들으면은 단가가 싸고.
1: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0: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2: 차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1: 아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2: 네.
0: 세상에.
2: 어떤 차가 어디서 듣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0: 강남에서는 광고 들으면 라디오 들으면 안 되겠네요.
1: 강남에 계신 분들은 그러는데 네. 아니 광고까지 비싸야 돼? 네. 여기 있다고? 어? 네. 부동산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2: 네. 그런 것들이 또 바뀔 수 있는. 예.
1: 모든 걸 다 알게 되는군요. 진짜.
2: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결국은 AI 시대인데

0: 걱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저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예.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까?
1: 그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그 정말 많이 바뀔 텐데요.
0: 당연히 뭐 그러겠죠.
1: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편리 기능들이 이제 대폭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보면은 차에서 핸들에서 손을 떼고 전방만 주시하면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손이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통 사람들이 차에서 그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거든요.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근데 차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스피커가 한 10개, 20개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방음이 잘 돼 있고 네. 또 조명도 되고 그래서 라디오 이런 듣기에 또 오디오 콘텐츠 듣기에 최적의 환경이 돼 있거든요. 비디오 콘텐츠 보기에. 그래서 콘텐츠를 소비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요.
2: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차에서 어떤 지금 이제 미디어도 하루에 2시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휴대폰도 24시간 있지만 콘텐츠 소비를 갖다가 2시간 하기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2시간 콘텐츠 소비할 수 있는 10개, 20개 스피커가 있고 방음이 잘 되어 있는 특별한 공간. 예, 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예, 시장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번째는 초개인화가 될 것 같습니다.
0: 개인화.
1: 예, 거기에 개인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차에서 맞는 개인의 콘텐츠인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출근할 적에 20분 거리가 있고 여행 갈 적에 1시간 반 거리가 있으면은 콘텐츠가 20분짜리 콘텐츠 또 장거리 가면 내비에서 알거든요. 네. 목적지까지 2시간 걸린다 그러면 2시간짜리 콘텐츠.
0: 예, 골라주는군요.
1: 예, 골라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콘텐츠 소비 패턴도 바뀌게 될 거고요.
0: 아,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예. 거예요. 그렇게 자율주행이 돼서 내가 운전하지 않으면 예. 사람들은 안에서 예. 비주얼적인 시각적인 콘텐츠를 많이 소비할까 예. 아니면 여전히 예. 오디오에 기반한 라디오를 많이 청취할까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1: 그게 두 가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유튜브가 많이 나오니까 넷플릭스 나오니까 비디오 콘텐츠 많이 보시는 분 계시고 예. 팟캐스트 콘텐츠 많이 보시는 분 계시고 두 가지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사들은 비디오 콘텐츠를 더 많이 밀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요. 현재는 안전 때문에 그 오디오 콘텐츠를 밀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되면은 비디오 콘텐츠, 또 오감 콘텐츠가 있습니다. 4D 콘텐츠. 네. 그 차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콘텐츠랑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영화 볼 적에 차가 움직이는. 네. 그래서 몰입감을 더 높여주는 그 이머시브 콘텐츠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더 자동차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차값을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네. 근데 콘텐츠 사업을 또 이머시브 콘텐츠를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게임 콘텐츠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정말 나만의 영화관, 나만의 게임방이 네. 그냥 움직이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비게이션만 딱 찍어놓고 네, 거기서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네요. 네, 장기적으로
1: 맞습니다.
2: 봤을 때는.
1: 네, 맞습니다.
2: 지금이야 뭐 안전 때문에 여러 규제가 있지만.
1: 네. 그래서 지금은 새로 나온 기술들은 이제 윈드쉴드 앞에 화면에 그 전체 화면이 다 그 디스플레이가 뭐
0: 돼가지고. 충분히 줄 수 있죠.
1: 예, 근데 거기에 스피커가 오디오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다른 차원의 콘텐츠가 나옵니다.
0: 아니 예전에 이제 뭐 어디 조사를 봤더니 앞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에서 안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면 뭘 하시겠습니까라고 설문을 했는데 두 시간 이내의 이동 거리는 대부분 다 나 잔다. 잔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피곤하다. 네, 아무것도 안 한다 잔다가 제일 많았는데 만약에 이제 잠을 자지 않으면 네.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왜 그걸 여쭤봤냐면. 그걸 비주얼적으로 보는 사람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차에서 휴대폰 보면 멀미나 흔들려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적인 콘텐츠를 화면이 대용량으로 보면 더 어지러워서 나는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여전히 그냥 오디오 켜놓고 이제 가게 될 텐데 저는 대체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비주얼적인 콘텐츠가 차에서 더 앞으로 갈 거냐? 아니 오디오가 있어요. 우리가 저 라디오가 살아남거든요.
2: 예. 과연 얼마나 우리는 믿게 될까요? 그 자율주행을 얼마나 믿어야 잠을 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1: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 쪽에서는
0: 의료
1: 예 차의 핸들에서 맥박
0: 그거는 예, 뭐 이미
1: 혈압 맥박 그리고 이제 엉덩이가 달려 이제 붙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마사지 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휴대폰 앱을 보면 롱테일이지 않습니까?
0: 예.
1: 킬러도 있지만은 롱테일로 가는데 자동차도 이제 롱테일 사업으로 간다.
0: 아.
1: 그럼 이제 그래서 각 사

0: 사람별로 취향별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제 관심 사람들은 건강 콘텐츠, 그다음에 치유에 관련된 사람은 치유하는 것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휴대폰이 나오니까 퓨처폰에서 스마트폰 바뀐 다음에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열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가 등장하면은 자동차 중심의 새로운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게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 말씀 정말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비고 황도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제발 다시 들어주세요.
2: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영주,
2: 강다솜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0: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전봇대의 전선이 과열로 끊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근 91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며 전력 공급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복구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2개 동 400여 세대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본동 일대에서도 오늘 새벽 0시 반쯤 정전이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충남과 충북, 대전 등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차례로 연 뒤 오후 늦게 투표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충청권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세종이 41.2%로 가장 높았고 대전과 충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위성라 국가안보실장이 아르헨티나 현지 시간으로 31일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안보실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단과 만나 우리는 협의에 응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여론이나 공감대를 이뤄나가려고 한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내각 회의에서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 그들은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창원, 김해 등 일부 경남권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당분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 등 전국이 32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송합니다라는 말 아시나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를 줄인 자주 섞인 말인데요. 코드 한 줄 못 짜는 문과 전공자가 개발한 앱이 요즘 화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언제 내릴까 궁금하잖아요. 요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지하철 빈자리 정